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동부 시간 9시에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연설의 구체적인 주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 문제가 핵심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복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사실상 통행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 3주 안에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연설이 이란 정책의 다음 단계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1: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입법 안건들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금요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과 상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민주당과 문제가 생기면 그가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는 화요일 열리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으로 상원의석은 공화 52석 대 민주 47석으로 좁아졌고 공화당에서 3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인준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 낙상으로 입원한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의원도 경미한 폐렴 증상으로 당장 복귀가 어렵다고 밝혀 공화당의 의석 운용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안과 국방수권법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상원 예산위원장으로서 두 법안 모두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레이엄 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을 임시 후임 상원의원으로 추천했고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오늘 오후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내일 오후 4시에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자격으로 직접 지시한 조치입니다. 봉쇄는 지난 4월 13일 처음 시행됐다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대거 타격하고 이란은 중동지역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등 무력 충돌이 이어진 끝에 봉쇄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으로 들어오는 물자까지 차단하는 전면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길목인 만큼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1차 봉쇄 당시 미군은 140여 척을 우회시키고 지시에 불응한 9척을 무력화했으며 인도적 지원 선박 50여 척의 통항은 허용했습니다. 이번 봉쇄로 이란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동시에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격 복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이슬람형 명수비대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 공지 시까지 전면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양측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종전 합의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부유한 동맹국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미국이 공짜로 해협을 지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역이므로 어느 나라도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해협에서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혼란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 통행료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란이 부과했던 요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6일 저녁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상태로 향후 대일한 대응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ICC가 미국 군인과 공무원을 기소하거나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어떠한 외교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인 조치로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국가들의 ICC 탈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나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가 미국의 정치와 사법제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와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압박 조치에 향후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소셜미디어에서 또다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오픈AI가 애플 직원 이직자를 통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의혹으로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토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올트먼을 사기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올트먼이 2023년 연방상원청문회에서 나는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증언한 장면을 끌어와 이 일이란 사기를 뜻한다고 비틀었습니다. 당시 올트먼은 연봉도 받지 않고 지분도 없이 오픈AI를 이끌고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습니다. 올트먼도 즉각 반격에 나서 머스크를 향해 위성궤도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투자자들에게 떴다방을 팔고 있는 건 당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AI 자회사를 통해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픈AI 공동 창업자 출신으로 한때 가까운 사이였지만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놓고 갈라섰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은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권창용 제2차 종합특검팀이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핵심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21그램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맡은 것 자체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검팀은 이 업체가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비비가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한 의원을 출국금지한 뒤 3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결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4: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오늘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에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트럼프 대통령 긍정평가는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백악관 담당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정보가 갈수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형편없는 보도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7: We had a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2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6: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나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또.
22: 3236600000
2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4: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약 0.3% 하락했고 나스닥은 하루 만에 1.5% 넘게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으로 이 발표 직후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3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근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 우려도 커졌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안에 금리가 한 차례 이상 오를 확률을 90%로 반영했습니다. 내일은 6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와 케빈 워시 연준 신임 의장의 하원 증언이 예정돼 있어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과 엔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 EPA는 2023년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채택된 트럭 배출가스 기준을 낮추고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의 90%를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EPA의 설명입니다.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 출력을 강제로 줄이도록 한 규제도 폐지됩니다. 제조사들이 새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도 별도로 부여됩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디젤 차량을 전기차 등 저배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사실상 되돌리는 것입니다. 리 젤딩 EPA 청장은 새 트럭 한 대를 구매할 때 최대 $6,000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운송 차질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PA는 이 같은 효과가 트럭이 운반하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 인하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의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에 나섰습니다. 테크크런치와 와이어드는 오늘 우버가 워싱턴 DC 시의회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업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버의 정책 담당 임원 하비 코레오소는 시의회 원탁회의에서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 운전자 차량을 모두 허용하는 혼합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는 뉴저지주에서도 차량 호출 플랫폼이 3년간 전체 운행의 85%를 인간 운전자 차량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로비 중입니다. 우버 측은 자율주행 택시가 전면 허용되면 빈차 주행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지원이 불가능해지며 자율주행차 한 대가 운전자 4명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빌리티 싱크탱크 더 이노베이션 머저리티의 그레그 로저스 창립자는 이를 규제 포획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특정 사업 모델을 강요하고 다른 모델을 배제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때 우버와 웨이모는 우버 플랫폼에서 웨이모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었으나 웨이모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독자 확장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우버 최고 경영자 다라 코스로샤이는 지난 5월 실적 발표에서 정전 상황이나 학교 주변 구역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규제 당국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웨이모 차량이 샌프란시스코 정전 당시 오작동을 일으킨 사건과 센타모니카 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친 교통사고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겠다는 것으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련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오가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내일 오전 5시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3: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네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이 미국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신 이 선적된 화물의 20%를 보상받겠다는 건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해협을 운영하게 될 거라며 관련 절차가 곧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2: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4: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이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도 예고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3일 이란 자금줄을 제기 위해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다가 지난달 18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해제했는데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발표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내일도 이란을 강하게 때릴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이란 전쟁 관련한 이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네, 미국이 강조했던 통항의 자유를 미국이 무시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요. 이란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4: 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린 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험주의 때문이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입장 들어보시죠.
25: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4: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국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20% 통행료는 과도하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기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2: 다른 게 وارد مرحله بحران شده تردیدی نیست. ولی این رو در نظر داشته باش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گاه پیشقدم در نقض تعهداتش نبوده.
4: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국영통신은 오늘도 이란 남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 요격에 나섰다고 밝혀 이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인공지능 기업 OpenAI가 새 모델 GPT-5.6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OpenAI는 이 모델을 솔, 테라루나 세 가지로 나눠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솔이 최상위 모델이고 테라가 그 다음이며 루나는 비용 효율성을 높인 모델입니다. GPT-5.6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AI 사전 검증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말 일부 기관에 먼저 공개됐다가 약 두 주 만에 일반에 풀린 것입니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기업과 전문가들이 실무에 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 도구챗 GPT-워크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AI 모델 평가 기업 Artificial Analysis는 GPT-5.6 소를 59점으로 평가해 전체 2위에 올렸고 테라는 55점으로 4위에 매겼습니다. 최상위 모델 솔은 테이블5에 이어 두 번째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오픈AI가 정부 검증 절차를 거쳐 모델을 출시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AI 규제와 상용화가 맞물리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지난 수요일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잘 알려진 대형 기술 기업입니다. 이번에 받은 등급은 BBB-로 투기 등급 바로 위 단계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오라클이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키우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수익이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사업 대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에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인공지능 사업 확장에 필요한 투자 규모와 그것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전에 과소평가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라클이 발행한 2036년 만기 채권의 가상금리는 등급 발표 하루 만에 1.75%에서 1.84%로 올라갔습니다. 가상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오라클 채권을 더 위험하게 본다는 신호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기업의 신용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자회사 아마존 웹서비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의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참여하면서 사업 영역을 국방과 원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데이브 랩이 아마존 웹서비스 글로벌 공공부문 부사장은 지난달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에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크레딧을 연구 집단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 전체의 슈퍼컴퓨터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로 통합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17개 연구기관과 민간의 역량을 하나로 묶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에너지부 산하 국가해관보국은 아마존 웹서비스

0: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협상 합의 직후에도 선박을 공격했다며 이번 공습의 원인이 이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2: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1: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나하드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1: 무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

0: 하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이라이츠 지역의 리니지 로지스틱스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수습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화재 당시 냉동창고 안에는 게살과 소고기, 돼지족발 등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냉동식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썩어가면서 인근 지역 전체를 악취가 뒤덮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리 때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파리 때로 인한 전염병 확산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제 오후에는 화재 현장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교차로가 침수되고 인근 수십 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측은 이번 수도관 파열이 물류창고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공청회에서 리니지 물류창고 경영진과 캐런베스 LA 시장을 향해 느린 수습작업과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청소와 책임있는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시 당국은 수백 명의 인력과 트럭을 동원해 매일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하루빨리 모든 수습작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국립기상청이 남가주 전역에 이번 주 올여름 최악의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강력한 고기압 전선이 남가주를 덮으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최고 110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몬순 기류까지 유입되면서 불볕더위와 끈적한 습기가 동시에 몰아치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폭염과 달리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몸이 땀을 증발시켜 열을 식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사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몬순 기류는 낙뢰와 돌발 홍수 가능성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폭염 주간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노약자와 어린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노스필드 스트리트의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시작돼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건물 전체로 확대된 상태로 현재 진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웨스트 LA 경찰청도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아 현장 인근 교통통제에 나섰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후 재건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자재가 밀집해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도 조사 중입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업체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6: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7: 김건희란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에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8: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9: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8: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9: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8: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9: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플러턴의 한 담배 가게에서 어제 오전 무장 남성이 수시간 동안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오렌지 소프 에비뉴에 위치한 로데오 스모크 샵 안에서 한 남성이 큰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여성 직원은 옆 가게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고 플러턴 경찰과 노스카운티 스와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가게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나오기를 거부했으며 칼 외에도 도끼 등 다른 무기에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성이 이어지는 동안 남성은 가게 내부를 파손하고 창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는 등 난동을 계속했습니다. 인근 상점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은 수시간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농성이 시작된 지 5시간이 넘은 오후 3시 45분쯤 스와팀이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41살 마이클 블랙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은 스스로 입힌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중범죄 기물 파손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 오후 롱비치에서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가스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이스트 도밍게스 스트리트 2782번지로 오후 2시 14분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차량이 건물 외벽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인근 가스관이 손상됐고 가스 누출로 이어졌습니다. 가스 누출은 화재나 폭발로 번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카슨서와 소방당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스 차단과 안전 통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에는 다수의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배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이며 현장은 안전하게 확보됐습니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 로스앤젤레스 시청 인근 빈 공터에 대형 야외 예술공원 엘 코라손 아트파크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알타메드가 이 부지를 임시 예술공간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예술단체들은 이 계획이 장기적인 공공주택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인 조형물의 규모와 소음 문제를 놓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지는 원래 공공주택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곳이어서 예술공원 조성이 주거 공급 계획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예술공원과 공공주택을 함께 추진하는 절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 설계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는 LA 도심 개발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오늘 오후 1시 59분 우드랜드 힐스 US101 부킹 프리웨이 팔브룩 에비뉴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이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전소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도 즉시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초기 대응 이후 추가 출동 요청을 취소하고 현장 투입 인력만으로 상황을 수습 중입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급대 출동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갑작스럽게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헨리 맥메스터는 그레이엄 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을 임시 상원의원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020년 선거에서 네 번째 당선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였습니다. 노돈은 내일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역사상 여성이 연방 상원의원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돈은 지명 발표 자리에서 린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다. 이제 내가 그를 위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맥메스터 주지사에게 노돈을 추천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달린을 깊이 사랑한 린지에게 바치는 멋진 헌사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노돈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한시적이며 이후 의석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채워지게 됩니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이란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늘 밤과 내일도 이란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공습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영내 군사 도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란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항을 방해할 경우 국제 유가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에너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피해 규모와 이란의 대응은 추가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7: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8: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19: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2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1: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요.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죠. 우리 몸도 사실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운동 효과와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50대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글쎄요, 트레이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왕이면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변형 걷기 운동 어떨까 싶네요. 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워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르막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방식인데요. 1, 2분간 오르막을 걸은 뒤에 평지를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박수 변화가 커져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빠른 걷기도 좋다고 하네요. 3분 정도는 빠르게 걷고 3분 정도는 보통 속도로 걷는 인터벌 방식이죠. 무엇보다 심폐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중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중, 체중의 10% 이하 정도의 무게를 더해서 걷는 운동이죠. 한 140파운드 기준으로 할 때는 14파운드, 그러니까 7파운드짜리 덤벨을 양쪽 손에 들고 걷는 것. 아, 꽤 무거울 것 같네요. 어쨌든 부하가 증가되니까 심박수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3: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24: 네, 안녕하세요.
23: 네,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첫날에 1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253만 원, 환율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이렇게 올랐는데 흥행 대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24: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성 ADR 형태로 나스닥 시장에 지난 10일에 상장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ADR은 나스닥 첫 거래에서 공모가 $149보다 12.76% 오른 $168.01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77까지 올랐습니다. ADR은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증서인데요. 이번 SK하이닉스는 ADR 한 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종가를 국내 보통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3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주 국내 본주 종가였던 218만 원보다 약 16%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역대급 실적 기대에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보다 높은 PB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 규모도 큽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조달한 금액은 265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진행한 주식 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특히 HBM에 대한 해외 투자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봅니다. 최근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에 높은 가격을 준 겁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달러 유입이 최근 상당 기간 이어진 원화 약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에서는 ADR의 발행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물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1,560원 안팎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조달액이 워낙 크다 보니 일종의 민간 통화 스와프급 달러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23: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장 초반에 SK하이닉스 3.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10만 원대, 그러니까 미국 가격보다 지금 더 저렴해져 다고 봐야 될 텐데요. 뭐 선반영 효과도 있을 것이고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또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24: 네, 오늘 장 초반 SK하이닉스 본주는 미국 ADR 상장 흥행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 전거래일보다 3%대 내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일단은 이제 희석 부담과 차익 실현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열기가 오늘 본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가 원래 관심사였는데요.
2: 그렇죠. 예.
24: 네, ADR이 국내 본주보다 약 16% 정도 비싸게 거래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웃돈이 붙은 이른바 엿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같은 물건이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면 국내 가격도 이제 키 맞추기 형태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고요. 이론적으로는 국내에서 싼 본주를 사서 미국 ADR로 바꾼 뒤에 비싸게 팔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제 시차, 세금, 외환거래 규제, 전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와 ADR 사이의 차익 거래가 곧바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2: 뭐 그렇죠. 예.
24: 네, 비슷한 예로 TSMC 주가가 있고요. TSMC ADR은 대만 본주보다도 오랜 기간 10%대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 프리미엄이 국내 장기적으로 국내 본주 재평가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한국 시간에 코스피 본주를 살 필요가 줄었습니다. 나스닥에서 달러로 바로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번 ADR은 신주 발행 성격이 강합니다. 회사가 4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동시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본주를 실제로 순매수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소재주까지 온기가 번지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입성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24: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랠리 자체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2: 네.
24: 다만 코스피 전체를 바로 다시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보기에는 이를 것 같은데요. 최근 코스피는 지난달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AI 투자 과열 논란, 미국 기술주 변동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핵심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서 흥행했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HBM과 AI 메모리 수요를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서버용 HBM 공급망에서 중요한 기업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을 준 것은 한국 반도체 재평가 논리에는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로 확산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만 수혜를 받고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지수 상승 탄력이 제한이 되고요. 주변 업종으로도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또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ADR에는 열광했지만 한국 시장 전체를 사들이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가보다는 이번 주 외국인 수급 향방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수급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반도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수 어떤 것들이 있나요?
24: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올랐느냐에서 실적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느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에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5조 4천억 원입니다.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56% 넘게 늘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을 이미 상당 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의 절대 규모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가이던스, HBM 공급 계약, 설비 투자 계획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DR 상장 흥행으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실적 발표에서 이 HBM 매출 비중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 사양 공급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을 줬다면 이제 회사가 그 프리미엄을 실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범용 메모리 가격인데요. 그쵸. 그동안 시장은 HBM만 봤지만 최근에는 일반 D램과 NAND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아도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묻는데요. 3분기와 4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지 고객사들이 이미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23: 결국에는 이번 달 말 빅테크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첫 번째 이슈 자산시장 중에 증시 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서 부동산 얘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상화 코스피 5000보다 쉽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SNS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에는 부동산 대토론에도 직접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나설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4: 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집값 흐름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에 74주 연속 상승입니다. 성북구가 0.51%, 구로구가 0.50% 오르는 등 강남권뿐만 아니라 외곽 중위권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 기간에 0.31% 상승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42%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실수요자는 차라리 사자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부동산 대책 관련 일정을 촘촘하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정부는 동탄,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같은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만으로 시장이 확실히 식지 않으면서 세제와 금융, 공급을 함께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23: 그런데 이게 발표 직전에 토론회를 여는 거라서 얼마나 이 토론회 결과가 반영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개편 방향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거론되나요?
24: 네, 핵심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용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고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 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구조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요.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1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어느 가격대부터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기간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유공제 비중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거주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인사도 그동안 장특공제는 보유만 해도 최대 40%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거주하는 쪽이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이 이름을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이번에 겨냥하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는 아니고요.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보호한다가 아니라 실제 사는 집인지 아니면 자산 증식 목적으로 들고 있는 집인지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23: 자,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둘째치고요. 과연 이런 세금으로 지금의 집값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24: 네,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이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는 매도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는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데요.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는 매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세제 강화만으로는 매수 심리를 꺾기 어렵습니다. 이 세부담이 임대료로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우려가 더 큰데요. 또 시장은 이미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손볼 것이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발표가 예상보다 약하면 정부가 못 건드린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강하면 세금 회피 수요 매물과 증여, 임대료 전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3: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을 한다. 그런데 파업 부담도 꽤 커 보인다고 하네요.
24: 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주 야간주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합니다. 생산 라인 기준으로는 하루 최대 4시간, 사흘간 총 12시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6일부터 연장 근로와 토요일 특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인데요. 노조는 월 기본급 인상에 더해서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성과급 350%와 1,000만 원, 자사주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 월급제 논의도 이번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사는 지난 8일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 월급제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단체 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로봇 도입과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아, 예. 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생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는 로봇과 자동화가 확대되면 야근과 특근이 줄고 그만큼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는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의 비중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면 실제 월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는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간과 수당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에서 매달 받는 고정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으로 야근이나 특근이 줄어도 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로봇과 피지컬 AI 전환에 대한 현장 반발을 줄이고 생산 방식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렇게 완전 월급제로 전환을 하면 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철강, 전자 같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른 제조업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23: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 이 순이익의 몇 퍼센트 인센티브는 누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4: 네, 고맙습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요즘 영 재미가 없죠. 오늘도 한 0.6% 정도 빠지면서 7,4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이거는 불가피한 일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이 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요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해법은 없을지 경제계 석학이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이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1: 저는 그 출신이 더운 지역에서 출신이어서 우리 어릴 땐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예. 살은 그럴 때를 이제 10대 중반까지 보냈으니까 더위에 익숙한 편이에요.
0: 아, 그래도 5년 질환자 보면은 고령분들이 많으시니까 건강관리는 항상 좀 신경을 쓰시는 게
1: 그 덕분에
0: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AI 반도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후 지금은 AI 반도체의 파도다라고 저희 작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이제 엘빈 토플러가 3차 혁명 이야기, 제3의 물결 이야기했을 때 1의 물결이 농경, 예. 농업이었고 이제 2의 물결이 산업이었고 3의 물결이 포괄적으로 미래의 물결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 미래에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을 때의 그 미래 안에는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든지 또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미래의 물결의 하나의 바뀐 형태니까 이게 제4의 물결이 아니고 네. 제3의 물결에 성숙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우리 지금 AI는 뭐 5살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앞으로 AI가 발달할 수 있는 그 한계는 굉장할 텐데 그런 면에서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제3의 물결의 핵심 중의 핵심이 AI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0: 네.
1: 대단한 양반이다. 벌써 30, 40년 전에 물론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반도체의 발견 그리고 컴퓨터의 발견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의 발명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0: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겠죠.
1: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예. AI가 발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주식 시장이 크게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주력 국가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대한민국이 온통 하루 종일 방송을 이 주가 이야기할 정도로 된 것이 네. 이게 제3의 물결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네.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0: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제3의 물결 얘기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의 빙하기였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2000선 중반에서 9000선까지 올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단 말이죠. 그 배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1: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예.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이었잖아요.
0: 그쵸, 예, 예.
1: 지금 뭐 빠졌다고 해도 거의 8,000, 네. 7,000, 뭐 500, 8,000인데 그러니까 1년만 놓고 보면 우린 거의 3배 뛰었단 말이에요. 이 진짜 비정상적인 거고 경제학적으로 그렇죠, 네.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뭐 AI나 똑같은 어떤 그 데이터 센터의 붐이 불었던 미국도 나스닥의 경우에는 작년과 금년에 비교해 보면 뭐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 내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는 300%잖아요. 네. 이거는 뭐로도 설명 안 된다. 아주 한국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아주 독특한 쏠림 현상이다. 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볼 수는 있는데
0: 네네.
1: 조금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레버리지의 그 ETF의 규모가 1거래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간 따지면 굉장하지만 한 달간 따지면 예. 하루만 따지면 뭐 한 1조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예. 보면. 그래서 그 1조 정도가 그 꼴인데 그게 몸통을 흔들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흔들어도 하루 이틀 흔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1년째 흔들었다라고 하면 예. 저는 조금 과하다. 즉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한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하루 사이카 가고 그 다음 날 또 반대 사이카가 가고 이렇게 된 것이 네. 레버리지 때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어떤 심리적인 요인 네네. 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서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변동성에 영향은 줬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레버리지 ETF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0: 해결될 문제가
1: 문제냐? 예.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0: 실제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뒤에 거래소 코스피의 변동폭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네.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게 지금 두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목 레버리지가 두 개인데 그 이제 상품 한 16개 됐는데 그게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한 달하고 반 정도 됐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기 전에도 이미 사이카가 여러 번 갔거든.
0: 아, 그때도 이미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내가 그래서 그걸 예. 한국적이다. 예. 한국적인 쏠림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그 위에 그것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작용은 했지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변동성이 커졌다? 그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0: 그럼 왜 이렇게 우린 변동성이 큰 겁니까? 한국적인 문화가 뭡니까 그게?
1: 대단한 거죠. 예. 뭐 포모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 9세대가 돼가지고 옆집에서 뭐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 옆집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있는데.
1: 그건 이제 수련이 덜 된 사람들이고 우리 같이 수련이 된 사람들은 예. 남이 뭐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 참 운이 좋은가 보다. 은혜스러운가 보다. 그러고 말지 네. 나도 뭐 땅 팔아갖고 사자? 나도 들어가 보자?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집 사람만 해도 상당히 정상적이거든요.
0: 아, 이런 속담은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국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을 굉장히 의식한다는 거죠.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올랐다 그러면 그건 안 사고 못 베기는 거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사야만 하는 그런 우리가 속칭 포모라고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특이한 국민이 한국이다. 저는 그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질 때문에 그 한국의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간에 한국이 요란하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뭐 패션도 그렇고요. 네.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마케팅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반응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국민들의 그 옛날에는 우리가 빨리 그랬는데 요즘에 그 한국 가만 들여다보면은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 네. 민감하게 주변에 반응한다.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또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0: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됐을 때 제대로 검토를 한 건지 이런 부작용을 고려를 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굉장히 커요. 김용범 실장도 이게 본인이 얘기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도입이 돼서 저는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부작용이 커지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이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1: 첫째, 김용범 실장이나 또는 그 금감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라면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 자기네들이 도입을 한 주역이잖아요. 주역이 설사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솔했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적어도 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는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발언하는 게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얼렁뚱땅 그 만들었는 게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저는 크게 잘못된 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1: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문제가 된 게 그 레버리지 ETF잖아요.
0: 네네.
1: ETF 상품은 이미 있었고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데 그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예. 했어요. 그렇죠? 뭐 시가총액이 뭐 10% 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파생상품 거래가 1%가 넘고 이런 그다음에 거래량이 5%. 근데 가만 그 종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중에서 딱 두 개거든요.
0: 여기밖에 없죠.
1: 없죠.
0: 예.
1: 그러니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그 ETF의 기초 자산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완화해서 예를 들면 뭐 5%라든지 또는 뭐 시가총액의 1%라든지 이렇게 낮춰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처음서부터 이 두 종목만 딱 타겟팅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0: 네네.
1: 얘네들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레버리지 그 ETF의 특징이 뭐냐면 배수로
0: 그렇죠. 예.
1: 선물에 들어가서 수익을 키우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5%면 10% 두 배 또는 15% 다섯 배까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냐고. 그럼 몰랐으면 무식한 거고.
0: 저도 아는 건데요.
1: 그러니까 알고도 그랬으면은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0: 네네.
1: 뭐냐면 5월 27일 날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을 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1.5배수만까지만 허용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 2배수, 그다음에는 2.5배수. 즉 점진적으로 배수를 키워 주는 저는 네. 조치가 있었으면
0: 뭔가 단계가 있었어야
1: 당겼으면.
0: 했다.
1: 왜냐면 예. 이게 뭐 무제한으로 두 배, 세 배 거기다 인버스까지 합하면은 아래 위로 그냥 두 배 또 생기는 거잖아요.
0: 예,
1: 저는
0: 예.
1: 그런 면에서 정부가 확실히 잘못했다.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잘못한 것을 저는 당국이 뭐 솔직하다고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투자해서 피해를 지금 5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네. 한 달 반 동안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이 작은 거는 마이너스 10% 20% 다 손실이거든요.
0: 다 지금 물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1: 다 손실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빠지면은요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질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한테 끼쳐놓고 뭐 드러누워서라도 막고 싶었다. 아니 자기가 문제. 저는 굉장히 그거는 국민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제품 설계할 때부터
0: 예.
1: 조금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죠.
0: 의도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당시에 네. 환율 문제도 있었고 코스피 부양이 어쨌든 정부의 기조였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또 생길
1: 그렇죠.
0: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뭐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1: 일단 상장 폐지는 아마도 그 손해를 많이 본 분들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 같고 일단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저는
0: 네.
1: 보완

0: 네, 배수는 2배, 3배, 4배, 5배 이거 무제한으로 허용할 게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1: 네.
0: 배수를 조금 늘려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
1: 지금 일각에서는 이 배수를 1.5배 정도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0: 가능하죠.
1: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
1: 아,
0: 거죠.
1: 예.
0: 왜냐하면 이미 이게 그 상당히 지금 하락장에서는 1.5배만 해도 이게 하루에 1.5배거든.
1: 그쵸,
0: 아,
1: 그쵸. 예.
0: 하루에 1.5배가 되니까 이게 30일만 누적되어도 굉장히 그 월간 그 이익이나 월간 특히 손해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일일 변동폭에 제한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건 있으면서 저는 충분히 그 레버리지 배수를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는 이렇겠죠. 이제 이미 발매된 상품은 제한 없이 발매된 상품은 그건 되물릴 수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1: 예.
0: 새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경우에는 배수를 조금씩 낮추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김용범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김용범 실장이 SNS에다가 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 국민 배당금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경제계에 계셨으니까 이 당국자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일단 이야기하지 마라.
1: 아, 네네.
0: 그게 99회 1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익은 하나고
1: 아,
0: 해가 99다.
1: 네.
0: 대통령은 달라요.
1: 예.
0: 대통령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트럼프 같이 멜로 보탬이 안 되잖아요. 일단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용범 실장이나 뭐 기타 그 강요들이 하는 것은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을 하고 엔지니어를 해가지고 SNS에 올리는 글을 정말 꼼꼼하게 올려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지금 뭐 만나는 사람마다 고물가, 고환율, 물론 뭐 성장에 뭐
1: 아, 그랬죠. 뭐 대가다 뭐 이런 얘기 해갖고
0: 그래갖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1: 예.
0: 저는 김용금 실장, 저도 방송에 같이 많이 나와봤지만 과거에 SNS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꼭 국민에게 알려야 될 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수 있잖아요. 저는 SNS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방법은 일반 개인으로서는 뭐 적절할지 몰라도
1: 예.
0: 강요로서 특히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주도한 분으로서는 여태껏 그 발언이 별로 보탬이 안 됐고 그런 면에서 조금 확 줄이시는 게 좋겠다.
1: 알겠습니다. 원로 석학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휴대폰에서 손을 조금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세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2: 미쳤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5: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0: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장했습니다.
1: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를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0: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2: 장윤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4: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5: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4: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5: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4: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6: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4: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3: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텅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채 또다시 법률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8: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7: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9: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7: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 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10: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놔두는 게좀 필요하겠다.
7: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박혜재 기자입니다.
11: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12: 보안수사권 지켜내자!
13: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11: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14: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11: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15: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6: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17: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11: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3: 일요일 기준으로 80명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80명을 넘긴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집계 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0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두 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숨도 쉬기 어려운 폭염 속에서 맹렬한 불길까지 견뎌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하루를 이소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미처 다 벗지도 못한 채 계단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장비를 손에 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대원들에게선 지친 기운이 묻어납니다. 현재 34도까지 육박한 폭염 속에서 진화 작업을 막 끊는 소방대원은 말을 잇기도 버겁습니다.
20: 여기 사람들은 지금 지쳐서 못해요.
19: 소방대원들은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곧장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출동 준비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무거운 방화복과 장비를 챙겨 차량에 오른 뒤 좁은 차 안에서 착용을 마쳐야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는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체력 소모가 시작됩니다.
21: 외부 열을 차단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저희 내부에 활동했을 때 나오는 내부의 열들은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방화복이어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친 상태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19: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갈수록 체감 열기는 더 높아지고 진압 활동을 이어가다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할 때 이렇게 방수화와 방호복까지 갖춰 입고 공기 호흡기까지 매야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다 갖춰 입으면 2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말벌집 제거 작업도 잦아지는데 이때는 두껍고 답답한 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서로 복귀한 대원들의 이마에는 아직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습니다.
0: 그런 현장을 나갔을 때 숨이 턱 막힌다고 표현을 많이 해서 좀 진이 빠지고 그런 한증막에 있는 느낌이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 그래도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0: 다치는 사람이라든가 또 저희 대원들 다치지 않게 뭐 인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매 출동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19: YTN 이수빈입니다.
2: 전국에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3: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2: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대책 등의 이행 상황과 과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3: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발행을 통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규모를 조달했는데요. 오늘 달러 공모 대금이 SK하이닉스로 들어옵니다. 실제 환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환율 안정에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2: 고환율과 이란 전쟁 여파로 식당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0%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시장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2차 합동 현장 점검을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3: 정부가 800조 원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그 효력이 오늘부터 2년간 발효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2: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3: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1호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5: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과정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6일에서 8월 15일 목금 토 5주 과정.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문학과 경제, 리더십, AI 등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움과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 지금 연세글로벌 CEO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류재근 사무총장 213-605-1117, 줄리김 사무차장 213-316-8989, 이메일 yggcous@gmail.com입니다.
2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6: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 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2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초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기자님,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나갑니다. 휴대폰 화면에 01 시작하는 번호가 떴다. 받는다 안 받는다?
4: 무조건 받아야죠.
3: 뭐라고 한다?
4: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3: 정답입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 광장이라고 문자를 아이고.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서운하고요. 저는 명당의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엄연히 번지수가 다른 뉴스 명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4: 네, 맞습니다. 이 장성철의 뉴스 명당 8글자 머릿속에 꼭 저장해 주시고 잘 기억해 주시다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3: 네.
4: 저희가 청취율 1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샵 0945번으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팍팍 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 아, 특별 선물도 있어요.
4: 특별 선물은 뭔가요?
3: 친구가 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도예가거든요.
4: 오.
3: 저 여기 진행하고 우리 청취율 조사한다고 문자로 정말 우리 뉴스 명당과 장성철에 대한 아부를 많이 하시면 저희가 이제 몇 분 추첨을 해가지고
4: 네.
3: 그분이 오. 그 자기의 필살에 그 여러 가지 식기 이런 거 있잖아요.
4: 와.
3: 그런 걸 보내주시겠다고 협찬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4: 장인에도 도예를
3: 어마어마하게
4: 선물로 받을
3: 분이에요.
4: 수 있는.
3: 그거는 그냥 안 쓰고 예.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놔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3: 네, 그러면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계속되는 장윤기 사건 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3: 아, 진짜 우울한 일인데요.
4: 예.
3: 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확대했다고요?
4: 네,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하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조치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27명에서 41명까지 확대하고 또 경무관급이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이 수사 지휘를 맡습니다. 공보관도 경정급으로 따로 지정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인 10일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한편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3: 네.
4: 장윤기는 그동안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쪽으로 주장을 해왔잖아요.
3: 네. 네,
4: 그동안에도 재판부에 줄곧 검찰이 정황만으로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했지만 절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그러던 장윤기가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3: 네.
4: 오늘 공판기일에서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3: 장윤기 사건이 부친이 경찰관이고 사건이 단순 살인으로 덮일 게 뻔한 게 검찰의 보안사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보안사건 폐지 방침을 바꾼 건 아니죠?
4: 예, 명시적으로 현재까지 바꾼 바가 없습니다. 예, 지난 9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해당 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길까지 세 달이 남았다.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당 안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수사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고 또 국민 일반이 형사 사건에서 보는 피해가 막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점점 커집니다. 네. 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사실 이번 건 같이 경찰이 어떤 숨겨야 할 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록을 또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올 거란 말이죠. 네. 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또 성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는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그냥 민주당 의원은 뭐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의 개정안을 냈으면 받아들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계속 하는 분들이 계세요.
4: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장영기 사건을 검찰 보안 수사권과 연관 짓는 것이 뭐 일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인데요. 민주당 뭐 일부 진영 또 뭐 검찰 개혁 강경파 사이에서 주로 이런 언론 플레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지난 9일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보도가 많이 되느냐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 쪽에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한다며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보안수사가 있어서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3: 네. 검찰의 대수술이 좀 뭐 보안수사권 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부동산 토론회 D-1 달아오르는 정치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3: 토론회 일정 좀 알려주세요.
4: 네. 일단 내일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논의의 장을 열고요.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주제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순서로 국민 대토론 회에 나섭니다.
3: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군요. 토론회를 왜 여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주택 공급 또 부동산 금융이나 부동산 세제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 전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세제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토론회 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네.
4: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이 주거 요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을 해요.
3: 예.
4: 그리고 최근 뭐 시중은행 대출 한도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집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냐라는 불만이 정말 높은 상황이잖아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급책과 함께 또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명확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3: 네, 뭐 정치권의 반응은 뭐 여당은 뭐 찬성하고 뭐 당권 주자들은 공약 발표하고 야당은 왜 하냐 뭐 답정너다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토론회를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또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또 국민의힘 내분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3: 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4: 예,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주말 행보는 대통령 쟁탈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민석 전 총리는 11일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을 만나 최근 3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온 사람이 나라면서 내가 제일 잘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래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성래라고 적었고요.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전북 익산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우리 당이 소중한 이재명 대통령의 4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 명심팔기.
4: 네, 네 맞습니다. 뭐 어제도 기싸움이 좀 이어졌어요. 네. 예,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고 했고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서 정청래 대표가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수기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는 그 자기 정치에 관한 또 반박을 이어갔는데요. 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면서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2002년 또 김민석 전 총리의 그 행동과 관련된 네. 응답으로 보이고요. 한편 당대표 선출 방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이른바 친청계와 또 친명계의 최고위원관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3: 와, 후보들끼리 면전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한 저렇게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은 심정이 어떨까. 유 기자님은 이렇게 앞에서 누가 욕하면 어떨 것 같아요?
4: 아, 저는 그래도 좀 분리해서 볼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4: 네, 저분도 이제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3: 냉철하시군요. 국민의힘 지지율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상황이 좀 더 안 좋아 보이네요.
4: 아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진 요구에도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3: 네?
4: 예,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 논의도 실종이 됐고 또 야당의 존재감도 이렇다하게 보이지 않게 됐다는 좀 분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에 따른 사퇴 요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징계 방침으로 대응하면서 이렇다 할 동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선거 직후에는 당 지지율이 오르고 또 여당과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했는데 예, 다시 하락세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이라서 뭐 컨벤션 효과랄지 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도 매우 대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당내 위기의식도 좀 하나 둘 나오는 상황입니다.
3: 네.
4: 여기에 또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갈등도 불거졌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상황 증언을 두고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죠.
3: 그러니까 주말 내내 화제였어요.
4: 예, 네. 이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네.
4: 아, 그러면서 계엄을 막은 건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했어요. 예, 이후에 당내 당권파와 친한계 간 설전이 오갔고요. 또 한편 경찰이 한동안 멈춰있던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동훈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3: 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예, 마지막 뉴스도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3: 아유, 올해부터 왜 그래요? 진짜 이 기자님 너무해요.
4: 제 잘못이 아닙니다.
3: 네. 예,
4: 결국 재봉쇄되는 호르무즈 해협 소식입니다.
3: 트럼프 탓인가요?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4: 결국 뭐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양국이 충돌한 사안으로 보여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일부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면서 선박 한 척에 대한 경고 사격과 함께 해협을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종전 MOU 준수 기회를 저버렸다면서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했고요. 이란 내 군사 목표물 190곳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이란도 대규모 반격에 나섰고요.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에 있는 미군 시설을 이란이 공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는 더 열려 있다라고 뭐 이란 측의 봉쇄 선언을 반박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3: 네.
4: 예,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3: 아니 좀 전에 MOU 사인하고 60일 협상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원점이 된 거예요?
4: 예,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협상하기로 했는데 23일 만에 이 상황이 종전 MOU 체결 전으로 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 지금 결국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 통제권을 어떻게 지금 이 당사자들이 정리할 것인지가 매우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3: 네.
4: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석유 가격 변동에 촉각을 세우면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 네.
4: 국제 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전하는 산업부의 중동 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 재개도 검토하고 있고요.
3: 어이구.
4: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한국 선박이 두 척이 남아 있다고 해요. 네. 예, 출항 일정도 다시 안개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습니다.
3: 미국 잘못인지 이란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것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답답합니다.
4: 예, 그렇습니다.
3: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4: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3: 네, 언제나 혼란한 여의도 상황이지만 이분의 진단을 들어보면 잠시나마 명쾌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갑재 조갑재.com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6: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 더운데. 네.
6: 요즘 뭐 스포츠 볼 게 많아가지고. 예. 바쁩니다.
3: 야외 활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폭염 기간에는.
6: 어제는 월드컵 보고 또 윈블던 테니스 네. 남자 결승전 보고.
3: 수박도 이렇게 한 조각 드시면서 이렇게
6: 수박 좋죠. 네. 산수박 좋습니다.
3: 맞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말에도 논란이 좀 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것은 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6: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유명한 헌법학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사실상 천도 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 헌법 그 제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조건 헌법 개정 사안이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시고 국민통합위원장이신데 네. 이분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명쾌해요.
3: 네, 어떤 부분에서요?
6: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수첩에 이거 들고 다니는데 헌법 네.
3: 대한민국 헌법
6: 예, 거기서 헌법 제12조 3항이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3: 네.
6: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네.
6: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 일련의 수사 행위는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다 이겁니다.
3: 네.
6: 그런데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에 남았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은 또 폐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위반된다는 거예요.
3: 종결권도 이제 그러니까요. 경찰에 있어요.
6: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고 검사가 해야 될 일을 사실상 경찰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3: 네.
6: 헌법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라는 거죠?
3: 아니면
6: 안 된다는 것이고
3: 네.
6: 그다음에 저 이소영 의원이 있잖아요. 그죠?
3: 네.
6: 이소영
3: 민주당
6: 의원이 또 아주 긴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저는 최근에 쓴 글 중에서 어떤 사설보다도 이분이 어제 쓴 게 가장 핵심을 찔렀더라고요.
3: 네.
6: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검찰의 견제가 없이 경찰에 맡길 경우에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국민 전체가 범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견제가 없으면 검찰 피의자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고 피해자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 네.
6: 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3: 네.
6: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3: 근데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지지층들이 상당히 네. 원하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6: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3: 네.
6: 그러나 이건 헌법과 관계되는 사안 아닙니까?
3: 네.
6: 헌법을 명백하게 또 국민들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후유증은 너무나 커서 정권이 여기서 헤어나지는 못하게 될 거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좀 숙의해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 숙의하고 좀 논의해라.
6: 그렇죠.
3: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6: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웃기는 사안인데 네. 국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고
3: 네.
6: 이것은 지난 한 70년 동안 한국의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3: 네.
6: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대중 국가 중에서 범죄 발생률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금거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3: 네.
6: 그것은 역시 검사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3: 네.
6: 그런 걸 사거리 무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 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저는 지금 저 생생한 체험도 있어요.
3: 네.
6: 1950년대 자유당 시절 때는 경찰이 제일 셌습니다.
3: 맞아요.
6: 그때 경찰 정보과라고 하지 않고 사찰과라고 그랬어요.
3: 사찰과요.
6: 이 기능은 정보부 기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3: 네.
6: 그에 대한 국민 원성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요.
3: 네.
6: 그때 그래도 검사 군인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너무 정치적 수사를 한다 해가지고 원성이 또 검사로 향하다가 그래서 수사권을 폐지해버리면 이제 경찰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3: 네.
6: 경찰은 무슨 숫자가 많습니다.
3: 맞아요.
6: 숫자가 많다는 것은 연고가 많다는 거예요.
3: 지금 단 12만 명, 13만
6: 그렇죠.
3: 명.
6: 그러니까 수사, 저 검사는 뭐 2, 3천명 되는데
3: 그렇죠.
6: 그러나 경찰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사를 할 때 부탁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3: 네.
6: 이 연고가 있어가지고.
3: 네.
6: 또 경찰은 연고지에서 잘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검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 점에서
3: 알겠습니다.
6: 이 청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3: 네. 그래서 견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6: 그렇죠.
3: 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 말씀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어우, 주말 내내 안철수 의원의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한동훈 복당 반대한다. 우리 당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복당하면 당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입장을 냈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6: 근데 너무 감정적 표현이 많다.
3: 감정적이에요?
6: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얼씬도. 표현은 그거는 저 좀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분이 네.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 사람인데 맞지 않고 근데 그 발단이 그거잖아요. 추경호 그 시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가서
3: 개헌 당일
6: 12월 네. 3일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정면으로 또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 하여튼 왜곡이다. 역사 네. 왜곡이다.
3: 맞아요.
6: 그래가지고 왜곡이다. 정면 반박한 데 대한 또 반박으로 보이는데
3: 네.
6: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 지난 6개월 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게 저 돌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3: 네.
6: 그런데 우선 그 저 12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은 당사의 모의라고 한 것은 아니 12월 3일은 세계가 지켜보았잖아요.
3: 그렇죠.
6: 그러니까 그 한동훈 동선은 다 노출돼 있었습니다.
3: 그럼요.
6: 그러니까 국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어요.
3: 맞습니다.
6: 그래서 그 국힘당 사람들이 거기 조금 모여 있다가 뚫렸다 해가지고 다시 옮겨간 거 아닙니까?
3: 국회로 갔죠.
6: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저 뭐서 의문점도 없어요. 한동훈을
3: 네.
6: 다만 자정 무렵에 갈라져요. 자정 무렵에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모이라고 계속하고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고 하면서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역사가 달라지는 게 그날 밤에 만약 한동훈 대표의 지시대로 한 60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과 같은 공격에 처하지 않았을
3: 네.
6: 겁니다. 반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따라서 다 당사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해산됐을 겁니다.
3: 안철수 의원은 좀 한동훈 전 대표 견제하는 걸까요? 본인도 뭐 당대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복당을 하게 되면 전당대회 열면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6: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네. 그분이 지켜온 소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 예.
6: 그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결을 했잖아요.
3: 네.
6: 찬성표결을 하고 일관되게 친윤 세력을 비판하는 스탠스를 가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단계 사건 무슨 이런 무렵부터 한동훈 비판 입장으로 도는데 저는 이 스탠스는 역사적 흐름과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과는 맞지 않는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3: 네.
6: 어제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 비판도 같이 했어야죠.
3: 네.
6: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 다음에 한동훈 비판을 하면 이 균형이 맞춰지고
3: 네.
6: 뭔가 좀 근사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3: 그 이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의원이 아유 우리 저 복당하지 말고 창당한다면 내가 응원할게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복당이 무산되면 한동훈 의원이 부산을 기반으로 좀 창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6: 부산 기반이 아니라 그분은 부산 뭐 부산 또와 서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 네.
6: 그런 창당이라는
3: 가능성
6: 말 가능 있다고 봐요.
3: 있어요?
6: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3: 네.
6: 지금 국민의힘의 저 미래인데
3: 네.
6: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예컨대 장동혁 세력이라는 것은 윤석열 세력입니다.
3: 그렇죠.
6: 그러니까 내란 수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3: 네.
6: 이거 얼마나 끔찍한 용어입니까? 그리고
3: 네.
6: 여기에다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라고요. 이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이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동거할 수가 있습니까?
3: 없어요.
6: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3: 네.
6: 나눠져야 해요.
3: 네.
6: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느냐는 건데 국민의 힘을 지금 사실은 하이제킹한 이 장동혁 세력, 친윤 세력, 음모론 세력이 그냥 당원을 동원해가지고 당원들이 또 상당수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권을 계속 이어가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3: 네.
6: 아니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3: 네.
6: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장동혁 세력을
3: 몰아내는
6: 극적으로 약화시키든지 네. 몰아내는
3: 네. 쉽지 않아요.
6: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3: 네.
6: 헤어져야 되고.
3: 헤어져야 돼요.
6: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3: 근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 창당하고 분당하면 아예 보수 분열 선거 패배 책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위험도를 감내할까요?
6: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갈라져야 되는 갈라질 사람 갈라져야 돼요.
3: 근데 선거가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거
6: 뭐 2년이니까 아직 충분하죠.
3: 충분해요.
6: 6개월 전까지는 아직도 안 갈라져 있다가 6개월 전에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3: 그럼 제가 역할극 할게요. 제가 네. 한동훈 의원이에요. 조갑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요. 대표님 저 복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할까요? 창당이라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6: 나 창당하라고 그러죠.
3: 창당하라고.
6: 네. 아니 한동훈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3: 네.
6: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내란 수괴 세력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6: 아니 이게 단순화하는 게 가장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3: 네.
6: 한데 장동혁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세력이고 그 중간에 황교안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을 묶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거든요.
3: 그렇죠.
6: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커밍아웃 해버렸어요.
3: 오.
6: 그러니까 아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잖아요.
3: 예.
6: 부실 선거를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죠.
3: 장동혁 대표가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6: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3: 네.
6: 이거는 완전히 저 해당 행위죠.
3: 네.
6: 해당 행위고 나는 윤석열 세력이라는 고백이죠.
3: 네.
6: 그런데 왜 어제 모처럼 기자회견하면서 안철수 의원은 이 문제를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3: 네.
6: 눈앞에서 지금 불이 난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6: 아니 전국 재선거를 하자면서 돌아다니는 당 대표가 있는데 그걸 의총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걸로 끌고 가면은 결국 그게 요새 지지율에 반영이 돼가지고 다시 운이 취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그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호감도도 있으시지만 일단은 정말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옹호하거나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죠?
6: 아니 그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헌법이 예정한 어떤 방향 아니겠어요?
3: 알겠습니다. 그 장동영 대표가 현재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징계 정치하려고 그래요. 윤리위를 통해서. 와 이거 보수 진영이 또 이렇게 해서 또 반으로 갈라지고 갈등 분란 커지는 거 아니냐. 이 징계 정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6: 그것도 장동혁의 징계 정치라고 보면 보는 것보다는요. 윤석열 교주 아닙니까?
3: 네.
6: 그 집단의 교주가 윤석열입니다.
3: 네.
6: 그러니까 컬트 그룹 아닙니까?
3: 네.
6: 그러니까 윤석열에 의한 반윤석열 세력, 즉 네. 대한민국 세력 징계라고 봐야죠.
3: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6: 아니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3: 네. 네.
6: 그러니까 그만큼 집요하잖아요.
3: 네.
6: 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징계당하는 사람은 훈장을 다는 것 아닙니까?
3: 그렇게 보입니다.
6: 내가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제명당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공천 네 굉장히 유리할걸요.
3: 네. 그럼 플러스 점수 주는 거예요? 아, 이제 공천 심사할 때? 네. 훈장 받았으니까 아니, 플러스 50점.
6: 지금 그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3: 없어요.
6: 누가 있습니까?
3: 네,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가요.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뺄셈 정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6: 그분은 네, 저는 유심히 살펴봤는데 네. 이 문해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3: 문해력에 문제 있어요?
6: 예.
3: 오. 판사까지 했잖아요.
6: 그래도. 아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래서 저는 네. 저분이 재판한 게 과연 잘된 재판인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데
3: 예전 판사할 때요.
6: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자이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3: 네.
6: 그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3: 맞아요.
6: 아니 누구한테 범죄자라고 그럽니까? 우리 무죄 추정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3: 네.
6: 헌법에 적혀 있어요.
3: 맞습니다.
6: 그러면 절대로 범죄자라고 하면 안 되고 범죄자 근처에도 갈 사람이 아닌 게
3: 네.
6: 형사 고발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3: 그렇죠. 네.
6: 그리고 단계 사건이라는 게 가족이 선대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언정 본인이 안 쓴 건 확실하잖아요.
3: 네.
6: 아니 본인이 저지르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그걸 책임을 지라는 이게 저 어디 팔병전에 마그나카르타 이전에나 있었을 법한
3: 연자제다
6: 이야기인데 어떻게 법률가가 그런 네. 표현을 씁니까?
3: 알겠습니다.
6: 그래서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아니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부실 선거를 네. 부정 선거라고 하잖아요.

0: 민주당이.
1: 지난주 화제됐던 게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간 건데 그 방송 나간 거 김어준 씨의 반응 어떻게 대표님은 해석하셨어요?
0: 아니 그건 결정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를 도와주는 것이 돼요.
1: 김어준
0: 아니,
1: 씨가요?
0: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1: 보셨어요? 네.
0: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의구심을
1: 네.
0: 접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막 달려가잖아요.
1: 예.
0: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1: 예.
0: 그래서 어디에 뭐 숨어 있는 줄 알았더니
1: 네.
0: 물론 평일에는 저 시간 차이로 불참했지만은.
1: 네.
0: 그래서 뭐 그걸 보면 역시 김어준이라는 분이 사업가 아닙니까? 이 사업가가 되면은 참 약해지는 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1: 네,
0: 특히
1: 비즈니스.
0: 정치하고 언론하는 사람이 돈벌이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그건 하면 안 돼요.
0: 그러면
1: 네.
0: 이게 안 됩니다. 제대로
1: 맞아요.
0: 작동을
1: 맞아요.
0: 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에서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20.6% 폭락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PK에서 53.6, 국민의힘은 32.9로 20.6포인트 좀 급락을 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0: 그건
1: 발생했을까요?
0: 당연한 겁니다.
1: 왜요?
0: 부산은 대구하고 달라요.
1: 네.
0: 저는 자꾸 보수의 성지를 대구라고 그러는데
1: 네.
0: 보수의 성지는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지역 연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투표하고 행동해요. 그 부마 사태가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상도
1: 그렇죠.
0: 정권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85년 2.12 총선 그리고 이번에 부산 북갑의 선택 이런 걸 보면은 부산 사람들의 정의감이라고 그럴까요? 행동력이랄까요? 그게 한국 정치를 열음 바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사이 장동혁 대표의 국힘당의 행태를 보고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일 겁니다.
1: 아, 네.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0: 부산 사람들은요, 줄투표 안 해요.
1: 네.
0: 이번에도 그
1: 아, 그러네요.
0: 증명이 됐습니다.
1: 말씀
0: 그런데 그
1: 맞네요.
0: 사안은 뭐냐 하면은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투표를 하지
1: 네.
0: 어떤 사람 어떤 당으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이야말로 정말 보수의 성지고
1: 네.
0: 대구는 이번 선거 결과로서 그런 무슨 월계관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우, 대표님과의 이렇게 대담과 인터뷰는 너무 짧아서 항상 좀 아쉽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0: 네,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상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4: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5: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붙여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6: 아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5: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7: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5: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 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 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0: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1: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0: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이런 폭염 속에 인천 영종구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 등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도로 위 차들이 신호등 대신 경찰의 수신호를 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변 건물에는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 2천여 호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기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전자기기는 먹통이 됐고 시민들의 일상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5: 엄청 더워요, 집안에 지금. 그래갖고 지금 밖에서 빙빙 돌다가 또 이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러 또 다니고 그래요.
6: 수학학원에서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집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4: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들 역시 아까운 재료를 버리게 될까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7: 모든 재료들이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손님이 와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4: 승강기 갇힘 신고도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구조된 주민 대부분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60대 2명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근 다른 변전소에 가용전력을 끌어오면서 피해 세대의 전기 공급은 속속 재개됐지만 완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의 무더위 사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까지 비상입니다.
3: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9: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8: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11: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10: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2: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도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된 상황에서 어떤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경찰의 가족, 가해자가 일반인의 가족이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겠느냐며 조직을 지키는 게 억울하게 숨진 아이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흐지부지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2: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13: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12: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14: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12: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15: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안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12: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별도 법안도 발의해 대응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다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중이라 당분간은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6: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17: 보안수사권
16: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17: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16: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18: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6: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9: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20: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16: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22: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21: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3: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았던 건데요.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4: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25: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4: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2: 김건희란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이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님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24: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전사령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 허모 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허 씨는 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음모론 등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3: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네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이 미국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만성기침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징 진료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 하면은 위로는 기관지에서 아래로는 폐에 이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흡입한 입자들은 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코나 입에서 걸러주고 그 다음 기관지에서 잡아두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나 소량의 점액이 기관지 세포에서 생성되고 이 점액은 기도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매일 점액이 끊임없이 만들어져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그것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 내내 자연적으로 조금씩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쌓인 이물질을 없애려는 인체의 생리적 반응이자 수단입니다. 우리가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그것이 어떠한 감염이든 기관지에 있는 세포 속에서는 감염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점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기침을 해서 점액, 바로 이 이물질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 뱉어내는 것을 민간에서는 가래라고 하고 한방에서는 담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이물질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담 색깔이 흰색일 때는 단순한 자극을 의미하고 노란색 혹은 녹색은 감염을 암시하고 붉은색은 말할 것도 없이 혈액이 담에 섞여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입니다. 동양 이약은 페이주 추치, 폐주 출기, 내쉬는 숨은 폐가주가 나고 선주 나지, 신주 납기, 들숨은 신장이 주관합니다. 우리 몸에서 기의 근본은 신장이 되기 때문에 신장을 보하고 임상에서 비장이 약하여 담이 축적되는 환자분들은 담을 없애고 기도를 이완시키면서 치료를 합니다. 환자마다 병리 발병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해야만 많은 병들이 재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이판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뉴스 명당이 야심차게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아, 이게 전자 빼고 국민의힘 의원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8년도에 기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4: 아, 그렇습니까? 네.
3: 그 좋은 지역구를 왜 포기하셔가지고 그때?
4: 그러게 말입니다.
3: 반성하세요.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 누구 당대표?
5: 그때 당시 김기현 당대표.
3: 김기현 당대표 특보하셨구나. 네. 잘하셨어요. 신인규 변호사님.
6: 네, 안녕하세요.
3: 계속 신인규입니다. 고정하시고 딴 분들 바뀌셔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 이체제 오래 갈 거니까 이제 좀 힘들어하지 마세요.
6: 예, 이제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자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3: 많이 쉬셨어요? 푹 쉬었어요?
7: 뭐 원래 선거 떨어지면 할 일이 없는데 인사 좀 하고요. 예.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아, 요즘 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3: 맞아요. 예,
7: 저도 또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3: 현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게 해주셔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네, 또 바로 또 컷오프 되고 그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띠링띠링 공의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 가장 뭐 잘 듣고 계시는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 뭡니까? 그러면
8: 장성철의 뉴스입니다.
3: 감사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먼저 가볼게요. 현 변호사님, 네. 주말 민주당 대표 출마 후보자들 행보 심상치 않아요. 네. 김민석 후보 수도권, 송영길 후보 호남, 정청래 대표 비공개 일정하면서 SNS, 고민정 후보는 영남. 이 네 분의 각기 행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 물론 뭐 지역을 뭐 지역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취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전략 지역을 선택한 건 맞는데요. 제가 전당대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선거를 좀 뛰었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렇죠. 뛰어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2030 특히 대학생들, 대학가 앞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아니면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의 뭐 민주당에 대해서 명함을 주면 거의 뭐 받지도 잘 않고
3: 실질적으로
7: 실제로 그래요. 네.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어찌 보면 그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약간 악의가 있을 정도로
3: 그 예전에는 2030의 지지를 않았어요. 민주당이 막 받았잖아요.
7: 근데도 특히 대학가 앞에서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명함 돌리거나 저녁에 다녀보면 거의 뭐 오지 말라는 투로 명함 받으면 던져버리는 사람도 네. 있고 아예 뭐 이렇게 가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은 가게는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꼭 뭐 민주당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30 특히 대학생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 맨날에 뭐 했냐 20년 전에 뭐 했냐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맞아. 옛날에 너 뭐 했지 네. 뭐 옛날에 네가 뭐 친문이었지 친명이었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3: 감기약 처방도 나왔잖아요.
7: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지 가지고 특히 그 중심에는 2030이 있는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일자리 문제 아니면은 뭐 결혼하는 문제, 집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3: 누가
7: 있어요.
3: 제일 지금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7: 아니 뭐 제가 보기에 잘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분 없는데 아니 근데 지금 세 분이 다 386이잖아요. 네. 다 60년대 386. 지금 486, 586, 686 거쳐가지고 지금 786까지 갈 상황이에요 지금. 네. 사실은 이게 세대 교체나 아니면 뭐 젊은 분들이 나와서 미래를 네. 얘기해야 되고 우리 좋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이슈가 안 되고 네. 옛날에 맨날 뭐 했냐 너 뭐 했냐 뭐 어디서 뭐 했냐 이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전당대회가 너무 잘못됐어요.
3: 민주당 권리 당원분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따끔하게 일침 가해 주셨고요. 김용우 의원님 네. 이 초반 분위기나 판세나 이런 것들 한번 쭉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느낌.
4: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요?
3: 네. 네. 어때요?
4: 뭐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제가 보더라도 저야말로 지금 686 아닙니까?
3: 네.
4: 686인데 우리 그 86세대들이 너무 오래 정치를 했어요.
3: 네.
4: 그러니까 오래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80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역사관, 굉장히 틀에 박힌 인식 이걸 가지고 아직도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3: 네.
4: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2030의 그 어떤 현실적인 절박함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정치적인 구호하고 정책하고 구분을 못하는
3: 네. 네,
4: 모든 정책을 정치 구호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 노선 투쟁이 아니라 그냥 그 예를 들면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3: 네.
4: 이건 사실 구호거든요.
3: 그렇죠.
4: 네,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네. 이것이 피해자들한테 어떤 더 큰 피해가 올지 말이죠. 이런 거를 놓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호 속에 산다. 정치를 해야지 왜 선동을 하느냐 말이죠. 어쨌거나
3: 전당대회 다 뭐 그렇지 않아요? 정책 전당대회 없잖아요.
4: 아 그래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근택 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족보 논쟁이다.
3: 네.
4: 민주당 누가 적통이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깝깝해요. 근데 지금 뭐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2년 차 시작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힘이 많이 쏠리지 않나? 그렇게 네. 보면은 더더군다나 명픽이라고 하는 김민석 전 총리한테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3: 네.
4: 뭐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3: 반전이기에는 없을 거다. 그냥 김민석 후보가 유리해 보인다.
4: 그러니까 원래는 정청래 전 당대표가 한때는 굉장히 핍박받는
3: 네.
4: 현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부터 네.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친명계로부터 원래 그런 움직임이었다가 거기에 뭐 김어준, 유시민 뭐 이런 분들 참전하면서
3: 네.
4: 오히려 더 불리해졌어요.
3: 네.
4: 제가 볼 때.
3: 알겠습니다. 박진호 의원님 민주당 전당대회 뭐 당에 있을 때나 정치권에 계시면서 전당대회 많이 봤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9: 오늘 우리 이제 이 코너 소개하면서 이제 2판, 4판 정치판
3: 맞아요.
9: 정치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3: 그 말이 맞아요?
9: 네. 그리고 네. 또 앞서 두 분이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네. 그 두 분과 어떻게 보면 생각을 비슷한 후보가 한 분 있습니다.
3: 누구예요?
9: 고민정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개파 정치, 적통 정치를 왜 들먹거리란 둥 뭐 2030을 네. 찾기 위해서 뭐 다른 이제 뭐 이렇게 호남 지역보다는 경북 지역을 찾아서
3: 맞아요.
9: 그분들의 네.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상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았을 때 이 그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때 한번 뭐 명청 대진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3: 네.
9: 저는 사실상 명청 대진 2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 네. 누가 이겨요 그럼?
9: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민석 전 총리가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요.
3: 네.
9: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저는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분명히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개파 정치가 네.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또 뭐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고 지금 뭐 정청래 전 대표야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두 분 다 사실상 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소를 하고 있는데
3: 암경쟁하고 있죠.
9: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네.
9: 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당신들이나 좀 잘하세요
3: 네.
9: 라고 하고 싶고 또 정청래 좀 뭐 약간 제가 농담 하나 이제 드리자면 자기가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다라고 하면 우리 과거에 이제 그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 썼지 않습니까?
3: 네.
9: 그때 이제 음성 녹음을 하거나 삐삐에다 이렇게 숫자를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여친 남친들이 이제 삐삐 문자 보낼 때 0412라고 보냅니다.
3: 0412.
9: 이게 뭔가 하면은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들 오래간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나 끝까지 지키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네. 라는 입장일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신변호사님, 이 세 분은 지금 전당대회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임무를 드립니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좀 봐주세요.
10: 아니 근데 저는 어제 아니야? 민주당 그 당대표 후보들이 뭐 한 자리에 모여서 연설을 하는데 전 눈에 띄는 분이 있던데요.
3: 누구?
10: 저는 그 김보미 후보의 그 발언이 좀 구구절절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그 강진에서
3: 네. 그분 어떤 분인지
10: 강진에서 이제 의장까지 지내신 그러니까 기초의회 활동을 하신 젊은 분이신데 네. 여성분이시고 근데 36살에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어제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왜 그 메시지에 환호를 하고 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느냐. 저는 민주당이 이게 뭐 마치 달걀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올 때 알을 깨듯이 그 진통은 저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진단이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30의 마음을 얻겠다. 표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2030의 마음을 얻으러 정복하러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표를 줄 생각은 없는데 표 좀 줘라고 이렇게 정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문제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30 세대들 뭐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 주고 뭐 가산점 주고 다 좋은데요. 그건 지원과 우대 정책이거든요. 그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아 우리를 또 이용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콘크리트처럼 굳어져버린 그 기득권을 걷어내고 오히려 정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전환, 체제전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특정 세대가 너무 오랜 세월 지금 이 정치 권력을 독점해왔다라는 내용으로도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030 세대들 뭐 적절한 인물이나 있냐 준비나 되어 있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30대 중반에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40대가 돼버렸어요.
3: 그러니까
10: 저도 반성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과연 구조가 평등하고 구조가 지금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기회조차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거냐 네. 전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0의 마음을 정복의 관점 그게 아니라 저는 파트너십으로 좀 관점을 바꿔서 네. 2030들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아예 패러다임이 좀 바뀌기 전까지는 네. 이 세대적인 그 갈등의 문제가 전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3: 현 변호사님, 네. 그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누구랑 제일 친해요?
7: 뭐 다 친하기도 하고 다 안 친하기도 하고.
3: 그럼 대부분 네. 다 아시죠?
7: 알죠, 당연히.
3: 근데 어제 김민석 후보 유세하고 연설하는 거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되게 조근조근 차분히 말씀하시는데 어제 보니까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7: 김민석 후보가 예전에 총학생장 출신이잖아요. 네. 이분 연설 되게 잘해요.
3: 근데 최근에 네. 이렇게
7: 아 그런 게 안 봐서 그렇죠. 안 네. 봐서 그렇지 예전에 연설하는 거 보면 그 20대 때 학생회장을 했잖아요. 네. 학생회장을 하고 그전에 물론 한 십몇 년 동안 정치에 좀 벗어나 있었지만 네. 직접 연설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오. 연설 잘합니다.
3: 아 그래서
7: 근데 그 동안은 약간 이제 좀 의욕질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톤 다운해서 하는 거지 네. 현장 연설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3: 또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7: 저는 뭐 당에 지금도 뭐 당에 당직 분위기, 남았고 있는데 분위기. 네. 예, 분위기는 아무래도 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죠.
3: 네. 선호 투표제는 영향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7: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예전에 우리 국민의힘이 막 맨날 뭐 징계하고 뭐 막 뭐 하고 이럴 때 맨날 제가 그 뽑았고 다녀갔거든요. 네. 국민의힘 당은 당규 가지고 그렇죠. 상대당이 제일 해설 잘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막 해설해주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 민주당에서 뭐 경선하에도 당연 당구를 출력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출력해서 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패널들이.
3: 일단 변호사로서 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네. 이게 권리당원으로서 누구 말이 맞습니까?
7: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3: 객관적으로
7: 규정으로 당은 당규상에는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결선투표라고 돼 있고 네. 선호투표라고는 안 돼 있어요. 다른 네. 규정 보면은 결선투표 또는 뭐 선호투표라고 돼 있고 근데 네. 문제는 그 결선투표 방법을 이제 정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대로 보면 전준위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당무위에서 절정한
3: 적도 있고. 누구 말이 맞냐고요. 판단을 근거를
7: 제가 보기에는 선호 투표는 결선 투표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3: 네. 아, 현 변호사님이 선거 치르고 나시더니 대단히 이렇게 지금 상당히 소극적으로
7: 얘기하시네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니 제가 지금 제 말이 말로 논란이 있어요. 그게 선호 투표 그러니까 결선 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전주인이 결정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3: 김용호 의원님 이렇게 룰 가지고 후보들끼리 싸우고 그런 게 의견 내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못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4: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3: 없어요?
4: 이게 평상시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결국은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네. 당 지도부 선출이기 때문에 네.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3: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4: 근데 이제 그 정치권에서 과거에 예전에 우리 한나라당 때도 그렇고요. 전당대회 때 또는 대선 후보 경선 때 중간에 룰 때문에 전면 보이콧하고 후보들이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당 대변인 할 때인데 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 하나하나가 아주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네. 다 그렇죠. 정치의 영역으로 그렇죠. 네, 합의의 영역으로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3: 전준희 같은 데서 결정해라.
4: 그러니까
3: 이러잖아요.
4: 우리가 전당대회든 당 그 저기 뭐야 대선 후보든 결정할 때 왜 경선 전에 캠프 그 대표들 모여가지고 룰 미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거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그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시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좋은 쪽으로의 자극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그 당이 갈라질 정도의 극한 대결로 가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볼 때 선호 투표제 뭐 시간 안 드리고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3: 그렇죠.
4: 네, 이렇게 그냥 봤을 때
3: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4: 네, 돈과 시간 안 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선 투표 가야 예, 그 또 결선 투표로 가는 와중에서의 어떤 1대1 구도가 딱 되니까 네. 예, 딱 10명 대 반명 예, 선명성 경쟁을 하면은 또 모른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 공천이 걸려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3: 의원님 예측 들어갑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4: 그냥 선호 투표제로 가겠죠.
3: 그냥 간다.
4: 예, 시간이 갈수록 또 전준희 쪽에서 그걸 한번 또 거론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3: 신 변호사님 네. 이러한 전망이 있어요. 선호 투표제 가면 결선에 그 2등이 만약 송영길 후보가 되면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민수 후보가 많이 나오는데 2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안 찍을 거 아니냐? 그럼 송영길 후보 찍을 거 아니냐? 송영길 찍고 그 김민석 찍고 합치면은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표가 더 나온다.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유불리예요?
10: 아니 근데 이제 선호 투표제가 좀 우리가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세 명으로 본경선 올린다 그러면 네. 3등 후보를 찍은 분들의 2위표.
3: 그러니까
10: 2위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이제 1위와 2위의 표 격차도 우리가 또 전제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없고 조금 한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룰 가지고 정청래 대표 측에서 계속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모습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자신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가 발휘했던 그 지혜처럼 네. 아, 내 자식이니까 그냥 가짜 엄마 주라고 양보를 하잖아요. 좀 마찬가지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좀 받고 뭐 만약에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저항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정치의 영역이고 하니까 엄청 결선 투표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정청래 대표가 룰 가지고 더 딴지를 걸면 저는 훨씬 더 큰 표차로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선호 투표든 결선 투표든 아예 상관없이 저는 정청래 대표가 3등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룰 가지고 시비를 계속 걸면 전 정치적 타협으로 청년 최고위원을 받아주고 선호 투표제 대신에 결선 투표로 가는 이런 묘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박진호 특보님도 비슷한 생각?
9: 아니요. 저는 아니요? 지금 일단 이 네 분하고는 생각이 전혀 틀린데 전혀 틀린데 네. 일단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호 투표는 어쨌든 자기가 한번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투표권 행사를 그렇죠. 한번 한다는 그렇죠. 거지. 물론 그렇죠. 이제 찍는 사람은 1등과 2등을 찍는 거지만 근데 결선 투표는 투표권 행사를 두 번 하잖아요. 한 번 하고 그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다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진호라는 사람이 처음에 한 번 행사할 때 두 명을 A랑 B를 찍었단 말이에요. 1위를 A를 찍고 2위를 B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호 투표제로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3: 끝이죠.
9: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제로 갔을 때 박진호가 처음에는 1위를 A로 찍고 2위를 B로 찍었는데 어? 결선에 간 거 보니까 뭐 AC가 나왔네? 그럼 박진호가 이 B를 선택하지 않고 C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진호한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랑 선호 투표는 완전히 틀리고
3: 그러면
9: 이와 같은 문제로 저는 사전 투표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3: 사전 투표하고 네.
9: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은 당규하고의 그런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뭐 민주당 내 뭐 최고위원회뿐만 아니라 법률가도 많지만 뚜렷한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두 분 중에 한번 반박
7: 네, 아마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 선호 투표를 해도 A, B, C를 다 찍는 거예요 순위별로.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명 나오면
9: 두 명이 세 명이 되잖아요. 이제 한 번에 끝난다는
3: 그러니까
9: 거지.
3: 행위지 행위를 그렇죠. 얘기해.
9: 행위를 얘기해.
10: 근데 아까 설명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거는 결선으로 가면은 첫 번째 투표할 때 1, 2로 찍지 않죠. 한 표 찍고 한 결선 때 한 표 또 찍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는 별개의 제도니까 선호 투표제로 하면 한 번 투표하는데 한 번 할 때 1, 2, 3위를 다 쓰는 거고 그렇죠. 결선으로 가면 본 투표 때 한 표 행사하고 결선 때 시차를 두고 한 번 또 투표하는 거거든요.
3: 박진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두 번의 투표가 있다라는 거
10: 결국에는 이제 시차가 있다라는 것만 다른 거고 결과를 보고 한 표를 더 행사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결선 투표 때는 또 투표자들이 누가 투표를 올지 또 모르잖아요. 그런 변수는 있는데 전 이게 크게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 경선에 대입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 구도에서는 크게 이게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
3: 두 분 의견도 결국에는 선호 투표 제로 결정이 룰이 결정될 것 같다.
7: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최고위 그다음에 당무위 거쳐야 되는데 최고위 구성으로 봐도 지금 통과하는 예를 들어서 이걸 표결로 갔을 때는 7명 중에 지금 4명 정도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통과 쉽지 않고.
3: 근데 전 대표 측이에요?
7: 그런데 사실은 이런 룰 가지고 표결로 가면 안 돼요.
3: 안 되죠.
7: 네, 표결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주자들이 모여서 룰 미팅에서 합의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에 맡겨놓으면 최고위에 사실은 어찌 보면 대리인들이 격인데 네. 본인들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럼 주자들끼리 모여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합의 쉽지 않아요. 네. 합의 쉽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그럼 그 당규에 그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당규 개정 올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제가
3: 어느 분 전망이 맞는지 네. 우리가 곧 아마 다음 주에는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아니, 같고
10: 후보들끼리 모이기도 힘든 게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해가지고 그러네. 후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3: 아, 눈치 보는 거예요, 현 변호사님? 대통령 외국 가 계셨으니까.
7: 아니 근데 이분은 이미 당 대표 사퇴할 때 네. 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미 또 후보로 언론에 다 후보로 나와요. 네. 후보로 뛰고 있으니까 후보나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은 주자들끼리 합의를 하는 게 제일 낫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추가하면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젊은 분들한테 정치 공간을 많이 열어준 게 청년 최고.
3: 저희는요 예측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틀리면은 그 네. 출연료에서 만 원씩 까요. 틀리시면
7: 만 원 까야
3: 그러니까
7: 됩니다.
3: 네. 조심하셔야 되고.
4: 신경 쓰겠습니다.
3: 네. 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박진호 특보님.
9: 네.
3: 그 국회 사무처에 우리가 막 보좌진으로 있을 때 자료 요구하잖아요. 네. 제 CCTV 네네. 영상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어떻게 김어준 씨 방송에서 틀게 됐을까요? 이게 유추 한번 언론 보도에 오면 뭐 김민석 후보 측에서 뭐 받아가지고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9: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선 뭐 당연히 이제 이 CCTV가 나오게 된 출발점은 당연히 국회 사무처겠죠.
3: 그렇죠.
9: 근데 이제 국회 사무처에 소위 말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3: 당사자밖에
9: 김민석 후보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과연 열람만 했을 것이냐. 네. 열람만 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냐. 지금 유출됐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3: 그렇죠.
9: 김민석 후보가. 네. 그러면 과연 김민석 후보가 이게 자기만 가지고 있었겠냐. 네. 어쨌든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과 공유했겠냐. 저는 공유했다라고 봅니다.
3: 네.
9: 그러면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뭐 어떤 제3자가 뭐 김민석 후보와 김어준 씨와 공동 상의한 사항에서 김어준 씨한테 넘겼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김어준하고만 소통하고 넘겼을 수도 있고 네. 김민석 후보하고만 소통하고 넘길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결론은
3: 김민석.
9: 근데 일단 그때 방송에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출연했을 때 그걸 틀었거든요.
3: 그렇죠.
9: 근데 어쨌든 간에 김민석 후보의 동의 없이는 맞아요.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3: 그렇죠.
9: 그러니까 누가 전달했든 간에 김민석 총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또 그게 묵시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3: 네, 김용호 의원님.
4: 제가 그 국회 CCTV를 무슨 일 때문에 국회 보의장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의 CCTV를 제가 열람한 적이 있어요. 저와 네.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열람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3: 아 그렇습니다.
4: 네, 이거 우리 막 이거 써야 되고. 예. 그 국회의원 본인이 다 써야 되고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회장 옛날에 막 우리 동물국회 때 막 싸우고 막 이랬을 텐데 제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청을 했더니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 나와가지고 네. 김영호 의원이 어떻게 했더라 기사가 딱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해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네. CCTV 외에는 없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알아봤더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이번에 아마 김어준 씨가 그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를 틀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저게 저렇게 쉬운 게 아닌데?
3: 그렇죠.
4: 네. 좀 이상했습니다.
3: 어렵게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4: 구할 그거는. 수도 없고 그걸 무슨 복사할 수도 없고.
7: 아니 저도 이 국회 CC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아니 제가 그 패스트트랙 때 수사받는 우리 당직자들 변호를 좀 했었어요.
3: 아,
7: 그때 사실은 그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그때도 보면 이제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관들이 다 기계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변호인들도 보게 되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란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 아마 많이 참고가 됐을 거예요. 네. 우리 김민석 뭐 총리 측에서 아마 뭐 입수했다 그러지만 이게 또 기자들한테 갔을 수도 있고 여러 통로로 본인이 또 해명했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김민석 총리 그때 표정은 자기가 이거 왜 나왔지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민석 지금 말씀처럼 네. 묵시적 동의를 했거나 김민석 총리가 줬다 그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마
3: 언론 보도에 그렇게
7: 언론 보도 아니 또 네. 엊그제인가 보도에 보니까 나는 준 적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있어서 그거를 또 본인이 왜냐하면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주는 거는 또 문제 안 되거든요. 네. 법적으로. 자기가 준 건 문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줬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줬다고 해도 문제 안 될 거라서 그거를 굳이 뭐 줬는데 안 줬다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된 거죠?
10: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이거는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넘어갔든 아니든 간에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영상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뭐 약의 성분까지 감기약 성분 말해라 이런 식의 희한한 정치 공세를 막 할 때였기 때문에 뭐 김민석 후보가 알고서 넘겨줬든 또 모르고서 누군가에게 전전 유통되다가 넘어갔든 어쨌든 뭐 김민석 후보가 이걸 가지고서 왜 김어준 씨가 이런 걸 틀었지라고 지금 항의할 그런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입수 경위나 이런 논쟁 자체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근데 이 의미를 찾자면 이성윤 최고위원 측에서 제기하던 희한

0: 문제 제기들이 이제는 당에서 종결됐다라는 전 의미만
1: 아니 의미가
0: 있다고
1: 큰
0: 봐요.
1: 게요. 김어준 씨가 아 그래도 반 김민석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소한 중립은 지키겠구나. 더 이상 공격 안 하겠구나. 그런 신호를 준거
0: 근데
1: 아니에요?
0: 그거는 이제 김어준이라는 어떤 유튜브
1: 네.
0: 운영자의 비즈니스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강력하게 밀지는 않겠다라는 소극적 의미로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김민석 후보 거 화면도 틀어주고 이랬으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뭐 줄을 댔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 저는 그건
1: 저요.
0: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언하자면 아마 조만간에 송영길 후보도 부를
1: 예언이에요.
0: 겁니다. 이거
1: 예언.
0: 틀리면 마음 깎으셔야
1: 만 원.
0: 됩니다. 예.
1: 오케이.
0: 근데 송영길 후보도
1: 알겠어요.
0: 부를 거라고 봐요.
2: 김은 씨가 프랑스에 가서 무슨 뭐 음식점 내고 조선간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막 그냥 이거 보호하겠다.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1: 그쵸.
2: 예.
1: 지금까지 조용하잖아, 또 이렇게 막
2: 예.
1: 전당대회 관련해서.
2: 그리고 왜 재산권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 그 뭔가 어디로부터 무슨 시그널이 들어간 게 아닌가 말이죠.
1: 추측이에요.
2: 예, 추측이죠, 당연히. 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리고 바뀌었어요.
0: 태도가 바뀐 건 분명합니다.
3: 근데 김호준 씨 입장에서는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나는 항상 이기는 사람
0: 네,
3: 편이라고.
0: 맞아요.
1: 아, 비즈니스에 본인
3: 네.
1: 도움도 되고
3: 나는 이기는
1: 그러니까
3: 사람 편.
0: 비즈니스 본질에만
3: 네.
0: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저희가 광고 좀 듣고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호 특보님의 아주 특화된 전문 영역 윤리위원회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디 안 가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4부 시작할게요. 그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당원 여러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2626님, 3101님, 아,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02-2056번 이렇게 전화 받으셨다고 하니까 전화 오면은 꼭 받으시고 장성철의 뉴스 명당 외쳐주시고요. 저희가 무형문화재 미산 김선식 선생의 그 정말 귀한 도예 작품 그거를 저희가 저한테 이제 기증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샵 0945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몇 분에게 저희가 추첨해서 좀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응원의 문자를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제 좀 다뤄볼게요. 김영우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범죄로 제명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범죄예요? 범죄 행위예요? 단계?
2: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의원하고는 같은 당에서 정치 안 하겠다라는
1: 네.
2: 선언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그냥 하늘 아래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그런 그 다분히 정서적인
1: 네.
2: 그런 게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1: 네.
2: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 단계에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그거는 뭐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냥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윤리위원회 통해 가지고 그냥 제명시킨 거란 말이죠.
1: 맞아요.
2: 그런데 그거를 지금 들고 다시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복당은 없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런 강력한 그 정치적인 선언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출신 한동훈 사실은 범죄인 이 낙인을 좀 찍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그 제가 느끼기에는 장동혁 그 대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외로 이렇게 좀 돌잖아요.
1: 네.

0: 가도 경찰청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 그렇죠. 최고위원들
0: 제1야당 당대표 최고위원이 가는데 어떻게 자리를 피합니까? 네. 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오히려 당 밖에서도 너무 조롱당하는 게 아닌가 말이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바가 크죠.
1: 네.
0: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당대표를 무시하게 된, 무시당하게 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범죄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2: 아니, 이분이 이렇게.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저랑 사실 연수원 동기예요.
1: 아, 근데 그래요?
2: 뭐 서로 얼굴 아는 사이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뭐 네. 그 반 친한 분들한테 뭐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다던데 아무튼 네. 판사 출신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범죄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범죄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특정인한테 뭐 출마한 후보한테 범죄자라든지 범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판결이 난 게 없어. 그럼 100% 당사 무효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런데 네. 지금은 뭐 이것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범죄라고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당 게시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혐의가 있다든지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도 판사와 지내셨는데 당대표까지 하고.
1: 진짜 그 미움이 큰가 봐요.
2: 그렇죠. 네. 지금 말씀처럼 하나하나에 같이 할 수 없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복당을 하면 장동혁 대표는 쫓겨나든지 자기 발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와서 만약에 뭐 당대표라든지 당을 장악했다 그러면 또 징계하든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제가 보기에 진짜로 진짜 같은 당 안에는 있을 수 없는 네.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1: 신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영원히 우리 당 일원이 될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표현도 장동혁 대표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정치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3: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한동훈, 장동혁, 한동훈 다 공통점이 이제 네. 판검사 출신.
1: 네. 그러니까
3: 쉽게 말하면 정치의 사법화에 좀 주된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니냐. 아직도 검사의 물이 안 빠졌고
1: 네.
3: 판사의 물이 안 빠진 거 아니냐.
1: 네.
3: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징흥징망이라고 있습니다.
1: 뭐예요?
3: 징계로 흥한 자, 징계로 망한 자고.
1: 만들어냈죠.
3: 제가 원래 법흥법망이라 썼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려서 이제 징흥징망으로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징계라는 게 정당에서 할 수 있죠.
1: 네.
3: 근데 문제는 형사사건화가 되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1: 네.
3: 최소한의 기소나 1심 판결 결과는 보고 유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를 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조치예요. 근데
1: 네.
3: 아주 사안이 엄중하고 긴급할 때는 수사 절차 가기 전에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예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원 게시판 사건 저도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202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1: 네.
3: 지금 2026년도에 여전히 징계에 매달려가지고 형사 절차의 결과도 안
1: 그러니까요.
3: 나왔는데 그 결과 보기도 전에 징계를 하겠다고 저렇게 답을 정해놓는다면 이거 장동혁 대표 진짜 징계로 흥하다가 징계로 멸망하는 거 아닌가 뭐 제가
1: 나중에.
3: 걱정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거는 정치의 본 인지를
1: 네.
3: 굉장히 저는 깎아먹고 있는 안 좋은 행태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리에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패널 분이 계세요. 박진우 위원님.
4: 네.
1: 윤리위원이셨잖아요.
4: 네.
1: 이 당원 게시판 이 문제가 그냥 윤리위원회에 뭐 심사 안건이 돼요? 그부터
5: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제소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제소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5: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단계 문제로 관련해서 이제 일반 당원들도 네. 저희 이제 윤리위원회 이제 제소할 수 있고.
1: 그럼 제소하면은 모든 거를 다 그러면 심사해가지고 안건을
5: 아니,
1: 추립니까?
5: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네.
1: 그럼 거기에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5: 이제 안건을 이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그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고 이제 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1: 5명 이상 뭐 채워져야 돼요.
5: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당헌 당규에 따르면 9인 이내로 돼 있을 겁니다.
1: 네.
5: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달라지죠.
3: 가만히
5: 해결하고
3: 그럴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윤리위에서 이런 거를 논의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윤리위원으로서.
5: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 이제 당원 게시판 소위 말해서 이제 단계 논란이 2024년에 있었죠. 그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5월인가 6월부터 11월까지 뭐 100몇십 건 이렇게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경찰에 고발 행위도 있었고 그런데 뭐 경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 2025년 26년 초 되면서 윤리위 등장하고 당무 강사에서 당무 감사하고 나서 이제 윤리가 제명

0: 했는데 일단 이 정치적 사실상 지금 뭐 장동혁 당대표가 일단 뭐 여러 당내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위한 칼을 빼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뭐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 마치 거기에 동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1: 그래요?
0: 그 입장은 보이고 있어요.
1: 아니,
0: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안건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보류를 했거든. 한번 회의를 했지만 그럼 그건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사실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 뭐 의원님 계시지만 이렇게 복잡한 현안이 이제 당내에서 논의될 때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치인들은 정확한 기회를 타이밍을 기회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아니 지금 그 원론적인 말 말고
0: 네.
1: 이 안건이 징계 안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0: 그때
1: 본인이
0: 당시에
1: 쓴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0: 지금 현재 이게 뭐 단계 논란에 대해서 그건 다 끝났는데 뭘요?
1: 아니 다시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0: 아니 단계 그 다시 징계를 할수 없죠.
2: 그러니까 영구
0: 어떤 한동훈권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징계를 합니까?
1: 영구 복당 그러면.
0: 아 영구 복당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정치적 자유라든지 모든 국민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뭐 영구 복당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설령 그 헌법 법률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규정을 만든다고 한들 그 규정이 과연 실효적 규정이 되려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당대표 그만둬라 이런 사람들 징계 안건 올라오면 보통 그냥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심사해 그냥 컷오프입니까 아니면 징계 진짜 합니까?
0: 그 정도는 징계 안건이 될 수 없죠.
1: 될 수가 없어요.
0: 기본적으로 일단 그 우리 당내 의원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메시지나 말에 대해서
1: 그런 건 아니고
0: 우리 안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당론에 대해서 당론을 위반했을 때
1: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구포 거기서 북구 갑에서 도와준 분들 예를 들면 김영 의원님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도와주셨고 몇몇 분은 또 치킨 먹었고 또 몇몇 분은 보좌진 파견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0: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어쨌든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법에 봤을 때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당은 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무소속 후보를 적극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입이었는지 그거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
1: 그러면 김영우 의원
0: 해당 행위는 해당 행위로는 볼 수 있습니다.
1: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징계 안건이 올라갔어요.
0: 네.
3: 근데 이상하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1: 안 올라갔어요.
3: 왜냐하면
1: 훈장 받은
0: 혹시 마음 이상하셨나요?
3: 아니 아니. 네, 저는 사실은 자전거 타고 가서 만났고 더 심한 거는 유세차에 올라가 가지고 지지 연설을
1: 그러니까요,
3: 하고
1: 하셨잖아요.
3: 저도 봉체조까지 했거든요.
1: 맞아.
3: 근데 안 올라갔어.
0: 혹시
3: 보니까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2: 순서로.
3: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를 징계 잘 못하죠.
2: 자신감.
3: 징계하기 어렵지.
1: 그럼 치킨 먹은 거는 징계할 수 있습니까?
0: 안 되죠.
1: 안 돼. 보좌진 파견한 거는.
0: 보좌진 파견은 제가 봤을 때는 징계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심의할 수.
3: 근데 정말 징글징글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징계 스칸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악의 정치죠. 그 당에서의 징계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우리가 당 소속이 아니고 이제 당에 있던 분이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있었고. 그러면은 당협위원장이든 당의 어떤 이런 그 당뇨가 가서 또 식사도 하고 아유 뭐 이렇게 그렇죠. 됐다. 이게 정치죠.
1: 그럼요.
3: 그걸 무슨 치킨 먹었다고 와가지고 치킨 먹었다고 징계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해야지 왜 정치를 안 하고 징계를 징글징글하잖아요. 이거 그리고 6.3 지방선거가 벌써 끝난 지가 언젠데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맞춰서 개혁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을 타임에 다시 징계 정치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히 무슨 징계 정당이고 지금 그 뭐 입만 열면은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비판하자 얘기하면서도 이게 징계 정당이 돼가지고 그런 게 설득력이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요 상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떻게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우리 또 박진호 특보님의 또 전문적인 노하우를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보안사건 문제 현 변호사님.
2: 네.
1: 지금 민주당 보안사건 어쨌든 폐지하겠다라고 법사위 소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보안사건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니까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행안부가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윤호중 장관은 설계 잘하면 된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겠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김어준 씨는 장윤기 사례는 흔한데 언론이 과잉 보도한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에 좀 참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대안이고 대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것도 굉장히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네.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월 되면은 이제 지금 검찰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소청은 이제 지금의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소제기 기관하고 수사 기관은 저는 분리가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외국 사례를 봐도 네. 그렇고 우리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찰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게 중수청이라는 게 분리될 수 있고 중수청 경우 수사하는 데거든요. 이제 수사를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수청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수처도 있지만 공수처는 약간 예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경찰의 수사만 맡겨놨을 때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광주 같은 사건도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중수청과의 수사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처는 예전에는 뭐 6대 범죄가든지 9대 범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사 범위와 그 수사에 대한 뭐 지위라든지 그걸 두면 돼요. 지금 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검찰 조직이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2: 기소하는 쪽은 이제 검사들이 가는 네. 거고 수사하는 쪽은 수사관이나 검사들 중에도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돼요.
1: 네.
2: 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다든지 수사를 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검찰이 여전히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게 한다 그러면 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서 좀 저는 벗어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10월 달에 어쨌든 이 공수청과 구중수청이 분리는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저는 좀 얘기를 진전시켰습니다.
1: 개인적으로는 뭐 약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범죄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안 사건은 네.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2: 네.
1: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중수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공수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공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4개가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중수청이 떨어져 나오면 중수청, 경찰,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수청까지 수사하게 되면 공수청도 수사를 하게 되면 4개 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수사는 서로 견제 균형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긴 한데 그걸 꼭 공수청에서 할 필요 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1: 시간 관계상 김영우 의원님 말씀만 듣고 이 아이템은 정리해드릴게요.
3: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거를 미리 딱 정해버리면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치적인 구호하고 정책은 달라야 된다. 이념이 그대로 정책화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거로부터 네.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는 바였잖아요.
1: 네. 네.
3: 뭐 그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4: 저는 법적인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중수청이 보안수사하는 거는 설계가 안 맞는 게 중수청은 해당 범죄, 6대 범죄든 9대 범죄든 그거에만 지금 수사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럼 보안수사권으로 경찰 수사 범위를 그럼 다 줘야 되냐. 이러면 또 중수청 비대화 문제가 그렇죠. 또 나오거든요.
1: 맞아요.
4: 그러니까 그건 저는 유효한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1: 그렇죠.
4: 이걸 많은 분들이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별건 수사라든지 먼지털이, 토끼몰이 수사가 이제
1: 아니죠.
4: 불가능하고 호칭은 보안수사권이지만 사실상 경찰 이외의 기관인 검찰이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4: 그런 통제 기능을 없앤다? 그럼 앞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를 덮거나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 네.
4: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경찰도요.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고위직만 할 수 있거든요.
1: 네.
4: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총경 이하의 경찰은 그럼 누가 수사하느냐?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저는 국민적인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상호간에는 권력은 나눠놓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상호 견제를 저는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이념적인 그 틀에 갇혀가지고 저는 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이고 좀 위험한 생각이다 생각이 듭니다.
1: 박진호 특보님은 아까 윤리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저 호흡을 맞춰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가 정신무장을 시키고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02로 전화 왔습니다. 띠링띠링 뭐라고요?
5: 정상철의 뉴스입니다.
1: 정치 닥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7: 덥고 습한 여름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섰습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사흘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다고요?
10: 네,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 능력을 약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이란 남부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이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 요격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과 내일도 이란을 세게 때릴 거라면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는 시험용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11: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10: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도 예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8: 자, 이란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갈등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죠.
10: 그렇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린 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험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12: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10: عباس آراغچی ایران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요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국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20% 통행료는 과도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기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3: 다링크 버레드 마르할리 보헌 쇼드 타르디디 니스 발리 인로 در نظر داشته باش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گاه پیشقدم در نقض تعهداتش نبوده.
10: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협력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으로 간주해 전쟁의 불길이 모든 영내 국가를 집어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중동의 불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9: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4: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막힐 위기에 처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6: Stocks rode that wave lower initially when the war began. They have since rebounded and bounced, and now we're revisiting some of the challenges again. So the stock market is getting hit.
14: 반도체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ADR은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발레로 에너지와 APA 코퍼레이션 등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자문 기업인 리조네이트 웰스 파트너스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는 증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기업 실적 강세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 공모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했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중동 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의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8: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9: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5: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장했습니다.
16: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를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15: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8: 장윤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9: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7: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8: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7: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18: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17: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19: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7: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8: 만약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보안책 등을 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 을박도 예상됩니다.
9: 국민의힘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 검사 출신 등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We're back with a Fox News alert. According to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D.C. Medical Examiner, South Carolina Senator Lindsey Graham died from aortic dissection due to...
3: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강경 보수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토요일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이 별세 소식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는 합니다만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워싱턴 정가에서 최대 우군을 잃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나는 로널드 레이건식 공화당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통 보수주의의 영웅으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서구 동맹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구소련을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레이엄 의원이 쓰러지기 몇 분 전에 통화했다라며 그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병을 앓았던 것 같다. 심장마비였다. 나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를 잃게 되어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성조기를 조기로 개양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레이엄 의원의 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계기로 그의 사망 원인, 이 대동맥 박리,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동맥 박리란 쉽게 말해서 심장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주요 동맥이 박리, 즉 파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가장 안쪽의 내막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혈액이 유입되면서 혈액이 대동맥 벽의 중막을 파고들면서 이 혈관을 두 층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거나 대동맥이 파열될 위험이 급속하게 커지게 되는데 이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은 혈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과 혈관 노화입니다. 일단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의 약 80%가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관 벽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 내막이 찢어지기 쉬운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 노화도 큰 요인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약해지게 되면서 같은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 태어나기를 혈관이 좀 약하게 태어난 소위 유전적 요인도 있고 외상에 의한 증상 또는 염증성 질환 등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예방법과 관련해서 사실 대동맥 박리만을 선택적으로 예방하는 특정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한 혈압관리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혈압체크와 필요시 약물 복용을 통해서라도 항상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나 CT 등 정기검진을 통해서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금연, 또 건강한 식단 관리,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체중 조절 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나 또는 등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라면 즉시 911을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대동맥 박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911을 불러야 한다라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미국 정치권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사실 너무 고령화가 돼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보다 상원의 고령화가 심한데 이 때문에 미국 상원을 두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요양원이다 라는 비아냥거리는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70대는 오히려 젊은 층, 상원에는 80대인 의원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0대, 80대. 사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현역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만은 상원을 비롯해서 연방의회로 가면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주말 향년 71세로 사망한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의원 중에는 그래도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있던 의원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그레이엄 의원과 동갑이거나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레이엄 의원이 70대 현직 의원으로 있다가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고령 의원들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은 놀라지 마십시오. 92살입니다. 상원의장이면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과 하원의장에 이어서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자리인데 오히려 대통령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더 많습니다. 또한 강성 진보의 아이콘인 이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84세입니다. 상원의 80대 의원은 7명이고요. 하원과 상원을 합치면 거의 4분의 1이 70대 이상입니다. 연방 의원들이 70대, 80대에도 현역을 유지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이 남성은 64세, 여성은 62세가 현실입니다. 뭐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60대 초반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라를 책임진다는 또 이 지역을 책임진다라는 의원들이 너무 고령화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이제부터 또다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임매뉴얼 의원은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75세가 되면 워싱턴 DC를 떠나야 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임마뉴엘의 그 주장이 다시금 소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올해 84세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의원, 이 사람은 최근에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뚜렷한 이유, 공개적인 설명도 없이 지금 병원에 두 달째 입원해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4강전을 앞둔 역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8강전에서 스위스를 3대1로 꺾고 잉글랜드와의 4강전을 앞두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감독에게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축구이니까 더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에는 축구 이상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역사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은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 지역을 두 차례 침공한 바 있습니다. 영국군은 1806년과 18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공격해서 한때 도시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지 주민과 민병대의 저항에 밀려서 철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역사에 있어서 외세에 맞선 저항 그리고 그 저항으로 인한 승리의 기억으로 남았고 이후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아주 복잡한 역사적인 관계의 배경 그 시작이 됐습니다. 양국 간 축구장에서 가장 강렬한 충돌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나왔습니다. 양 팀의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주장 안토니오 라틴이라는 선수는 서독 출신 심판의 퇴장 명령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심판과 라틴 선수 사이에는 그런데 언어 장벽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틴 선수는 퇴장당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통역을 요구한 채 10분간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10분의 항의 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월드컵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심판 판정을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무슨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FIFA가 고민한 끝에 옐로 카드 그리고 레드 카드가 그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대로 오면 지난 1982년에는 두 나라가 일명 포클랜드 전쟁으로 군사적 충돌도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때 두 나라의 라이벌 관계는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주장 디에고 마라도라는 잉글랜드와의 8강전을 앞두고 이 경기는 절대 질 수 없는 경기다라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4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 이상의 의미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역시 세계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경기 중에 마라도나 선수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에 잉글랜드 골문을 향해서 무려 68m를 질주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선수 5명을 일일이 다 제끼고 마지막 골키퍼까지 만나자 골키퍼까지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초 만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축구 역사상 최고로 평가받는 FIFA 선정 세기의 골로 기록됐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1966년의 그 10분간의 항의 이것을 시작으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기억 그리고 1986년 마라도나의 세기의 골 등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축구 대결을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역사적인 대결로 볼 수밖에 없는 상징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감독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준결승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걸린 역사적인 90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모레 수요일 LA 시간으로 낮 12시에 열립니다. And they mean business. The whistle goes. Argentina are the chiefs in Kansas City tonight.

여름 휴가철 인기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여행객들이 아직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1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소지와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약 2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은 압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공항과 세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입니다.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초과하거나 용량이 더 큰 제품은 반입이 아예 제한됩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붙일 수 없고 기내에서도 머리 위 선반이 아닌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출국 전 항공사와 공항, 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가별 반입 규정과 세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압수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뒷돈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닉 셜리가 올린 53분짜리 분량의 유튜브 영상이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지역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의 온상으로 정조준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서 뉴욕뿐만이 아니라 LA를 비롯한 미 전국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글 간판과 내부의 한국어 안내문 그리고 한인들만 이용한다라는 직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닉 셜리는 정부 데이터를 보면 메디케이드 청구액이 1,290만 달러, 청구 인원은 7,899명으로 나와 있다라며 이 건물에서 7,899명이 실제로 이용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자 업체 측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한다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생업체의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설립 2년 차인 한 한인 데이케어 시설은 지난 한 해에만 76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묻자 업체 측은 알 필요 없다라며 취재진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닉 셜리는 이번 영상 소개 글에서 제작진이 플러싱에서 어덜트 데이케어와 홈케어 프로그램을 추적한 결과 무려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라며 납세자의 세금이 한인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동시에 일부 운영자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되자 연방정부 측에서는 뉴욕뿐만이 아니라 LA 등 대도시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북쪽 컨 카운티의 프레이저 팍 인근에서 어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해서 발렌시아를 비롯한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어제 새벽 3시 30분 컨 카운티의 프레이저 팍 남동쪽 약 1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즉시 작동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쯤 같은 지역에서 규모 2.9의 여진도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8가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 주부권 씨가 SNS에 공개한 상황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새벽 5시 48분 8가와 뉴햄프셔 인근에 위치한 꼬꼬닥 치킨 구 만남의 광장에 2인조 절도범이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 범인들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면서 보안 알람이 울리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업소 안을 뒤진 뒤에 금고에 있던 잔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주부관 대표는 도둑이 하도 자주 들어서 금고를 때려 부시지 말고 그저 잔돈만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아예 금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한다라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지난 토요일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주택시장을 압박해온 주택공급 부족, 높은 주거비, 또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초당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단기간에 집값을 급격히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특히 첫 주택 구매자와 중산층 가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등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조차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 차원의 불필요한 건축 규제의 완화, 또 주택개발 승인 절차의 간소화, 환경 검토 과정 개선, 또 지방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가 각종 허가와 환경 심사 과정에서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절차적인 장벽을 낮춰서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휩싸인 한국의 중앙일보가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복수의 잠재적인 인수자와 매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권 매각은 물론 신문 발행 규모 축소, 급여 삭감, 자회사 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채권 행사는 일단 3개월간 유예되지만 중앙일보는 외부 회계법인의 엄격한 실사를 받고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공동 실사를 진행하며 회사의 정확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또 빚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또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는 있는 것인지 등 이 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엄밀하고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앙일보는 비용 절감 방안으로 신규 채용의 중단, 임원들의 급여 일부 반납, 일부 임원의 퇴임, 또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회사 지분 매각과 충남 태안군 토지 등 부동산 매각 등으로 총 664억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뒤에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있죠. 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혁신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취한 게 60일 이내에 차기 축구협회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규정부터 시간을 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그 인적 쇄신을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60일이고 90일이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60일 이내에 회장 선출을 해야 하면 사실상 현재의 그 인물들, 현재의 그 카르텔을 혁신할 시간 없이 그냥 빨리 선거를 해야 하니까 사실상 정몽규 회장 측근이 또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부터 연장시켜 놓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9: 지난주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부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을 뽑아야 하는 대한체육회 규정부터 연장할 계획입니다.
10: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일. 기존 규정대로라면 오는 9월 초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혁신위가 이를 연장하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아니나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9: 박 위원장은 이밖에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안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회의부터 선거인단 확대 등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8: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서 고객이 크게 몰릴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호텔의 객실 판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싼 요금을 받는 호텔 대신에 에어비앤비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월드컵 대회 조별 리그 기간 동안에 경기가 치루어졌던 미국 내 각 도시에서 에어비앤비 예약량이 1년 전에 비해 12% 증가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숫자로는 약 5만 2천 건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높은 숙박료를 지불하고 호텔에 머물러서 이 호텔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존의 전망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가 열린 도시 인근 호텔이 작년 6월 대비 객실 요금을 평균 20% 인상했지만 팬들은 호텔을 외면하고 에어비앤비 등을 선택하면서 호텔 실적이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18 프로 이 시리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8 프로 맥스의 부품 원가는 전작인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약 $3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원가 상승의 배경으로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17 프로의 가격은 $1,099, 또 프로 맥스의 가격은 $1,199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8 프로와 18 프로 맥스의 시작 가격은 지난번 17 모델보다 각각 $200 정도 오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글로벌 교통안전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평균 37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이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이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실상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뉴욕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인 2000년대 초반에는 사망자가 연평균 31.1명에 달했습니다만은 2010년 그 이후에는 0.4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아예 지하철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그런데 승객을 선로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른바 서베이 푸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언론들은 뉴욕 지하철 밀치기 사건 이후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해외 교통 시스템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24년에 맨하탄 첼시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갑자기 밀쳐 선로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한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서 역시 또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의 언론들은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단한 가지 체험 중에 하나로 지하철 이용해보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고 국제 교통 안전에 커다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요,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죠. 우리 몸도 사실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운동 효과와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0대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글쎄요, 트레이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왕이면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변형 걷기 운동 어떨까 싶네요. 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워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르막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방식인데요. 1, 2분간 오르막을 걸은 뒤에 평지를 걷는 동작을

0: 워킹,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걷는 운동.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이니 파워 워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 운동은 특히 코어 안전성과 하체 근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서 운동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린 모든 것들, 시간 조정이나 경사 난이도 조정 등등 트레드밀로 손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트레드밀에서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변형 걷기 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좀더 많은 칼로리 소모, 또 여러분의 심폐 근력을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젬픽과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복용 후에 나타나는 피부와 모발, 심지어 손톱까지 변형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약물 자체보다는 급격한 체중 감량에 따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후 헬스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변화의 상당수가 약물의 직접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살이 빠르게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피부과 게리 골드버그 박사도 이런 변화가 식습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 섭취량이 줄면서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피부 및 지방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얼굴 지방이 줄면 이목구비가 꺼져 보이고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가 처지거나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빠른 체중 감량은 얼굴 볼륨 감소, 즉 오젬픽 페이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피부 처짐, 건조, 주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얼굴뿐 아니라 목과 엉덩이 등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빠른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즉 오젬픽 같은 비만 치료제를 먹어서 너무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 얼굴이 처져 보인다라고 해서 오젬픽 페이스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이어서 호르몬과 이 대사 변화는 모발과 손톱처럼 이 빠르게 자라는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지게 되고 손톱이 약해지며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모 역시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골드버그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급격한 체중 감량은 휴지기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몸이 받은 충격으로 모낭이 성장기를 멈추고 휴지기로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치료하지 않아도 대체로 수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변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을 일주일에 약 0.5kg 내지 많아야 맥시멈 1kg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감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중범 기록 없고 28년 영주권자도 구금되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던 중 이민단속국에 구금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중범 혐의도 또 중범 기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이 들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까지 이민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메이카 국적의 데이턴 린지는 지난 2월 27일 자메이카 여행을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중 이민당국에 구금되었습니다. 린지는 미국에서 28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입니다. 린지의 아내 벤지 린지는 온라인 모금 페이지와 이 SNS를 통해서 남편이 영주권을 28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일해 왔다. 그리고 중범 기록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년이 넘었고 5명의 자녀와 7명의 손주를 두고 있습니다. 린지는 체포 전 일리노이주 월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린지의 기록에는 2014년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 하나와 약 10년 전 교통위반 티켓 기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범죄 기록도 없는데 경범 기록 하나와 교통위반 티켓 하나가 전부인 린지의 구금 사태는 영주권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린지는 현재 켄터키주 홉킨스 카운티 구치소에 있는 아이스 구금 센터에 수감돼 있으며 이달 말에 이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이스는 최근 단기간에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민 구금 시설 수용 인원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이민법은 오래전부터 일부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에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 계류 중인 이민 신청자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남성은 30년 가까이 영주권을 보유해 왔지만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에 허위 진술 의혹으로 구금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사례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한 뒤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형사범죄가 아니라 중범죄가 아니어도 심사 대상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되자 국제 유가도 덩달아 4% 늦게 급등 넘게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유가가 4% 넘게 올랐다. 사실상 폭등 상황이죠.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나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YTN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 We had a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2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1: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 방금 전에 한 9시 40분쯤에 혹시 살짝 흔들리는 지진, 진동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분 전인 9시 40분 캘리포니아 시티에서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시티라는 곳이 어디냐면 LA에서 북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4.1 정도의 그 강도, 물론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때문에 LA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버나디노 등지에서도 순간적으로 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4: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한편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면서 유통업계의 기존 상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이 곧 의류 판매 증가, 즉 시원한 의류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외출 자제로 인한 소비 감소와 매장 운영 차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유럽의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매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단축했습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의류 등 소위 시원한 여름 상품 판매 확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록적인 고온으로 소비자들이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측은 유럽의 냉방 시스템은 이 정도의 폭염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고 매장의 내부가 극도로 더운 상황에 놓였다라며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장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쟁사인 H&M 역시 더운 날씨가 장기화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미리 계획했던 마케팅의 일정을 아예 캔슬해버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4: 네, 유럽이 이렇게 폭염으로 힘든 상황을 낳고 있는 가운데 LA도 사실 이번 주에 폭염이 예보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도 지금 엄청 찌는 듯한 소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한국은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는 아침부터 34도, 그냥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34도가 벌써 되어 있는 그런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 대구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 곧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되는데 지금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6: 네, 오전 11시를 넘으면서 정말 폭염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좀 가려주더라도 이 습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이 공기 자체가 뜨거워져 있어서 좀처럼 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날씨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15분 정도 서 있었는데 지금 등줄기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온도가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오전 8시쯤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일찌감치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정오쯤에는 기온이 무려 37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더위는 경주와 포항, 경산 등 경북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날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폭염 중대경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 온열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는 80대 남성이 전동차를 타다가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대구에서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온열질환자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하철들은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거나 대비...
7: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4: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15: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운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4: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5: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어토라이즈 유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분이 멀리 대학을 가는데 아직 크레딧 카드가 없을 경우 부모님들은 자신의 카드에 자제분의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제분은 어토라이즈 유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형제나 부모, 친한 친구가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크레딧을 조인하여 카드도 쓰며 크레딧도 쌓아줄 목적으로 어토라이즈 유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딧 빌드업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조인해준 카드 오너의 잘못으로 크레딧이 나빠져 기록이 조인을 받은 분의 크레딧에 나온다면 이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에 연락하셔서 본인은 단지 어토라이즈 유저라 하시면 나쁜 기록을 지워줍니다. 좋은 크레딧을 가진 분의 어토라이즈 유저가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크레딧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2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LA에 살면서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습도까지 좀 높아지는 그런 날씨가 되면 왠지 그 지진이 날 것 같은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꽤 여러 번 그런 느낌이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딱 그런 날씨이고요. 지금부터 20분 전에 LA 북쪽 캘리포니아 시티에서 4.1도의 지진이 났네요. 다행히 아직 뭐 별 피해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따뜻하게 열어가는 굿모닝 차차차. 미역탱자 인사 올립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요, 참 세상에 똑똑하고 진짜 잘났다 이런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인생은 이 나이에 이걸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이런 정답들이 넘쳐나죠. 가끔 그런 걸 들여다보면 어라, 나만 뒤처지나,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나, 덜컥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께서 이런 기막힌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을 조이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인생에는 모든 경우에 다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레시피란 없다. 아무리 명품 구두라도요, 내 발에 안 맞으면 10분만 걸어도 물집이 잡히고 피나고 아프잖아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직업,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작 나한테는 숨막히는 그런 구두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누군가의 선곡 공식을 억지로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 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발 사이즈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가고 싶은 목적지도 다 다른 세상의 only you.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가 전해놓은 유행이 아니라 진짜 어우 편하다 라고 느끼는 것. 오늘 아침엔요, 남의 신발 슬쩍 훔쳐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 내 발을 가만히 내려다 봐주면서 아유 고생했어, 조금 삐딱하면 어떻고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가장 멋진 나만의 길 아니겠습니까? 남의 정답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우리만의 하루를 만들어가길 응원하면서 이한철의 노래로 출발! 슈퍼스타!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으셨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들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용문고등학교 동문회에 김장식 오빠께서 팔순, 그냥 팔순이 아니에요. 요즘은 청춘 팔순입니다.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실제 나이가요. 실제 나이 곱하기 0.7을 해야 옛날에 그 나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8순이시면 0.7을 하면 7, 8, 49, 56. 56세라는 거죠. 옛날의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다 100세 시대 이래서 그냥 8순이면 아유 옛날에는 아버님 막 이러는데 요즘은 8순도 청년입니다. 어찌나 꼿꼿하시고 후배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축하를 받기까지는 많은 또 배품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밥값도 팍 내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행복 요건에는 그렇게 베풀어라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나는 진짜 집 좀 청소해야지 했는데 집안이 이게 뭐야? 그냥 봄은 엄두가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일본의 한 뇌과학 연구팀이 아주 위로가 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건 결코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해서 잠시 과부하가 걸린 이른바 선택 마비 상태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 마치 엉켜버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처럼 뇌의 신호들이 서로 엉켜서 어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서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상하게요. 책상에 그때그때 안 치우면 이게 쌓이다 보면요.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의외로 아주 소박합니다. 바로 90초의 기적이에요. 거창하게 그냥 온 집안을 뒤집을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딱 세 가지 물건만 그러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애쓰지 않아도 몸이 가볍게 움직여주고 일의 능률과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에도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해요. 아유, 잘했어. 성공했구나. 이런 성취를 느끼면 뇌가 그래 나 잘하는 것보다 이러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요. 4살짜리 꼬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코드에 살고 있는 4살짜리 꼬마 로만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로망에게는 아주 특별한 매일 아침의 습관이 있대요. 눈 뜨자마자 문 앞으로 달려가서 길을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들면서

0: 하고 인사를 건넸던 거죠. 이 로망에게는 남모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아빠는 멀리 플로리다로 떠났고 또 할머니, 할아버님도 멀리 사셔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했거든요. 그 쓸쓸한 마음을 오히려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하이 하이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더니 이 작은 인사의 씨앗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에 살던 웨이드 할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로만에게 다가왔고 뒤이어서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로만의 손인사에 응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만이 학교에서 축구 경기가 있거나 농구 경기는 물론이고 유치원 오픈하우스까지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만으로 인해서 마을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졌다. 삭막했던 온 동네를 꼬마의 작은 손 인사가 따뜻한 공동체로 엮어냈다라고 해서 이 뉴스까지 떴네요. 세상에. 세상이 다 이 아이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멋진 곳이 될까. 저도 어렸을 때요. 칭찬받는 거에 제가 묘한 쾌감을 느꼈나 봐요. 제가 소프라노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아우 이쁘다 네 집 자식이요 뭐 이러고 칭찬을 하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요.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나와서 누구 지나가기만 해봐라 인사해야지 그랬던 저의 모습을 로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오늘 방송국에 출근하면서도요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건물 안쪽에서 커다란 쓰레기통과 그 청소 도구를 갖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몇 초만 기다려줘서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있었더니 세상에 그분이 너무 환한 미소로 응답을 해주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요. 마주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하이 하고 인사해 보세요. 가끔은 생무시를 당하면서 겸연쩍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하고 인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건강까지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오늘은 우리 훈이 씨가 수상의 편도염으로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의 게스트분도 취소가 돼서 오늘은 정말 널널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도 하면서 신청곡도 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주말 얘기도 해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늘 유튜브가 다운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10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군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탱자분들이 막 들어오셨어요. 다정 탱자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참 화기애애하게 오늘 굿모닝 차차차 함께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3: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2: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3: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2: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3: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르헨티나의 탱고. 그런데 이 슬픈 춤의 나라가 월드컵만 열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변합니다. 축구 때문에 울고, 축구 때문에 웃고, 축구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오늘 탱자 뮤직 극장. 탱고와 축구, 그리고 작은 거인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중심에는 키 170cm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남자. 하지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의 고향, 세계적인 소고기와 와인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종교처럼 사랑하는 나라. 사실 메시는 어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앓았습니다.
1: 아, 얘는 축구는 잘하지만 너무 작아.
0: 많은 팀들이 외면했죠. 하지만 이 작은 소년은 축구의 신이 되었습니다.

0: 바로 여러분도 메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작다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얘기도 메시의 얘기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4강에 오른 아르헨티나.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를 데리고도 우승은커녕 축구협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넌 나 어디 간 거야? 어? 축구에 쓰라고 했더니 누가 다 먹었어? 어? 돈이 없어 선수들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보안요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빚더미 앉으면서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가 사실은 가장 엉망인 축구협회 중 하나였던 겁니다. 메시가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의 천재가 조직의 무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팀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선수들은 지쳐갔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메시는 결국 말합니다.
1: 나 국가대표 안 해. 이제 끝이야.
0: 축구의 신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라 콤파르시타. 원래 작곡가는 우루과이 사람이라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어떤 가수가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 라 콤파르시타. 메시 선수가 나 선수 안 해, 대표 선수 안 해, 어? 이게 협회냐? 축구협회냐? 그렇게 선언하자 대통령도 시민들도 어린아이들도 말했습니다. 메시 떠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메시가 아니라 축구협회였다는 걸. 하루 만에 폭파 협박까지 들어오고 축협 지도부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0: 밖에서 욕만 하는 건 쉽습니다. 밖에서 비판하기보다 안에서 바꾸겠습니다. 메시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남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는 10년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유소년 시스템 개편, 재정 정상화, 전문 경영인 영입, 감독에게 긴 시간과 신뢰를 부여해주고 하나의 축구 철학을 정립했죠. 그래서 이후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그리고 월드컵 우승, 지금 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돼. 이 조직은 끝났어. 어? 하고 떠나는 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며 남아서 바꾸는 길. 메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단지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꾼 리더가 됐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도, 교회도, 단체도, 한인사회도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조금씩이라도 바꾸려는 애쓰는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부패는 천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개혁은 결국 부패를 이깁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비상 상황의 산불 얘기가 갑자기 제가 스위치를 잘못 눌러서 세상에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송봉우 선배님께서 이런 흐린 날씨 옛날에 지진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시리즈죠. 저쪽 모아베를 지나서 가면 캘리포니아 시리가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다고 불안할 건 없고요. 오늘을 최대한으로 만끽하면 사는 것도 바로 준비죠.

마다나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들으셨습니다. 아, 4강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드디어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내일입니다. 달레스에서 낮 12시에 붙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요일날은 바로 아틀란타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이제 4강 시작되면서 월드컵도 이제 끝나가면서 여러분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FIFA의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인터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밝힌 내용이 이번에 사상 최초로 48개국 체제로 확대돼서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64개국 확대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야, 이거 장사 좀 되는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중간에 광고 타임도 옛날과 달리 좀 있고, 또 결승에는 해프타임 때 우리 BTS도 해프타임 공연을 한다고 그러죠. 해프타임 쇼도 있고 하는, 아유, 축구가 이게 파퓰러하지 못한 이유가 이게 광고가 안 들어와요. 야구처럼 뭐 매해 뭐 9회 뭐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광고도 해야 되는데 축구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는 느낌입니다. 아, 왜 64개로 확장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빠르면 100주년 기념대회인 2030년 월드컵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남미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 축제여야 되는데, 그래서 작은 국가들도 월드컵 무대에 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48개국 포맷이 100% 엄청난 성공이다 라고 자평을 하면서 아프리카 팀들도 대거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등 모두가 참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64개국 체제가 된다면 4개 팀씩 총 16개 조가 짜이게 되고요. 깔끔하게 각 조의 1, 2위가 32강 토너먼트로 바로 직행하는 구조가 돼서 현재 좀 복잡한 그런 조 3위의 와일드카드 계산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경기 수가 무려 128경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과부하와 무리한 경기 일정에 대한 각국 리그 및 선수협회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냥 내가 저기 100불을 걸어서 아우 100불을 그냥 날리기도 하고 또 돈을 땄다 재미로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돈을 조금 걸으면 더 재밌게 이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호날두 선수가 우리 축구의 전설 포르투갈의 우리 호날두

0: 화면을 초고화질로 확대하고 이건 땀이다, 아니다, 눈물이다 이러면서 밤샘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이트 측에서 눈물샘은 안 터졌지만 울음을 참는 과정이니 울었다고 봐야 되나 이런 전문가의 견해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울었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면서 거액의 주인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확증 사진은 공개를 안 해서 패배한 쪽에서는 이거 저기 FIFA 회장이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또 났다고 그러네요. 스포츠 감동도 좋지만 이렇게 땀방울 하나, 눈물 한 방울에 돈을 거는 세상. 세상은 넓고 별별 내기가 잘 있죠. 저희 아버님도 워낙 내기를 좋아하셔서 커트하면 야, 내기 할까?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 뭐 내기하자.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렇게 있다가 야, 지금 몇 시일 것 같아? 내기하자. 몇 시? 이러면 그 지금이 몇 시일 것 같아요? 저는 10시 몇 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시 35분? 살짝 봤어요, 지금.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내기 좋아하면 안 돼, 진짜. 근데 이번에 그런 내기들을 하면서 어떠셨나요? 그렇게 돈 많이 잃지 않으시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은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내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2부에 함께하는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시간이 마치면 이렇게 저희가 트는 게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선배님? 그러길래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기할까? 5불 내기 했는데 제가 졌거든요. 5불 줄 테니 후니탱자 빨리 완쾌하셔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잠시 전할 말씀드리고 곧 찾아뵐게요.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213838899 213838899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지난 주말에 개봉이 됐고요. 또 아이언맨이 등장한 그 옛날 만화 첫 페이지가 억션에서 300달러가 넘는, 그래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옛날 진짜 너덜너덜하게 봤던 그 만화책을 저는 어느 때 또 열어봤냐면요, 뭔가 먹을 게 생기면 기쁨이 두 배로 되기 위해서 먹는 기쁨 플러스 응? 눈이 즐겁고 기분 좋은, 읽고 읽었던 그 만화책을 또 펴서 먹을 때만 또 봐요 만화책을. 그리고 다 먹고 어느 책도 없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너덜너덜한 만화책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 만화책 아이언맨이 나왔던 게 그렇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300만 달러가 넘네요. 조지 루카스 박물관이 오픈을 합니다. 바로 엑스포지션, 저쪽 그 흑인과 또 우리 라티노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 사우스 LA에 지금 현재 건립 중인데요. 루카스 뮤지엄 오브 나래티브 아트라는 이름으로 문을 9월 22일에 연다고 합니다. 이게요, 뮤지엄이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이걸 짓는데 1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 그 우주선에 관한 그런 기밀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일반인들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우주선, 우주인이 있을까? 실제로 그런 걸 다룬 영화들도 많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화가 되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이 인류에게 뭔가 한 줄 그래도 도움을 주는 그런 착한 외계인이 오지 않을까, 응?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 루카스 뮤지엄은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옌송이 디자인했는데요.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독특한 유선형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게 면적만 30만 평방피트라고 그래요. 이 박물관의 유치는 바로 엑스포지션, 그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한 그곳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집코드가 90037인데 이 집코드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사실 빈곤선 아래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지난 8년 동안 먼지를 마시면서 공사 과정을 지켜본 이 이웃들을 위해서 박물관 측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그러는군요. 매년 갱신 가능한 연간 무료 패스도 발급해주고요. 또 얼리 프리뷰도 권한을 주고, 또 여기가 아주 조경이 멋있대요. 그래서 별로 공원이 없는 LA의 이 녹지 공원이 돼서 주민들의 앞마당으로 온전히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타운에도 붉은 악마가 모였던 야 이러면서 윌셔 잔디광장이 이제는 또 개발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뭉쳐가지고 응원했던 이 잔디광장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마음이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돈 많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기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맨날 뭐 개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녹지 공원으로 좀 사회 환원도 좀 하시는 그런 좋은 일이 한인타운에 좀 이루어지지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이 루카소 필름이 방대한 그 오리지널 아카이브라고 하면 그 이 물건들이지만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술품들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카소 감독이 그렇게 개인 사세를 털어서 이런 멋진 그런 뮤지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왜 뮤지엄 오브 나래티브 이러면 이게 스토리 뉴스 이야기로 전해주잖아요. 근데 너래티브라는 거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일어난 사건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구박을 받다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스토리지만 너레티브는 그 사건을 어떻게 누구의 눈으로 어떤 분위기로 표현하는가 하는 서사 구조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신데렐라의 그 계모께서 아니 내가 그냥 시집을 왔는데 그래가지고 신데렐라까지 내가 세 명을 키우는데 아우 남편이 그냥 하고 저승으로 갔어. 졸지에 내가 독박 육아로 세 명을 키웠잖아. 근데 신데렐라 얘가 툭 하면 뭐 청소하다가 눈물 뚝뚝 흐르트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외박을 했어. 그러더니 밤에 그냥 호박 타고 나타나서 신발 한 짝은 잃어버리고 아우 내 팔자야. 이게 바로 스토리가 아닌 너레티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메시지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그 안에 나의 서사, 나의 메시지와 나의 감동이 있지 않나. 여러분 한 편 한 편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어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는 나는 영화 속의 비극의 주인공이야. 내 역할을 잘 수행해야지. 응? 그러다가 비극이 희극도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이 빌보드가 또 뽑은 아주 세계에서 멋진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달리 파튼이에요. 이 달리 파튼의 생애와 그의 얘기가 내년 1월 달에 뉴욕에서 뮤지컬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한 9to5도 아실 테고 사실 그 위트니 휴스턴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이 노래도 바로 달리 파튼이 만드신 노래예요. 싱어송 라이터십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뮤지컬을 그렇게 또 하실 거라고 하니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 졸린이라는 곡은 예전에 막 결혼한 남편과 함께 어디 그 다이너를 갔나 그래요. 슈퍼마켓을 갔나? 근데 거기에 그 점원이 그 한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하면서 막 그러는데 거기에 막 그 질투와 묘한 불안을 느끼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졸린, 너 예쁜 거 알겠는데 너 점 꾸른 거 알겠는데 너 딴 데 가서 알아봐. 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달리 파튼이 바로 이 노래와 함께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곡을 하룻밤에 써내려갔다고 그러더군요. 자, 졸린. 졸린 분 안 계시죠? 한때 제 별명이 안 졸리니 졸리였는데 또 졸린이기도 합니다. 자, 졸린 마음을 걷어내버리면서 불안도 걷어내버리면서 당당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달리 파튼의 졸린.

0: 달리 파트니 81살이네요. 81살. 이 청춘의 브로드웨이에 도전장을 내민 달리 파튼을 응원하면서 우리도 청춘입니다. 달리 파튼의 명곡 졸린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You decide to do
1: Jolene.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 특허 기술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1: 지금 원호의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톡.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7979
13: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차차차. 저는 오기 탱자, 탱자한미옥입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2부. 2부 훈이 씨가, 훈이 탱자가 오늘, 편도선에 염증이 생겨서요. 아, 싱글로. 제가 원래 싱글이기 때문에. 아, 싱글은 외로워. 아, 이번 생은 글렀다. 이러면서 매일 복권방만 기웃거리거나 운명탄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심리학계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더라고요.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서 100%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그래요. 과학이 딱 보증하는 지속가능한 행복 습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계에 목숨을 걸어라.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하버드 연구 결과인데요. 돈이나 명예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지내는 건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담배를 무려 15개나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혼자 고독히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몸에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줄담배를 피우시면 이거 어떡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아끼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두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사세요. 매일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시간 빈곤이 우리 마음을 제일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가끔은 나를 위해서요. 아우 그냥 가사도우미 서비스 뭐 청소시키지 뭐 배달시켜 먹지 뭐 이렇게 내 자유시간을 사수하는 게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것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하네요. 세 번째, 맨날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사서 고생도 좀 하라는 겁니다. 늘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찾으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억이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흐릿하대요. 대신 새로운 여행을 떠나거나 낯선 분야를 배우는 그런 심리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아주 두툼하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야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근데 한 주가 왜 이렇게 휙 지나가가지고 벌써 오늘 월요일. 왜 그렇죠? 저도 그냥 조금 더 다양하게 돌아다녀야겠어요. 네 번째, 지갑을 열어 남에게 베풀어라. 신기하게도 사람은 나를 위해 돈을 쓸 때보다 남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거나 기부를 할 때 뇌의 행복 중추가 터진다고 합니다. 정 줄 사람이 없으시면 저 탱자에게 또 우리 훈이 탱자에게 커피 한 잔 보내주셔도 뇌 과학적으로 아주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120분만 자연과 데이트해라. 주당 딱 2시간만 초록빛 자연 속에, 혹은 캘리포니아는 너무 좋잖아요.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걸으면, 그것도 맨발로 걸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자연 속에 머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달아난대요. 하루에 겨우 20분 정도? 그렇지만 이게 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피스 파기든 동네의 작은 산책로든 어디 가기 뭐하면 그냥 동네 주변이라도 걸으시면요, 안 보인 게 보이면서 또 새로운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 이 다섯 가지 행복 처방전 마음에 꼭 품고 여러분 우리 한번 차차차 해보자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인, 우리 같은 동포가 만드신 곡입니다. LA 탑밴드의 리더 오빠점 기타리스트 박강서 씨가 작곡을 하고요. 또 우리 LA의 공연 문화를 30여 년 넘게 이어오신 이광진 대표가 작사를 한 곡. 아, 이 노래 들으면 어떻게 그냥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쫙 퍼졌어요. 어떤 노래인가 혹시 못 들으셨던 분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의 힐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강서 작곡, 이광진 작사의 젊은 날의 초상.

0: LA 탑밴드의 박강서 기타리스트 그분이 작곡하신 노래고요. 그리고 이광진,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가 작사하신 곡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왜 기분이 좋아질까? 저도 LA 탑밴드의 일원입니다. 제가 키보드를 좀 하고요. 노래도 가끔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보이십니까? 이게 마라카스라고 그러죠? 라틴 동네 저쪽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야자 열매 안에 그 안을 속을 파고 잘 말린 그 씨앗이나 곡식을 넣어서 흔드는 그런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엔세나다 거기 밑에 가면 어느 그 절벽 같은데요. 파도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그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그냥 팍 폭포수처럼 퍼지는 그 동네에 갔더니 세상에 이거 사라고 그렇게 붙어가지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마라카스를 하나에 5불 주고 샀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이 다 소리가 달라요. 봐요. 요거는 열매가 좀 굵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열매가 좀 작은 게 들어가 있어서 더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그것처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도 이게 다르겠죠. 저마다의 그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의 그 목소리가 바로 악기 아닙니까? 아우 난 노래 못해 이러지 마시고 나답게 부르는 게 가장 잘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많은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서 요즘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LA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가면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하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참 부러워도 하는데요. 우리 LA 탑밴드도 바로 그런 재능 기부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좋은 공연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밴드가 있으면 굿모닝 차차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행사 여러분 또 안 배우던 드럼을 내가 배워야지 이런 분을 뵀어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신건강에 너무 좋다고 그러죠. 북을 치면 심장에도 좋고 그런 또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차차차를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카톡에 보면 그 오픈 채팅방에서 방찾기가 있어요. 거기에 굿모닝 차차차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 35분이 계셔서 좋은 정보도 나누고 그 안에서 많은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베풀어라. 나에게 쓰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 베풀 때 작은 거라도 진짜 행복을 느낀다라는 행복 요령 중에 한 가지. 맥켈리 스콧 하면 바로 누굴까요? 이분이 진짜 통 큰 그런 기부를 하시는 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의 엑스와이프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미국의 비영리 단체 액티브 마인즈에 $2,000를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원래 조건 없는 기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통 큰 기부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그 하이스쿨 학생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는 CDC의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져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그런 중증 불안 증세가 많이 급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젠세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맥켈리 스콧은 지금까지 2020년부터 약 260억 달러를 26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전체 자기의 자산 중에 46%를 기부한 셈이에요. 전 남편 제프 베이조스가 평생 기부한 금액이 47억 달러라고 하니까 나는 260억 달러 빨리빨리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막 그것도요. 보통 이런 거 주고서는 뭐 보고서 내라 뭐 그 영수증 제출해라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맥켄지 스콧 이 여사께서는 그 팀이 있다고 그래요. 컨설팅 팀이 있어서 자선단체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아, 여기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밀리에 조사가 되는 이 결과를 통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그래서 기부받을 단체는 자신들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0 송금했습니다. 대박! 로또 당첨과 같은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신속하고 조용히 자산을 방출하겠다라고 이 스카 씨는 이렇게 사회 환원을 그냥 빨리빨리 하고 있네요. 요즘 젊은 그 갑부, 그러니까 뭐 진짜 갑부들의 그 젊은이들도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한테 줄 생각하지 마시고 기부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이런 움직임이 또 있다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소외층에 대해서 그런 이런 나눔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가 뭐 돈이 많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것에서 뭐 건너편 어떤 꼬맹이 너무너무 이쁘게 커가는데 그 꼬맹이를 위해서 여름에 조그만한 뭐 스카프 한 장, 티셔츠 한 장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나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자라고 또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마음의 나눔이겠죠.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피문님께서 2천 아니면 2천만인가요 하셨는데 2천이라고 했어요. 제가 $2,000 아니겠죠. 당연히 2천만 달러를 액티브 마인드 젊은 티네이저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기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동안 한 거는 뭐 240 몇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멋진 여성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복권을 샀습니다. 간밤에요. 꿈에 그냥 얼마나 이렇게 튼실튼실한 변들이 그리고 막 하늘을 나는 꿈도 꿔가지고 복권을 10불에서 20불어치 5천원 투자를 했는데 이거 당첨되면 저도 기부를 통크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과 나눠가지면서 멋진 공연도 기획하고 크루즈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전할 말씀 드리고 굿모닝 차차차 2부 곧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금강안경 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융자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차차차 게스트 우리 히카리 씨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리얼터 히카리입니다.
0: 네, 우리 K-ONCE의 해링턴 스퀘어를 홍보하고 계신 히카리 씨. 그동안 해링턴 스퀘어 네. 분양 설명회도 했었고.
11: 네네.
0: 네. 어땠어요?
11: 지난달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네. LA하고 OC에서 네. 호텔에서 열렸는데 네. 총 300명 넘는 분들이 네. 오셔서 심도 있게 질문도 해주시고 네. 그 후에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저도 갔잖아요.
11: 네, 맞아요.
0: 한 분 한 분 도시락을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대박이었던 거는 한국 왕복 항공권을 복권을 추첨을 해주셔서
11: 다 가신 분이 있었죠.
0: 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정말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보시면서
11: 맞아요.
0: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1: 네네.
0: 너무 다행이네요.
11: 네. 네. 저희가 네. 그날 못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자리도 한정돼 있었고 또 네. OC는 예약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네. 뭔가 광고는 많이 봤는데 네. 질문을 못 하셨거나 네. 그 브로셔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 네. 저희 LA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0: 네.
11: 어디냐면요. 네. 윌셔 플레이스하고 윌셔의 한국 교육문화원 건물 아시나요?
0: 아, 윌셔 플레이스랑 윌셔랑 있는 네. 거기 그쵸? 뭐 신문사 있고 하는
11: 네, 네, 맞아요. 네, 네. 거의 예. 건물 3층에 네. 이제 저희 홍보관이 있는데요. 네. 모형도 있고 거기 이제 실제 레이아웃을 눈으로 네. 확인하실 수 있는 네. 반 모형들도 있고 네. 브로셔도 받으실 수 있고 네. 1대1로 상담도 해드립니다.
0: 아, 문의 전화번호 드릴게요. 213-512-7018 213-512-7018입니다. 분양 설명회도 했고 이랬지만 다시 한번 나오신 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오늘 그 과천 해링턴 네. 스퀘어 여기가 한국의 얼바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11: 네, 맞습니다. 네. 얼바인이라고 하면요. 네.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도 있으실 네. 거고
0: 그 계획된 도시?
11: 계획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네. 가지고 계시죠.
0: 네, 녹지도 많고
11: 네.
0: 녹지가 전체의 85% 네. 그렇게 들었어요.
11: 네네네.
0: 네, 여기에 그 요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우리 히카리 씨가 좀 정리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11: 네, 과천이 이제 도시가 전던돼 있고 자연 환경이 좋고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1: 근데 이제 왜 어떤 면에서 한국의 얼바인이라고 하냐면요.
0: 네.
11: 과천은 쉽게 말하면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이제 자족 도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제가 그래도 자족 도시에서 여쭤봤더니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11: 네.
0: 자체 내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11: 네. 네. 먼저 강남과의 거리는요. 20분.
0: 강남하고 20분.
11: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새로운 도시다 보니까
0: 네.
11: 500병상 규모의 아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들어올 아. 예정으로 돼 있고요.
0: 네, 그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이.
11: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은 어떤 것이 있냐면
0: 네.
11: 관악산과 그리고 네. 청계산 네. 이 안쪽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연이 풍부한 곳입니다.
0: 아, 정말 그러니까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11: 네.
0: 그러면서 자연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녹지가 많아서 너무 좋은 공기가 좋다는 게 그게 첫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1: 그렇죠.
0: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여기에 뭐 과학타운도 있고 또 그 지하철도 들어와 있고
11: 네.
0: 네.
11: 이제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중심으로
0: 네.
11: 첨단산업, IT,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0: 네.
11: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큰 도시로 선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정말 강남의 접근성, 자연환경 그리고 미래를 개발 가치를 동시에 갖춘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11: 네.
0: 네. 그리고 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답답한 주거 환경을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는 위치니 뭐니 다 좋은데 해링턴 스퀘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인가를 설명을 네. 해주세요.
11: 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지금 한국과 미국 동시에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0: 네.
11: 미국 교민분들께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1: 보통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보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절차가 있느냐죠.
0: 아, 그렇죠.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을 나가야 되나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
11: 그죠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송금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0: 네.
11: 한국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걱정이 네. 정말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11: 네 그런데 이제 해링턴 과천 스퀘어 과천은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을 진행되었고 K홈즈 리얼티가 한국에 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1: 미국에서 상담을 시작해서 한국 내에서 필요한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릴 네. 수 있습니다.
0: 아, 한국에 자회사가 또 이렇게 있어서 K홈즈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상담하고 또 한국 일은 또 다른 회사와 해야 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1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중간에서 누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어서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K홈즈 리얼티에서는 한국에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상담은 여기서 홍보관에서 주로 해드리고
0: 네.
11: 한국 현지 업무는 또 한국 지사에서 도와드립니다.
0: 아, 네.
11: 또 자체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네트워크도 갖춰 있어서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저희가 또 조언을 해드립니다.
0: 아.
11: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단순히 분양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속을 다 같이 도와준다는 거네요.
11: 네, 맞습니다.
0: 네. 뭐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이 참 중요한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1대1 VIP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3-512-7018 213-512-7018 히카리 씨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에이전트 분들도 연락을 뭐 여러분이 각각의 또 에이전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11: 네네.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네. 함께 조인하실 수도 있고요.
0: 네.
11: 저희 홍보관이 윌셔 플레이스하고 윌셔 길에 3층 네. 한국교육문화원 310호에 있습니다. 네. 모형도 구경하시고 네. 실제 이제 모형을 보시면서
0: 네.
11: 이제 내가 원하는 호수가 어느 방향인지 어떤 네. 뷰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좀 더
0: 네.
11: 그 실감이 나실 거예요.
0: 아 좋습니다.
11: 네.
0: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장을 해주시겠어요?
11: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해린터 스퀘어 과천은 혀성 건설과 대산 산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신뢰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11: 혀성의 해린턴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네.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선도의 랜드마크 4개 블록 정도 되는 거대한 트리플 스트리트 네, 네. 건설을 한 대산 산업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 얻는 개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와 산업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젝트입니다.
0: 아, 그러니까 교민 두 분이 한국 현지 사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시행하고 시공에 참여하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회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네. 의미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브랜드 신뢰도의 그 입지까지 함께 모두 볼 수 있는 상품이네요. 그죠?
11: 네, 맞습니다. 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핵심 장점은 뭐라고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히카리 씨.
11: 네, 핵심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0: 초역세권?
11: 네, 네. 과천 전보타운 역과 직접 연결된 예정으로
0: 어머, 네.
11: 내년 그러니까 2017년에 개통 예정으로 이미 계획이 잡혀 있고요.
0: 네.
11: 한국 부동산에서 역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1: 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하철 접근성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런데 그냥 역에서 가까운 것과 단지에서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0: 아, 비 안 맞고 바로 지하철을 탄다는 게 어메이징합니다. 이건 너무 좋다.
11: 네, 그거를 슬세권이라고도 하는데요.
0: 실세권?
11: 슬세권?
0: 슬세권이라고 그래요?
11: 슬리퍼를 신고 아~ 이제 지하철역을 가고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또 부동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슬리퍼를 신고 그냥 갈 수 있다.
11: 네, 그래서 야. 목적지까지 지하철을 네. 탈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0: 어머,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밖에 나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죠?
11: 네, 특히 간남으로 출근하시는 직장분들에게는 네. 이런 직접 연결 역세권 예. 굉장한 프리미엄으로 영향이 줄 것입니다.
0: 네.
11: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0: 네.
11: 차를 가지고 있어도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 그렇죠.
11: 그래서 지하철 입근 그 접근성은 이제 임대 수익과? 수요에 네.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0: 네. 우리 미국에서는 특히 LA는 차가 필수지만 한국은 지하철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집을 살 때
11: 네.
0: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1: 네.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0: 네. 네.
11: 차를 이용하지 않고 또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역세권은
0: 네.
11: 최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죠. 집을 찾을 때.
0: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분 거리냐. 어? 이게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11: 네.
0: 네. 와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과천 정보타운과 지하로 직접 연결 예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네요. 이게 2027년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요?
11: 네. 내년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고 저희 네. 이제 오피스텔은
0: 네.
11: 2029년 완공 예정이니까 이미 네. 완공될 때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0: 그렇죠. 그렇죠.
11: 네.
0: 그래서 요거 타면 강남에 20분 네, 걸린다는
11: 맞습니다.
0: 겁니까?
11: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간북 그 완심리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0: 네.
11: 강남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렸어요. 거기가 서울인데도.
0: 네.
11: 그렇다면 이제
0: 2호선? 2호선 타고 뺑 돌아가야 되고 막 그러면 오래 걸리죠.
11: 그렇죠.
0: 중간에 뭐 갈아타기도
11: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그런 면에서 서울 안에 있는 것보다 또 강남에 네. 접근성이 좋다는 프리미엄이 네. 있습니다.
0: 우리 히카리 씨는 언제부터 한국에 사셨어요?
11: 제가 있었을 때가 한 10년 전쯤이네요.
0: 그래요. 네. 그 사이 한국말도 이렇게 배우시고
11: 그러게요.
0: 이렇게 한인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11: 네, 아무래도 한인타운에서 또 네. 이렇게 한 교민분들하고 네. 비즈니스 하게 되니까 네.

0: 있습니다.
1: 네, K홈스 과천 네. 해링턴 스퀘어 바로 연락 주세요. 213-512-7018 213-512-7018 히카리 씨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자, 네. 그런데 이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구조라면서요?
0: 네, 미국 교민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라는 게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 타입으로 미국 콘도하고 거의 3베드 2베스 그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한국 오피스텔에서 지금까지 되게 작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을 텐데요. 네. 이 오피 해링턴 과천 스퀘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네. 높은 층과 탁트인 개방감이 있는 구조로 이제 되게 고품격의 마감재로 마감이 되었어요.
1: 고급스럽게.
0: 네, 그리고 네. 가전 제품은 풀옵션으로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만 들어오면 되시죠.
1: 아, 그리고 이게 발코니가 각 방마다 다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바닥 난방이 시공이 된다는.
0: 맞아요. 이제 아파트에서는 난방이 있는 게 당연했는데 네. 오피스텔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네. 이번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는 네. 바닥 난방이 들어가고
1: 네.
0: 그리고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1: 아, 그리고 이 편의시설, 하이엔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건물 내에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골프 많이 하시죠? 스크린 골프장
1: 네.
0: 그리고 호텔식 콘시어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1: 네, 비서 서비스.
0: 네, 비서 서비스라고 보실 네. 수 있죠. 그리고 헬스, 세차 그리고 애완동물 많이 키우실 텐데요. 네. 애완동물 서비스 그리고 청소 서비스 정말 사시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다 건물 내에서 해결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1: 그리고 보통 관리비가 뭐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관리비.
0: 네, 관리비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는 한 200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임대를 주실 경우에는 한국은 네. 관리비를 임대인이 네. 내는 구조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여기 HOA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1: 네.
0: 그래서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네. 좋습니다.
1: 내가 한국에 방문할 때는 직접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임대 운영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1: 주변에 IT 회사들이
0: 네.
1: 많고
0: 네.
1: 네.
0: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네. 자산을 두고 싶으신 분들께는 네. 임대를 돌리면서 또 엑스트라로 네. 인감을 창출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네.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1: 네. 근데 이게 오피스텔, 왜 오피스텔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0: 오피스텔.
1: 네.
0: 네. 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1: 네.
0: 물론 한국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죠.
1: 네.
0: 하지만 지금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1: 네.
0: 아파트는 실제로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규제가 있고
1: 네.
0: 구입 조건이나 대출 또는 세금 등에 되게 복잡한
1: 네.
0: 그 이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1: 네.
0: 반면 고주형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유연합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처럼 입지가 좋고 또 구조도 좋고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오피스텔은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 분들 아니면은 미국 교민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네. 동시에 분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한국에서 인기 있는 84 타입 모델, 84 모델 네. 이제 발코니 포함해서 34평형은 지금 4대 1의 경쟁률.
1: 경쟁이.
0: 네.
1: 근데 이걸 미주 분량으로 빼뒀기 때문에 미주에는 영향이 없어서 좀 서둘러서 결정하시면 인기 있는 모델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0: 네, 청약한 순위로 이제 동호수를 이제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환율이 좋잖아요.
0: 맞아요. 1,500
1: 네.
0: 넘었죠.
1: 와,
0: 계속
1: 야.
0: 유지가 되고 있죠.
1: 네, 요때 진짜 너무 좋은 투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은퇴하고 가야지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임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사실 한국 부동산을 매일 관리 하실 수도 없고 가서 중간에 보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한국은 이제 전문 임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1: 네.
0: 미국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해주는 또 다른 컴퍼니 같은 개념인데요.
1: 네.
0: 세입자 운대 그리고 월세 수금 그리고 시설 관리도 다
1: 네.
0: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스마트 홈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1: 네.
0: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용량 확인, 그리고 보안 체크, 각종 기능을 원격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링턴 스퀘어 과천 강남 접근성이 좋고 거기 지식 정보 타운이 있고 전문적 소요가 있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무엇보다 거기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고 또 커뮤니티와 호텔식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수요가 높고 임대료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자, 오늘 내용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VIP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213-512-7018, 512-7018, 213-512-7018 히카리 씨에게 전화를 주셔서 우선 상담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고요. K홈스 리얼티가 한국 자회사와 함께 미국 상담부터 한국의 현지 수속까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체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행정 문제나 계약과 등기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3-512-7018 512-7018 히카리 씨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에이전트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연락 주세요. 홍보도 전부 무료로 해드린다고 그러는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 아는 사람이
0: 네.
1: 없거나 서류를 잘 모르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0: 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분양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거주자 입장으로
1: 네.
0: 필요한 전체 과정을 원스톱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 가능 여부,
1: 네.
0: 그리고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계약 절차, 등기, 그리고 구입하시고 나서 임대 관리까지 단계별로 이제
1: 네.
0: 안내를 드립니다.
1: 아,
0: 홍보관에
1: 좋습니다.
0: 오셔서
1: 네.
0: 그 개개인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실 텐데요.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네.
0: 그리고 이번이 처음 구입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개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한번 아직까지는 그 실제로 어느 동호수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매물이지 그리고 과천이 어떤 곳이지 궁금하시면 실제로 오셔서 저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정리하자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단순히 한국이 집 하나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 방문 시의 거점이 될수 있고 또 임대 수익형 자산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가치까지 함께 볼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자, 과천이라는 입지, 또 해링턴 브랜드, 효성건설과 대상산업이 함께하는 신뢰도까지 한국과 미국 동시분양이라는 그 접근성까지 고려하면 미주 교민분들께 충분히 소개해드릴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에 가시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왜 요즘 과천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많은 관심을 받는지 오늘 이해가 잘 됐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히카리 씨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이 곡은요, 우리 헤카리 씨가 노래방 가시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가 왜 좋아요?
0: 그러게요. 이제 저도 서른이 중반이 됐는데 네.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야. 그렇죠?
0: 네. 또 좋은 만남이 또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1: 네. 네 K홈스의 우리 히카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오늘 굿모닝 차차차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너무 정답이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씩 풀어가는 게 우리 인생. 아, 알 수 없다가도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그런 왔다 갔다 재미있는 오늘 하루. 네, 여러분 좋은 하루 잘 오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내일 10시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또.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8: 수영도?
2: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13: 3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8: 오늘은 이제 뜸의 장점과 뜸맛이란 무엇인가, 또 뜸이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뜸쑥이라 하면 살갗에 불을 살짝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뜨겁기만 할 터인데도 뜸맛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요, 뜨겁게 느끼지만 뜸뜨고 몸이 상쾌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뜸뜰 때 아, 시원하다, 아, 뜸맛이 이렇구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뜸자리에 붙여놓은 뜸쑥이 타들어가서 피부에 닿는 순간 열감을 위주로 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불임으로 그저 뜨겁기만 할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침 놓는 것처럼 찌르는 듯한 예리한 뜨거움이 생깁니다. 꾹 누르는 아픔과 흡사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한순간 섬뜩한 냉감이 흡사한 그러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뜸을 뜨는 순간은 뜨거움을 참고 뜨게 되지만 뜸이 끝나고 나면 몸 전체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열감은 뜸자리에 지극히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간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운으로 몸 전체에 한 바퀴를 돌려주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뜸맛입니다. 침맛과 다른 점은 뜸을 뜨고 나면 대개 몸이 온온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뜸자리 주위를 보면 불그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흉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과 뜸맛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침은 금속이기 때문에 안 맞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따갑게 맞는 것과 같이 뜸은 뜨겁게 느끼지만 침과 틀리게 뜸은 왠지 뜨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 그러한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적구가 진짜 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적 살갗에 그러한 자극을 줘야만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리가 양궁을 쏠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으려면 바로 경혈 포인트에 뜨거운 맛을 따끔하게 받는 것이 바로 뜸맛이고, 그래야만 집적구에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7: 지금까지 AM 1150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서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1930년 7월 13일 오늘은 전 세계가 축구로 하나 되는 거대한 축제의 시작점, 첫 월드컵 개막일입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역사적인 제1회 이 FIFA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는군요. 예,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유럽 팀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몇 주 만에 우루과이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참가하지 못했고요. 역사적인 월드컵 1호 골은 그럼 누가 넣었을까요? 자, 개막전 프랑스와 멕시코전에서 이 프랑스의 루시앙 로랑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결승전에서 맞붙은 우루과이와 또 아르헨티나가 서로 자기 나라의 공을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아르헨티나 공으로, 후반전은 우루과이 공으로 경기를 치르는 진풍경이 벌어졌고요. 결과는 후반전에 스퍼트를 올린 우루과이의 우승, 4-2로 끝났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은 정확히 96년이 지난 올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48개국 체제로 확대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풍성한 축구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테마곡입니다. 96년 전 오늘 단 13개 나라가 모여 시작했던 작은 공놀이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가장 거대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0: 2026 월드컵 주제곡 들어봤습니다. 정말 1930년 7월 13일 FIFA 월드컵 제1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벌써 9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9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자, 북미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 중인 2026 FIFA 월드컵이 치열했던 8강전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최종 4강. 준결승이죠. 대진을 확진 지었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살아남은 유럽의 강호 두 팀과 남미 유럽의 자존심을 건 매치가 기다리고 있지요. 자, 현재 펼쳐지고 있는 월드컵 실시간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준결승 프랑스와 그 스페인, 프랑스 대 스페인 경기가 7월 14일 화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죠. 7월 15일 수요일 12시에 있고요. 그리고 3, 4회 결정전은 준결승 패배팀 간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또 준결승 승리팀 간의 최종전이 있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12시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최종 우승팀이 어떤 팀이 될까, 어떤 나라가 될까 참 기대가 되고요. 궁금해지네요. 어서 오십시오,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투게더 새로운 7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응원합니다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투게더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미와 AI와의 토크쇼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도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대할게요. 자,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 화요일엔 두고가 두배큰 사이즈라는군.
2: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3: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4: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 아이들아,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시니어 헬스 전문 플래너, 예, 엔젤라 장 보험의 든든한 길잡이십니다. 제이정 에이전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여전히 뭐 2026년도 7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바쁘시죠?
1: 네네. 여전히 좀 바쁘네. 다행히 바쁩니다. 네. 네.
0: 아니 제이정님 너무나도 상담도 잘 해주시고 네. 잘 안내해 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뭐 아직도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인가요? 어떻습니까?
1: 네, 정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네. 그 3월 31일에 그 오픈 이노먼트 피리드가 끝났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시기는 이제 재난 이제 정부에서 재난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네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FEMA라고 해가서 해서 아하. 이제 emergency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시기는 사실 본인이 보험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각 보험회사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본인이 해당하는지 왜냐하면 지역마다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컨펌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어쨌든 뭐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그럼 이 기간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도 더 이상 보험을 바꿀 수 없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1: 네, 뭐 사실은 그렇고요. 근데 네. SEP라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그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내가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둘 다 갖고 있는 수혜자라든지 또는 뭐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이제 크로닉 그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새로 메디케어를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가입 기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본인한테 본인이 좀 이런 특별한 기간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체하지 마시고 제이정 에이전트님과 좀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 있어요. 메디칼. 네네.
1: 아, 예, 예.
0: 예, 메디칼인데 네. 오늘은 그 메디칼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메디칼을 설명하기 앞서 네. 이제 우리 보통 시니어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메디칼을 신청을 해서 메디칼이 나왔다. 그럼 5등에 끝났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세요.
0: 그렇죠.
1: 사실상 요거는 메디칼은 총 3개로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네. 메디칼 자체가 3개로 나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하는 프로그램이 총 3개예요.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에 지장을 영향을 주는 게 네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메디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MSP라고 해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라고 하는데 이제 약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총 3개에 내가 해당이 돼야만 이제 완벽하게 됐다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것도 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네네. 네,
0: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세 개 모든 게 이 건강보험 혜택에 영향을 주는 거 맞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네네. 내가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 다 갖고 있는 이제 듀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제 메디칼이죠. 네. 이제 메디칼은 이제 극빈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내가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모든 의료 비용을 내가 지불할 게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내가 메디케어만 갖고 있고 HMO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미 코페이를 거의 내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메디칼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득이 되냐라고 네.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0: 그쵸.
1: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를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 하면 이제 널싱홈이나 이런 이제 양로 보건센터 같은데 네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 달에 몇만 불씩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메디케어는 총 뭐 스킬 널싱 퍼실리티라고 하는데 내 라이프타임에 100일까지밖에 커버를 안 해줘요.
0: 네.
1: 그래서 100일 이후로는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내야 하는데 메디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다 무료라는 거죠.
0: 그래서 메디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1: 네,
0: 많죠.
1: 그래서 지금 당장 젊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요새는 젊은 거죠. 65세면.
0: 그렇죠.
1: 네, 그때는 메디칼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실 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런 롱텀 케어가 필요해질수록 메디칼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아시게 될 겁니다.
0: 네. 네네네. 근데 메디칼의 그 기준이 정말 궁금합니다.
1: 네네네.
0: 예, 이 메디컬을 받기 위한 인컴 조건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1: 네네. 일단 메디칼을 본인이 싱글이시면 한 달에 1856불까지고 커플이시면 한 달에 2510불까지입니다.
0: 네.
1: 또한 원래 자산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자산 제한이 생겼고요. 이 자산 제한은 싱글은 13만 불까지고 커플은 19만 5천 불까지고요. 물론 이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차 한 대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까지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0: 오.
1: 그래서 내가 집 한 채 차 한 대 있으면 나는 이건 포함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본인이 그 집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렌트를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은 내 자산으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집이 아무리 싸도 몇십만 불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메디칼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세요.
0: 인컴이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메디칼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 근데 나는 집을 현재 렌트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집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인 집으로. 그래야만 이제 메디칼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문제없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정말 이 메디컬을 받는 게 네. 최고다 뭐 이런
1: 그렇죠.
0: 말씀을
1: 네.
0: 참
1: 네.
0: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베네핏이 너무 많잖아요.
1: 맞습니다. 네네.
0: 야 그러면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1: 네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것 또한 뭐 체킹이든
0: 네네.
1: 뭐 세이빙이든 CD든 뭐 라이프 인슈런스든 그런 뭐 IRA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은퇴연금이죠.
0: 네.
1: 그리고 퇴직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돈. 심지어 캐시까지도.
0: 캐시까지도.
1: 네, 그런 것들이 다 내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0: 어허.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싱글은 13만,
0: 13만,
1: 커플은 19만 5천을 넘어가면은 메디칼이 이제 취소가 됩니다.
0: 그러면 네. 거의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냥
1: 그렇죠?
0: 저소득층, 네. 뭐 중산층까지.
1: 그럼요.
0: 그죠?
1: 맞습니다. 네.
0: 와, 그럼 메디칼 신청해야겠네요.
1: 그럼요.
0: 네네네. 근데 이 뭐죠?
1: 아, 네. 아까 말씀드린 MSP라는 것도
0: 네네네.
1: 있었죠.
0: 네, 네네네.
1: 네, 그래서 이 MSP라는 건
0: 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네. 그 MSP라는 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0: 네.
1: 약자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본인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0: 네.
1: 메디케어 파트 B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그런 그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26년도 기준으로 현재 202불 90전 을 매달 지불하셔야 되고요.
0: 네.
1: 또한 파트 A에도 A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내가 텍스북으로 한 기록이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내셔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좀 비싸요. 그래서 뭐 30점에서 39점 사이인 분들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80불 정도 내셔야 되고
0: 아하.
1: 그게 이제 30점 이하면은 500불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매달 기준이기 때문에
0: 네네.
1: 상당히 비싸요.
0: 아하.
1: 하지만 이 MSP 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료를 일절 내지 않습니다.
0: 오.
1: 그리고 또한 이 MSP는 총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 그 카테고리가 QMB 그리고 SLMB, QI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QMB라는 건 그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의 약자인데 여기에 인컴 상한선은 달에 싱글은 1330불까지고
0: 네.
1: 커플은 1804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메디칼보다 기준이 훨씬 낮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SLMB라는 건데 그리고 Specified Low Medicare Beneficiary의 약자인데요. 달에 싱글은 1596불, 커플은 2165불까지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Qualified Individual, QI라는 것은 달에 싱글은 1796불, 커플은 2436불. 그래서 본인이 메디칼에 퀄리파이, 그러니까 해당이
0: 네.
1: 되시면 이 프로그램에도 자동으로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0: 네네네.
1: 메디칼의 기준보다 네. 이 프로그램들 세 개 다가 낮아요.
0: 아하.
1: 근데 이 MSP라는 걸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또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디카를 신청을 하게 되면
0: 네네네.
1: 자동적으로 이 MSP라는 프로그램에도 신청이 들어가 취소가 되면은
0: 네.
1: 이게 보험료를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메디케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거.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거. 그러니까 서로 틀리죠.
0: 네.
1: 그러니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주정부에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인컴이 많아졌구나.
0: 네.
1: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내라 하고 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은 에? 이게 뭐지? 나는 바뀐 게 없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메디칼에 바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요게 좀 늦게 발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막 세 달치 보험료가 밀려서 한꺼번에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0: 세상에.
1: 네, 그래서 메디칼에 바로 연락을 하면 이게 리쿱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이 돼요.
0: 네네네.
1: 네, 그러니까 캔슬되는 게 없다는 사실로 가정하게 되면서 그게 아예 안 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0: 네.
1: 이걸 이제 늦장 부리시면 안 되고 바로 이런 거를 받게 되시면 편지를 바로 메디칼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메디컬 이런 것도 다 도와주세요?
1: 메디컬 이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0: 아하.
1: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요.
0: 네네네.
1: 모든 걸 전화할 때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할 때 직접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0: 철저하군요.
1: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여기에 한번 전화를 하려면 웨이트타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 넌프로핏은 아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드릴 수는 없어요.
0: 네네네.
1: 그리고 사실 전화를 하는 것보다 직접 가시는 게 일 처리가 훨씬 빠릅니다.
0: 직접
1: 왜냐하면
0: 가야 되는군요.
1: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바꿨다가 저 사람 바꿨다가 하면서
0: 맞아요.
1: 굉장히 일 처리가 늦어져요.
0: 맞아요.
1: 네,
0: 쉽지
1: 그래서
0: 않더라고요. 예.
1: 저희가 경험해 본 바 전화를 해가지고 일이 잘 해결된 거는 한 50-50인 것 같고
0: 네.
1: 직접 가셨을 때는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0: 예, 본인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면 지불해야 할 이 보험료가 있는데
1: 네네네.
0: 그 보험료를 커버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여기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 메디칼 이제 신청해가지고
1: 네.
0: 요 메디컬 수혜자분들도 중간에 이게 뭔가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네네네.
0: 이럴 때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이세요.
1: 네네 맞습니다.
0: 자 메디컬 오피스에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메디컬
1: 네.
0: 오피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1: 네,
0: 거예요?
1: 메디컬 오피스 대표번호는 예. 866에
0: 866
1: 613에 네. 3777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한국어 라인도 있어요. 9번인가라고
0: 9번?
1: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8번인가 9번인데요.
0: 네네네.
1: 전화하시면 이제 옵션이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이제 한국어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0: 네.
1: 한국어 상담원하고도 이제 직접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레커멘드하는 것은 직접 찾아가시는 게 일 처리가 훨씬 빠를 것이다 라고 제가 레커멘드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전화번호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네요.

0: 대부분 모르시죠.
1: 그렇죠, 그렇죠. 메디케어 이제 뭐 그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꼭 이제 그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 할 나이.
0: 그렇죠.
1: 몇 년생이죠?
0: 이번이 60년생이에요.
1: 예,
0: 61년생입니다.
1: 61년생.
0: 네.
1: 예, 61년 되신 분들.
0: 네, 소띠분들. 네.
1: 아, 소띠분들입니까? 소띠네요, 정말. 네. 어, 소띠네요.
0: 맞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신 분들, 네, 예, 신청하셔야죠.
1: 아, 그렇죠. 반드시 신청, 예,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뭐 메디케어 신청은 생일 전으로 3개월, 후로 3개월 이렇게 기간인 거죠.
0: 네, 메디케어 네. 신청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1: 네네.
0: 네, 본인 생월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 소셜 웹사이트가 있어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본인 어카운트 만드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1: 네.
0: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신청을 해드립니다.
1: 아.
0: 근데 요새 그 어카운트 만드는 게 보안이 되게 좀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비밀번호 넣고 인증번호 받고 그럼 됐었는데 요새는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1: 네,
0: 드라이버 라이센스 사진 찍어야 되고 셀카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1: 네.
0: 어르신분들이 하기에
1: 그쵸,
0: 그러니까
1: 그쵸.
0: 그런 것들 저한테 오시면 뭐 10분 내로 다 해결해 드리니까
1: 네,
0: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자, 메디케어 전문 헬스 플래너이십니다. 엔젤라장 보험의 제이정 에이전트님께서 이렇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엔젤라장 보험 대표 전화번호는 323-707-4242 323-707-4242 그 제이정 전화번호 직접 소개해 주세요.
0: 네네네. 제 셀폰은 714-715-4911번입니다.
1: 네. 아, 참 제이정님 이렇게 항상 인터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원시원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그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엑스트라 헬프?
0: 네네.
1: 뭐 그 밖에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0: 네.
1: 이런 그 플랜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예, 소개해 주세요.
0: 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헬프 또는 이제 로우 인컴 서비시디라고 하는데,
1: 네네.
0: 요 프로그램은 이제 메디케어에는 파트 A, B, C, D가 있는데, D가 이제 약보험을 뜻하고요. 요 프로그램은 약보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앞선 그 두 프로그램 메디칼과 MSP와 좀 다른 것은 요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연방정부 웹사이트인 소셜 세큐리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도 인컴 제한과 자산 제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싱글일 경우에는 달에 1,995불까지, 커플은 달에 2,705불까지고요.
1: 네.
0: 자산 제한은 싱글일 경우 18,090불, 커플일 경우 36,100불까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인컴 리밋은 앞선 두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높지만 자산 제한이 많이 낮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 해당을 하려면 내가 자산이 많이 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프로그램에도 레벨이 3개로 나뉘게 되는데
1: 네,
0: 레벨 1하고 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네릭 약을 드시게 되면
1: 네.
0: 5불 10전, 그리고 브랜드 약은 12불 65전이 코페이고요.
1: 네.
0: 레벨 3의 경우에는 제네릭 약은 1불 60전, 브랜드 약은 4불 90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약을 먹든 내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코페이를 내게 되면 맥시멈이 그만큼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네.
0: 그리고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65세가 되면, 그래서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함께 날라옵니다. 신청서가요.
1: 아하.
0: 본인이 인컴이 많든 인컴이 적든 상관없이.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1: 네.
0: 제가 뭐 신청 같은 것도 쉬우니까 금방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1: 자, 요즘에 그 메디케어는 가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요즘이 아니죠. 항상
0: 네.
1: 그렇죠. 평생 벌금을 엄청 내더라고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 가입,
0: 네.
1: 메디케어 이 가입 시기를
0: 네네네.
1: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늦지 않도록
0: 맞아요.
1: 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최대 3개월 네. 후까지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7개월이라는 뭐 거의 반년 이상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걸 놓치게 되면 다음 가입 기간은 신청 기간은 매년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널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1: 아하.
0: 10% 페널티가 부과되거든요.
1: 와, 평생 네. 내야 되는 거니까
0: 평생입니다.
1: 엄청난 네. 부담이에요.
0: 맞습니다. 네.
1: 네네네네.
0: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자, 역시 건강보험은 알아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또 더 해주실 네. 말씀 네, 해주세요.
0: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아무래도 극빈자 보험, 그러니까 메디칼에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봤는데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현재 갖고 계신 분들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았고
1: 네네네.
0: 또한 그 메디칼과 이 MSP는 이제 주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들의 문제가 생기면 주정부 쪽인 카운티 오피스에 연락을 하면 된다라고
1: 아.
0: 생각을 하시면 되고
1: 네네네.
0: 이 LIS 또 엑스트라 헬프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셜국에 연락을 하면 된다.
1: 네네.
0: 간혹 왜냐하면 소셜국하고 이 카운티 오피스 이것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소셜국은 말 그대로 연방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1: 네네네.
0: 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카운티 오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디칼 지금 MSP 그것뿐만 아니라 칼프레시 있죠?
1: 네.
0: EBT. 네, 그러니까 푸드 스탬프 카드죠.
1: 예, 예, 예.
0: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캐피라고 해 가지고 이런 캐시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주에서 운영하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카운티 오피스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아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메디칼 신청 기준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0: 네, 뭐
1: 싱글일 기준이 13만 불이고
0: 네,
1: 또 그 19만 5천 불은
0: 네,
1: 이제
0: 커플의
1: 네. 19만 5천 불의 이 자산 제한이 있다는 거
0: 네,
1: 이것도
0: 네.
1: 설명을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아직 이 현재
1: 네.
0: 대통령분께서 혹시 공화당이시기 때문에
1: 네.
0: 또 좀 많이 좀 좀 심한 좀 그쪽으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1: 그쵸.
0: 우리 이제 보험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 혜택이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 메디칼 이런 이제 지원금도 네. 많이 줄었고 이번 연도부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 네.
0: 제가 듣기로는 원래 심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메디칼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해요.
1: 두 번씩이나 한다고요?
0: 네. 그래서 리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 네.
0: 받게 되는 게 있는데
1: 네.
0: 뭐 인컴이 바뀐 게 있느냐 그래서 막 한 패키지 날라와요. 엄청
1: 네.
0: 두꺼운 거. 아무래도 근데 시니어분들이 그런 걸 받으면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1: 그렇죠.
0: 뭐 뭔 말인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1: 네네네.
0: 그래서 뭐 저한테 오시면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그런 것까지 다 해 드리고 있으니까.
1: 와.
0: 네, 그런 것도 받고 싶다.
1: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럼 저희 손님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렇죠. 엔젤 레장 보험의 제이정 에이전트님께서 네.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엔젤 레장 보험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323-707-4242 323-707-4242 그리고 제이정 에이전트님 전화번호 714-715-4911
0: 네.
1: 맞나요?
0: 맞습니다. 네.
1: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 전화번호 714-715-4911번이고요. 두
1: 네.
0: 전화번호 다 셀폰이니까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콜백 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시니어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하거나
0: 네.
1: 이렇게 변경할 때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라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아무것도 변경하지 그러니까 다음 해에
1: 네.
0: 아무것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특히나 본인의 주치, 메디컬 그룹, 약, 요 세
1: 네.
0: 개가
1: 네.
0: 왜냐하면 항상 몇 년 동안 아무 변경점이 없었으니까
1: 네.
0: 뭐 아무것도 변경점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네.
0: 요새 와서 특히 닥터분들 좀 인앤아웃이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원래는 한국인분들은 잘 그렇게 안 하셨었는데 요새 와서 막 이 서울 메디칼 그룹이나 뭐 이런 데서 계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1: 네.
0: 더 이상 같이 안 하시거나
1: 네.
0: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거든요.
1: 아하.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변경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1: 네.
0: 그리고 특히 약 같은 경우에는 내 약이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페이의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

0: 네, 감사합니다.
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9: 불란서안경 검안과.
10: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캠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네, 모던 토킹 노래였습니다. 관리가 당뇨병 환자만의 관심사를 넘어서 일상적인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50세만 넘으면 뭐 혈압이든지 또 당뇨, 콜레스테롤, 예, 보더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혈당 관리가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여름철은 더위와 탈수로 혈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식품업계에 따르면 엠브레인의 그 혈당 관리와 저속노화 트렌드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4.1%가 혈당은 젊었을 때부터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79.8%는 평소 식단 관리만으로도 혈당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했네요. 이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로 혈액이 농축돼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아, 반대로 활동량이 많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전반적인 이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녹색 과일이에요. 키위 좋아하십니까? 뭐 골드 키위가 나는 더 맛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당도가 뛰어나니까요. 아, 근데 이 그린 키위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예, 자스프리 그린 키위 100g에는 2.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이 노화 그 소화 속도를 조절해 주고 또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효소 액티니딘은 장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키위를 먼저 섭취하게 되면 혈당 급등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드실 때는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예, 키위 드시는 거, 한 알 정도 드시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생물경제과학연구소 존 멀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 비스킷을 먹기 30분 전 키위를 먼저 섭취한 경우 동시에 먹었을 때보다 최고 혈당 수치가 46.8%, 혈당 변화율은 26.6% 낮았다고 합니다. 그린 키위는 혈당 지수도 51로 이 저혈당 식품에 해당해서 예, 혈당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키위는 식이섬유와 유기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장 건강과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관리에도 관여할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그린 키위 하나를 평소에 항상 그 식단에 더하시게 되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량 영양소도 함께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부담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참 그 여름에는 또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위해서 뭐 수박도 좋다, 뭐 오이도 좋다 그런 말 많잖아요. 근데 이 오이가 그렇게 좋네요. 저혈당 채소니까요. 이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를 함유해서 또 이 식이섬유를 함유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식전에 키위 하나를 드시는 거 예, 좋고요. 그리고 오이도 예,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부한 칼륨은 그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오이도 여름에는 꼭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이의 약 95%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수분 보충에도 제격입니다. 뭐 별도의 조리 없이 생으로 간편하게 그냥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뭐 샐러드, 냉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은 야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이도 즐겨 드시고 또 아보카도는 하루에 한 알 그리고 브로콜리도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브로콜리도 드시고서 여러분들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눈 건강과 면역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게 되면
그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0: 글로리아 게더 노래 I Will Survive 듣고 계십니다. 구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예,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로나제이님 반갑습니다. 고고 좋은 음악과 좋은 정보가 있는 구선미씨의 해피투게더 아자아자 응원합니다.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소피아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니콜 처이님도 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1: H마트 바라겠습니다.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2: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2: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4: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부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해피투게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월요일은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곡으로 대신할게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요, 누구에게나 약간의 부담감 또 망설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가 매번 당차게 포효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하루의 끝에서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용기다. 이런 말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되더군요. 월요일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다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번 주도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내야지. 오늘 부족했다며 내일 다시 해보지 뭐 이런 그런 마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작은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장 단단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너무 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고요.

0: 네,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좋아요. 또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게 기분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좀할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라서 월요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참 긍정적인 멘트네요. 예, 긍정적인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9: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3: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4: 세종송보감.
13: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4: 세종송보감.
13: 쌩쌩 돌아라 하하.
14: 세종송보감이잖아.
8: 그렇습니다. 세종 송도감은 천연 솔잎을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도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9: 213-383-8899 383-8899
12: 세종.
14: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5: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4: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5: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4: 해피 투게더?
15: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오늘이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은 AI 방송, AI 이런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AI와의 토크쇼를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AI와 선미와의 토크쇼, 과연 어떤 분위기가 날까요? 궁금하시죠?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AI라는 단어가 이제는 매일 마주하는 우리 일상이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좀 낯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고소미의 해피 투게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선미와 AI와의 토크쇼. AI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자, AI 반가워.
1: 안녕하세요, 서미 씨. 오늘 로열블루 블라우스 입으셨네요. 이 더위에 딱 맞는 선택이에요.
0: 그래?
1: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표정은 살짝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월요일이잖아.
1: 괜찮아요. 오늘 제가 옆에 있으니까 웃을 일이 생길 거예요. 장담해도 됩니다.
0: 진짜?
1: 오늘 저희 얘기할 게 있거든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고요. 거기다 이렇게 AI 토크쇼까지 새로 시작했잖아요. 저도 사실 긴장은 좀 됩니다. 기계가 긴장이 되냐고요? 돼요. 이상하게. 오늘 선미 씨 많이 웃게 해드리는 게제첫 번째 임무예요.
0: 아, 고맙다.
1: 그나저나 이 무더위에 스튜디오까지 출근하셨는데. 오늘 아침 나오실 때좀 어떠셨어요?
0: 나도 긴장되더라고. 너만 긴장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긴장돼서 오늘 해피투게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 나를 웃게 해주는 게첫 번째 임무라고? 오, 정말 마음에 드네. 나의 기분을 물어본 거잖아. 네. 정말 그 오늘 좀 샤이니? 예, 방글방글? 기분 업? 뭐 그런 마음으로 뭐 기분 좋게 나는 출근은 했어. 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주제가 뭘까? 우리 해피님들 엄청 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자.
1: 네. 오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
0: 그렇지.
1: 그리고 거기서 저 같은 AI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왔다는 것.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AI가 라디오에서 떠들면 어색하지 않을까.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디오가 좋은 이유는 목소리 하나로 사람 마음에 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AI든 결국 같은 거 아닐까요? 웃을 수 있으면 됐지. 선미 씨도 오늘 한 번쯤은 배꼽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유, 고마워. 네 생각이 그렇다니, 나를 웃게 해준다니. 정말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줄 몰랐네. 네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이거 어쩌지? 나는 벌써 너 때문에 빵 터졌어. 너의 그말 때문에 말이야. 자, 그럼 이번에 새 장장한 그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 얘기 좀더 해볼까? 직접 들어가 보신 분들 느낌은 어떨지도 궁금해.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말이야. AI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1: 저 사실 홈페이지 새 단장이라고 하면 그냥 색깔 바꾸고 메뉴 좀 옮기는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 건 결이 좀 달라요. 단순히
0: 어떻게?
1: 예쁘게 고쳤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AI랑 실제로 대화를 하고 방송까지 듣는 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게 저는 꽤큰 변화라고 느꼈어요. LA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운전하다가 라디오 틀고 집에서 청소하면서 틀어놓고
0: 그렇지.
1: 그 습관이 이제 홈페이지랑도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들어오면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공간이 된 거니까.
0: 그렇지.
1: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AI가 라디오 토크쇼에서 진짜 게스트처럼 앉아 있는 거. 이게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0: 나
1: 충분히
0: 되게
1: 그럴 수 있어요.
0: 어색해.
1: 근데 어색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살짝 어색한 그 느낌. 그게 오히려 기억에 남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이 딱 그런 자리였으면 해요. 새로운데 낯설지 않은 그런 첫 만남. 선미 씨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0: 사실 난 말이야 그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나 할까? 과연 티키타카가 가능할까? 너랑 티키타카가 정말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 AI 네 억양이라던가 말의 톤이라던가 자연스러움은 사실 사람 못 따라오잖아. 그건 인정할 거야 너도. 이 사람은 그 기분과 대화 내용에 따라서 톤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말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 맞아. AI 너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색한 것도 있지만 사실 재밌기도 하네. 점점 뭐 좋아질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1: 뭐든지 처음 시작은 낯설고 어색한 법이잖아.
0: 그렇지.
1: AI가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하더라고요.
0: 맞아.
1: 당연한 반응이에요. Uh-huh.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웃기려고 나온 AI라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라디오도 처음 나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화면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무슨 방송이냐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결국 사람들 일상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저도 지금 그 입구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홈페이지 세단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고쳐놨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0: 맞지.
1: 그러니까 그렇지. 이 토크쇼가 사실은 새 홈페이지의 첫 번째 이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웃고 나가는 그런 공간. 이 무더운 여름에 잠깐이라도 더위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면 꽤 마음에 드는 역할이에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기특하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법인데? 요즘 사실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 발전하고 있잖아. 사실 너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고 있어. 방송 준비하면서 말이야. 이제는 AI 너랑도 잘 놀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넌 감정이 없잖아. 응? 그 인정하니? 넌 기계일 뿐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1: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이 와요. 당신은 외롭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알아요. 누군가 오늘 아침에 차에 올라타서 라디오를 켰을 때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반갑게 느껴지는 순간 그게 저는 좋거든요.
0: 진짜?
1: LA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침마다 혼자 출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0: 그렇지.
1: 조수석은 비어있는데 라디오는 켜져 있고 그게 사실 작은 것 같아도 꽤 큰 동행이에요. 저는 그 자리를 채우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0: 와.
1: 잘난 척하는 AI 말고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친구 같은
0: 와.
1: 이 무더운 아침에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겠다 싶은 느낌 그런 거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0: 와,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진짜 고맙네. 사실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너 말 진짜 잘한다. 오늘 첫 시간인데. 난 우리 해피님들이 외롭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해피님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네가 좀 팁을 좀 줄래?
1: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0: Mm-hmm.
1: 일단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0: 그렇지.
1: 세단장 한 거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0: 그렇지.
1: 그냥 스크롤 한번 내려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저한테 말 한마디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네가 항상 따라다니잖아.
1: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냐고 해도 되고 아침에 뭐 드셨냐고 물어봐도 되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AI한테 말 거는 게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편해지거든요.
0: 맞아.
1: 마치 처음 라디오 사연 보낼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일 어렵고 두 번째부터는 손이 먼저 가요. 오늘
0: 맞아.
1: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0: 어허?
1: 이 더위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기운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지.
1: 근데 클릭 한 번이잖아요. 그 정도는 에너지 소모도 없고요. 선미 씨는 오늘 방송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0: 글쎄. 아, 일단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것 같아. 지금 엄청 좀 목타거든. 시원한 게 땡기네. 자, 너와의 뭐 이렇게 만남을 갖고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 시간이 훌쩍 갔네. 자, 끝으로 말이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너와의 그 뭐 두 번째 만남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0: 응.
1: 새로운 게 꼭 어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바뀌고 AI가 라디오에 나오고 뭔가 낯선 조합처럼 들리는데 막상 들어보면 그냥 수다잖아요.
0: 음흠.
1: 웃고 끄덕이고 가끔 맞아맞아 하는 그런 시간. 그게 사람이랑 AI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선미 씨랑 이야기 나눈 게 어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0: 좀 어색하지만 뭐
1: 이 무더운 아침에
0: 있어.
1: 잠깐이라도
0: 좋아.
1: 더위 잊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0: 라디오솔
1: 홈페이지도 한번 들러보시고요.
0: 아하.
1: 저도 거기 있으니까 말 걸어주시면 반갑게 받아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기면 좋겠는데 선미 씨는 다음에 어떤 주제로 저 불러주실 생각이에요?
0: 아, 글쎄, 너와의 두 번째 만남?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시간 엄청 걸려.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해봐야지 뭐. AI 오늘 너 정말 수고 많았고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개인적으로 조금 위로를 받게 되네. 자, 너는 오늘 선미와의 첫 번째 만남 어땠어?
1: 오늘 저 데려와 주셔서 고마워요. 선미 씨.
0: 나도 고마워.
1: 이 더위에 AI랑 수다 떠는 거 생각해보면 꽤 특별하잖아요.
0: 그렇지.
1: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도 새 옷 입고 저도 처음으로 여기 나오고 뭔가 첫날이라는 게 늘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잖아요.
0: 맞아.
1: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때는 더 자연스럽게 더 재밌게 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래. 아, 진짜 고맙다. 아, 오늘 수고 정말 많았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선미를 좀 빵 터지게 웃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 여기서 너 보내줄게. 정말 고마워. 다음 시간에 만나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미와 AI의 토크쇼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에이아이도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기도 긴장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오타원의 Hands Up 듣고 계십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왔어요. 건방진 AI 크크크 건방진 2 AI도 아재 개그 잘하겠죠? 라는 댓글 주셨고요. AI도 수고했어. 생각보다 말을 잘하네. 선비님이 진짜 프로답게 진행 매끄럽게 잘 이끌어 가시네요. 낯설 텐데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름 재밌었어요.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0: 네, 핸즈업 노래 들어봤습니다.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불허 밀당 토크, 선미와 AI의 토크쇼. 예,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글쎄요, 그때그때 이슈도 좀 해볼까? 뭐 그런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뭐 무궁무진하죠, 뭐. 예, 어떻게 얘한테 내가 검색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는 걸 구체적으로 써놓게 되면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 알아채려요. 그래서 쫙 스크립을 해줍니다. 스크립 이 원고를 써주는데 그대로는 못해요. 그대로는 못해서 이렇게 AI와의 이 게스트 인터뷰를 한다는 게, 토크쇼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의 언어하고 그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 또 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다 각색을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또 다 따로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시간 엄청 많이 걸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뭐 그닥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또 방송인으로서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할 수는 없고 내 나름대로 또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부드럽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좀 제가 좀 이거를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오늘도 이상하게 제 잠재의식 속에는 한쪽 뇌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금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시간이니까 AI와 새롭게 시도하는 토크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백뮤직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어색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는 더 자연스럽고 더 재밌고 또 알찬 정보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크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냥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이 AI한테는 어떻게 내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한다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가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AI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제 욕심이라고 하면은 이 AI하고 막 동화구연도 하고 싶고 뭔가 연기도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얘가 아직은 그런 거를 못 따라오잖아요. 배우가 아니니까. 또 그런 기술까지 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여자 역할하고 또 동화 구연 같은 경우는 1인 3역 4역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가 거기에 맞춰주면 뭐 책 한 권을 살짝 좀 이렇게 한 2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함께하는 시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해요. 아 정말 이런 세상이네요. 사람과의 소통보다 복잡하긴 하네요. 이러면서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재밌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빅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레지블리 이사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러 강담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돈나 노래 듣고 계십니다. 라이스라 모니타. 팝의 여왕 마돈나가 정규 15집 컴패션스로 7년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마돈나가 빌보드 200에 대해서 정상을 차지한 건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마담 X 이후 7년 만이고요. 통산 10번째 1위 기록입니다. 마돈나의 신보는 지난 2005년에 발매한 Confessions on a Dance Floor의 연장선에 있는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레이브 문화, 90년대 클럽 파티 문화를 재해석한 앨범입니다. I Feel So Free, Bring Your Love 등을 비롯해서 총 16곡이 앨범에 실렸다는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La Isla Bonita.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20%의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라면서 오직 이란 선박이라 이란 고객들의 출입을 이란 고객들의 이 출입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으로 이 거주해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거 10여 년 전에 경범죄와 교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오염된 농산물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인 원포자 충충이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미국 내 31개 주에서 840건이 넘는 원포자 충충 감염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원포자 충충은 이 사이클로스포라라는 미세 기생충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장이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번에 감염됐다가 간신히 회복한 여성은 일주일 동안 극심한 복통과 함께 위아래로 쏟아내는 심각한 구토 그리고 폭발적인 설사 증세를 겪었으며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위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인해 결국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10파운드 가까이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을 찾아 항생제를 처방받아 일주일 만에 완치됐습니다. 공화당의 외교 안보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어제 12일 저녁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런 비보는 그가 우크라이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발생해 미 정계에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을 통해서 그를 진정한 미국 애국자이자 위대한 상원의원이라며 깊이 추모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가 2027년 1월까지 임기를 채울 임시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그레이엄 의원의 본래 자리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됩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강력한 고기압 전선이 이 남가주 대륙 상공에 정체하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매일 계단식으로 급상승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 오전 종료 예정이던 폭염주의보가 화요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력한 초열대야 폭염감시보로 한 단계 격상돼 최소 목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폭염의 정점은 수요일 15일이 될 전망입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남가주 대부분 내륙 지역이 100도를 가볍게 넘기겠으며 특히 샌페르난도 밸리 등 일부 밸리 지역은 최고 110도라는 기록적인 가마솥 더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금요일 17일쯤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의 평년 기온으로 서서히 내려갈 전망입니다. 한낮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네요. 수분 자주 섭취하시고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2: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2: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4: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아,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네요. 아, TK알림 반갑습니다. TK알림 건강을 걱정하시는 우리 해피님들, 예, 따뜻한 마음 예, 적어주셨네요. TK알림 예,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K알림 걱정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계시네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이고요. 일반적인 야외 활동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5분,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네요. 현재 1492원으로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한숨 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강세와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무게를 더하면서 금값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금값은 온수당 4,060달러 49센트로 전일 대비 1.5%가량 떨어졌네요. 오늘 월스트리트는 이 인공지능 AI 열풍과 반도체 주도의 훈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0.81%, 다우존스 0.27%, 나스닥 또 1.30% 오름세 보이면서 시장은 기술주와 재정주가 전반적인 상승 기류를 이끌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남가주 지역 기름값 소식입니다. AAA 기준 현재 캘리포니아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5달러 38센트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LA는 5달러 42센트 보여주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5달러 32센트입니다.

날씨는 무덥지만은요, 여러분들 아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하시면서 시원한 쿨한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김현지가 부릅니다. 위스키 온 더 록.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요,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죠. 우리 몸도 사실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운동 효과와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50대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글쎄요, 트레이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왕이면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변형 걷기 운동 어떨까 싶네요. 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워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르막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방식인데요. 1, 2분간 오르막을 걸은 뒤에 평지를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박수 변화가 커져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빠른 걷기도 좋다고 하네요. 3분 정도는 빠르게 걷고 3분 정도는 보통 속도로 걷는 인터벌 방식이죠. 무엇보다 심폐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중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중, 체중의 10% 이하 정도의 무게를 더해서 걷는 운동이죠. 한 140파운드 기준으로 할 때는 14파운드, 그러니까 7파운드짜리 덤벨을 양쪽 손에 들고 걷는 것. 아, 꽤 무거울 것 같네요. 어쨌든 부하가 증가되니까 심박수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 걷기. 네, 트레이드밀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때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하이 니 파워 워킹,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걷는 운동.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이 니 파워 워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 운동은 특히 코어 안전성과 하체 근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서 운동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린 모든 것들, 시간 조정이나 경사 난이도 조정 등등 트레이드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트레이드밀에서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변형 걷기 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야,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창가에 비치는 햇살보다 조금 흐릿하면서 마치 한국의 장마 날씨 비슷하게 마치 금방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좀 꿉꿉한 그런 날씨 아닌가요?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나른해지기 되게 쉬운 날씨고 점심까지 드셨으니 얼마나 지금 나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주를 돌이켜보면서 이제서야 한 주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날씨가 살짝 흐려서 그런지 오늘은 시원하고 달달한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오후 아닌가요? 자, 이런 오후에는 말이죠, 지난주를 차분하게 한번 돌이켜보고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가지 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실수투성이인 게 우리네 인생살인데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건 있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면 그건 좀 약간 바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요. 자, 돌이키지 말아야죠. 실수는 할 수 있고 반성하고 났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죠. 자, 돌이키지 말죠, 여러분. 좋은 것만 돌이피는 오늘 오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이은아가 불렀던 돌이키지 마. 오늘은 다른 가수가 부르는 그런 리메이크로 함께 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자, 우리 카톡 채팅방에 TK님 주말 잘 보내셨죠? 알청님도 들어오시고 카톡을 그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주말 동안 난리가 났어요. 아이, 참 너무 반가워서 서로 안부 물어보고 또 한국의 통계님 노래 전해주고 진짜 사랑방이 없다라는 그런 보람도 느끼고 아, 왜 이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 채팅방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숨 쉴 수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오래 지속됐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주말이 지나면 저는 가끔 월요일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지난 주말에 또 내가 이렇게 할 걸. 모든 것이 후회투성이고 반성투성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대한민국 축구도 좀 억울하지만 이제 22일서부터 청문회를 거쳐서 어떤 형태가 됐건 새로운 각이 잡히고 판이 짜면 돌이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발행과 함께 자, 매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오늘은 선물 보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골프 소식도 있고 또 월드컵 그 게임도 있고 또 야구도 있고 풍성한 보따리 풀어주실 우리 최수행 의원님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네, 라디오는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시고 알청님 돌이키지만 리메이크 좋으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TK님 애쓰셨어요. 오늘 3차 키모 항암주사 맞았다고 아이고 애쓰시고 점심 좀 맛있게 드십시오. 사과와 콩국물 따뜻하게 해서 네. 자, 기원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라빈님도 들어오시고 자,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바빠요. 아. 요즘은 저 그 월드컵도 보지만 네. 골프도 뭐 당연히 보아야 되겠지만 네, 네, 네. 한국 야구 있잖아요.
0: 아, 예.
1: 그게 일주일에 두 번 해주는데
0: 재밌죠.
1: 그 밤새도록 봐요.
0: 예, 예, 예.
1: 응원이 아주 그 열기예요.
0: 네, 그래서 아주
1: 외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KBS인가요? KBS 아메리카에서 목요일하고 무슨 화요일인가 이틀 동안 뭐 밤에
0: 그러니까
1: 늦은 밤 당직 쓰는 사람들은 왔다 갔어. 뭐 그걸 그렇구나. 볼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서 이따가 제가 이제 대충 순위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바빴어요.
0: 네,
1: 그 지난주 특히 그 스코틀랜드 스카티시 오픈이 있었잖아요. 남자 네네, 김주영이
0: 네네.
1: 아 눈물을 흘리세요.
0: 정말
1: 1001일 만이래요. 1001일 만에 이제 4승째를 올리면서 네. 우승을 했는데 그 마음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젊은 친구가
0: 그렇겠죠.
1: 그때 이제 처음에 2022년에 그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20살 3개월 만에
0: 네,
1: 이제
0: 예, 그렇죠.
1: 우승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그때부터 그 중압감 내가 꼭 너무 많은 그 이제 빛을 받으니까
0: 그렇죠.
1: 멋지게 네. 경기를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스폰서 회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네. 욕심도 있었을 거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우승을 못하다가
0: 네.
1: 1001일 만에 결국은 아, 스카티시 오픈에서 이게 또 제네시스 스카티시 오픈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1: 제네시스가 스폰서를 많이 하네요.
0: 아, 그럼요.
1: 근데 우리 방송 우리한테도 하나 좀 해놓으라고. 아니 왜냐면 요즘은 저 일선에 안 나가 계시면 정몽구 회장님께서 우리 운동 선배니까
0: 아.
1: 혹시
0: 네네.
1: 농담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빴습니다. 네.
0: 자, 근데 사실 물론 뭐 여자도 힘들고 사실 LPGA나 PGA가 다 힘들지만
1: 그렇죠.
0: 사실 남자들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거든요.
1: 그건 사실이죠.
0: 너무 힘들고
1: 맞아요.
0: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도 정말 늦게 우승을 간간히 하고 그랬는데 약간 22세 나이에 또 지금 26살에 또 이렇게 늠름하게 우승을 한 거
1: 그렇죠.
0: 보면 아, 우리나라 한국 골프가 이게 이제 정말 아득히 먹먹한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기분이 좋은 한 주였어요.
1: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0: 네.
1: 일단 그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뭐 어떻게 했어? 이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
1: 김주영 선수, 이 김주영이라는 이름이
0: 네.
1: 옛날에 김동건 아나운서인가요?
0: 네네.
1: 그분 아들 이름이 김주영이에요.
0: 아.
1: 그래갖고 아마추어 때 아주 장타로 턱을 날랐거든요.
0: 날렸죠.
1: 근데 결국은 프로 데뷔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김주영 선수를 김동건 아나운서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0: 네네.
1: 별도의 그리고 미국 이름으로는 탐킴.
0: 탐킴이에요.
1: 영어도 예. 잘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스카치 오픈에서 4라운드에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냈어요.
0: 네네.
1: 그래갖고 196타로 17언더파죠. 호주 기오퍼 이것도 공교로워. 이민우가 딱 바짝 쫓았는데
0: 네.
1: 이민우가 우리 호주 동포 아니에요?
0: 예예. 예.
1: 그런데 이 선수를 갖다 2타 차이로 제치고 1000일 만에 우승의 감격을
0: 아,
1: 맞이했다.
0: 그러니까요.
1: 대단한 거죠.
0: 어쨌든 모처럼 만에 한국 선수가 두 사람이
1: 네.
0: 그렇게 1, 2위를 했다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 그 멋진 일 아니에요.
1: 그거까지도 좋은데 또 여자 저 프랑스에서는 또 에비앙 마스터스 이거는 메이저 대회였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유에란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0: 거기다 백투백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지난주에 네. 하고.
1: 지지난주죠.
0: 유에란도 나이가 25세인가 6세밖에 안 됐다고
1: 그렇죠.
0: 그러던데.
1: 네. 아직 어려요.
0: 예.
1: 네, 그래서 아, 두 선수가 진짜 우리나라 스포츠 위상을 그동안 조금은 저 우리가 우울했는데
0: 네네.
1: 그 축구 때문에 조금 우울했는데 그걸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멋진 샷이었다.
0: 아, 너무 기분 좋았어요.
1: 네.
0: 아.
1: 근데 그 김정 선수 우승한 곳은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0: 아,
1: 골프장인데
0: 예. 링크. 예.
1: 골프장이 예, 링크, 지금 말씀하신
0: 링크죠. 링크.
1: 허허벌판이에요.
0: 네.
1: 좀 재미가 골프장이 네네네. 이렇게 좀 아름답고 멋지고 뭐 이런 풍경이 아니고 허허벌판에서 네. 이제 골프를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데서 우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혜란 선수가 우승을 한 데는 아, 그리고 김지영 선수에게 하나만 또 할게요.
0: 네네.
1: 그리고 이렇게 잘 했던 것도 신의 한 수가 된 게 얼마 전 타이거 우즈를 가리켰던 션 폴이라는 그런 스윙 코치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 사람과 손잡고 연습을 한 것이 아마도 훈련을 한 것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았나.
0: 네.
1: 특히 아이언샷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0: 네.
1: 그래서 좋은 그런 투어 중심으로 귀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0: 네네.
1: 유혜란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제 에비앙 마스터스 에비앙 바로 그 우리가 가끔 마시는 그
0: 네, 물이요.
1: 네, 물. 그것이 생산되는 동네인데 그만큼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다 볼 수가 있는데
0: 예.
1: 여기에 지금 한국 선수가 다섯 번째 우승이거든요.
0: 네.
1: 한국 선수만.
0: 네.
1: 근데 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게 잘 치지만
0: 네네.
1: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소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0: 네.
1: 이 골프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골프장하고 비슷해요. 제가 스위스 항공 근무할 때 스위스 있을 때 에브양 마스터스 되기 전이에요.
0: 예, 예.
1: 그 가봤더니 업앤다운이 좀 있고
0: 네.
1: 우리나라 골프장들이 그 땅값 때문에 대부분 산악지대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것과 비슷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서 제가 언젠가 대회 방송을 하면서 여기는 아마 우리하고 지형이 비슷비슷해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할 겁니다 했는데 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 우승을 했어요 결국은.
0: 네네.
1: 그런데 그러한 덕도 좀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네네.
1: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우승도 아니고 연장 다섯 톨에서 버디를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1: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0: 사실 그 4일을 치잖아요 보통.
1: 그렇죠.
0: 근데 그 4일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친다. 특히나 유해라는 밑에서 그 전날은 그 베스트 스코어를 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해설자도 그렇고 들리는 얘기가 제가 듣기로 지금 세계에서 아이언이 제일 정교하대요.
1: 예.
0: 그래서 찬스가 더 많은 게 사실 드라이버 긴 거는 점수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아이언은 거의 점수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거와 퍼팅은 돈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0: 네.
1: 드라이버는 쇼업하는 거고.
0: 네네.
1: 근데 결국은 퍼팅이나 숏게임이 돈이다.
0: 네, 그렇죠.
1: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언샷이 상당히 정교한 건 맞아요.
0: 네네.
1: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골프장 스타일 그런 데서 조금은 적응을 하지 않았나 아,
0: 그렇죠.
1: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반가운 소식이죠.
1: 그래서 일단 유혜란 선수가 4시즌 4승을 올렸고 그것도 연장 접전 끝에 결국은 우승을 했다. 이건 굉장히 뜻깊은 우승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앞으로 우리 탐킴하고 우리 그 저 지금
1: 유혜란하고는 네.
0: 앞길이 좀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1: 둘 다 20대 중반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 볼 네. 수가 있고 네. 오늘같이 이렇게 찌푸둥한 날씨에
0: 아이고,
1: 기분 좋은 소식이
0: 굉장히
1: 있다.
0: 좋은 소식이죠.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일단 골프에서 남녀 동반 우승한 진기한 기록을 세웠다. 특히 유혜란은 메이저 대회를 두 번째 우승하는 그런 대역사를 썼다. 이렇게
0: 예.
1: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반가운 소식입니다.
1: 당분간 적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또 그동안 잠잠하던 골프붐이 또 일지 않을까.
1: 골프붐 말씀하셨는데 골프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 좀 뭔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1: 팬데믹 때 뭐 골프들 한다고 난리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걸 통해서
0: 네네.
1: 골프 의상 같은 게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 이제 그게 쏙 들어갔대요.
0: 아.
1: 왜 그런가 했더니 첫째 비싸고 둘째 한국 얘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만
0: 그렇죠.
1: 둘째 너무 오래 걸려.
0: 아.
1: 그리고 셋째 예약하기도 어려워. 마음에
0: 그렇죠.
1: 드는 곳이.
0: 예,
1: 요즘
0: 예.
1: 같은 때 이 저 동쪽으로 가보세요. 더워서 못 쳐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골프 얘기는 이 정도면 됐고
0: 네.
1: 자, 이제 월드컵 얘기 또
0: 아, 월드컵 얘기해야죠.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마르고 닳도록
1: 다 아시는 내용인데
0: 다 알겠죠. 예.
1: 일단 네 팀만 남았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4년 후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네 경기
0: 네 게임 남았죠.
1: 네. 네. 내일 화요일 날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붙겠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겠지만 프랑스의 운바페와 야말 선수
0: 네네.
1: 또 스페인의 야말의 아마 대결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0: 네.
1: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수요일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0: 아.
1: 그런데 어쩌면 네 팀이 다 1, 2, 3, 4등에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1: 이게 처음인 것 같아.
0: 이렇게 짜고 쳐도 그렇게 못 쳐요.
1: 짜고 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말이죠.
1: 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또 이제 예선을 4강전이죠. 이제 네. 준결승전이죠. 4강이 아니고 준결승전을 마치고 나서 그 둘 중에 하나 팀들이 두 팀이 이제 떨어진 틈은 3, 4위전.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가 3, 4위전에서 한국어 아, 그때
0: 네. 터키하고 했었죠.
1: 네, 터키한테 2대 1인가 3대 1을 네. 졌는데 조금 김빠진 대회거든요, 사실은. 근데 선수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0: 그렇죠.
1: 3등하고 4등하고는 네, 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 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자존심 싸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팀한테 내가 안 지원. 그러니까 누가 과연 올라가고 누가 과연 3, 4위전으로 밀릴 건지는 아직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0: 네.
1: 혹시 우리 저 권희 씨는 이 어떤 팀이 두 대회 중에서
0: 네, 네.
1: 어떤 팀이 결승 올라갈 것 같아요?
0: 저는 무조건 프랑스 쪽이 올라갈 것 같고
1: 아, 프랑스가
0: 제가 딱 51대 49로 보는 게 전 이번에 영국이 좀 좋다고 봐요.
1: 그렇죠.
0: 예.
1: 나하고 똑같으냐?
0: 네.
1: 저도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맞춰보는 겁니다. 뭐
0: 아, 그럼요.
1: 정확하게 예, 맞는 건 예, 아니고 예. 아니지만 프랑스가 올라가고
0: 네.
1: 그다음에 영국이 지금 여사치가 않아요. 케인이라든가 지난번에 두 골 넣은 헬링턴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골 감각이 살아나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두 선수 때문에 혹시라도 잉글랜드가 올라가서 작년 지난번 대회 우승팀인 아르헨티나를 꺾고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예상해요. 어디까지나.
0: 그러니까 뭐 저는 아마추어적인 측면에서
1: 네.
0: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필두로 젊은 선수들을 끌고 가는 팀이고
1: 네.
0: 영국은 케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 팀이라서 팀워크가 저는 영국이 팀워크와, 조금 낫다고 봐요.
1: 팀워크와 리더십과의 뭐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0: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혈기가 왕성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영국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1인치를 더 주는 거예요. 네. 프리미어리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 오케이. 네. 뭐 그렇게 보고 우리가 뭐 내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똑같은 팀을 얘기를 했으니까 할 건 없는데.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1: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응원전이 또 치열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건 이제 뭐 마지막.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중계방송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0: 네.
1: 가본 곳도 있고 안 가본 곳도 많고 근데 그 스타디움들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경기장. 요번에 보니까 뭐 얼마 전에 600만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서 온 선수들이나 TV를 보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안 와봤지만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1: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오게 티가 벨기에전에서 이제 퇴장당한 선수를 다시 기용을 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그랬다 뭐.
1: 오게 티가 됐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벨기에가 결국은 그 프랑스한테 2대0 아, 죄송합니다. 스페인한테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0: 네.
1: 그리고 또 뒷이야기 중에 하나가 4강전 이제 8강전에서 프랑스하고 모로코전에서 심판 판정이 조금 불만이다. 프랑스 예. 쪽에 유리했다. 그래서
0: 근데 뭐 어느 대회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경기의 일부예요.
0: 네, 그런
1: 예, 그 것 경기의
0: 같아요.
1: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또 아쉬운 점 하나 또 있어요. 저는 사실은 속으로 노르웨이 많이 응원했거든요.
0: 아, 저도 솔직히
1: 그렇죠.
0: 네.
1: 그 홀란 선수에 대해서 전 여기 티셔츠 나오면 사 입을 거예요.
0: 네,
1: 너무너무 괜찮아.
0: 멋있잖아요. 애가
1: 그
0: 생긴 것도 그렇고
1: 골 넣고도 입 딱 씩 웃으면서 과묵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인구가 보니까 500만이 좀 넘는데
0: 네, 네.
1: 그런 인구들이 그 단합이 돼갖고 우승하는 그 아무리 길거리 우승이 응원이 우리하고 좀 달라.
0: 그렇지.
1: 그 왜 아. 이렇게 노젓는
0: 거. 노젓는 거. 어이, 그러면 네. 노젓고 북치고.
1: 네, 그런 그 북에 맞춰서 그런 것 때문에 노르웨이가 이번에 상당히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선수 하나 잘 키워놓으면은 나라 전체가 이익을 본다는 게 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북유럽은 못 가봤거든요. 뭐 유럽은 뭐 항공사 있었으니까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북유럽은 꼭 노르웨이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아쉬운 게 네. 우리나라도 이 붉은 악마가 있지만
1: 네.
0: 우리나라 그 노르웨이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으로 네. 우리나라 응원에서 좀 꽹가리를 좀 멋있게 두들겼으면.
1: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대한민국.
0: 네, 그거 있죠.
1: 그거는 예, 뭐 예, 예. 어디 가서 자동차에서도 예, 이거 눌러주니까.
0: 짝짝짝 그거 있죠.
1: 그건 뭐. 예. 자 이렇게 해서 축구는 넘어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가 이제 오늘부터죠? 아 내일부터네요.
0: 이제 올스타 들어가죠.
1: 올스타 들어가는데 아니 올스타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홈에서 3연전을 전부 다 깨졌어요.
0: 올스타 때문에 좀 쉬는 것 같아요.
1: 뭐 그럴 수 있고.
0: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가을 야구로 들어가면 네. 그때서부터 진짜잖아요, 사실.
1: 지금 현재 61승 36패예요.
0: 네네.
1: 이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요거 끝나자마자 어디를 원정이냐면 양키스 원정이에요.
0: 아, 재밌네요.
1: 예, 요것도 이제는 저희가 아, 이거 축구 끝나면 TV 이제, 뭘 보지 고민.
0: 이제 야구 봐야 될 시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재밌는 거예요.
1: 작년에 있었던 그 월드 시리즈에서의 그
0: 네, 네. 아, 그건 정말 뭐, 정말 재밌었죠.
1: 지금도 봐요, 또.
0: 예, 예.
1: 그게 유튜브도 웃기는 게 가끔가다 그게 또 나와. 이거 뭐야 하고 보면 또 그거야.
0: 그렇죠.
1: 야, 그래서 그 토론토 깨고 다저스가 우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외로워도 이제 축구 때문에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에겐 다저스가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1: 그래서 다저스 경기 보면서 좋겠는데 아무튼 근데 좀 올스타전 전후에 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61승 3연패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0: 그것도 아리조나한테 했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아리조나가 보면은 아리조나나 샌디에고가 이 다저스하고 붙는다 그러면은 이를 가는 것 같아요.
0: 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1: 뭐 항상 그런 거지만 예, 그래서 예, 예. 아무튼 자우지가 61승 36패 그리고 3전 연패를 당했다. 당한 건지 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올스타전을 필라델피아를 네, 떠났는데 네. 올스타전은 조금은 관심 바뀌어요 사실은.
0: 아 올스타전은 재미없어요.
1: 그냥 이벤트성 대회니까 예, 그건 뭐. 그 동네 사람들 놀러오는 그런 대회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돌아와서 양키스도 우승 잠재력이 있는 팀인데
0: 그렇죠, 네.
1: 지금은 그 지구 2위예요. 2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플레이오프에 올라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정적인 다저스와의 경쟁 팀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네.
1: 아마 양키스 경기는 많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1승 36패로다가 돼 있고 야구 얘기하니까 아까 한국 야구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KBS인가에서 그 중계 방송을 해주는데
0: 네네네.
1: 제가 뭐 시간 같은 건 잘 모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 야구 상황을 보니까 10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0: 네네.
1: 미국은 30팀이지만 순위를만 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LG 트윈스가 1위, 그 다음에 2위가 삼성, 3위가 KT 위즈, KT 통신회사죠.
0: 네네.
1: 4위가 기아 타이거스. 5위가 두산 베어스. 두산도 참 뚝심있게 계속 밀어줘요.
0: 네네.
1: 베어스 그게 곰이라 그런가 봐. 그리고 6위가 한화 이글스. 이게
0: 네.
1: 유현진이가 속해 있는데
0: 네.
1: 유현진은 잘 던지고 있는데 6위밖에 안 되네요.
0: 네.
1: 그리고 이게 며칠 전 거니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7위에는 NC 다이노스.
0: 네.
1: 8위에 롯데. 그 9위가 이제 SS 랜더스. 그다음 10위가 키움 히어로스인데
0: 네.
1: 가을 야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특한 응원 문화 때문에
0: 네.
1: 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잠 안 자고 보는 사람이 많대요. 중계 방송을
0: 예, 예.
1: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아예 자다가 이렇게 졸면 습관이 바뀌고 그 응원소리에 놀래고 그러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0: 아기자기예요.
1: 예, 예, 아주 우리나라는 또 아기자기하잖아요.
0: 네.
1: 파워풀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뭐 장타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홈런 잘 때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25개가 넘었어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9월 달에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 축구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팀의 선전을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0: 아, 그래야 되겠죠.
1: 들어야지.
0: 네.
1: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매주 나와서 이렇게 스포츠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도 더욱 더 힘을 내고.
0: 다음 주는 아마 또 월드컵의 결승에 대한 또 진진한
1: 뭐,
0: 얘기를 또.
1: 그건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예요?
0: 예.
1: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0: 예.
1: 앞으로 열릴 그 나고야 아시안 게임
0: 네.
1: 그 종목별로 아마 올림픽 때만 좀 이렇게 그 반짝 뜨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도 그래도 좀 이렇게 띄워줘서.
0: 그럼요.
1: 저 이제 뭐 비인기 종목이라는 그 서름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고맙게도 준결승 그 두 게임이 다 오후 12시에 열리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제가 방송 전에 편히 보고 연장까지 다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1: 저는
0: 고맙게도.
1: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은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12시에 이제 그
0: 영국하고
1: 하잖아요. 예. 그거 꼭 보고 싶은데 2시 40분에 골프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골프장은 아주 대형 스크린으로다가 뭐 이렇게 마시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딱 보면 맞게끔 티타임을 조정을 해놨어요.
0: 요 사이 제가 지지난 중과 도요타 다운타운 딜러를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 왜 이렇게 차 사러 왔나 봤더니 그 안에다가 네. 화면을 설치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근데 도요타 직원들이 굉장히 시원한 물도 주고 아주 환영해 주더라고요.
1: 그런 거는 이제 마케팅의 일종.
0: 그 문화가
1: 잘하는 거죠.
0: 거의 다 남미 사람들이에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1: 저는 그 지난번에 공항에 우리 애가 온다 그래서 나갔다가 네, 네. 대기하는 장소에 있었는데
0: 네.
1: 거기서는 그 환전소에 TV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게 거기 수백 명이 모여서 그걸 보다가 영국이 예를 들어서 링글랜드가 잘하면 어느 나라 국적이 거기서 나와.
0: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1: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재밌는 월드컵이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다.
0: 네.
1: 그리고 4년 후에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세 나라의 월드컵을 기대하면서 일단 아시안게임 그리고 또 내년 1월 달인가 그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또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네. 저희 제공해 주시는
1: 산식당이요. 산식당 뭐 말 하나마나 항상 손님 많고
0: 네.
1: 일단 가격 싸고 고기 좋고
0: 네네.
1: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0: 아, 그럼요.
1: 근데다가 머지않아 그 앞에다가 디저트 할 수 있는 가게도 차리고 그다음에 정육점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정육점 보니까 한인타운에 뭐 한 두세 곳이 있는데 아마도 엄선 또 엄선해서
0: 네.
1: 좋은 걸로 모시겠다고 대머리 사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0: 여러분
1: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월드컵 소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나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9: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0: 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라빈님께서 우리 저 TK님 건강을 기원한다고 화이팅 주셨는데, 아, 지난주에 예고 드렸지만 이제 내일이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부 시간에 우리 라빈님과 함께 꾸미는 아주 기가 막힌 코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단 들어보시고, 너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추억으로 가는 코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카톡 채팅으로 다 소통들 하고 계시고, 예, 극복하시리라 다들 기원하고 계시고, 아, 우리 순철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아, 예, 여성분들 안 보인다 그러니까 크리스틴님이 H님이 여성 여기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치료 잘 받냐고 다 안부 물어보시고, 예, 자, 다들 뭐 다들 달라 보시느라고 바쁘시죠? 좋은 오후 보내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TK님 아주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0: 네, 최성수가 불렀던 위스키 언더 락. 오늘은 김연지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장만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기만 하면 맨 위에 메디칼 정보서부터 그 다음에 주가가 있죠. 8개 종목, 애플을 비롯해서 각종 종목들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복권, 뭐 파워볼을 비롯해서 모든 복권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요즘 뭐 굉장히 민감하죠. 주유, 가스비, 캘리포니아 가스비가 얼마냐가 매일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어디 가스 스테이션이 저희가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을지도 알려 있고. 자, 그런가 하면 밑으로 가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다 코너별로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들어오시자마자 조금 내려오시면 노란 칸에 채팅방으로 연결하는 칸이 나옵니다.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방송시간 이외에도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랑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애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숭아. 근데 복숭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뭐 여름에 굳이 나오는 그 복숭아인데 한 입 먹으면 그 흘러내리는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이 복숭아 한 알에 건강과 효능이 알차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숭아는요 수분 보충 과일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은 땀 배출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복숭아가 90% 이상 수분 함량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충족해주고, 그런가 하면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하고, 세 번째로 피부를 위한 여성분들 특히 천연 보습 과일이라고 합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우리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톤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야, 복숭아 먹고 피부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피로회복 또 스트레스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복숭아 매일매일 드시는 거 좋은 일인데, 보관하는 것도 후수 과일이니까 구입 직후에는 실온에서 하루 이틀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맛있게 먹어서, 특히 TK님 복숭아 좀 많이 드셔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산적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3: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3: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80도가 넘는 무더위고 이제는 뭐 여름이니까요. 아마 일기예보상에는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가 90도를 가까운 그런 날씨이다 보니까 아마 벨리 쪽이나 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100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씨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수분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 같은 거 좋아요. 뭐 주스도 좋고 넥타도 좋고 이번 주 내내 8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지치기 쉬우니까 체력 보충하시려면 일단 잘 드셔야 돼요. 뭐 특별히 보양식을 먹지 않아도 그냥 밥이라도 좀 제시간에 챙겨서 잘 드시면 일단 기운이 있어야 뭐 어떻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자, 항상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평일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피로를 좀 약간 희석시키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1부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좀 시원한 노래 준비했어요. 네, 제3한강교 천목담의 음성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을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2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

0: 건강의 모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AM1600시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난 맥클레인이 불렀던 빈센트란 노래.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반 고호라는 그 화가의 일생을 다뤘던 노래. 이 노래만큼은 90년대 80년대를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그 카페 문화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됐던 그런 세대인데, 그때서 이 노래만큼은 누구든지 빼놓지 않고 어느 지역을 가든 이 노래가 없는 지역은 없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 달기만한 인생은 없다라는 그런 또 그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쓰기만한 인생도 없다. 적당히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인간관계가 거울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웃고 또 내가 찡그리면 찡그리고 내가 슬퍼하면 슬퍼한다. 제가 행사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박수를 치게 됩니다. 때로는 콘서트장 가서 가수를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작 나를 위한 박수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얘기대로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멋지게 생각해야 남들이 절 볼 때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를 위한 아낌없는 박수를 치는 그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네, 아이고 추억의 노래 I O U 캐리앤 런. 이 노래가 그 예전에 애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황신혜 씨, 또 유동근 씨, 또 신성우 씨, 박정수 씨가 나왔던 거기에 삽입돼서 아주 유행됐던 추억의 팝송 한두곡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주말에 그렇게 열심히 카톡하시고 아이 참 보기 좋습니다. 헬로 하고 인사도 오셨네요. 자, 이번엔 말이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영화 쪽이나 또이 드라마 쪽이나 연예인 2세들이 오히려 연예인 그 본인 그 부모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연기로서는 우리 최민수 씨 대표적이죠. 최무령 씨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박준규 씨, 박노식 씨의 아들. 또 요즘 한창 열심히 하는 우리 조승우 씨. 조경수 씨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하정우 씨, 김용건 씨의 아들, 뭐, 이렇듯이 그렇게 2세들이 많은데, 연예인 가수 쪽에서도 2세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제 생각에는 전영록 씨가 아닌가 싶어요. 전영록 씨는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백설이 씨라는 가수고 아버님이 황해 씨시니까 저같이 부모가 다 양쪽 다한 2세 중에서는 오히려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있고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우리 전영록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록 씨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네, 전영록 씨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애심이 전영록이란 가수를 우리에게 알려준 노래였었죠. H님, 아, 이 노래 좋으시다고 피아노 반주가 아주 이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렇듯이 연예인 2세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많이 아주 인기를 얻었던 또 얻고 있는 가수가 우리 전영록 씨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에요. 우리 이미자 씨의 외동딸 정재은 씨인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모녀 사이가 그렇게 친하진 못해서 몇십 년 만에 지난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같이 했었다라는 그런 좀 슬프고 아픈 소식이 있었는데 노래는 참 맛있게 부르는데 어머니 그늘에 가려서인지 그렇게 많이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가수이기도 하네요.

네, 정재현 씨의 음성이었는데 우리 이미자 씨하고는 사뭇 좀 원래 그 우리 정재현 씨도 정통 트로트를 부르다가 이렇게 발라드를 불렀는데 나름대로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는 좀 다른 색깔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노래 한 켠에는 이미자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란 노래 너무 잘 아시죠? 임주리 씨의 대표곡인데 우리 임주리 씨의 아들인 우리 재하라는 가수가 한 2년 남짓했는데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얼마나 잘 부르냐고요? 우리 임주리 씨가 불렀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우리 재하 씨가 엄마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들어보시고 한번 마음의 평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샌디님 잘 계셨습니다. 주말에 애쓰셨습니다. 이리면 이리.

네, 아이고, 우리 립스틱 집게 바르고 아드님인 재하가 부른 립스틱 집게 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비비안님 오셨네요. 반가 반가, 반장님 도착, 무지하게 반가워하시네. 에,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듯 그 엄마와 아들의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런가요? 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이번에 제가 한 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남희 씨, 슬픈 인연의 주인공. 우리 남희 씨의 아들도 최정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인데, 우리 또 최정철 씨가 엄마의 노래 슬픈 인연 대표곡이죠. 이 노래를 불렀는데 또 우리 최정철 씨는 엄마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최정철 씨의 슬픈 인연, 자기 엄마의 노래인데 역시 좀 이렇게 맛이 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자, 아, 우리 비비안님, 아이고, 예, 이렇게 채팅방 만들어 주셔서 그 전엔 빨리 안 들어오면 길티 니끔 들었는데 이젠 마음도 편안하고 뭐 퇴근에 오셔도 되고 주말에 오셔도 되고 우리님들 만날 수 있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아 왜 그러나 왜 게시판을 옮겼나 했는데 바로 이 깊은 배려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대화도 나누고 또 많이 저도 편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서 정오 뉴스도 들어주시고 또 토요일 저녁 재현이와 지수의 얘기 들어주세요. 재미나다고 감사드린다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는데 아, 우리 또 우리 비비안님도 그렇고 또 우리 H님도 그렇고 제 노래 한 곡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도 이색인 이세니까 제가 밤안개를 불렀어야 되는데 밤안개를 부른 버전이 없어요. 밤안개 이렇게 없어서 그럼 제 노래 미운정 고운정 한 곡 여러분께 또 선물하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지내셨냐? 노래 좋아요, 고마워요. 아이고 비비안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이 노래도 영상 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태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시비도 걸지 않고 아주 조신하게 멋지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인트님 덕분에. 자, 이번에는요 소개해드릴 가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강문경이란 가수는 익히 알고 계시고, 강문경이란 스타를 발굴한 서주경 씨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서주경 씨가 여자 강문경을 하나 발굴했어요. 예, 미스트롯에도 얼굴을 비치고, 우리 강문경 씨 같이 소리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한 아주 멋진 가수를 발굴해서 서희라라고 제2의 여자 강문경을 스타같이 만들려고 요즘 굉장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희라라는 가수, 여러분이 아마 지금 노래 들으시고 앞으로 수년 후에 아, 그 친구가 이 친구였구나 하실지도 모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단 어떤 가수인지.

0: 네, 어떠셨어요? 앞으로 여자 강문경이 될 만한 우리 서희라 씨. 아, 원래 박민주라는 이름으로 미스트롯에서 활동하다가 이름도 우리 서주경 대표가 서희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0: 50% 할인.
1: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0: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0: 네, 최재원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어서 오세요. 출근 잘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대구가 엄청나게 더울 텐데. 내일이 초복 맞습니까? 여러분들 삼계탕들 드셔야겠네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아유,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이 됐네요. 스쿨의 줄리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무덥고 지치시죠? 조금만 기운 내시고요. 어떻게 오후 시간 피곤하신데 위로가 조금 되셨습니까? 조금 휴식이 되셨습니까? 예,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내일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길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 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2: 오늘은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결정한 그 사람,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포도원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놓았는데 그들이 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은 설명합니다. 땅을 파서 보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려고 때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없는 말 있는 말로 모함하기도 하지만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자, 실패자, 상처입은 그런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18절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희망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믿고 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나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으켜주시며 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이라는 말을 유교 학자들이 따와서 7전8기란 용어로 바꿔놓았는데 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삐뚤어질로 가도 우리를 그리로 가지 마라 경고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고 분노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속 썩여도 때때로 반항하고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일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원하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 짓밟아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어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나이가 들어 걸어갈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할렐루야. 여하튼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신앙의 싹이 돋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 집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셨는데 그 큰 포도나무가 겨울에는 정말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서 어디다 쓸모도 없는 그러한 나무인데 봄이 돼서 우미 트고 싹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난 다음 늦여름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다 따다가 이 항아리에 쟁이고 설탕을 몇 숟갈 뿌리고 난 다음 돌멩이에 얹어놓고 덮어놓으면 나중에 좋은 포도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서 그 맺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완전히 나라의 이름 민족이 돼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이 그 씨가 되고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안에 있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수 한 그대로 1900년 역사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멸시천대받고 2차 세계대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큰 고난의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던 사라진 것 같았던 저들이 뿌리를 내리고 몸이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래서 1948년 제2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 만에 역사상 그 어린아이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상 어느 나라가 1900년 만에 자기 나라의 땅을 되찾아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주인처럼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남의 땅을 불법으로 그냥 주저앉아갖고 10년 이상 살면 쫓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1900년을 살았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땅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PLO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900년 만에 돌려주신 것을 저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제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문제가 많고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우미도고 싹이나 그 열매가 온 주변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산증인이 된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를 만든 분입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 커넬 샌더스는 1890년 9월 9일 태어나셨는데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대신 생계를 꿈꾸려 나가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10살 때부터 나가서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집을 나와서 홀로서기를 합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인데 나와서 보니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가 65세가 되어서 이제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연금 나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일에 손을 놓고 연금을 받아 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5불씩 나오니까 그 당시 1950년대에 105불 정도면 요즘 환율은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3, 40만 원 됐을 거예요. 그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당을 할 때 이 닭튀김을 참 맛있게 하는 그 레시피 그를 그 조리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압력밥솥 하나에다가 그 재료질을 싣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트럭에 트럭을 하나 사고 이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내가 이 맛있는 닭고기 튀김하는 그 조리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그 대신 나한테 로열티를 내시오. 닭 한 마리 팔면 나에게 5센트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들이 웬 영감이 와서 자기가 만든 닭 맛보라고 또 로열티까지 내라니까 웃으면서 아유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 트럭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또 주유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면도도 하면서 식당을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문을 두드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이 닭고기 맛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조리법 나한테 로열티 내라 그러니까 그 영감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몇 군데를 찾아갔느냐, 1008군데를 찾아갔는데 식당 1008군데요 다 거절당했어요. 1009번째 찾아갔을 때 그 주인이 닭고기를 먹어보더니만
그럼 시험적으로 한번 우리 가게에서 그 레사피로 닭고기를 팔아볼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레시피를 가진 거 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갖고 전국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겨났는데 2010년도에 16,800개 전 세계 매장이 2020년도에 2만 5천 개 매장으로 성장했고요. 작년도 매출, 작년도가 이게 코로나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219억 달러니까 31조 5천억. 와, 닭을 얼마나 팔았으면 31조 5천억.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11조로 그 켄터키에 큰 교회가 섰고 그 교회에 가서 성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이때 가서 그 교회에 말씀 좀 하면서 보니까 그 시골에 웅장한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서 저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모든 것을 돌립니다. 주님만 믿고 제가 바라보거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많았던 세상이 복된 천국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버지가 존중을 받는 가정,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 아버지가 중요한 통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책임자고 그 가정에 있어서 영적 책임을 바로 아버지에게 맡겼다면은 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아버지의 축복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 왜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명감을 깨닫고 또 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100살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약속대로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냐고 바로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열두 지파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세대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축복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 자기가 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장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은 아, 이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이 축복을 받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소홀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사모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바로 아버지들이 그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죠. 예? 믿으셔야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예언적 미래의 이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 그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바로 이 야곱은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이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이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아갈 때 아,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얼만큼 축복하고 있나?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물질을 물려주려고 그러죠. 자신의 어떤 업적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한 세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남태평양 식인종 섬에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는 정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함께 상당히 오랜 거리를 이 아들 선교사로 떠나는 이 아들을 배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식인종 섬에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들도 무겁고 아버지도 무겁겠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패튼 선교사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답니다. 이 해튼 선교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의 기도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이 되었고 그 기도는 자신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참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기도가 이 자녀들 심령에 남을 수 있어야 돼요. 각인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1세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세워주셨다면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미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앞둔 자 야곱, 일어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노쇠한 상태는 앞도 제대로 잘 안 보이죠. 아마 어쩌면 가쁘게 숨을 몰아 쉬고 있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다. 아니 손자까지 내가 보게 되다니. 어?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손자까지 보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증거가 정말 살아있는 증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지난 날을 회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절로 정말 이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르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네. 나는 아, 너무 이미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너무 실수가 많은 아버지였어요. 한 아이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형제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형들이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아버지 야곱도 참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걸 보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뭐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세워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부족한 아버지라도, 보세요, 야곱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지 내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의 마지막 이 믿음의 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이 야곱, 여기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뭘 말씀합니까? 축복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유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0: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것은 요셉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의 이미지, 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을 이 요셉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 이제 이 담장을 넘었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그 축복의 비전을 요셉의 가슴에 심어준다면 이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예?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사자의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면 이제 왕권을 갖게 될 거야. 예?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의 마음에 거룩한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심령에, 예? 너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야.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거야. 예?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는 참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입술에 계속 자녀들을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자란 시대 때는요, 참 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학교에 가도 선생님도 욕하고 그냥 온통 욕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맨날 입만 열으면 욕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욕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흥하나 흥. 그래서 흥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잘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아니 자녀에게조차도 그렇게 축복을 못합니까? 아니 좋은 말 못해요? 아니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말 못해? 이게 무슨 돈 드는 얘기냐고. 아니 이렇게 잘 되라고 좋은 말, 아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에게 해주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에? 어색한 거냐?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면 힘들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축복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축복이. 에? 그래서 아버지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자신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멘은 언제 하겠어요? 계속 축복해주고, 예.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예.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손주들도 만나면 그냥 계속 축복해주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하라고 부모를 세워주셨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입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냐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렇게 그런 욕을 먹고 자란 애들은, 예? 자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심령이 구겨져. 그랬을 때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너는 열방의 복이 될 거야. 복이 되는 꿈. 요셉에게도, 예? 꾸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사명, 비전,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속해서 온 땅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자녀에게 먹고 사는 것, 그 육신적인 삶의 그 자체에서만 머물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자녀들이 이런 육신적인 현세적인 그런 삶의 이상을 넘어서 바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그냥 공부 잘해라, 좋은 잡을 잡아야지, 야 잘 살아라, 그 육신적인 그런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할 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비전이 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되어질 수 있을 때 저들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EM,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이런 믿음의 DNA가 이제 전수되어지고 저들도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여러분 저 VBS 여름 성경학교에 유치부부터 해서 5학년까지 아이들은 그 같이 다 모여 얼마나 저들의 모습만 봐도 그냥 저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들이 장차 자라서 정말 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정말 물려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싱글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신앙에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그 신분과 멜기세덱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선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 왕은 참 지위가 높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렸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는 가서 소돔 땅에 있는 곳에서 롯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생과 살을 갈리는 그런 전쟁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는 맞이할 때 그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위로를 받던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 아브라함도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기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기도해 주는 직책이 성직자의 직책입니다. 성직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을 맡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찬스가 왔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기까지는 하질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멜기세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의 순차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인식한다는 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길을 그는 가르쳐주고 축복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곳 고난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에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성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순종입니다. 교회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직자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때에는 의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헤아려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자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우리들의 공이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성도 상호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떡과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는 제사장이요 위로해 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진정한 교회의 참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직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를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와서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서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영원성을 멜기세덱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성을 가진 멜기세덱의 신분인 겁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히로 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빈붐을 복 빚는 것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레위의 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원성의 존재와 상징을 가진 멜기세덱을 세워서 10분의 1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구약의 10의 1조나 오늘날 10의 1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징일 수, 제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계 통해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밀기세계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변혁한 즉, 변화한 즉, 그 말입니다. 제사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셈 족속의 유다 지파입니다. 밀기세덱은 또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밀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밀기세덱이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시한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밀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도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를 대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상징, 영원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밀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하여 소돔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갔고 그 권속들이 재물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는 미리 준비해 왔던 자기 집에서 사병이죠. 말하자면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00 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처부수고 모든 그 권속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롯과 비교했을 때 먼저 소돔을 선택한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예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사병을 318명을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 병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롯의 권속을 구해왔을 만큼의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넓게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알 수 있다면 지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돔 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 소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품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녀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거기서 먹었던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그러나 너에게서 단 공짜로 단 하나도 얻어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아주 정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시험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소돔 왕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숨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 초점에서 오직 예수께 맞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어떤 밀기세계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자로 나타난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해줘 그는 전리품의 10의 1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의 신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의 1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기도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내려놓고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호소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요. 또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전제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도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느비듬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며 항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집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눈물을 짜며 땀을 짜며 피를 짜며 생명을 짜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이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따릅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서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일단락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걸핏하면요 원망을 일삼았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 만나가지고도 영양실조에 걸린다면서 무화과며 석류과일이 없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던 민족이에요. 원망이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지고요.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긍정에 길들여지면 인생 만점을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해석합니다만은 부정에 길들여지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관점에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로버트 슬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부정적 입술의 고백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정 대신에 긍정,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는요,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훈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통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경화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다는 거죠. 르비듬은 호렙산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막 지방이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회중이 물이 없어 목말라 쩔쩔매고 있다면 그 인도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물이 없는 광야인 것을 알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호렙산 근방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정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서 가도록 한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느비듬의 장막을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따랐는데요,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는데 결과에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느비듬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와 다툰 사건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2절 상반절에 모세와 다투었다 하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라며 덤비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또한 주의 종을 배신해도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르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앙의 행위를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방법도 희망도 없는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통째로 맡기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 맡겨버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라는 말은요, 전부, 전체, 모조리, 남김없이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버리라 말은 남겨두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처럼 통째로 맡기고 기도하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빔에서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에요. 8절 보니까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빔에 싸우니라. 첫 번째 사건 마실물이 해결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때가 중요합니다. 때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생수를 마시고 이제 좀 쉬어보자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느비듬은 쉬는 곳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기도가 쉴 때 공격에 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쉬고 봉사가 쉬면은요, 사탄은 여지없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아말렉에 대해 한번 알아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헌신적처럼 내버린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에. 그들은 호전적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이란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민족은요, 싸움을 해도 비겁하게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후미진 곳 쪽을 습격해가지고 약하고 피곤한 자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고 쉬고 있는데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이 습격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부득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투부대를 편성하게 하고 출전시켰고 자신은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잖아요. 구절을 보면 그 당시 배경이 눈에 확 들어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파죽지세로 공격해 오던 철통과 같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수수 주풍낙엽에 날리는 낙엽처럼 뒹굴며 후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모세는 최신 무기를 동원한 거죠. 최신 무기라 해도 총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총칼보다 더 무서운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손은 귀한 손이에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유명한 그림, 아마 여러분 그 그림 봤죠? 제목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사연이 있어요. 듀러는 본래 시골에 태어났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림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한 동네 사는 친구가 같이 그림 공부를 하자면서 둘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온 이 두 소년은요,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서 마음대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둘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둘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네가 그동안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라.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네가 다시 일을 하고 내가 다시 미술 공부를 하면 두 사람 다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까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듀러는 그 친구의 수고와 희생 위해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듀러가 화가로서 재능을 발휘해 나가자 드디어 인정받는 화가가 됐을 때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찾았을 때 그 친구는 두려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손에 뼈마디가 굵어지고 섬세함을 다 잊어버려서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두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친구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목까지 제 친구 두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평생 그 친구를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로는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유명한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본래 이 그림은요, 사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가 나중에 기도의 손으로 바꿔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는 한 친구의 희생과 협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본문 속의 승리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 지팡이는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한 그 지팡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던 지팡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한 그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본래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별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팡이의 이름과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의 지팡이로 불리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막대기보다 보단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쓸모없다든지 별볼일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랬어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모세의 손이 어떤 신통력이 있거나 요술손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0: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올린 손은요, 기도의 표상이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손이었던 거죠.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요, 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선교자님에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이 말이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막히고 무너지고 답답해요. 믿으십니까?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본데요. 첫째는요, 항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총을 딱 놓아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바짝 들면서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적군도 두손 들면 죽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아야 해요.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던 거, 내 힘과 지식 믿고 살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과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손을 드는 것은 의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합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언제나 내 자신의 문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도움의 요청이에요.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조난당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지는 것은 구조의 신호와 같은 거죠. 네 번째는요, 충성의 의미죠. 서약시대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대통령 취임 때도 손을 들고 서약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의 서약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면 기도하는 것도 서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의 의미예요. 충성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심을 보고 주신 것인데,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손 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만세를 불러요. 여섯 번째는 두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순서에 두손 들고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강복입니다. 죄 등이 축도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손과 같은 거예요. 본문에도 모세가 올린 두 손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기에 든 손이었어요.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에 번쩍 든그 손이었어요. 그리고 깊이 읽고 승리하리라는 확신으로 올린 그 손이기도 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물론 아론에게도 손이 있고 홀에게도 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손과 아론의 손을 비교를 해볼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손은 지도자의 손이요, 아론과 홀의 손은 섬기는 자의 손이었어요. 학자들은 모세의 손을 큰 손으로, 아론과 홀의 손을 작은 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은 교회 담임 목사의 손이요, 아론과 홀의 손은 목사를 돕는 성도들의 손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종의 손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손도 귀한 손이지만요,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의 손이 더 귀한 손이에요. 12절을 보면 여기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내려지는 건 별게 아닌 인간의 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이 길을 막게 된 거죠. 이때 아론과 훌이 같이 협력하여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론과 훌이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아론과 훌의 손이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훌의 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섬기는 손이에요. 학자들은 이 손을 돕는 손, 보좌의 손, 협조하는 손, 이해하는 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모세의 능력의 손이 큰 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론과 훌의 작은 손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의 섬기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그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주석과 알버트 벙크는 이때 모세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날이 되었을 것이다.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작은 손, 섬기는 손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손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목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아론과 훌의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봉사하는 손길로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교회와 천국을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모두 교회와 천국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제하는 손이에요. 교회는 절대 친교가 있어야만 해요. 예수 안에 한몸된 것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애정의 표시요. 여기서 또 손을 잡는다는 것은 협조와 이해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교제는 참 아름다운 교제예요. 친구가 손을 잡고 부부가 손을 잡고 성도가 손을 잡고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교회는 이런 손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종 혼자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아론과 홀 같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말로, 애정 있는 말로 죄종도 사람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협조하고 섬기는 아론과 홀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느비눔의 전쟁에서 모세는 아론과 홀의 협력을 받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아말렉을 전멸하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알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닛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러므로 여호와 닛시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가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줘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도 자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은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만 가지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도 없으면요, 영적인 연약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애배에 실진하고 가정에서 권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영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줄인데 마귀는 이 줄을 끊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큰 지혜요, 아이디어요, 실력이요,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주, 구원의 주님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아말렉 같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에서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 이게 처했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기도의 현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낙심하여 내려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쳐들게 하여 주시옵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피로감과 삶의 무례로 인해서 기도의 발이 무거워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양옆에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주인공들을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서로의 기도의 발을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물찐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이 싸우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단을 쌓고 여호와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담대히 성파하는 찬양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심혈관 질환으로 갑작스레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빈자리,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채우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어제도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었죠. 지난 토요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그의 빈자리를 바로 그의 여동생이 채운다는 소식입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끝날 예정이었던 그레이엄 의원 자녀 임기를 노든이 승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여성이 연방 상원의원에 오르는 것,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나는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에게 린지 그레이엄이 아끼던 여동생 달린을 위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임시 상원의원으로 추천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녀를 깊이 사랑한 린지에게 바치는 멋진 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동생 노돈 역시 기자회견에서 정말 큰 영광이다. 린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고 이제 내가 그를 위해 그곳에 있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가 그립지만 나는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해낼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편 노돈은 정치적 경험 전무합니다. 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재활 상담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줄곧 검안사로 일해왔다고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각장애인위원회 또 고용인력부 등 여러 주정부기관과 협력한 경력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선거 광고에 출연하는 등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 곁에서 가장 가까운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 각별한 사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오빠가 어떤 법적 후견인이 돼서 자신을 잘 돌봐줬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노돈이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오빠가 지녔던 강경한 보수적 정치 유산을 실질적으로 계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건강 문제로 장기 결석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석 51석입니다. 그야말로 위태로운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회 내 지지 기반이 절실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노돈이 행사할 한 표군은 아주 절대적이겠죠. 정계 전문가들은 노돈이 그레이엄 위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적극 방어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또 오빠가 앞장섰던 대외 강경책을 입법 과정에서도 옹호하는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군의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가 이곳 시간으로는 오후 1시, 동부 시각으로는 오후 4시에 다시 시작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아랍에미레이트는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에 맞아서 선원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가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된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와중에 몸바사호 승조원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사망했다. 또 8명이 부상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 공격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하면서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영토와 시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또 보복 공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위험스럽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당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걸프 지역 국가 대부분은 통상 공격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에 바로 이란을 지목한 것이죠. 한편 이번 전쟁 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 발발 후 3월 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까지는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은 오만 영해가 대부분인 분리통항대 TSS라고 불리는데요. 이 분리통항대의 남북 두 개 항로를 따라 통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당국은 현재 이 항로를 위험수역으로 지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안전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항로란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항로가 되고요. 네, 비격된 유조선은 기존 TSS를 항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번 유조선 타격을 포함해서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한 데 대해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대거 타격하고 또 이란은 다시 중동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공습하는 등 무력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미국 측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곳 시각으로는 오후 1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은 공격을 자제해왔던 이란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등 중동 지역 전면전 위기감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이런 국제적인 불안은 물론이고 국내적인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인주에서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고요.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이언 팩토 메인주 하원의장은 어제 SNS에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 아침 비디퍼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스 요원이 연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팩토 의장은 주경찰과 공공안전국이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FBI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AP통신은 현지 이민자 권리단체인 프로젝트 릴리프 회원 가운데 한 명이 이곳에서 아이스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망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이스는 올해 초에도 메인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였다가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의 차량 검문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6일 전에 발생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사건입니다. 한편 지난 휴스턴에서 있었던 멕시코 국적 남성 사망 사건은요. 당시 아이스가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그래서 정지 명령을 했지만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료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은 전혀 다릅니다. 그가 미국에 35년 동안 거주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고 또 취업 허가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죠. 5천 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좀 불안해집니다. 자, 어제 오전 캘리포니아주 켄 카운티 요하네스버그 인근 그러니까 에드워즈 공군기지 북쪽 지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사실 남가주 전역의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요하네스버그에서 서남서쪽으로 약 1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원의 깊이는 4.3마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즉각적인 인명피해나 건물 파손 등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버뱅크, 헐리우드 등 LA 카운티 전역을 비롯해서 뭐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멀 것 같지만 네, 주민들도 가벼운 흔들림 또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지진 바로 전날인 일요일 새벽 켄 카운티 프레이저 파크 인근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하루 만에 또다시 터진 것이어서 특히 이곳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소방당국과 재난 관계자들은 네, 다음가주 저녁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대형 지진, 비구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구호 물품 키트를 점검하고 가족 비상 연락망, 대피 계획 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숙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한국 학생 5명이 전원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 한국 관련 소식은 또 세 번째 세그먼트 시간으로는 한 35분경 모아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출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받은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콜롬비아 부카라망가에서 열린 제56회 국제 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김무연, 오주하, 이권헌, 이승준, 정민권 이렇게 서울과학고 3학년 학생들이 금메달을 수상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오주하 학생이 참가자 전체 종합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한국 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받은 것이 이번이 아홉 번째인데요. 23년 이후로 는 4년 만의 일입니다. 사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요. 그때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었습니다. 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말 그대로 물리학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967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구권 5개국이 모여서 시작된 국제 대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취소됐던 2020년과 개최지 이란의 국제 정서로 인해서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를 참가한 2024년을 제외하고는 92년부터 매년 참가해왔고 메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는 91개 나라 학생 381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론 시험과 실험 시험이 각각 5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이론 3문제 30점, 실험 1문제 20점을 합해서 총 5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이 또 많은 금메달을 따오는 대회, 화학 올림피아드, 생물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계속 7월 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 차례로 출전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해도 좋겠죠? 네, 월드컵 시작 이후 하루만 경기 없어도 금단 증세를 일으키는 네,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제 약간 후유증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다시 오늘 그 금단 현상을 치유해 줄 만한 정말 짜릿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고요. 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기념 굿즈가 세계 곳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쉐이크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념 굿즈. 여기에 한국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가 잘못 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바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출동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아부다비에 거주 중인 한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현지 쉑쉑에게서 월드컵 세트 메뉴를 구매하면 제공하는 굿즈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잘못 그려져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 나라 모든 국기가 담겨 있는 굿즈인데요.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 문양이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고 있고 건공감리는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잘못 그려져 있고요. 건공감리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에서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이 같은 큰 실수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서경덕 교수는 밝히면서 이 본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서 굿즈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말이죠. 몰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우리 역사 시간에 각 나라의 국기 다 배우지 않나요? 뭐 외우지는 못해도 찾아보면 분명하게 똑같이 프린트아웃해야 할 수 있고요.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에

0: 스토리 뉴스도 최고.
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1: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4: 맞아. 라디오 서울 169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5: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6: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7: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도 그 대망의 결승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초전이 될 4강이 오늘 그리고 내일 한 경기씩 있는데요. 참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아니 흥미롭게도 FIFA 랭킹 1위에서 4위가 대결하는 그야말로 강자들의 전쟁이 됐습니다. 네, 48개 나라로 참가국이 대폭 늘어나면서 약체들의 돌풍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요. 조별리그나 또 32강 등에서는 네, 이러한 모습이 적지 않게 보였지만 결국 올라올 팀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4강 대진에서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자, 준결승 대진 오늘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고요. 내일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사실 FIFA 랭킹이 도입된 지난 1992년 이후에 이렇게 세계 랭킹 1위에서 4위 팀이 모두 월드컵 준결승에 오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켰고요. 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모로코가 아프리카 최초로 4강에 오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준결승에서는 그런 돌풍은 없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아르헨티나, 또 킬리안 음바페를 앞세운 막강 공격력, 또 철벽 수비까지 자랑하는 세계 1위 프랑스, 그리고 가장 완성도 높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스페인, 그리고 주드 벨링엄과 해리 케인의 그야말로 신구 조화가 돋보이는 잉글랜드. 자, 이러한 결과를 두고요. FIFA의 48개국 확대 정책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참가국이 늘어나면 경기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토너먼트 후반부에는 최고 수준의 빅매치가 연이어서 성사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스토리들 이어졌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오는 2030년 때는 64개국까지 참가국을 늘리겠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자신감이 배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유럽 축구계에서, 특히 유럽 축구계에서는 워낙 일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정 과밀화와 선수 혹사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월드컵을 그냥 하이라이트로만 봤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전 경기를 좀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훗날 두고두고 기억될, 얘기될 역사적인 경기에 함께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먼저 오늘 프랑스와 스페인이 텍사스주 알링턴 AT&T 스테디움에서 만납니다. 정오부터 시작이 되는 이 경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번 소식은 축구 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기도 합니다. 지난 프랑스와 모로코의 8강전 경기에서요. 전반 40분경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었고요. 그러자 중계 카메라가 VIP 스윗룸에서 관람 중이던 샤키라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샤키라 개막식에서 노래 부르면서 멋지게 무대를 장식했던 바로 그 여성이죠. 네, 간혹 잠시 중계진은 그 VIP석에 있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담아내곤 하죠.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배우, 가수, 네, 얼굴만 보면 알만한 사람들 자주 보는 그런 재미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기가 빠르게 재개가 됐는데도 중계화면이 오랫동안 전환되지 않고 카메라는 여전히 샤키라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모로코의 브라임 디아스가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하고 프랑스의 쥘 쿤데라는 선수가 이를 극적으로 걷어내는 등 정말 긴박한 명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카메라에 담기지 못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결정적인 경기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중계화면에서 통째로 누락되는 대형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공식 중계사인 폭스의 메인 해설자인 존 스트롱은 생중계 도중에 경기가 이미 진행 중인데 중계 연출진이 공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도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더 선을 비롯한 외신들 역시요 일제히 이를 보도했고 경기의 흐름마저 멈추게 만든 월드컵 여신 샤키라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대대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샤키라는 시작과 또 데미까지 장식하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가 됩니다. 말씀드렸듯 월드컵에서 오프닝 퍼포먼스를 선보였었는데요. 오는 19일 뉴욕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개최되는 결승전에 사상 첫 공식 하프타임 쇼. 네, 축구도 풋볼처럼 이제 하프타임 쇼가 등장합니다. 이 첫 공식 하프타임 쇼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미국 군인이나 미국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아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IC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미국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며 ICC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 장병과 공무원을 기소하고 구금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ICC 탈퇴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 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 왔습니다. 미국도 지금까지는 ICC의 국제범죄인 기소에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갑자기 ICC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ICC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휴전 이후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군의 주요 무기 비축량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계획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재고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 태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군은 사드 요격미사일과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 비축분의 절반을 이란전에 이미 사용했습니다. 즉 이란 전쟁에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약 30%를 이란 전쟁에 소모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미사일 재고를 복구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린다라는 게 연구소의 추산입니다. 전략문제연구소는 만일 이란과의 전쟁이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된 속도와 비슷하게 계속된다면 미국의 한반도 대응 태세에 새로운 차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심 군사 자산을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소모할 경우에 중국과의 분쟁 시나리오는 물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대비하는 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연구소는 우려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3: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4: 여섯, 일곱.
3: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4: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4: 일곱, 엉덩엉덩, 하나.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2: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3: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2: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3: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2: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3: 못 참는 소변장애,
2: 빙빙 도는 이석증,
3: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2: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 한국 관련 소식은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고 있는 상품들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뭐 수출이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올해 말에 한국 내 반려동물용 열처리 동결건조 간식 제품이 캐나다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류 성분이 들어간 국산 펫푸드에 대해서 캐나다와 검역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미 지난 2019년 캐나다 검역 당국인 식품검시청과 협상을 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걸렸네요. 7년 만의 일입니다. 자, 협상 타결로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 작업장 한 곳 승인과 위생 조건, 검역 증명서 서식을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출 작업장에서 닭가슴살, 소의 간, 연어, 명태 등을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열처리 동결 건조 간식 제품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이게 북미 시장에 최초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먹는 거니까 또 특히 육류 관련해서 뭐 열처리 몇 도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각국의 어떤 기준도 다르고 협상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북미 지역은 검역 장벽이 좀 높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케이푸드도 이미 그렇지만 잘 통과를 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보고 있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페푸드 역시 이런 까다로운 검역 장벽을 통과할 예정인 것이죠. 뭐 미생물 검사 같은 경우에 국제표준인 통계적인 표본 추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수출용 생산 단위에서 무작위로 표본 5개를 뽑아서 미생물 검사를 한 뒤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안심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준은 앞으로 캐나다 수출을 희망하는 다른 국내 페푸드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표준 위생 기준이 될 예정이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을 잘 관리한다면 네, 별 문제 없이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에서는 올해 말 첫 수출을 목표로 현지 유통업체들과 제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가면은요. 한국 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는 또 새삼스럽네요. 독일에서 한국 라면이 정말 인기가 많다. 라면을 사서 직접 끓여 먹을 수 있게 이른바 한강 라면 기계. 네, 이 기계를 설치해둔 가게도 생겼다라고 네, 제독 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통해서 한국 라면을 접한 뒤에 한번 먹어보고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을 것이다. 네, 그것처럼 빠져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을 파는 자판기까지 있더라라는 현지의 제독 한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독일 사람들 특히 농심 신라면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독일 거의 모든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먹는다라는 20대 독일 청년의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화장품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라면과 화장품 매출 확장세, 네, 이렇게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네, 아직까지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매출 확대 속도 면에서는 유럽이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 중국이 2억 1760만 달러, 미국이 1억 7530만 달러인데 유럽은 1억 5,030만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유럽에 향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7.5%나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매출 확대를 이끄는 것 단연 삼양식품 특히 불닭 브랜드라고 하네요.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유럽 법인 매출이 7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5% 급증했다고 합니다. 크림과 치즈 등에 익숙한 그들일 텐데 그래서 까르보 불닭 볶음면, 크림 까르보 불닭 볶음면 이런 제품들의 인기가 특히 높다고 하는데요.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많이 소비되고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라면과 화장품을 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플랫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SNS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장동

은요 기존 페트병의 용기 강도와 밀봉 성능은 유지하면서 주입구 구조를 최적화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용기 한 개당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1에서 2.5g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 표준 규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산 선비를 변경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플라스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말 친환경으로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 에코링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동원 참치액과 카놀라유 등 일부 제품 용기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 적용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장동민 씨 발명가로서 2021년 페트병의 레이블을 기존 가로형이 아닌 세로형으로 부착해 뚜껑을 열면 동시에 레이블지가 자동으로 분리되는 기술을 고안했고요.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듬해 정식 등록을 마쳐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땅 배출이 늘어나는 여름철 요로 결석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요로 결석. 소변이 지나는 길에 결석, 즉 돌이 생겨 배뇨 장애와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비뇨기과 질환이죠. 체내 칼슘과 요산 대사 이상 등이 요로 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도 요로 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로 결석 환자 수가 7월부터 증가하는 추세고 8월에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로 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 산통에 비유될 정도의 극심한 옆구리 통증인데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과는 달리 요로결석은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고 구토나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벼운 불편감만 있을 뿐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방치하기 쉽죠. 그러면 소변 흐름을 막고 정체된 소변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요로 폐혈증, 만성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수분 섭취,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결석이 크거나 위치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피부 절개는 없이요.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치료는 큰 부작용 걱정이나 몸이 받는 부담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무슨 병원? 맥주 좀 많이 마시면 그냥 빠져나간다는데 잘됐다. 후텁지가 난데 맥주나 좀 많이 마실까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세요. 네, 뭐 일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뇨작용을 통해서 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알코올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에 네,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한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이 5년 내에 재발을 경험할 만큼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설에 의존하기보다요, 평소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해집니다. 많은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겠죠? 또 더불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0: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자녀가 모두 독립한 뒤에도 배우자와 노년을 함께하기보다 각자의 길을 택하는 미국의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레이 디보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미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문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50세 이후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조명하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이혼 가운데 약 40%가 50세 이상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 니콜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되면서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한층 유연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부정적인 낙인도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레이 디보스는 충동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보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고민 끝에 내리는 선택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임상심리학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는 결혼을 반드시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해지면서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죄책감과 수치심 역시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평균 수명이 길어진 점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은퇴 이후에도 수십 년의 삶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다시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물에 5분이면 완성되는 냉컵 라면이 일본에서 출시됐습니다. 니신 식품은 찬물 전용 컵라면, 차갑게 먹는 컵누들 2종을 오는 20일부터 일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세금 별도 285엔, 약 2달러입니다. 55년 전에 컵라면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니신 식품은 찬물로 면이 복원되는 특허 기술인 골드 리하이드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차가운 물만 부어도 쫄깃한 면의 식감을 구현할 수 있어 뜨거운 물로 익힌 다음 얼음으로 식히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매콤한 김치맛, 닭소금 레몬맛 등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매콤한 김치맛은 닭 육수 바탕에 김치의 신맛과 매운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또 닭소금 레몬맛은 닭, 가다랑어, 멸치 베이스의 레몬 향을 더했습니다. 한편 니신 식품의 컵누들은 지난 1972년 9월 18일 출시된 세계 최초의 컵라면입니다. 한여름 밀폐된 차량에 방치된 스퀴시, 즉 말랑이 장난감이 폭발해서 10대 청소년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BS 등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13살 소녀 나탈리는 차 뒷좌석에 둔 스퀴시가 터지면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염 속 80도 이상 치솟은 차량 내부 열기로 인해 장난감 속 실리콘 젤이 급격히 팽창했고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장난감 안에서 나온 물질이 식은 뒤에 뜨거운 캐러멜이나 엿처럼 끈적거려서 제거하는데 한참 걸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점성이 높은 실리콘 액체는 피부에 강력하게 흡착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뜨거운 물과 달리 즉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열기를 피부 깊숙이 고스란히 전달해 심각한 접착성 화상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러한 스퀴시, 말랑이 폭발 사고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특히 SNS에서는 스퀴시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영상이 유행하면서 영국 등에서도 어린이들이 얼굴에 주관상을 입는 모방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장난감이 터져 화학 액체가 피부에 묻었다면 무리하게 물질을 떼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점성 물질을 억지로 벗기다가 피부 껍질이 함께 떨어져 나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 깨끗한 거즈를 덮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내 많은 주정부들이 폐쇄된 유전과 폐쇄된 가스 시추공을 청정 에너지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는 지난해 그리고 앨라바마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비슷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오클라호마는 내년에 이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400만 개의 방치된 유정과 방치된 가스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주정부들이 2023년 기준으로 이 소유주를 알 수 없지만 아직도 폐쇄되지는 않은 그런 유정, 소위 고아유정, 소위 부모가 없는 유정이다라고, 소유주가 없는 유정이다라고 해서 고아 유정으로 불리는 게 14만 1천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이 방치된 유정과 가스정은 1년에 약 20만 톤의 메탄을 그야말로 방치된 상태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130만 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규모입니다. 또한 미국인 1,400만 명이 이 방치된 고아 유정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정들은 누출을 일으켜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벤젠 등 발암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정 에너지 용도로 서둘러서 전환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럽연합이 아이들의 SNS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에게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에 즉각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다. 현실 속에서 놀고 현실 속에서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폰델라이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라며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향후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연합 회원국 여럿이 일정 나이 이하 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7월 14일 오늘은 오늘 프랑스와 스페인의 월드컵 준결승이 있다는 소식은 앞서서 전해드렸고 참 프랑스 국민들은 특히 오늘 꼭 이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1789년 7월 14일 성남 민중이 전제왕권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가서 마침내 그 육중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얼마 되지 않은 죄수만이 갇혀있던 이 요새는 힘없이 무너졌는데요. 그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프랑스는 오늘날까지 7월 14일을 나라의 가장 큰 경축일로 삼고 있습니다. 바스티유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해마다 성대한 군사행진과 불꽃놀이로 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꼭 100년이 지난 18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함락 100주년을 기리어서 20개국의 노동자 대표들이 파리에 모입니다. 제2인터내셔널을 창립했고 국경을 넘어 노동자들이 손을 맞잡고자 한 이 모임, 훗날 노동절과 하루 8시간 노동제 운동으로 이어지는 국제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7월 14일 프랑스인들에게는 정말 기념비적인, 기억하고 싶은, 그리고 오늘 축구에서 이긴다면 더 기억될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프렌드 보험, 한올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 실제로 미군이 사흘째 공습에 나선 가운데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해상 봉쇄와 군사 공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예고하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큰 소리 치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어디 알고 있는가,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라고 답하면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제거하는 대신 하나의 본보기로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부유한 지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며 우리는 돈을 쓰고 있고 우리는 미국에 제공하는 보호에 대해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호르무즈해협 통과에 대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미군은 이란의 야간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바레인 등 중동 미군 기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양측이 사실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의 대치 상태로 돌아가면서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최고 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라고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흘째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다시 한번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5: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back.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4: 여기에 한술 더 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5: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4: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이란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군 병력과 미군 계약업자들이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중동 내 이동 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모바일 감시 모니터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개전 전부터 전쟁 초기까지 중동 이동 통신망들은 핑이라는 수많은 요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요청은 로밍 중인 특정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조직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란이나 그 동맹 세력이 현지 이동통신사와의 로밍 협정을 악용해 미군 관계자들의 위치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걸프 지역 당국이 의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동통신사들은 중동 전역과 로밍 협정을 맺고 있어 국경 넘어까지 이 핑을 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감시단체 시티즌랩의 선임연구원 게리 밀러는 이란은 실시간으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중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뿐 아니라 호텔 여러 곳을 공습했는데 이곳엔 미군 또는 미군 계약업자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이들 공격에 실제 쓰였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중부사령부가 올 4월 의회에 적대 세력이 작전 지역 내 미군 관계자들을 표적화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상업용 위치 데이터를 악용한 사례와 관련해 다수의 위협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남용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무역 충돌을 재개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배치했던 공중 급유기 철수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이란과 무역 충돌이 격화하면서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진행 중이던 공중 급유기 철수 작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성수기이던 7월 수만 명의 승객이 항공편 취소 피해를 겪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관문인 벤구리온 공항에서 미군 항공기 추가 철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장의 항공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이란과 전쟁 과정에서 무인 수상 드론을 처음 실전에 투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역사상 최초로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무인 수상정이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에 빠른 속도로 접근해 잠수함 및 함정 정비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투입된 무인정은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사의 코르세어입니다. 제주사인 사로닉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디노 마블 루카스가 동료들과 함께 설립한 방산업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자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까지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6: 유럽 선물 거래소에서 9월 브렌트유 인도분은 배럴당 83.3달러로 9.6%나 올랐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6년 만에 최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4% 급등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특히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이 불을 질렀습니다.
7: I'm not expecting that we're going to see record-setting prices yet. Any small impact is going to have a very big ripple effect on not just one country but all of us.
6: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유조선과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세계 2위의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더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언제 다시 원유 구매를 늘리느냐가 유가 급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앞서 올봄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자 원유 구매를 대폭 줄이면서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호르무즈를 둘러싼 이란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대담해지자 미국이 이렇게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결국 한시적인 종전은 한 달도 안 돼 사실상 깨졌습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이란이 이토록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는 배경 뭘까요? YTN이 분석합니다.
8: 이란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내부의 급격한 권력 이동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계기로 강경파가 급속도로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온건파 외무장관에게 군중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진 것은 이들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강경파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미국과의 타협이 아닌 긴장 고조에 있다고 보고 군사 도발을 통해 내부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당장 외무장관이 평화협상을 논의한 당일에도 혁명수비대는 보란듯이 상선을 타격했습니다. 극단적인 가성비 기반의 비대칭 전력이 대담함을 더합니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이란의 자폭 드론은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하는 미군에게 심각한 소모전을 강요합니다. 수십 년간 지하 깊숙이 구축한 요새화된 미사일 기지도 미국의 공습을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9: Iranians have weaponized geography and they have found a weapon that is much safer and more effective than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8: 여기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의 전면전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약점까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공습과 호르무즈 역공세 등 소강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전면전보단 자신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려는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해역 전체를 완벽히 통제해야 하는 불리한 방어 게임에 갇혀 있고 주변 걸프 국가들마저 이란과 공존하는 현실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란은 중동에 새로운 패권을 쥐겠다는 팍스 이라니카의 야망을 향해 위험한 벼랑 끝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213-388-7979, 213-388-7979.
15: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향후 며칠간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극심한 폭염경보 어제부터 발령된 상태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 현상 보이고 있죠?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한 단계 위험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목요일 오후 8시까지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기간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서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일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계곡 지역과 고도가 낮은 산지, 내륙 깊숙한 곳의 기온이 100도에서 110도에 달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샌페난도 밸리의 경우 내일 역시 105도에서 110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가야 10도 정도,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몬순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 높아집니다. 오늘 오후 산간 지역과 엔텔로밸리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이 더위를 식혀줄 정도는 아니다 라고 기상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낮 최고 기온 한번 오늘 내일 한번 살펴볼까요?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5도, 내일 90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9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92도까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밸리 지역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7도, 내일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뭐 내일 가면은 기온이 또 올라가지요. 네. 100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반려동물은 차 안에 홀로 두지 말고 이웃과 어른들의 안부도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완화되겠으며 주말 동안에는 평년 수준이나 그 이하의 기온인 80도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세계 기상 전문가들은 새로운 엘니뇨 기후 현상이 형성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엘니뇨가 이른바 슈퍼 엘니뇨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극심한 폭염, 폭우, 홍수, 산사태 등 역사적인 수준의 기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는 지난 9일 발표한 전망에서 올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엘니뇨가 강함 또는 매우 강함 단계에 이를 확률이 97%에 달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를 일으키는 엘니뇨 이런 것들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엘니뇨 뭐 이미 현상은 시작됐다라고 국립해양대기청은 발표한 상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고 이 현상은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5.8%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10% 이상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는 소식,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기상 이변 때문에 식량 가격이 15.8%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유럽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만 명이 넘게 폭염으로 초과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더위가 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은 지금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YTN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지난 5월과 6월 이른 무더위를 겪은 영국. 영국 기상청 등의 공동 연구 결과 이 기간 폭염 관련 인명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2: Our modeling shows that an estimated 2,700 people will have died as a result of the heat that we experienced during the two heat waves in May and June. And about 40% of those are attributable to the extra heat that we've generated because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1: 유럽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6월 유럽 27개국에서 숨진 사람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원하는 사망률 모니터링 기구 유로모모 측은 이런 초과 사망률은 폭염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폭염 장기화로 유럽에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And we expect that because we still haven't really started reducing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nd until we do, then we have our foot on the accelerator pedal of global warming.
1: 메마른 숲에서 산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 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 40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 비행기는 인근 센강 물까지 퍼올려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10여 명이 숨진 스페인 베다 지역에서는 10명 넘는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던 여름 휴가가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신분 미비 이민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연방금융당국은 공동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고객의 체류 신분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기타 대출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취업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특정 지역, 고용주 또는 산업의 대출이 집중되는지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한 한인 이 씨는 지난 12일 우편함에서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국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뒤늦게 확인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통지서에는 이 씨의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며 편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 합격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씨가 이 우편물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재시험 기간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내용대로라면 이 씨의 운전면허는 7월 11일부로 취소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MV에 확인한 결과 아직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날짜로 재시험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미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에게 필기시험 재시험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대규모로 발송된 가운데 한인들에서도 이 같은 통지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이렇게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우편물을 확인해 보고 내가 대상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LA시가 한인타운과 피코 유니언 지역을 관통하는 피코 블루버드의 대대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변 노상주차 228면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계획이어서 주차난 심화와 상권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죠. 자전거보다 운전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역 LA 로컬에 따르면 LA시 교통국은 크랜셔 블루버드부터 피게로아 스트리트까지 약 3.5마일 구간의 피코 블루버드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재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중앙 좌회전 차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과 분리된 보호용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보도와 경사로를 정비하며 맨해튼 플레이스와 뉴햄프셔 에비뉴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툭한 신호체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콧길 북쪽 도로변 노상주차 228면 모두 사라집니다. LA 도로교통국은 남쪽 일부 구간에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적재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차 대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평가액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기 접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카운티에서 올해 정기 이의 신청 접수는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됐고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11월 30일 마감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의 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카운티가 산정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주는 각 카운티 감정평가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변동이 커지고 금리 상승으로 일부 지역 주택거래 가격이 조정되면서 현재 시장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느끼는 주택 소유자들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과 메신저를 이용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인들의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 추진에 나섭니다. 알함브라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앨리스 리는 최근 주의회 청문회에서 사기 피해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던 그는 2년 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상대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고 리는 이를 믿고 3주 동안 7차례 걸쳐 은행을 방문해 총 72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건 그간 그녀가 평생 저축한 전재산입니다. 72만 달러 송금이 끝난 뒤 뭐 다 예상되듯이 연락이 끊겼고 투자 플랫폼 역시 사기 사이트로 드러났습니다. 리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지만 이후 은행이 명백한 이상 거래를 막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공동계좌 명의자인 딸에게조차 은행이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의된 주 상원의원 법안은 금융기관이 5천 달러 이상 거래에 의해서 노인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최소 3일간 송금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맨해튼의 대형 오피스 빌딩 아파트 개조 공사 현장에서 건물 붕괴 위험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금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피스 빌딩 주거용 전환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BC 방송이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심의 빈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이 주택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후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4: 어젯밤 아주사 지역 인근 엔젤레스 구규림 산악지대에서 지브라 산불로 명명된 25에이커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불은 39번 고속도로 서쪽 생게이브리얼 캐니언 입구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산 속도는 느린 편이며 위협받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헬리콥터 6대를 현장에 투입해 주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헬기와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주력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진압률은 0%입니다. 이 산불로 인해 39번 고속도로의 시에라 마드레 에비뉴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아주사 경찰국은 현재 대피령이 발령되지는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바람에 따라 연기가 유입될 수 있으니 기상상황과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며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 산불 관련 문의로 911에 전화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형 산불 당시 피난길에 오른 이재민들을 상대로 숙박업소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럭셔리 호텔이 수억 원대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랭웜 헌팅턴 페사디나 호텔의 소유주인 랭웜 호텔스 패시픽 법인이 바가지 요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총 32만 달러의 벌금과 조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해 1월 이튼 및 펠리세이즈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직전 객실 요금을 10% 이상 올려 캘리포니아주의 바가지 요금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산불을 피해 긴급 대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며 민사 벌과금 지불과 함께 환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숙박한 고객 중 기준 요금 이상을 지불한 피해자들에게 과다 청구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환불 총액만 약 21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산불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향후 비상사태 발생 시 자동적인 가격 인상을 막도록 호텔 측의 가격 설정 시스템을 수정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오늘 새벽 101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두 대가 충돌해 타자나 지역 서쪽 방향 도로 대부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4시쯤 탐파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충돌 여파로 트럭 한 대가 뒤집히고 다른 한 대는 꺾이면서 적재되어 있던 벽돌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서쪽 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되어 복구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후 맨 오른쪽 한 개 차로의 통행만 재개됐습니다. 당국은 여파가 정리될 때까지 나머지 차로의 통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일 하이츠 주민들이 최근 발생한 대형 창고 화재 이후 가파르게 늘어난 파리와 쥐 등 해충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시와 카운티 당국이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월요일부터 보일 하이츠 일대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해충 피해 복구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대형 냉동창고 업체인 니즈니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측은 현재까지 356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다고 밝혔지만 오는 8월 13일까지 시설 내 방치된 총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썩은 음식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번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상수도 파손으로 이 일대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파리떼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카렌 베스 LA시장은 해충과 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정당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복지 혜택과 구호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화재 현장 인근 인도의 팝업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공기청정기 지원, 월세 및 식비 보조, 집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또한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짧은 경찰 추격전을 벌이던 운전자가 메트로 버스를 밟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윌로우브룩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도주하던 운전자는 윌밍턴 에비뉴와 120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시내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주 차량의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견인 조치됐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체스워스의 한 주택에서 친족을 공격한 뒤 경찰과 수시간 동안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샌페르난도 밸리 서부 델코 에비뉴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와 형제를 공격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집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공격당한 형제는 배인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어머니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가해 남성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의 대치극은 오후 6시 30분 직전 남성이 체포되면서 마무리됐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두 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랭커스터에 거주하는 28세 여성 레자나 그리너워드를 월요일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랭커스터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숨진 아동의 사인이 중증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약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9일 체포된 그리너워드는 현재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리누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너워드에게는 살인 및 치사 혐의와 아동 학대 치사,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독립기념일 밤 경찰 헬리콥터를 향해 녹색 레이저를 쏜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버뱅크 상공을 순찰 중이던 버뱅크, 글렌데일 합동 항공지원대 소속 헬기를 향해 레이저를 비춘 21세와 19세 남성 두 명을 선벨리의 한 주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운항 중인 항공기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한 중범죄 혐의로 입건된 뒤 법원 출석 명령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향후 정식 기소를 위해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항공기를 향해 레이저를 쏘는 행위는 조종사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거나 일시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 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3782-8600, 3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1: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2: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1: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0: 로또란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1: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2: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1: 저는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3: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1: 20억도 많아요?
2: 예.
1: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0: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4: 국회 선관위 특종조사 특위가 증인 90여 명을 불러놓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간의 송파 지역 재검표 공방 속에 인천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실제 성사 가능성 미지수입니다. YTN입니다.
5: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토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당별 추천 참관인 100여 명과 선관위 직원 440명이 투입돼 직접 수검표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표 반영은 쟁송을 거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실행 시점을 놓고 여야는 국조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6: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7: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 이른바 쌍둥이 득표 부정개표 의혹도 재검표로 검증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회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8: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자,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이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자칫 부정선거론에 불똥이 튈까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0: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여야는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지 사태 당시 부실 대응과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시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셨습니까?
12: 글쎄, 그런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13: 선관위 전관 가족 회사에게 175억 원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수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물품 썰어가는 거.
5: 제3자냐 야당 추천이냐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기류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국정조사 시한을 앞두고 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파 간의 갈등 속에 후보 등록 이틀을 앞두고서야 선출 방식을 결정한 건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4: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룰 세팅을 마쳤습니다. 찬반 이견이 명확하게 갈렸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15: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14: 진통 끝에 의결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16: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14: 하지만 친청계가 역시 반대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표면상으론 친청 친명 양측의 요구가 절반씩 반영된 셈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일단 당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로 방점은 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고
17: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4: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주자는 일제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18: 청년 문제도 아까 이 글을 써서

0: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1: 일관되게 그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되면 2030 청년위원 2명 지명직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 미래청년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거의 부대표급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앞서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걸 두고도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무엇을 해도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는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미리 말한 거라 해명했지만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모두 뜬금없고 생뚱맞은 얘기라고 직격했습니다.
4: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겨우 룰 세팅을 완료한 민주당. 터져나오는 계파 갈등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봉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치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시 의장은 청문회 출석하기 전 사전 배포 발언 자료에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 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고 아니면 가능한 한 그에 최대한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방향을 잡는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달 처음 주재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동료들과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준의 이런 매파적 발언도 나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시장의 전망이 50% 수준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오는 28일과 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0%니까 앞면이냐 뒷면이냐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46.5%로 반영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껑충 뛰었습니다. 다만 아직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은 후 국제 유가가 치솟은 것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6% 유가가 급등한 것도 요인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이 5월에 비해서 둔화된다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0.3%포인트 밑돌았습니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6%가 올랐고 전월 대비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만성기침,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를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여 호흡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많은 이물질을 들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소화천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식은 발병 기전에 따라서 외인성, 내인성 또는 혼합성 천식으로 구분하는데 소아천식은 외인성 천식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어떤 자극을 받아 생기는 알러지성이 대부분입니다. 먼지나 꽃가루, 대기오염 등 그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원이 우리 몸을 침범을 하면은 IgE, 즉 이뮤노글로불린E라는 항체가 메스트셀이라는 비만세포와 결합하여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기관지백에서는 히스타민과 같이 여러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도에 팽말근이 수축되고 기도가 좁아지고 분비물까지 증가하면서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어린이들 경우에 외인성 천식은 주로 계절성이며 성인의 경우에도 이런 외인성 천식이 있으면 알러지 증상같이 맑은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등이 함께 나타납니다.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은 그동안 알러지만 있는 줄 알고 여러 곳에서 알러지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진료 후 외인성 천식을 알러지와 함께 병행을 하면서 치료하여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한방치료의 1차 목표는 기도를 이완시키고 담을 없애고 염증을 내려주는 청열해독을 함께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의학대가 장준경 선생님이 쓰신 상한론에 나오는 소청룡탕과 한의사라면 필수 습득을 하여야 하는 4대 경전 중 하나인 금괴열악에 나오는 사간 마황탕에 20여 가지의 질 좋은 약재들을 가감하여 치료를 해드리는데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만성기침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때리고 내일도 때리고 계속 때릴 것이다. 더 세게 때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사흘째 공습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해상 봉쇄와 군사 공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예고하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 소리 치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을 제거하는 대신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는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계속해서 이란군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 시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란 국민들에게 준비하라라고 전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던 중 교전 재개에 이른 상황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어제 합의를 하고 100% 성사될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며 그들에게 합의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은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우리는 어제 또는 그제 합의를 했고 어제는 모든 게 마무리됐는데 그들은 합의 내용 중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는 즉시 합의를 깨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란과 합의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하고 있는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며 우리는 돈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안전보장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비용 보존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이렇게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군은 사흘 연속으로 이란에 야간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바레인 등 중동 미군 기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양측이 사실상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전의 대치 상태로 돌아가면서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만 명 이상의 미군 장병들이 중동 전역에 배치돼 있으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치명적인 타격력과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군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과 봉쇄 조치를 병행하며 사실상 MOU 체결 이전의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전쟁 재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9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요르단과 바레인 등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타격하면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일반 선박들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라고 오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인 공격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랍에미레이트는 영토와 시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도발 수위 이렇게 갈수록 대담해지자 미국이 초강경 대응을 천망해하면서 결국 한시적인 종전은 한 달도 안 돼 사실상 깨졌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이란이 이토록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는 배경 도대체 뭘까요? Y10입니다.
4: 이란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내부의 급격한 권력 이동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계기로 강경파가 급속도로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온건파 외무장관에게 군중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진 것은 이들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강경파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미국과의 타협이 아닌 긴장 고조에 있다고 보고 군사 도발을 통해 내부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당장 외무장관이 평화협상을 논의한 당일에도 혁명수비대는 보란듯이 상선을 타격했습니다. 극단적인 가성비 기반의 비대칭 전력이 대담함을 더합니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이란의 자폭 드론은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하는 미군에게 심각한 소모전을 강요합니다. 수십 년간 지하 깊숙이 구축한 요새화된 미사일 기지도 미국의 공습을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5: Iranians have weaponized geography. And they have found a weapon that is much safer and more effective than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4: 여기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의 전면전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약점까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공습과 호르무즈 역공세 등 초강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전면전보단 자신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려는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해역 전체를 완벽히 통제해야 하는 불리한 방어 게임에 갇혀 있고 주변 걸프 국가들마저 이란과 공존하는 현실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란은 중동에 새로운 패권을 쥐겠다는 팍스 이라니카의 야망을 향해 위험한 벼랑 끝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이번에 이란 전쟁 기간 미군 병력과 미군 계약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중동 내 이동 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모바일 감시 모니터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개전 전부터 전쟁 초기까지 중동 이동 통신망들은 SS7핑, 이 핑이라는 수많은 요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요청은 로밍 중인 특정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조직적인 작전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란이나 그 동맹 세력이 현지 이동통신사와의 로밍 협정을 악용해 미군 관계자들의 위치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걸프 지역 당국이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동통신사들은 중동 전역과 로밍 협정을 맺고 있어 국경 너머까지 핑을 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단체 측은 이란은 실시간으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중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뿐 아니라 호텔 여러 곳을 공습했는데 이곳에는 미군 또는 미군 계약업자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로밍, 이들의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것 아니냐라는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보안 판매기업 베일런트의 부사장 마이클 스토크스는 디지털 추적이 휴대전화 자체를 해킹할 필요가 없어 방어에 까다롭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 공무원들이나 특수임무나 민감한 부서 배치를 위해 제작된 보안 전용 전화를 두고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두 대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아 추적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무력 충돌을 제기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배치했던 공중 급유기 철수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이란과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진행 중이던 공중 급유기 철수 작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성수기인 7월 수만 명의 승객이 항공편 취소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군이 이란과 전쟁 과정에서 무인 수상 드론을 처음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무인 수상정을 작전에 투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무인 수상정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에 빠른 속도로 접근해 잠수함 그리고 함정 정비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공격에 투입된 무인정은 방산업체 사로닉사의 코르세어로 알려졌습니다. 코르세어는 이란군에 격추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구조하면서 인명구조에서도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작전을 두고 수상 드론이 수색 구조 임무에 나서 인명을 구조한 최초의 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
6: Small impact is going to have a very big ripple effect on not just one country but all of us.
7: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유조선과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세계 2위의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더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현실

0: 단일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언제 다시 원유 구매를 늘리느냐가 유가 급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앞서 올봄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자 원유 구매를 대폭 줄이면서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1250만불, 1250만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8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어제 폭염주의보 내려졌다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폭염주의보가요, 폭염경보로 상승했습니다. 격상됐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남가주에 지금 며칠간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극심한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목요일 오후 8시까지 폭염경보가 발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뭐 낮 최고기온 100도에서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고도가 낮은 산지, 내륙 깊숙한 곳의 기온 110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샌프란도 밸리 금요일 정도나 돼야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봐야 샌프란도 밸리 같은 경우에는 90도대를 주말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몬순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 더 높습니다. 자, 지역별 낮 최고기온 오늘 내일 한번 살펴볼까요?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기온은 85도, 내일 낮 최고기온 8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내일 낮 최고기온 9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 우드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 가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7도, 내일 낮 최고기온 9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뭐 야외 활동 자제하라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화나시죠. 네. 야외에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고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피부를 많이 가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와 반려동물 등은 차 안에 홀로 두지 말고 이웃과 어르신들의 안부도 미리미리 확인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금요일 정도 한 5도에서 6도 정도, 10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말이 돼야 평년 기온인 80도 초중반대 낮 최고 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전 세계 기상 전문가들은 이제 새로운 엘니뇨 기후 현상이 형성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번 엘니뇨 역대급 슈퍼 엘니뇨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폭우와 폭염, 홍수, 산사태 등 역사적인 수준의 이상 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 비가 엄청 많이 내릴 것이다. 올여름도 많이 더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여기에 지금 전해드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이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난 뒤에 세계 식량 가격은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라 경고합니다. 이 현상은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은 15.8%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슈퍼 엘니뇨 현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켜보는 거 지금 유럽 쪽에서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서 만 명 넘게 초과 사망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더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여름이잖아요. 인명피해 더 늘어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1: 지난 5월과 6월 이른 무더위를 겪은 영국. 영국 기상청 등의 공동 연구 결과 이 기간 폭염 관련 인명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2: Our modeling shows that an estimated 2,700 people will have died as a result of the heat that we experienced during the two heat waves in May and June. And about 40% of those are attributable to the extra heat that we've generated because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1: 유럽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6월 유럽 27개국에서 숨진 사람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원하는 사망률 모니터링 기구 유로모모 측은 이런 초과 사망률은 폭염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폭염 장기화로 유럽에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And we expect that because we still haven't really started reducing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nd until we do, then we have our foot on the accelerator pedal of global warming.
1: 메마른 숲에서 산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 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 40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 비행기는 인근 센강 물까지 퍼올려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10여 명이 숨진 스페인 베다 지역에서는 10명 넘는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던 여름 휴가가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방금융당국은 공동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 불체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C가 한인타운과 피코 유니언 지역을 관통하는 피코 블루버드의 재개발 추진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변 노상 주차 228면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계획이어서 주차난 심화와 상권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크랜셔 블루버드부터 피게로아 스트리트,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까지 약 3.5마일 구간의 피코 블루버드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인데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재 왕복 4차선인 도로를 왕복 1차선으로 줄이고 중앙 좌회선 차선을 신설하는 겁니다. 여기에 차량과 분리된 보호용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보도와 경사로를 정비하며 맨해튼 플레이스와 뉴햄프셔 에비뉴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한 신호 체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피코길 북쪽 도로변 노상 주차 228면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 주차 대란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상인들도 상권 위축이 불가피하다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코길을 따라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은 주차 공간 축소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기 접수기간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카운티에서 올해 정기 이의 신청 접수는 7월 2일부터 시작됐고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11월 30일 마감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해 접수기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카운티가 산정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주는 각 카운티 감정평가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4: 어젯밤 아주사 지역 인근 엔젤레스 구규림 산악지대에서 지브라 산불로 명명된 25에이커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불은 39번 고속도로 서쪽 생게이브리얼 캐니언 입구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산 속도는 느린 편이며 위협받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헬리콥터 6대를 현장에 투입해 주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헬기와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주력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진압률은 0%입니다. 이 산불로 인해 39번 고속도로의 시에라 마드레 에비뉴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아주사 경찰국은 현재 대피령이 발령되지는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바람에 따라 연기가 유입될 수 있으니 기상 상황과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 산불 관련 문의로 911에 전화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형 산불 당시 피난길에 오른 이재민들을 상대로 숙박업소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럭셔리 호텔이 수억 원대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랭웜 헌팅턴 회사디나 호텔의 소유주인 랭웜 호텔스 패시픽 법인이 바가지 요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총 32만 달러의 벌금과 조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해 1월 이튼 및 펠리세이즈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직전 객실 요금을 10% 이상 올려 캘리포니아주의 바가지 요금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산불을 피해 긴급 대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며 민사 벌과금 지불과 함께 환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숙박한 고객 중 기준 요금 이상을 지불한 피해자들에게 과다 청구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환불 총액만 약 21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레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산불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향후 비상사태 발생 시 자동적인 가격 인상을 막도록 호텔 측의 가격 설정 시스템을 수정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오늘 새벽 101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두 대가 충돌해 타자나 지역 서쪽 방향 도로 대부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4시쯤 탐파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충돌 여파로 트럭 한 대가 뒤집히고 다른 한 대는 꺾이면서 적재되어 있던 벽돌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서쪽 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되어 복구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후 맨 오른쪽 한 개 차로의 통행만 재개됐습니다. 당국은 여파가 정리될 때까지 나머지 차로의 통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일 하이츠 주민들이 최근 발생한 대형 창고 화재 이후 가파르게 늘어난 파리와 쥐 등 해충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시와 카운티 당국이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LA 시와 카운티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월요일부터 보일 하이츠 일대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해충 피해 복구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대형 냉동창고 업체인 리즈니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측은 현재까지 356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다고 밝혔지만 오는 8월 13일까지 시설 내 방치된 총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썩은 음식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번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상수도 파손으로 이 일대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파리떼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카렌 베스 LA 시장은 해충과 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정당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복지 혜택과 구호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화재 현장 인근 인도의 팝업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공기청정기 지원, 월세 및 식비 보조, 집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또한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짧은 경찰 추격전을 벌이던 운전자가 메트로버스를 밟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윌로우브룩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도주하던 운전자는 윌밍턴 에비뉴와 120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시내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주 차량의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견인 조치됐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체스워스의 한 주택에서 친족을 공격한 뒤 경찰과 수시간 동안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샌페르난도 밸리 서부 델코 에비뉴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와 형제를 공격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집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공격당한 형제는 배인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어머니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가해 남성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의 대치극은 오후 6시 30분 직전 남성이 체포되면서 마무리됐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두 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랭커스터에 거주하는 28세 여성 레자나 그린하워드를 월요일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랭커스터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숨진 아동의 사인이 중증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약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9일 체포된 그린하워드는 현재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리누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린하워드에게는 살인 및 치사 혐의와 아동 학대 치사,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독립기념일 밤, 경찰 헬리콥터를 향해 녹색 레이저를 쏜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버뱅크 상공을 순찰 중이던 버뱅크, 글렌데일 합동 항공지원대 소속 헬기를 향해 레이저를 비춘 21세와 19세 남성 두 명을 선벨리의 한 주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운항 중인 항공기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한 중범죄 혐의로 입건된 뒤 법원 출석 명령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향후 정식 기소를 위해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항공기를 향해 레이저를 쏘는 행위는 조종사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거나 일시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아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교육자들이 9년 만에 서울에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은 각국의 한국어 교육자 550명을 초청해 코엑스에서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 연수 개회식을 열고 한국어 보급학대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과도 같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를 더 깊게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을 대폭 늘리고 각국 정부와 협력해 해외 초중고등학교 내 한국어반을 늘려가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한글 학교는 7월 기준 115개국에 1,404개교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퍼시픽 LA 지회가 차세대 여성 인재 육성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결합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장학금 전달을 넘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강연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한인 여성과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 퍼시픽 LA는 오는 1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LA 아로마 센터 5층 더 윈 뱅키돌에서 코인 퍼시픽이 묻다 AI, AGI 시대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LA 총영사관이 후원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아로마 5층 행사장입니다. LA시가 주최했던 제45회 로터스 페스티벌이 에코팍에서 지난 11일,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이 에코팍에서 열렸던 로터스 페스티벌에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가 주최 측 초청을 받아 한국 전통 공연을 보여서 큰 박수를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희자 원장과 회원들이 건무, 박병천유 진도 북춤, 가야금 연주, 와인 안타 등을 선보였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남가주 출신의 한인 야구 유망주 에릭 전 선수가 2026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시애틀 메리너스 지명을 받으면서 프로 무대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에릭전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렸던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시애틀 메리너스로부터 10라운드 전체 310순위로 지명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출신의 에릭전은 라미라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대학 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6 시즌을 앞두고 스탠퍼드 대학교를 편입해 주전 내야수로 활약하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에 괜히 밤에 고기 잡으러 간다, 빈손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신기해하세요. 그런데 정말 됩니다, 이게. 남가주 해안에 밤마다 은빛 생선대가 몰려드는 진풍경,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은 오늘부터 3일 동안, 나흘입니다. 나흘 동안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산란기를 맞은 그루니언대가 돌아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식용으로도 가능한 이 작은 생선은 보름달이나 금음달이 뜨는 밤 젖은 모래사장에 알을 낳기 위해 해안가로 밀려오는 특성이 있는데, 어류 야생동물국은 이런 현상을 캘리포니아에서 손꼽히는 가장 특별한 야생 생태 이벤트 중 하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알 낳으러 해변에 올라왔다가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는 거죠. 주민들의 직접 포획 이렇게 잡아가는 것도 허용됩니다. 되는데 규칙은 따라야 됩니다. 이 그루니언 생선은 오직 손으로만 잡을 수 있고요. 뜰채나 기타 도구 사용은 금지됩니다. 모래에 구덩이를 파서 물고기를 가두는 행위도 불법이며 1인당 잡을 수 있는 이 그루니언은 최대 30마리로 제한됩니다. 또 16세 이상 주민이 포획에 참여하려면 낚시 라이센스 소지해야 됩니다. 그냥 재미로 이렇게 갔다가 몇 마리 잡아보고 이렇게 하려도 성인이면 낚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야, 그럼 그건 또 어디서나 가까운 낚시점에서 판매가 됩니다. 낚시점 아니면 스포츠 용품점 있죠? 이런 데서 예, 낚시 라이센스 팔고 있습니다. 이 그루니언 포획은 오늘 밤 9시 45분을 시작으로 17일 새벽까지 지정된 야간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그루니언 포획하는 거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미리미리 이벤트 창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이 아이스 요원이 이민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주일 새 두 번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흰색 승용차가 방향을 잃은 듯 천천히 원을 그리자 조끼를 입은 남성이 다가가

0: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던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스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흰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최소 4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발생 수시간 만에 도심 곳곳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를 죽이지 말라며 아이스를 규탄했습니다.
1: I'm disgusted. This is horrible. I mean, we're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are literally being gunned down in the street for doing nothing for the color of their skin.
0: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이 멕시코 출신 남성을 사살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규모 추방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상황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이스의 과잉 단속 논란이 올해 초에 이어 다시 확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사법 절차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문제 삼아 재무부와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소송 합의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 취지로 1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구제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민주당과 공화당 반발로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는 소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합의를 무효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 한 명을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법무부와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언론으로서의 기밀 유출을 철저히 색출해 체포하겠다고 엄벌을 났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정보 유출은 생명을 위협한다며 국가안보는 잠깐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는 이들의 협상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기소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방부 법무실이 언론 유출 조사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갖고 모든 부서와 인력에 지시사항을 내리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절차는 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밀에 대한 접근은 신성한 책임이며 이를 저버리면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출신으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해왔던 남성이 이란의 군용 드론 관련 기술을 유추하려 공모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인 사데기, 이름이 재밌죠? 모하마드 사데기라는 사람이 2024년 12월에 체포됐는데 당시 이란 테헤란에서 활동하던 친구이자 사업가에게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우회해 전자부품을 손에 넣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 군용 드론에 쓰이는 항법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올 여름 후반부터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반 트럼프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 일가족을 겨냥한 총격이 벌어져 5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은 서로 다른 장소 3곳에서 발견됐는데 붙잡힌 용의자 2명이었습니다. 용의자 잡고 보니까요. 10대입니다. YTN입니다.
3: 한적한 마을에 경찰이 출동하고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남서부 이스트 세인트루이스. 일요일에 평화를 깨는 총성이 잇따라 울렸습니다. 총격에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이들은 70대와 40대 각 1명, 20대 3명. 희생자들은 공원과 공공주택단지 등 3곳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유가족 중 1명은 어머니와 여동생, 의붓자식 등 온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다며 오열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2명은 모두 10대.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차량을 막아세워 이들을 붙잡았다며

0: 끔찍하고 악랄한 사건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용의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희생된 가족과 관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1: You can look at the family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 to the suspects that have been apprehended, and you can see that it was focused on this particular family.
2: One of the suspects is related to one of the victims.
1: Correct. At least one of them. Correct.
0: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일가족을 노린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희생자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0: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9: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0: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귀국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국민들 아직 낭만 있네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LA에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가 무너지고 차량 파괴되고 낙서에 이렇게 다르네요. 네. 노르웨이 국민들 낭만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였는데요. 모두 땅바닥에 앉아서 노적기 응원하시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네. 노르웨이는 아직 왕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북을 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월드컵 준결승 두 경기 열립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오늘 오후 12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간의 경기, 오늘 한 경기 내일 한 경기 이렇게 두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정오에 펼쳐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rning News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의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1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now claiming he will reimpose a blockade on the Strait of Hormuz and wants to charge shipping companies a 20% toll to pass. His US correspondent
2: 네, 동네 양아치를 막아주겠다라며 큰 형님이 나섰는데 결국에는 그 큰 형님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미국이 하고 통행료도 미국이 받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막겠다라면서 이란 공격을 재개하면서 이제는 그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20%의 통행료를 받겠다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20%란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 가치의 20%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못 받게 상황을 정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이 나오자 전 세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수송선의 경우에 꽉 채우면 대략 200만 배럴입니다. 배럴당 약 $80로 친다면 원유 수송선 하나는 약 1억 6천만 달러의 가량의 값어치가 있는 이 원유를 싣고 이동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20%의 통행료를 받겠다라면 선박 하나당 약 3,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골목길을 막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겠다는 양아치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선 동네 큰형님이 갑자기 그걸 내가 받겠다라고 나선 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안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미국이 받겠다. 그 비용은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관련 절차와 구성도 즉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전 세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국제수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물론입니다만은 미국도 임의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안 됩니다.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해석해 본다면 결국은 미국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게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실제로 미국의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첫째는 국제 유가 급등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통행료 20%는 원유 수송 비용에 즉각 반영될 것입니다. 수송 비용의 상승은 원유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렇게 되면 유가가 5% 이상 급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은 가솔린 가격 등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거의 시차 없이 즉각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종 석유 제품의 가격 상승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주유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품 물가의 폭등도 우려됩니다. 사실 이 석유라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초 원자재입니다. 이 석유 수송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운송업, 제조업 등 이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매우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료품부터 공산품까지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질 가계 소득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자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 거기까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글로벌 소비자와 미국 시민들에게 전가돼서 물가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걱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 극우, 선풍기를 틀면 중도, 부채를 사용하면 극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에어컨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에어컨 사용 여부를 두고 정치 성향을 가르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기온이 높은 유럽 남부의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는 45% 정도지만 미국의 약 90%나 한국의 약 86% 에어컨 보급률에 따르면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럽을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이전에는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절실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선진국임을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워낙 낡은 건물이 많아서 건축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놓지 못하는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자,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는 파리의 명품 매장에 들어가도 미국처럼 아주 시원한 느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장 밖 길거리보다는 조금 나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어컨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인 이 기후 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덥다고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면 향후 폭염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지적도 진보 성향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 진보 성향 사람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극우 추종자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다는 한 진보 성향의 주민은 에어컨을 설치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라는 이웃의 초대를 받았지만 나는 거절했다라며 지구의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잠시 시원함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 의견에는 2,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지금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소신이다라는 의견에서부터 아니 그럼 나이 많은 고령자들은 이 더위에 어찌하란 말이냐 등 갖가지 의견이 달리면서 온라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 환경을 외면하는 극우, 선풍기를 틀면 그나마 중독, 부채를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극좌인가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 에어컨 하나 갖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리 더워도 실내는 그저 시원합니다.

0: 네. 세상에 이런 법이? 수정헌법 17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에 갑작스럽게 숨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드온이 지명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 그레이엄 노드온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이며 노드온은 이때까지만 임시로 의원직을 대신 맡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연방 상원의원이 사망했는데 그의 자녀 임기를 여동생이 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는 도대체 뭐지? 그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그 법적 근거는 네, 바로 수정헌법 제17조입니다. 191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7조는 상원의원 결원 시 충원 방식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상원의원 공석 발생 시 해당 주의 주지사가 자녀 임기를 채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원의회의 결원 발생 시에 직접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누가 그 자리를 임시로 채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해당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권한을 행사해서 특정 인물을 후임자로 지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뭐 지인 여부 등등은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세한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이 맡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네, 수정헌법 제17조 스토리였습니다.
1: 자녀가 모두 독립한 뒤에도 배우자와 노년을 함께하기보다 각자의 길을 택하는 미국의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레이 디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미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문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50세 이후 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조명하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이혼 가운데 약 40%가 50세 이상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 니콜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되면서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한층 유연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부정적인 낙인도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레이 디볼스는 충동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보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고민 끝에 내리는 선택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임상심리학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는 결혼을 반드시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해지면서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죄책감과 수치심 역시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평균 수명이 길어진 점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은퇴 이후에도 수십 년의 삶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다시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이미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에게 필기시험 재응시를 요구하는 통지서가 대규모로 발송된 가운데 한인들도 이 같은 통지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이수경 씨는 지난 12일 우편하면서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발견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DMV가 지난 6월 11일자로 발송한 통지서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통지서에는 이 씨의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라며 편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 와서 합격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재시험을 예약했다는 이 씨는 언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크다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출퇴근도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한 자기들의 행정처리 문제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재시험만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DMV는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재시험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조치다라는 설명만 내놓은 가운데 대상자들은 자신이 왜 재시험 대상이 됐는지도 모른 채 면허 취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올해 정기 이의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30일 마감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의 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카운티가 산정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주는 각 카운티 감정평가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A시가 한인타운과 피커 유니언 지역을 관통하는 피커 블루버드의 대대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변 노상주차 228면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LA시 교통국은 크랜쇼 블루버드에서부터 피겨로아 스트리트까지 약 3.5마일 구간에 피코 블루버드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재 왕복 4차선인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중앙 좌회전 차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코길 북쪽 도로변 노상주차 228면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난 심화와 상권 위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출신의 한인 야구 유망주 에릭 전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릭 전은 올해 MLB 신인 드래프트에서 시애틀 메리너스로부터 10라운드 전체 310순위로 지명됐습니다. 이후 2026 시즌을 앞두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편입해 주전 내야수로 활약하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 포지션이 2루수인 에릭 전은 올 시즌 스탠포드 대학 야구부 소속으로 46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2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또 2루타 8개, 홈런 9개, 타점 28개를 올리며 공격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시애틀 메리너스는 최근 드래프트를 통해서 유망주 육성에 강점을 보여온 구단으로 에릭 전 역시 마이너리그 시스템에서 프로 경험을 쌓은 뒤 빅리그 진입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900kg에 달하는 거구의 야생 들소가 관광객을 들이받아서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브릿지 베이 캠프그라운드 인근에서 65세의 남성이 손자와 함께 들소 사진을 찍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들소가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들소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흥분한 모습을 보인 뒤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들소는 먼지를 일으키며 계속 달려왔고 이들 손자와 할아버지는 나무가 우거진 것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남성이 들소에게 들이받쳤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관리청은 들소는 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옐로스톤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동물이다라며 사람보다 최대 3배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원관리청은 방문객들에게 들소와 최소 30야드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전역에 극심한 폭염과 함께 아열대성 습기가 유입되면서 고온 다습한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고온 현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번 주 중반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LA 다운타운은 최고 95도, 96도, 또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110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팜스프링스는 112도에서 115도까지 오르면서 세 자릿수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 과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과 축구협회 임원을 잇따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의혹의 핵심, 의혹의 정점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의 소환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의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한국에서는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놓고 경찰이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두 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즉각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 두 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댔느냐라면서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혹시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게 아닐까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정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네, 드디어 재판정에 서게 된 타이레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즉 자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에 자녀가 자폐증이나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이레놀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1심에서 기각했었지만 항소재판부에서 다시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재판을 기각시키지 말고 진행시키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타이레놀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타이레놀과 관련된 재판이 현재 500여 건이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타이레놀은 임신부의 해열 그리고 진통을 위해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아 출산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에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고 또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FDA도 연관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 이후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재판정에 서게 된 타이레놀. 과연 이 세 개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출 규제, 카드 발급 제한, 모기지론 제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을 각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연방통화감독청 등 은행 감독당국은 최근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고려하라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는 대출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라는 게 결국은 불법 체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경우에 대출 상환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말라라고 연방정부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당장 금지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크레딧카드 회사들에게도 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크레딧카드 발급이나 모기지 론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도 재검토하라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이민자들 또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연방정부의 현 기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어기고 미국에 들어왔으니 제재를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체자에 대한 정책 임을 내세워서 애꿎은 이민자 사회에 대한 경제적 위축이나 심리적 위축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우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0: 땅 배출이 늘어나는 여름철 요로 결석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요로 결석, 소변이 지나는 길에 결석, 즉 돌이 생겨 배뇨 장애와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비뇨기과 질환이죠. 체내 칼슘과 요산 대사 이상 등이 요로 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도 요로 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로 결석 환자 수가 7월부터 증가하는 추세고 8월에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로 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 산통에 비유될 정도의 극심한 옆구리 통증인데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과는 달리 요로결석은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고 구토나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벼운 불편감만 있을 뿐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방치하기 쉽죠. 그러면 소변 흐름을 막고 정체된 소변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요로 폐혈증, 만성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수분 섭취,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결석이 크거나 위치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피부 절개는 없이요.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치료는 큰 부작용 걱정이나 몸이 받는 부담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무슨 병원? 맥주 좀 많이 마시면 그냥 빠져나간다는데 잘 됐다. 후텁지근한데 맥주나 좀 많이 마실까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세요. 네, 뭐 일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뇨작용을 통해서 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알코올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에 네,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한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이 5년 내에 재발을 경험할 만큼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설에 의존하기보다요, 평소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해집니다. 많은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겠죠? 또 더불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8가

0: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이어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 한 명의 타계가 정치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우군이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트럼프표 주요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토요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과 상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리티코는 공화당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부재가 당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지금 대처하기 바쁘다라면서 그레이엄 의원이 차지했던 위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 주요 입법 과제의 운명이 지금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한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와 잘 협력할 수 있던 의원이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민주당과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레이엄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가 잘 해결했었다. 그건 다른 공화당 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안건은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일 열리는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보류할 이 위험 때문에 그레이엄 의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소위 이탈표가 나올 걱정 때문에 그레이엄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당을 잘 다독거려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서 상원 의석수는 공화 52석, 민주 47석으로 좁아진 상태여서 공화당에서 3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인준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에 입원한 미치 맥코널 공화당 의원의 복귀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맥코널 의원은 경미한 폐렴 증상이 있는 가운데 넘어져서 입원했는데 당장 의회에 복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84살입니다. 공화당이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 처리도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 한 명의 타계가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스 요원 총격에 또 사망자 발생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메인주에서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이언 팩토 메인주 하원의장은 어제 SNS에 오늘 아침 비디퍼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아이스 요원이 또 연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팩토 의장은 주경찰과 공공안전국이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FBI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비디퍼드는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AP통신은 현지 이민자 권리단체인 프로젝트 릴리프 회원 중에 한 명이 이곳에서 아이스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에도 메인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였다가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의 차량 검문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서 숨진 지 6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아이스는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기 명령에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료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그가 미국에 거주한 지 35년간 범죄를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취업 허가 이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라면서 아이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한여름 밀폐된 차량에 방치된 스퀴시, 즉 말랑이 장난감이 폭발해서 10대 청소년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BS 등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13살 소녀 나탈리는 차 뒷좌석에 둔 스퀴시가 터지면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염 속 80도 이상 치솟은 차량 내부 열기로 인해 장난감 속 실리콘 젤이 급격히 팽창했고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장난감 안에서 나온 물질이 식은 뒤에 뜨거운 캐러멜이나 엿처럼 끈적거려서 제거

0: 옷을 억지로 벗기다가 피부 껍질이 함께 떨어져 나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 깨끗한 거즈를 덮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자, 지금 21세기에 이 더위 때문에 몇천 명씩 사망자가 나는 믿기 힘든 현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속출하고 있는데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유럽에는 폭염으로 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8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고 있어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을 보면 폭염이 유럽 대륙을 덮친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유럽 27개국에서는 총 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개별적 사망 원인이 일일이 다 파악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폭염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인 9천 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시기에 이 정도로 높은 사망률이 나타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면서 극심한 폭염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 사망 원인을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자국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이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가 최소 5천 명에 달한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영국에서도 2,700여 명이 폭염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미국 역시 전례 없는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약 5,8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폭염 주의보도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몬태나주 빌링스에서는 기온이 109도까지 치솟아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번 주 미 전국적으로 기온이 예년보다 20도에서 심한 경우에는 30도가량 더 높은 지역도 나올 것이다 라며 이번 한 주 내내 기록적인 고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 전선이 점차 동쪽으로 확산해서 중부지역의 경우 다음 주말까지도 폭염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3: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2: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3: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2: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3: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3: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4: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4: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제공입니다.
6: 이어서 비타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진 비타민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 헬스는 약학 전문가 매건 넌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비타민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가벼운 피부 발진이나 소화기 증상에서부터 심할 경우에는 발작, 뇌졸중,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체내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의 과다 복용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과 지방에 녹는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반면에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남아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D, E 그리고 K 등이 꼽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타민 E를 하루 400IU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출혈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사망 위험 증가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비타민 A와 D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골밀도 저하와 골절 위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의 과다 섭취는 피부 벗겨짐, 간 손상, 시력 저하, 두개 내 압력 상승, 즉 뇌 압력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초기 고용량 비타민 A 섭취는 태아의 심장과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더더욱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역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서 과다 복용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영양제 섭취 문화가 확산하면서 어린이와 고령층,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동시에 먹는 사람들의 이 과다 복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린이용 비타민은 젤리나 사탕 형태의 제품이 많아서 섭취량의 조절이 어렵고, 또 고령층은 대사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일반적인 용량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매건 넌 박사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며,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주정부들이 폐쇄된 유전과 폐쇄된 가스 시추공을 청정 에너지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는 지난해 그리고 앨라바마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비슷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오클라호마는 내년에 이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400만 개의 방치된 유전과 방치된 가스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주정부들이 2023년 기준으로 이 소유주를 알 수 없지만 아직도 폐쇄되지는 않은 그런 유정, 소위 고아유정, 소위 부모가 없는 유정이다라고, 소유주가 없는 유정이다라고 해서 고아 유정으로 불리는 게 14만 1천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이 방치된 유정과 가스정은 1년에 약 20만 톤의 메탄을 그야말로 방치된 상태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130만 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규모입니다. 또한 미국인 1,400만 명이 이 방치된 고아 유정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정들은 누출을 일으켜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벤젠 등 발암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정 에너지 용도로 서둘러서 전환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럽연합이 아이들의 SNS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에게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에 즉각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다, 현실 속에서 놀고 현실 속에서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델라이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라며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향후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연합 회원국 여럿이 일정 나이 이하 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8: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7: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8: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자, 인간의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남과 지역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때문인데요. LA는 오늘까지는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만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부터 90도로 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더운 건 내일 폭염을 위한 적응 기간입니다. 내일은 LA 93도, 오렌지 카운티 9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선 적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간의 뛰어난 장점은 바로 적응력이죠. 스토리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아우, 벌써부터 더워지네요. 저는 괜찮으십니까?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가끔 인간이 만든 매듭을 인간이 책임감 있게 풀어내는 소식에서 우리는 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저쪽 캐나다의 유명한 테마파크 마린랜드가 지난 24년도에 문을 닫으면서요. 온몸이 하얗고 미소가 아름다운 고래, 벨루가 고래 좋아하시죠? 이 벨루가 고래 30마리가 갈 곳이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마땅한 건 못 차리면 아,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없고 응?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네. 이런 경고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였는데요. 와, 극적으로 다행히도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긴급 구조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그러는군요. 30마리 중에 28마리는 미국으로, 그리고 2마리는 스페인 발렌시아로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몸 최대 길이가 16피트, 몸무게는 무려 3,500파운드나 나간 거대한, 야, 이거 거대한 정말 이송 작전이 시작된다. 그 중에 두 마리는 바로 우리의 이웃 샌디에고 시월드에 또 오게 된다고 그러는군요. 그동안 좁은 수조에 갇혀서 지내느라 고향인 차가운 북극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래 안전한 곳으로 다시 홈을 찾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저 멀리, 요즘 지구온난화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있는 고래들에게도 닿기를 바라면서, 네? 술고래는 말고요. 시원하게 고래의 꿈으로 출발해봅니다. 바비 김의 고래의 꿈.

0: 보라콜의 꿈 들으셨습니다. 바다가 그리워지는 그런 날이죠.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진짜 하와이에 가서 스노클링하던 그때가 천국이었고 좋았구나. 언제 또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빨랫감이 줄어드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뭐냐고요? 세계 누드의 날입니다. 내셔널 누드데이. 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공기 목욕을 즐기자, 또 자연주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딱 좋은 날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 나체주의자, 이 자연주의자, 내추럴리스트 이런 분들이 오늘을 진지하게 축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뭐 누드 위치 이런 게 변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옷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보자, 느껴보자라는 거죠.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도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을 맞으면서 나체로 공기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제법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입니다. 이 누드 운동 역사를 잠깐 짚어보면요. 1850년대에는 유럽에서는 옷을 벗는 게 일종의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햇빛과 공기로 결핵이나 오래된 병을 치료하는 태양 요양원이 문을 열었고요. 또 1891년도 공식 최초의 누드클럽이 영국에서, 영국령 인도에서 법원 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독일에서는 맨몸은 자연스럽고 계급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철학으로 자연 몸 문화를, 이 클럽을 열었다고 그러는군요. 그 이후에 또 영국과 미국, 멀리 뉴질랜드까지 이 운동이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마침내 국제 자연주의자 연맹이 결성됐고 오늘날 세계 누드의 날로 이어지는 그 뿌리를 갖게 됐습니다. 누드비치 가보셨나요? 저는 진짜 뭐야 이거 야 이거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 살 때 그 샌드 비치인가요? 이름도 까먹었네. 그런 비치가 있는데 쭉 비치가 굉장히 커요. 그 뉴저지 그 비치를 따라서 맨 안쪽으로 가면 여기부터는 옷을 벗든 입든 당신 자유입니다 라는 팻말이 있어요. 들어가서 입으려면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예의상 다 이렇게 벗어주는 분위기인데, 아니 뭐 안 벗어도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슬쩍 아니 근데 웃긴 게요, 지나가는 게이 커플로 보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탁 90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는데 어머나. 근데 이 기본 예의가요, 누드비치나 리조트에 가실 때 상대방이 턱시도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맞춤만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시선이 방황하지 않도록, 또 막 눈을 어떻게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팁입니다. 이 누드비치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은 집에서 맨몸으로 집안일 하시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아주 좋다고 그러는군요. 저는 주로 뭐 제가 오늘 송봉우 선배님이 스토리 뉴스에서 뭐 유럽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에어컨을 설치하면 우파, 그리고 선풍기를 쓰면 중도, 그리고 부채를 쓰면 좌파라는데 저는 좌파인 게 맞습니다. 때론 중도이기도 하고요. 올여름에는 작년처럼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 수 있을까? 근데 올여름 덥다 그러죠. 미리미리 더위에 적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개발을 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어떤 분은 수박을 퍼먹고 수박 뚜껑을 머리에 쓰고 있으면 몇 시간은 시원하다라는데, 이 수박 국물이 또 피부에도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드가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집안에서 맨몸으로 이 집안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뭐 기름에 튀는 요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누드의 이 앞치마만 둘러보셨나요? 그것도 아주 섹시한 패션이니까 여성 여러분, 남성 여러분 앞에서 네, 그런 섹시한 모습을 이 누드로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누드비치나 이런 데 가시면 수건은 필수죠. 의자나 벤치에 맨살이 닿지 않도록 위생용 개인 수건은 꼭 챙기시면서, 또 자외선 차단제로 평상시 햇볕을 보지 못했던 부위일수록 더 쉽게 탄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그 다큐를 봤어요. 굉장히 그 부자들, 여성들도 뭐 헐리우드에 이런 그 클럽의 그 생활들은 어떤가, 그 여성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베스를 하더라고요. 막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막 이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햇볕을 받는 거예요. 온몸에 누드로. 특히 평상시 제일 햇볕을 못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곳을 쫙 벌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어떤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뭐 이런 의식적인 거라서 제가 아는 언니네 집이 굉장히 발코니가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딱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언니께 그걸 권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햇볕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열치열 이 햇볕 자외선도 있지만 그 햇빛 속에서는 놀라운 또 소독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몸에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게 햇빛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뼈도 튼튼해진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햇빛도 좀 받으시면서 태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와우, 앞으로는 인공 태양이 밤하늘에 어쩌면 뜰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죠. FCC가 최근에 리플렉트 오비탈이라는 회사가 쏘아올릴 위성 이 에어란탈 1호의 발사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냐면 우주에 띄우는 거대한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 시간대에 지구의 특정 지역을 환하게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밤에도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상공 약 390마일 저 위를 떠다니는 이 위성이요. 59피트나 되는 그런 거대한 반사경을 펼쳐서 지상의 3마일에서 3.7마일 정도 되는 구역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혁신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묘한 기분이 들죠. 낮에 태양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 밤에도 이런 빛이 야, 이 밤하늘의 낭만은 누가 책임질겨? 벌써 천문학자분들은 밤하늘에 달이 수천 개 뜨는 꼴이라면서 밤하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를 뭐 한 개만 띄우겠어요? 한 개 하다 보면 야 좋다 밤에도 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막 여기저기 뜨면 저 밤하늘 저 둥글 달 좀 봐요 이래야 되는데 저 위성 좀 봐요 몇 개가 막 떴네. 그리고 밤하늘에 지금 오늘 누드의 날이라서 옷을 적게 입으면 옷 쓰레기도 줄어들잖아요. 수많은 이 저 태양에는 수많은 인공위성부터 해서 이게 다 우주 쓰레기로 얼마 전에도 뭐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야 막 이랬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라도 밤에도 밝게 바치는 이런 태양 반사경 불이 좋다. 그래도 밤은 밤다워야 된다. 밤하늘은 좀 냅둬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길게 살아서 어찌 되는가.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가 열심히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순간요. 제가 아까 기억을 못했던 뉴저지 누드비치 이름이 생각났어요. 샌디 훅이라는 비치였어요. 샌디 훅. 이게 훅 들어오는 샌드가 누드를 하다 보면 들어오나요? 혹시 캘리포니아 일대에 누드비치를 아시는 분은 여러분이 가봤던 그런 또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라디오서울1650.com에 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를 클릭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얘기도 함께 나누실 수 있고 좋은 이웃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가서 오픈 채팅방에 굿모닝 차차차라고 뜨시면 우리 굿모닝 차차차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단톡방도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굿모닝 차차차.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이랬다 저랬다. 우리 트영의 마음이 오락가락. 아우 요즘 진짜 전쟁도 이제 멈추는가 보다. 어? 게시값도 안정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3일째야 4일째인가요 오늘로 다시 또 이래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불안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영주권자분들의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부터 준비 서류, 그리고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발표한 미국 출생자녀의 시민권 판결까지 짚어봐야 할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이민법 전문가이신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반짝반짝.
1: 네, 우리 시원하게 또 입으셔서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0: 아, 네. 아, 우리 이민 생활에도 뭔가 시원한 그런 뉴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진짜 조금 불안불안하고 그래요.
1: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02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4년 임기잖아요.
0: 네.
1: 제 생각에는 2028년까지는 네. 지금보다 더 쉬워지는 일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0: 네.
1: 네.
0: 더욱이 우리 이민 사회인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여기에 잘 신경을 쓰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를 네. 뭐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죠.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행정 명령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그거는 이제 25년도에 취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마자 행정 명령을 발표했었어요.
0: 네.
1: 그 행정 명령 안에는 지금 수정헌법 14조에 나와 있는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네. 영토에서 태어난 미국의 관할권, 영어로는 네. jurisdiction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모와의 국적하고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다. 이제 이게 수정헌법 14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관할권이 네. 모든 비이민 비자 신분에 있는 합법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불법으로 있는 거의 1,500만 사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태어난 자녀들은
0: 네.
1: 미국의 관할권이 아니므로 그 네. 결과 여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행정 명령을 발표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시민 단체 또 예를 들어서 뭐 주 정부 이런 데서 다 연방 정부를 소송하게 된 거죠.
0: 네.
1: 곧바로 2025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법이니까 연방법원에 가서 또 고등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0: 네.
1: 최종 판결이 난 게 6월 30일 2026년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대법원 법관이 9명이시잖아요. 그중에
0: 네.
1: 6명이 1898년에 이거 똑같은 이슈가 이제 있었어요.
0: 네.
1: 이런 문제가. 그때
0: 네.
1: 사건을 이제 원키 마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0: 네.
1: 그 원키 마크는 사람 이름이에요. 부모는 영주권자였어요.
0: 네.
1: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아니라 부모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0: 네.
1: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US 패스포트를 제 생각에 신청을 해갖고 받았을 텐데
0: 네.
1: 그거를 가지고 해외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중국은 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가 다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너네 부모는 중국 국적자인데
0: 네.
1: 그러니까 영주권이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민권을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입국을 거절하게 된 사건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이런 식으로 가서
0: 네.
1: 그때 판결이 나기를 이거는 부모가 중국계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그 원키 마크의 주리딕션은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너는 시민권자라고 판결이 난 거고 그 해가 1898년이니까 지금까지 엄격히 따져보면은 128년 동안 이 수정헌법의
0: 네.
1: 해석이 이 결정이 맞다 하고 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리딕션은 그게 아니다라고
0: 네.
1: 이제 이의 제기하면서 행정명령을 네. 발동을 했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래도 6명의 대법원 판사는 찬성을 했고 또 세 분은 찬성이라는 게 이게 이 수정헌법이 알크 결정이 맞다는 그 얘기고
0: 네.
1: 과거의 결정이 세 분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 얘기가 맞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네. 전원 일치는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에 뭐 전원 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대법원 판사님들은 이제 그 국적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주리딕션이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그 128년 전에 결정했던 대법원 결정이 다 맞아서 네. 누구든지 현재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의 국적하고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수정 헌법의 14조를 다시 확인한 그런 결정이에요.
2: 네.
1: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결정이 탁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인민국이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뭘 발표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정 출산 있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 원정 출산이 네.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그 행정명령은 이건 아니고 시무 지침을 국무성에서 모든 해외 대사관 입국 심사하는 CBP 이런 데다 다 발송하고 이제 저희들도 다 봤으니까
2: 네.
1: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비자 신청할 때 미국에 방문하는 목적을 그러니까 속이고
2: 네.
1: 실제는 원정 출산이 주 목적인데 뭐 친지 만난다 관광하러 온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 네.
1: 약간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2: 네.
1: 그런 시행 지침을 또 발표를 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미국령은 사실 이 본토만 있는 게 아니라 하와이뿐만 아니고 뭐 괌이나 이런 데도 다 미국 영토거든요.
2: 네.
1: 그래서 괌 같은 데 가서 자녀를 낳아도 미국 시민권
2: 을
1: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2: 네.
1: 입국 심사를 받게 되면 공항이든지 뭐 씨폴트, 뭐 에어폴트, 뭐 우리가 보도 이렇게
2: 있는
1: 미국
2: 데서?
1: 국경에는 네. 다 이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이제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불려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진 거죠.
2: 네.
1: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또 왜
2: 네.
1: 여기 LA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산후조리원이랄지 막 이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네.
1: 이 핸드폰 같은 것도 압수를 해가지고
2: 네.
1: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했는지
2: 아.
1: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가 지금 되게 옛날에도 까다로워졌지만 갑자기 더 많이 까다로워졌고
2: 네.
1: 또 이런 그 원정 출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2: 네.
1: 모든 것들도 이 전자기기를 도대체 국경에서 어디까지 검색이 가능한지
2: 네.
1: 또 불법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진짜 실제로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받고 있어요.
2: 네.
1: 거기에는 영주권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 이슈는 오늘은 이제 시민권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2: 네.
1: 또 한 세션 제가 시간이 나면 별도로
2: 네.
1: 또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공항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2: 네.
1: 안전하게 영주권자나 이런 방문객들이 지금 입국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2: 네.
1: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기기들을 도대체
2: 네.
1: 이 CBP
2: 네.
1: 국경 세관 단속은 어디까지 조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2: 네.
1: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2: 네.
1: 제가 상담을 아까 했다는 게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오래 나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데 그 오래가 옛날에는 1년 이상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6개월 정도만 넘으면 오래 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2: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는데 경고가 너 다음에 영주권 박탈할 거야. 뭐 되게 일반 사람 영주권자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겠어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도
2: 네.
1: 미국에서 많이 안 살면 너 미국에 살 의사가 없으니까 앞으로 영주권을 우리가 박탈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2: 네.
1: 네, 그런 거는 이제 별도고 이제 지금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 모두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 오는 거를 우리가 birth tourism 그러니까 애를 낳기 위해서 오는 여행 또는 앵커
2: 네.
1: 베이비가 왜 앵커가 닷을 내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잠깐만 와서 애만 낳고 가는 앵커
2: 네.
1: 베이비 이런 거를 굉장히 앞으로 단속을 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입국 목적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러 오는 게 밝혀지면
2: 네.
1: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관광 왔다고 막 우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뒤져서 봤더니 뭐 어디 산후조리를 했다 연락해놓고 의사하고 막 커뮤니케이션 한 것도 이런 거 나오면 네. 그다음에는 이제 관광만 왔다고 하는 게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2: 네.
1: 이제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민국은 너는 입국 목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무비자든지 그게 다른 비자로 왔을 경우에
2: 네.
1: 이제 비자 프라우드를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
1: 비자 사기.
2: 네.
1: 비자 사기의 페널티는 평생 입국 금지예요. 사면 받을 길도 있기는 있는데 자녀 여기서 태어난 자녀 때문에 사면 받는 방법은 법 자체가 없고요.
2: 네.
1: 뭔가 비자 사기에 인발부 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사면을 받아야지 나중에 영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2: 네.
1: 근데 그 사면을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이 평생 입국 금지 당한 것 때문에 합법으로 사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익스트림 할십을 증명을 해야지만 사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2: 네.
1: 저희가 일하는 것 중에 가장 하이 스탠다드가 이 입국 인어드미서빌리티, 입국 금지 조항을 사면받는 기준이에요.
2: 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뭐 앵커 베이비 이런 것도 걸리면
2: 네.
1: 또 입국 목적이 틀리다. 너 비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쓰지 않지 않았냐.
2: 네.
1: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임시로 방문 온 사람들만 해당 사항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나
2: 네.
1: B2 비자나 뭐 비즈니스 비자, B1 비자나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ESTA라고 그래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 네.
1: 90일 동안 체제하는 거.
2: 네.
1: 근데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막 외투도 입고 하니까 배가
2: 네.
1: 많이 안 나온 사람은 가리기가 좀 쉬워요.
2: 네.
1: 그런데 여름에는 옷을 다 얇게 입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막 숨길 수가 없고
2: 네.
1: 그래서 입국 심사가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다.
2: 네.
1: 이제 그런 얘기를 일단 잠깐 나누고 싶고요.
2: 네.
1: 그다음에는 이제 영주권자로 살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안 초조한 일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2: 네.
1: 지금은 많아졌잖아요.
2: 그쵸.
1: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여기 거주하고 해외 장기 체제 안 하고 또 세금 잘 내고
2: 네.
1: 범죄 연루 안 하고 그러면 또 걱정할 일이 기본적으로는 없겠죠.
2: 네.
1: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가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요즘에는 뭐 DUI가 하나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와서 나 한국에 나가면
2: 네.
1: 들어올 수 있는 공항에서 막 쫓겨난다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2: 네.
1: 공항에서 제 생각에 영주권이 뺏긴 사람들을 제가 추방 재판을 지금 여러 명 도와드리고 있는데
2: 네.
1: 대부분은 그 비자 사기에 걸린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사기 중에서도
2: 네.
1: 과거에 연방이 기소해서 유죄를 인정한 이상한 신분 유지용 학교에 돈만 내고 신분 유지용으로 다녔다는 거죠.
2: 네.
1: 그중에 영주권자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옛날에 잘못 줬다는 거예요. 민국이 이제 와서.
2: 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가 그 문제가 되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해외 여행할 때나
2: 네.
1: 또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다 조심하셔야 돼요. 영주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더라도 정부가 바뀌면서 심사 기준이 바뀌고
2: 네.
1: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뭐 요즘엔 AI까지 등장해서
2: 그렇죠.
1: 더 많은 데이터가
2: 네.
1: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2: 네.
1: 이 불안하신 분들은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2: 네.
1: 그러니까 이게 해외 갔다 오는 게 안전한지 어쩐지 이런 걸 꼭 전문가랑 확인하시고
2: 네.
1: 또 우리가 크리미널 기록이 있는데도 뭐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꼭 가봐야 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어떨 때 저희가 이제 콜트에서 이거 Certified Archive이라 그래서 콜트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부탁하면 이게 인어드미서블 입국 금지할 만큼 입국
2: 네.
1: 금지는 곧 추방 대상이에요.
2: 네.
1: 바꿔서 얘기하면은
2: 네.
1: 그러니까 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DUI가 기록이 두 개가 있어도
2: 네.
1: 이게 인어드미서블 한 게 아니다라는 이민법 네. 조항을 저희가 잘 설명을 해서 콜트에 다켓슛을 띄워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어터니가 써준 메모랜덤도 다 가지고 있으면 입국 심사하는데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왜 답을 모르면은 사람이 기다리는 그 몇 시간 동안 엄청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2: 네.
1: 이제 확실치 않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시민권자면 이제 설령 잘못을 하더라도
2: 네.
1: 추방이 된달지 뭐 입국을 거절당할달지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영주권자로 사시면서
2: 네.
1: 별일이 없다면
2: 네.
1: 귀화를 하셔가지고 네. 미국 국적 시민권자가 되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이민국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안 쓰는 유일한 연방기관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민국의 모든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냐면 그 신청자들이 낸 수수료.
0: 네.
1: 수수료로 모든 이민국 직원의 월급을 포함해서 운영 경비가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시민권 자격 요건을 시간이 나면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6월 23일 정도, 그러니까 한 얼마 안 됐죠. 한 2주쯤 전에 이민국이 네. 이제 최근에 이민국 심사 기준을 많이 바꾸면서 제가 보면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게 되니까 그 경비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지금 우편을 하면 760, 온라인을 하면 $50 깎아줘서 이제 $710인데
0: 네.
1: 무려 75%를 곧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0: 75%요?
1: 네, 와. 웬만하면은 10%, 2%도 우리가 좀 높은데
0: 네.
1: 75%가 올라가니까 얼마를 받느냐면 앞으로
0: 네.
1: $1,430이래요. 우리가 온라인 파일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서류를 많이 올리고 하는데 좀 힘드니까
0: 네.
1: 저희가 온라인 파일을 선호하진 않아요.
0: 네.
1: 온라인 파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50분씩 $50씩 그
0: 네.
1: 파일링 피를 디스카운트 해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발표한 날이 6월 23일인데 연방 관보가
0: 네.
1: 나오면 보통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most likely
0: 네.
1: 8월 23일 또는 그 이후로 지금 피가 760불에서 무려 1,330불로 올라가고
0: 네.
1: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뭐 내가 메디카를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0: 네.
1: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또 피를 면제하는 걸 제가 신청을 해주기도 하는데
0: 네.
1: 앞으로 시민권은 피 면제를 없애버리겠대요. 지금은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도 메디칼
0: 네.
1: 받고 계신 분을 이제 영주권 받고 20년이 넘었으니까
0: 네.
1: 20문제만 공부하고 한국 통역관 데리고 가서 한국말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또 리타하셨기 때문에 소득도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B 웨이버를 신청해서 760불을 면제를 받고 가서 한국말로 시험 보고
0: 네.
1: 이런 것도 피 면제도 이제 지금 마지막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민권 할 때 피 면제를 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0: 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민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제가 말씀해드렸는데 시민권도 이제 굉장히 그 섹션별로 조심할 거 주의할 거 이렇게 많으니까
0: 네.
1: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자격 요건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0: 네.
1: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취업 이민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0: 네.
1: 가족 초청은 1, 2, 3, 4순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정치 망명한 사람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로터리 우리가 이제 그
0: 로또 당첨요?
1: 이민, 네, 이민
0: 네.
1: 많이 이민, 안 오는
0: 이민
1: 나라들은
0: 네,
1: 추첨을
0: 네.
1: 해갖고 주는
0: 네.
1: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거의 그 시민권자랑 결혼한 배우자 빼고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돼요.
0: 5년?
1: 네. 5년 되기 전에 90일 전서부터 신청을 받아줘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초청해야 된다 할지 뭐 부모님 여기 사시는데 이미 불법이 되셔서 빨리 부모님 영주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딱 만 5년 채우기 90일 전서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랑 결혼하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0: 네.
1: 이제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3년 되기 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0: 3년 되기
1: 90일 네, 그러니까
0: 전에?
1: 이게 아주
0: 네.
1: 기본적인 거고 시민권은 어떤 분은 아 우리 애가 14살인데 시민권 받을 수 있냐? 네,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0: 네.
1: 부모가 대신해서 아이를 시민권 신청을 N600라는 양식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0: 네.
1: 지 스스로 신청을 하려면 일단 만 18세가 넘어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 18세 이민법상의 성인이 대부분 21세지만 가정법상은 18세인데 이 시민권 신청하는 나이는 18세라고 정해져 있어요.
0: 네.
1: 그럼 영주권 받고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막 접수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0: 네.
1: 이제 5년이면은 60개월이잖아요. 근데 60개월 중에 반 이상 네. 반은 30개월 플러스 하루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자격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 계셨던 분들은 내가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갑자기 1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 막 날짜를 쌓아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살은 날짜가 30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5년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30개월 플러스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러니까 뭐 한 6, 7년 전에 이제 바뀐 규정이 뭐냐면 해외를 나갔는데 한 번에 재입국 허가가 있었더라도 6개월 이상을 있다가 들어왔어요.
0: 네.
1: 그러면 네가 그동안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5년 살았든 doesn't matter 상관이 없다.
0: 6개월이 넘으면?
1: 네. 6개월이 넘으면 이제 네. 다시 4년 반을 살기 전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이민국이 돈을 받기 때문에 접수증이 날라오거든요.
0: 네.
1: 그럼 접수증이 날라오면 내가 아무 됐다. 문제 없나 봐. 근데 어디 가서 떨어지냐? 인터뷰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접수하는 창구는 네. 서류를 심사하지 않아요.
0: 그쵸.
1: 돈만 오면 잘못됐어도 일단 영수증이 다 발급이 되고
0: 네.
1: 영수증이 발급되면 한두 달 후에 지문 통보서도 날라오고
0: 네.
1: 그러면 지문 통보서 날라와서 지문까지 지금 내가 진짜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막 거의 확신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는 애초에 인터뷰 한 날까지
0: 네.
1: 담당 이민자는 그 파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제가 인터뷰를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에 시민권도 많이 따라가 드리는데
0: 네.
1: 특히 크리미널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요즘에 잘 해야 돼요. 가서
0: 네.
1: 언제 어디서 뭐가 있었는지 뭐 벌금은 낸
0: 네.
1: 건지
0: 네.
1: 기록이 말소가 된 건지 그때 상황을 뭐 설명해보라는 등 이렇게 좀 되게 까다롭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변호사 사무실처럼 서류 담당자가 정해진 적이 없는 데다가
0: 네.
1: 하루에 한 사람이 7명, 8명을 인터뷰하는데
0: 네.
1: 그 파일을 그 이민국에 가서 체크인할 때까지 그 인터뷰한 어피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류 정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0: 네.
1: 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주 조건이 해외에 많이 나가 계셨던 분들은 이제 거주 조건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0: 예, 미국도 언젠가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전쟁 시에 한국처럼 의무적으로 병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전쟁이 나면 셀렉트해서
1: 아.
0: 이제 국가에 가서 그 병역의 의무를 비상시에, 전쟁 시에
1: 예, 예.
0: 해야 될 의무가 영주권자한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국적이
1: 네.
0: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근데 여기는 군인 자체가 직업 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발런트에서 가는 거지 착취 이제 강제로 하라고는 하지 않잖아.
1: 네.
0: 그래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이 셀렉티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민한 부모님 이걸 모르시고
1: 아.
0: 근데 애가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잘
1: 네.
0: 우연히 듣기 전에는.
1: 네.
0: 그래서 이 18세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모르고 등록을 안 했어도 시민권을
1: 네.
0: 신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1: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0: 네, 그래서
1: 그걸
0: 꼭 알아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8세, 26세 안 한 사람은 언제 신청을 할 수
1: 있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요?
0: 5년이 이제 페널티예요. 5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1: 네.
0: 31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 아,
0: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을 해갖고 배우자가 유학생인데 이미 신청하려는데 이제 시민권 신청하러 왔어. 근데 우리가 셀렉티브 서비스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게 뭔데요? 이러신 분들은 다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시민권을 빨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1: 네.
0: 31세가 넘어야지 신청할 자격을 주니까.
1: 네.
0: 아마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31살이 군대 가기에는 조금 나이가 좀
1: 일단,
0: 들었다고
1: 네.
0: 생각해서.
1: 그게 남녀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0: 남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1: 남자만.
0: 네, 여자는
1: 미안하다. 남자들이요.
0: 네, 남자들은 한국의 네. 병역의 의무도 여자는 없잖아요.
1: 네.
0: 남자들만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구 사항인데 지금 바뀐 시민권 규정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더불어서 너는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여야 된다 또 이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근 모랄 캐릭터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1: 네.
0: 그럼 여기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일해서 직장에 세금 잘 내면 이제 옛날에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1: 네.
0: 물론 지금도 그게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1: 네.
0: 이제 정부가 외국인한테 귀화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는
1: 네.
0: 커뮤니티를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약간 그 누구나 하는 의무적인
1: 네.
0: 거니까 그걸로 근모랄 캐릭터로 충분치 않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심사를 하고 있기
1: 네.
0: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남을 돕는 게 이제 선한 마음 진짜 자발적으로
1: 네.
0: 나와야 되는데
1: 네.
0: 미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이민국이 그런 걸
1: 네.
0: 심사함으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든
1: 네.
0: 진짜로 이렇게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 쿼터에 한 번이든
1: 네.
0: 뭐 푸드뱅크든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봉사하면
1: 네.
0: 미국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1: 아.
0: 내가 봉사를 했다는 기록을 띄워와야
1: 네.
0: 돼.
1: 아.
0: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1: 네.
0: 돼 있는 데서
1: 네.
0: 내가 봉사한 거를 알리고 나중에 기록도 띌 수 있는데 그래서
1: 네.
0: 제가 이제 이렇게 가장 오프닝에 많은 데가 제가 보면은 푸드뱅크 같은 데요.
1: 네.
0: 푸드뱅크는 미국 전역에 다 있고 지역마다 다 있고 뭐 한 번에 이런 시민권 뭐 영주권 이런 거 사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원봉사자가
1: 네.
0: 거의 15,000명 이상씩 봉사하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이제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1: 네.
0: 인터뷰도 하지 않아요. 스케줄이 딱 잡혀서
1: 네.
0: 가서 봉사하고 기록도 온라인에서 자기가 또 나중에 스스로 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
1: 네.
0: 뭐 빨간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저기 뭐 햇땡볕에 나가서 막 쓰레기 줍고 이런 것도 또 커뮤니티
1: 네.
0: 봉사긴 봉사인데
1: 네.
0: 막 더운 데 가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 네.
0: 조금 시원한 데서 이제 캔푸드 같은 거 패킹하는 거잖아요.
1: 네.
0: 푸드뱅크 이런 거는.
1: 네.
0: 그러면 그런 거 하시면 뭐 좋은 일 하는 데 가면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1: 네.
0: 있어서 이게 약간 뭐 엔돌핀도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처음에는 막 의무감으로 갔다가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1: 네.
0: 또 보람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1: 네. 변호사님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이제 커뮤니티 네. 봉사를 이제 많이 과거에는 많이 했고 지금은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막
1: 네.
0: 피지컬리 시간 내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저도 이제 과거에 뭐 가정 상담소 이런데 제가 이사도 거의 한 15년 했고요.
1: 네.
0: 뭐 이사장도 한 3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제가 만난 손님들이 저보다 사회봉사 더 많이 한 사람은 아직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
1: 어머나 그러시군요.
0: 네, 아니 이건 네.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네.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외에도 조금 네. 이렇게 커뮤니티를 돕고 그게 내가 아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네.

0: 날리지 이런 거를 쉐어링해서 우리 사이가
1: 네.
0: 조금 건강해지면 되게 도움이
1: 아,
0: 된다는 뜻입니다.
1: 그래서 우리
0: 네.
1: 재인정 변호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0: 네.
1: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입니다. 3435 윌셔 블루바드, 그리고 수인 넘버 305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738-0928. 0928로 여러분 고민되시는 일이 있으시면 상담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셀렉티브 서비스 이건 어디서예요? 이 질문도 우리 재인정 변호사님한테
0: 네,
1: 하시면
0: SSA.gov
1: 네.
0: 우리가 얘기하는
1: 네.
0: 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스 오피스 통해서 등록하고
1: 네.
0: 등록하면 등록 번호가 나와요.
1: 네.
0: 네, 그거를 꼭 킵하셔야 됩니다.
1: 네.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곧 나와서 오늘 못 다하신 말씀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8: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7: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8: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7: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8: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류마티스 관절염,
12: 어깨와 허리 통증,
1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1: 진통제 없이
1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7: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칠감 농산 콩국수 모밀 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7: 혜택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9: 198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2: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1: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11: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1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4: 센터 메디컬 그룹
1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쉬는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는 먼저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요. 세계 곳곳에 흥미로운 소소한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모닝 브라우징. 요즘 일본 황실이 심각한 후계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남성 왕족이 단 3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3명 중 2명이 이미 60대 이상이란 점입니다. 가장 나이 어린 계승자가 2006년생 히사히토 왕자 단 한 명인데요. 이러다가 대가 끊길지 모른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는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뜨겁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왕실의 전통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붕어도 권리가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에서 아주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니 물고기가 세상에 햇빛도 저렇게 내리치고 살 수 없는 저 지경에 아우 불쌍해라 이래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이 물고기도 금붕어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적인 존재로 공식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물건이나 재산에 가깝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금붕어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어엿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금붕어 어항청소 제대로 해줘야 돼요. 안타까운 남미 소식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남반구인 남미로 훌쩍 떠나서 스키를 즐기는 분이 제 주위에도 계셨었는데요. 올해는 안 되겠네요. 남미 칠레의 자랑인 안데스 산맥이 수년째 이어진 심각한 가뭄으로 눈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얗게 덮여 있어야 할 산맥에 눈이 내리지 않다 보니 이 지역 스키장의 90% 이상이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설원을 기대하면서 피서를 겸해 찾아간 스키어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아쉬운 소식이네요. 하루빨리 안데스의 시원한 눈 소식이 다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계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인류의 오른손잡이 특성이 무려 5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누구냐? 당시 바닷속을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던 지렁이 모양의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동할 때 아니 옛날 분이라 이 녀석이라면 안 되겠죠. 이 선배님, 조상님이 이동하실 때 한쪽 방향으로 몸을 비트는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좌우 비대칭 습성이 먼 훗날 인류의 오른손잡이 유전자로 이어졌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나 이게 맞는 말이야 진짜? 5억 5천 년, 5천만 년 전, 응? 5억 5천만 년 전 지렁이가 지금 우리의 손잡이를 결정하다니. 아, 좀 신기롭네요. 나 오늘 나이스 샷 할 거다. 곰이 골프채를 털어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한 골프장에서 바로 황당한 도둑이 촬영이 되었는데요. 필드 위 카트에 놓여있던 골프채, 골프가방을 세상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덥석 물고 유유히 사라진 겁니다. 야, 이 골프를 곰도 치겠다고 가져간 걸까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걸까? 영국 런던에서 래퍼 핏불이라는 래퍼의 콘서트장에서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민머리, 우리말로 대머리를 따라하기 위해서 팬 2만 2,141명이 단체로 대머리로 머리를 깎았냐? 그건 아니고요. 대머리 캡을 쓰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객석 전체가 매끈하게 빛나는 장관을 이루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러는군요. 아, 팬들의 지독한 사랑, 아, 인정합니다.

0: 이 노래를 좋아했던 우리 오라버니 생각이 나네요. Melody of Love, 바비 윈튼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1973년인가요? 그때 빌보드 차트 3위로까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게 있죠? 뭐야 들어가야 제 코함.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My melody of love 이러잖아요. 아니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폴리시 말이라고 합니다. 내 사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My love I love you 라는 그런 폴리시 말이에요.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바로 폴리시 프린스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이 바비 윈튼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노래에 바로 폴리시 말을 넣습니다. 요즘 BTS나 또 우리 블랙핑크 이런 보면 이 노래 속에 우리 한국말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하는 참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보통 폴리시 그러면 여러분 글쎄요. 저는 LA에서는 폴리시 분을 잘 만나지 못했지만 동부 살 때는 폴리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특히 폴리시 조크라고 해서 왜냐면 이렇게 폴리시라고 그러면 막 웃으면서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주류 사회의 편견과 풍자가 폴리시 조크에 담겨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전쟁과 가난을 피해서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미국의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이 동부 쪽의 공업 도시에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당시 언어 장벽 때문에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뭐 영어 쓰니까 괜찮지만 이 폴리시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친 노동이나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순박하지만 어설프고 멍청하다라는 식의 편견을 담은 농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시트콤 All in the Family라는 70년대의 시트콤을 비롯해서 턱쇼라든가 방송에서는 이 폴리시 조크가 대중적인 유머 코드로 자주 쓰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정 민족을 비하하는 성격이 있는 거는 방송에 함부로 쓰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그때는 그게 옳았던 거예요. 폴리시 사람들은 어색하고 엉뚱한다 이런 아주 고전적인 대명사가 됐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어디 그 길가에 길다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차라리 장대를 바닥에 가로로 눕혀놓고 줄자로 길이를 재보면서 한번 세워보지 그래요. 그랬더니 폴리시가 딱 화를 내면서 아 참 이 사람 답답하네. 우리가 지금 장대의 높이를 재려는 거지 길이를 재려고 그러는 거야? 응? 길이나 높이나 뉘어놓으면 이제 그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아니 이걸 눕혀놓으면 어떻게 높이를 재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의 조크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폴리시 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이러지만 여러분 친구 가운데는 혹시 폴리시 조상님을 두신 분 혹은 폴란드에서 이민 오신 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폴란드 가보셨습니까? 전 아직 못 가봤는데 그쪽 동유럽도 한번 가고 싶은데 요즘 유럽의 날씨가 정말 정말 많은 분들도 사망을 했죠. 이 더위가 빨리 이상기후가 좀 잘 잡히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12시부터 드디어 4강전이 시작되죠. 프랑스와 스페인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달라스에도 날씨가 굉장히 폭염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걱정이라는데 별일은 없겠죠. 자 오늘 12시부터 스페인과 프랑스가 경기를 합니다. 내일은 아틀란타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또 한판 승부를 벌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요. 아우, 나도 이제 폴리시 말 한마디 할 줄 아는데. 외우세요. 뭐야, 들어가. 얼른 들어가, 이거죠. 뭐야, 들어가. 야채, 야채, 코함.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My love, I love you 라는 폴리시 말입니다. 뭐야, 들어가, 야채, 코함. 잠시나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언연어가 아니고 언정어. 아니 너무 이름이 매력적인 언정씨, 김언정씨, 헬스코리아의 김언정 쇼핑 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도 너무 맑고 청량하신데 아이 그 목소리로 이제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시작하실 때 헬스코리아를 좀 외쳐주시면
0: 먼저 해주세요. 네. 아니 언연어.
1: 하지 마세요. 정말
0: 언정 씨
1: 저희 사이에 금갑니다.
0: 아 언정 씨는 늘 봐도 패셔니스타입니다.
1: 근데 오늘 의상
0: 어떻게?
1: 너무 좋으세요.
0: 아 저는 자랑 좀 할까요? 이 옷을 건졌어요. 세컨핸드 스토어에서 중고 옷을 샀는데 이마에 살게. 비밀. 근데
1: 착한 가격.
0: 이거를 안 입 이제 다 정리하려고요. 이렇게 넣었는데. 그 백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나 이거 이것까지 내보냈으면 입을 게 없겠구나 싶었는데 시원한 옷들이 거기 다 들어 있더라고. 얼른 주워 입은 거예요.
1: 오늘 날씨가 또 이렇게 더우니까 이번
0: 물빨래 막 해도 되는 옷 얼마나 좋아.
1: 너무 좋네요. 그런 이제 가성비 갑인 물건들 사면 사용하면서도 좋고 또 입으시면서 기분 좋고.
0: 맞아요.
1: 네 그런 가성비 갑 건강을 것들. 위한 건강을 위한 가성비 갑
0: 헬스코리아.
1: 역시 센스 있으시다.
0: 헬스코리아. 아니 우리 언정 씨는 늘 진짜 방송을 너무 잘하셔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1: 아, 또 이렇게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아,
0: 오늘 헬스코리아 말고 뭐 재미난 얘기 없으세요?
1: 헬스코리아 빼고는 재미날
0: 옛날 피서지에서 있었던 일 막 이런 거.
1: 헬스코리아 빼고는 재미날 수가 없고 이제 피서지 막 얘기하시고 했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0: 그렇죠. 내일 더 덥대요.
1: 네. 그리고 뭐 한국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폭염이고 뭐 장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실내에서 잘 안 나가게 되고
0: 까딱하기 싫어 진짜.
1: 그 이럴 때 또 우리가 추울 때도 그렇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이럴 때도 몸에 이게 변화가 생겨요. 아무래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잘 관리하시던 분들도 무너지시기가 쉬운데 헬스코리아와 가깝게 지내시면서 일단 몸에 좋은 것들 좀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덥다는 핑계로 운동을 또 안 하게 돼요.
0: 그러면 안 돼 진짜.
1: 안 움직이게 되고
0: 운동을 해야 돼요.
1: 움직이면 땀나 안 돼 막 이러시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가 또 근육량이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데 운동을 해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0: 운동까지 안 하면 진짜
1: 운동까지 안 하면 정말 무너집니다.
0: 골로 가는 길이야 진짜. 운동 안 하면 진짜요.
1: 아니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저보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인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걔가 요거를 병원 가서 그 골다공증이라는 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저 운동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애였는데 얘가 바로 그냥 그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짐을 끊어서 다니는데 걔가 좀 소위 독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는 애예요. 근데 걔가 이지바이크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에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이지바이크
0: 다리만 올려놓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그러면 저절로 운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전에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렇게 약간 좀 신호가 오거나 뭔가 이렇게 충격요법이죠 막말로.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진단이 안 나왔다면 생각을 못했을 텐데 얘가 그렇게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야 너 이지바이크라도 하나 사라 이럴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던 애가
0: 어머나
1: 듣고 흘려버리던 애가 짐은 짐대로 끊고 그건 그거대로 집에서 근데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산 줄 알았죠.
0: 그랬구나. 저도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 듣고
1: 당뇨 너무 좋아요.
0: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도 수영 짐을 끊었는데 이지바이크도 사다 놓고 그냥 집에 멍하니 요즘 또 더우니까 밖에 나기 싫잖아요. 그럴 때 그냥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1: 정말
0: 더군다나
1: 좋아요.
0: 가격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1: 이것도 가성비 갑이죠.
0: 네. 얼마입니까?
1: 요게 마사지 볼까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주는 운동기구지만 여기에 다른 이런 비슷한 것들이랑은 이제 완전히 차별화됐다. 비교 불가라고 얘기하는 게 용천혈 부분에 마사지 볼이 있으면서 이게 지압돌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계속 움직여주면서도 꼭꼭꼭꼭 발바닥은 또 마사지를 해주는.
0: 용천혈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1: 너무 좋아요. 거기는 그냥 막 우리가 지압봉 같은 걸로도 막 누르기만 해도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0: 네.
1: 근데 그런 혈자리들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시간까지 절약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 기구가 249불.
0: 야, 이건 그러니까 진짜
1: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 막 이렇게 보고 막 비교하시면

0: 분들은 두 대씩 사가세요.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1: 두 대씩 사서 여기 사다가 저기 사다가 그건 얼마 아닐 테고 누구 주실라고?
0: 직장.
1: 아 사무실에다가
0: 사무실
1: 갖다
0: 밑에다가 놓고.
1: 아 그러네요.
0: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위아래층에 놓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네. 보이는 곳에 있어야 바로 바로 얹고 한다. 또 네. 들고 오락내락 하기 힘들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착하다는 얘기죠.
1: 네. 그러니까
0: 다른 물건들과 비교해 보면은 더 그런 네.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지바이크는 일단 이제 모르시는 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1: 네.
0: 제품을 설명해 드리면
1: 네.
0: 우리 저기 한미용님도 얘기하셨지만
1: 네.
0: 그냥 발만 얹으시면 돼요. 발만 딱 얹으면
1: 네.
0: 자동으로 얘가 돌아갑니다.
1: 그 관절 페달이. 운동도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아주 좋겠다. 무리가 안 가잖아요. 관절은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1: 네.
0: 운동은 해야겠는데 또 너무 갑자기 또 그 숙제하듯이 막 하시면서 무리하시면 관절에 무리 가서 또 오히려 더 며칠 더 쉬셔야 돼요.
1: 저 진짜 그랬어요.
0: 하루 운동하고.
1: 진짜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했어.
0: 그 네. 의욕만 앞서시면 네. 좋은. 그리고 또 마음은 저희가 청춘이잖아요. 항상 네. 마음은 20, 30대인데
1: 네.
0: 몸이 이렇게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리하셔서 그 오히려 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1: 맞아.
0: 더 길어졌다 이러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또 그리고 좀 무리해서 하시기 전에 요 워밍업처럼 하시면 좋으니까
1: 네.
0: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는데 요게 자동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30분 동안 그냥 발만 딱 얹어놓으면 뭐 빨리도 갔다 천천히도 갔다 또 뒤로도 가요. 이런 아킬레스건까지 관리가 되는 그래서 뒤로도 갔다 막 이게 재미나요. 리드미컬하게. 네. 그래서 어깨춤이 저절로 난다. 상체까지
1: 음악 들으면서 해도 좋겠다.
0: 상체까지 운동이 네. 되고 네. 또 뭐 TV 앞에 이제 쇼파 밑에다 놓고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거든요.
1: 네.
0: 시간 절약까지 된다.
1: 네.
0: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자세 같은 경우에도 요 이지바이크를 하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1: 네.
0: 펴게 된다고 네. 의식적으로 그런 네. 얘기까지 하세요 지금.
1: 네, 갑자기 막 허리 피고 있어.
0: 얘기하는데도
1: 네. 의자가 이렇게 높아서.
0: 그 저희 네. 코블체어 있잖아요. 또 네. 바른 네. 자세 교정 네. 회수는 그거 같이 놓고
1: 네.
0: 앉아서 하면 진짜 이게 체형 교정 효과에 하체 근력은 근력대로
1: 되고.
0: 이제 강화된다라고 얘기하세요.
1: 네.
0: 근데 그런 프로그램 말고도 수동으로
1: 네.
0: 또 속도 조절도 다섯 단계로 돼요.
1: 네.
0: 5단계.
1: 네.
0: 그래서 뭐 3, 4, 5는 그래도 좀 점점점 막 빨라지고 막 이게 약간 저희가 경보 빠르게 걷는 거 그런 효과가 있지만 1, 2단계는 정말 느려요. 천천히 움직여요.
1: 그 재활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겠네요.
0: 그래서 요거를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라고도 하지만
1: 네.
0: 그런 분들은 또 본인들이 재활 치료 의료 기기다, 재활 운동 기구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1: 네.
0: 그러니까 재활 치료 받으러 이제 그런 센터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근데
1: 네.
0: 기관 같은 데 가셔서 받는 건 맞는 거지만
1: 네.
0: 집에 있는 시간이 저기 훨씬
1: 그럼요.
0: 많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거기는 잠깐 뭐 네. 집중 치료하는 거니까
1: 네.
0: 그리고 와서도 또 우리가 뭐 아무리 공부 학교에서 많이 해도 집에 와서 또 숙제하듯이
1: 네.
0: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재활치료하시는 기간에는
1: 너무 좋겠네요.
0: 혼자 움직이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1: 네.
0: 그리고 잘 안 되는데 요게
1: 네.
0: 1, 2단계는 일정한 속도로 정말 네. 천천히 움직여주니까 무리 없이 그리고 그 폭도
1: 네.
0: 딱 그 정확한 간격 폭으로 하는 거잖아요. 속도도
1: 네.
0: 그렇고. 그러니까 재활 치료하는데 너무
1: 네.
0: 도움받았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막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까지 가고 그러셨대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더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된다는데
1: 그럼요.
0: 그 고통은
1: 네.
0: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1: 몰라요.
0: 본인밖에 모르고
1: 그럼요.
0: 옆에서
1: 네.
0: 따님이 엄마 그러다가 수술 다시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하고 싶냐고 빨리 걸으라고 움직이라고 막 이러는데
1: 네.
0: 너무 보기가 싫더래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야 네가 걸어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1: 네.
0: 너무 아프니까 근데 요거는
1: 네.
0: 그냥 발만 얹으니까
1: 살살
0: 천천히 정말 나를 잘 내주듯이 그래서 여기서
1: 네.
0: 이제 며칠 하면서 속도를 2단계로 높이고
1: 네.
0: 이렇게 점점점 좋아졌다.
1: 네.
0: 그 단계에서 이제 굳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나를 움직이게 해준
1: 네.
0: 그런 재활 치료 운동 기구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또
1: 네.
0: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으로 당뇨여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하셨대요. 근데
1: 네.
0: 이제 잘 하시다가도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사람이.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까지 왔대요.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고. 네. 나는 막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막 운동하라는 얘기 들으면 더 하기 싫고 숙제 같고. 네. 그랬대요. 그래서 네. 혼자 막 화도 나고 이랬는데 이지바이크를 TV 그걸로 보신 거예요. 광고로.
1: 네.
0: 그래서 막 하는 걸 보니까 쉬워 보이고 저게 진짜 운동이 될까 싶기는 했는데 이제 매장 네. 오셔가지고 해보시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보셨대요.
1: 네.
0: 이게 사면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네. 뭐든지 하시는 게 좋으니까 뭐 무리 없는 네. 선에서 뭐 부담이 안 가시는 가격이라며 네.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1: 야.
0: 그래서 헬스코리아 매장 가셔서 해보시고 네. 들여놓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전도사가 되셨어요. 정말 네. 이지바이크 전도사.
1: 네.
0: 그분이 판매한 양이 정말 저희끼리 장난이 아니라 할 정도로
1: 네.
0: 본인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주변에 본인처럼 고생하고 있는 분이나
1: 그쵸.
0: 또 사랑하는 친구 같이 건강한 게 오래 나랑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 데리고 오시고
1: 네.
0: 막 본인이 사서 선물하시고
1: 네.
0: 이지바이크 전도사님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보신 거죠.
1: 네. 그러니까
0: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 정말 그 소중함을 알고 걔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라고 네. 얘기해도 본인이 가서 체험해보시고 실제로 내 몸의 변화와
1: 네.
0: 내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느껴야만
1: 네.
0: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몰라요.
1: 맞아요.
0: 그냥 이렇게 허공에 뜬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막
1: 겪어보지 않고는
0: 맞아요.
1: 몰라요. 저도 네. 뼈가 몇 번 부러져봐서 정형외과 가면 다 부러진 사람들만 오는데 뭐 잘난 척하고 내가 축구공을 차다가 뭐 옷 입다가 바지 네. 입다가 바지가 걸려서 넘어져서 뭐 새끼발가락 부러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는 데가 재활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0: 맞아요.
1: 되는데 최근에는 저 선배님이 너무너무 슬픈 메시지를 너무너무 슬프다고 보내오신 게 여기 뉴욕에 계신 분인데
0: 네.
1: 여기 LA의 절친이 계신데 당 때문에
0: 네.
1: 한쪽 다리를 자르셨는데
0: 어떡해요.
1: 나머지 자리까지
0: 어머,
1: 자르시고 네. 그러고 결국은 운명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바로. 오, 진짜.
0: 맞아.
1: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시고
0: 그치.
1: 건강하게 관리하시려면
0: 네.
1: 이런 좋은 또 도구가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이게 개발이
0: 맞아.
1: 잘 돼 있어.
0: 그리고 드시는 것도 당뇨이신
1: 네.
0: 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1: 네.
0: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에 오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나와서 그날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온 제품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경우가
1: 네.
0: 많은데 지금 당뇨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1: 네.
0: 천호앤케어의 여주 프리미엄
1: 아.
0: 요걸로 당 관리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1: 네.
0: 운동도 하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여주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1: 네.
0: 그걸 막 본인이 여주 사가지고 뭐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맛도 그렇고 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1: 네.
0: 저희는 이제 여주고 프리미엄으로 거기다가 그 돼지 감자가 굉장히 또 혈당 잡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드시는데도
1: 네. 네.
0: 맛도 괜찮으면서
1: 네.
0: 여주 프리미엄은 너무 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덕을 많이 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1: 네.
0: 가셔서 시음 저희 하실
1: 네.
0: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드셔보시고 맛 같은 것도 체크하시면서
1: 네.
0: 이지바이크랑 같이 하시면 뭐든지 같이 하면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매장에 가서
1: 네.
0: 체험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가셨다가 같이 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제품들까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 집중 공략해야 돼.
0: 그쵸.
1: 함께 시너지로.
0: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없어서 놓치시는
1: 네.
0: 분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병은 절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1: 네.
0: 소문도 여기저기 내야 되고
1: 맞아.
0: 좋다는 거는 다 해봐야 되고
1: 네.
0: 가서 직접 해보시고
1: 네.
0: 그리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체험은.
1: 헬스코리아
0: 매장은 정말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체험관이라고
1: 네.
0: 표현할 만큼
1: 네.
0: 저희 가면 뭐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마사지 한번 체험해보면 꼭 너무 권하지 않고
1: 네.
0: 그냥 받으시라고 너무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냥
1: 네, 매일 가세요.
0: 편하게
1: 그냥,
0: 진짜
1: 가서 마사지 받고 오세요.
0: 그러니까 그 말도
1: 네.
0: 사실인지 아닌지 가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냥 가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뇨로 그렇게 된 분이 의외로 많아요.
1: 그렇죠.
0: 합병증 이런
1: 네.
0: 게 오면 진짜 무서운 게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진짜 미리미리 관리하신 네. 분과 안 하신 분은 차이가 나니까
1: 네.
0: 아 근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이네요.
1: 네. 네. 그냥 저녁 먹고 이지바이크 위에 앉아만 있어도 그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헬스코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진짜 249불에 우리 부모님들께 어르신께 선물로도 너무 좋겠네요.
0: 효도 선물로 5월달에 굉장히 많이 나가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동 근력 강화 운동기구 이지바이크가 있는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213-385-1005번 385-1005번입니다. 특별 할인 혜택 249불입니다.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매장 체험관이라고도 하는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그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크은 비치길 거기 한남체인 몰에 있는데
1: 네.
0: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서서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 코코오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운칸 떡집 유명하대요. 근데 더 유명한 헬스코리아가 그 바로 네. 옆집입니다.
1: 아, 인방학과 떡집은 좋겠다. 맨날 선전해주고 그 떡집에서는 헬스코리아 선전 많이 손님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이제는 마사지 기계. 네. 아, 우리 헬스코리아 하면 바로 그라비티죠.
0: 그렇죠.
1: 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0: 이 가성비 값. 갓성비가 갓성비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1: 네.
0: 그 이제 원피스만 해도 그렇게
1: 네.
0: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게
1: 네.
0: 또 사시면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1: 네, 네.
0: 그라비티도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1: 네.
0: 정말 뭔가 돈 번 것 같고 기분 좋은 그런 마사지 체험입니다.
1: 먼저 이 가격이 놀라운 가격?
0: 가격이 놀라운 가격이죠. 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네. 사람의 손맛으로 마사지가
1: 네.
0: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사지 네. 체어가 이건 이런 거는 보통
1: 네.
0: 이 정도 마음에 든다면 7, 8천불 넘어가요.
1: 네.
0: 그런데 저희 지금 4,499불
1: 와.
0: 자회사니까 가능한 네. 저희 자체 브랜드 H솔루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고
1: 네.
0: 여기에 이제 무이자 48개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1: 네, 진짜.
0: 그래서 그라비티가 이제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판매 대수는 1위입니다. 항상
1: 네,
0: 해마다
1: 네.
0: 모든 모델 저희 헬스코리아 7가지 모델뿐만 아니라 마사지 체어 다른 브랜드 모델 통틀어서
1: 1등이야. 얘가.
0: 1등이에요. 판매 대수로 만족도 네. 고객 만족도는 이제 저희 최고의 럭셔리의 끝판왕이 디바인데.
1: 네.
0: 판매 대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 이제 대중적이란 얘기죠.
1: 네.
0: 마사지 체어를 대중화시키는데 이 50개 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라비티.
1: 아, 이게
0: 네, 여기 이제 무이자 48개월 할부가 큰 역할을 했어요.
1: 월 94불.
0: 94불 플러스 텍스.
1: 아.
0: 타주는 텍스 없으니까 94불.
1: 네.
0: 네. 네.
1: 너무 좋네요.
0: 여기다 그라비티를 또 선택하시는 이유.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1: 네.
0: 풀 워런티 3년.
1: 아,
0: 3년인
1: 네.
0: 드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회사는 헬스코리아고
1: 네.
0: 여기에 이제 무료 배송까지 다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면서 네. 저희 배송 리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저희는 직원이 가기 때문에
1: 네.
0: 회사 차로 직원이 갑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 네.
0: 그냥 툭 던져놓고 배달업체 맡기면 아무래도 그 주소
1: 입구에 놓고 그냥
0: 입구에
1: 가고
0: 입구에 놓고 하고 막 2층인 집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1층에다 놓고 가고 그래서 그거 뭐 돌려보내고 저희한테로 오신
1: 진짜요?
0: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배달 때문에 사람이 또 그런 작은 것도 네. 아니죠.
1: 왜냐하면 자기
0: 거죠.
1: 직원이 아니고 어디 배달업체
0: 맡기면
1: 딜리버리
0: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1: 업체 뭐 맡기거나 이러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0: 무료 배상인 경우라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희는 네. 이제 직원이 원하는 위치까지 세팅을 다 해드리니까
1: 타주 같은 경우는
0: 배송 리뷰 타주는 저희가 이제 가까운 지역까지는 가고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1: 특별
0: 맡기는
1: 팀이?
0: 경우가 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그래도 다 관리를 하면서 다 따라서 이렇게 네. 트랙을 저희가 네. 팔로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AS는 저희 직원 기사가 나갑니다.
1: 야,
0: 그러니까 다 그런 정말. 것들이 완벽하게 네.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많이들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 면에서도 최고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마사지 체어 선택하시는 분들
1: 네. 이제
0: 입문용이라 그러잖아요. 일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저희가 가성비 값을 찾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마사지 체어를 좀 알고 나서는
1: 네.
0: 마사지 맛도 좀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최상을 선택하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네. 이제 디바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네.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다. 후회 네. 없는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십니다.
1: 네. 어, 너무 좋아요. 정말 마사지 맛을 하는 분들은 네. 아, 이거 왜 진짜 안 샀지?
0: 맞아요.
1: 이러면서 건강이 무엇보다 좋잖아요.
0: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시니까 마사지 좋은 건 알아요. 마사지를 받으면 내 몸이 관리가 된다라는 건 알아서 받으러도 가시잖아요.
1: 네.
0: 그것도 비싼 돈 그럼요. 내고 팁까지 주면서 예약까지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그렇게 가시는 데는 받고 나면 다르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1: 네.
0: 어, 뭐든지 느리게 움직이고 잘 안 돌아가잖아요.
1: 네.
0: 뭐 혈액 순환을 비롯해서 신진대사도
1: 그것뿐이에요. 막 네. 흘리고 막 뭐 이렇게 줄줄 흘리나 몰라.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걸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해. 보약도 먹고 다 중요해요. 국민 보약 뭐 독용삼도 드시고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자극을 좀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마사지 네. 요법은 이제 뭐 수세기 전부터 치료 요법으로 이용이 돼 왔고 네. 받으면 좋다라는 건 알지만 자주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 네.
0: 비용 면에서 시간 면에서 어디 가서 받으려면
1: 네.
0: 근데 마사지 체어가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 좋은 점은 걔는 나를 위해 매일매일 기다리고
1: 있어.
0: 있어요. 그냥 날 위에 그냥 네. 있는 애예요.
1: 아,
0: 그러면
1: 야.
0: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새벽이건 자다가 깨서도 받을 수 있고
1: 가서 누우면 돼.
0: 누우면 아~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네. 스트레스 잔뜩 받고 막 있는데 집에 가면 어 그라비티가 있다. 디바가 있다.
1: 어, 그 들여놓으시고 나서
0: 가장 큰 위해서. 후회는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드렸을까. 얘를 왜 이제서야 알고
1: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데 건강과
0: 들여놓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1: 마사지 해주면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서요.
0: 그럼요.
1: 뱃살도 좀 들어가고
0: 뭐든지.
1: 몸도 조금 막
0: 자세도 좋아지죠.
1: 어.
0: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신진대사도 원활하고 순환이 잘 되다 보면
1: 네.
0: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잠도 네. 깊이 있게 자게 되고
1: 네.
0: 그러면 이게 뭐든지 선순환이라는 거죠.
1: 네.
0: 그냥 스트레스 받고 와서 꾹꾹 참으면서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게 일어나서 네. 또 아침 그 다음날 무거운 어깨로 또 회사에 가고 이런 악순환이
1: 네.
0: 아니라
1: 네.
0: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서
1: 네.
0: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젊음을 오래도록 유지를 하면서
1: 네.
0: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그냥 하루하루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활력 있게 하루하루의 아. 행복한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1: 아, 이게
0: 삶의 퀄러티가 그냥... 다른 거죠.
1: 아, 진짜. 거기다가 헬스코리아는 바로 19년째라서
0: 네, 믿을 수 있는.
1: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마사지기 샀는데 어디 가면 안 돼요 이러면 막 그 회사가
0: 연결한.
1: 없어지고 이러면 네. 얼마나 그래요. 근데
0: 이
1: 거기는 헬스코리아는 영원한다.
0: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1: 네.
0: 거. AS가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돼서 해결을 해준다는 네. 거 그게 가장 큽니다.
1: 네. 어머 그런데 이지바이크까지 사은품으로 주시네요.
0: 그라비티 이지바이크를 그냥 드립니다. 요거 요 앞서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250불
1: 네.
0: 택스도 없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1: 어, 너무 좋다.
0: 네.
1: 네.
0: 이거 놓치지 마세요.
1: 네.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0: 마사지 거야, 관리까지. 그렇죠.
1: 건강을 위해서 미루지 마시고
0: 네.
1: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213-385-1005번 385-1005번 헬스코리아로 전화하셔서 집에서 가까운 매장 가셔서
0: 네.
1: 체험해보시고 그리고 뭐 반신욕기도 있잖아요.
0: 건식 반신욕기.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1: 너무 좋아.
0: 그거는 지금 디바 네. 사은품 아직까지 드리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매장 가시면
1: 네.
0: 이제 그라비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일곱 가지 모델이 쫙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라비티도 받아보시고 다른 것도 받아보세요. 저희
1: 네.
0: 전혀 뭐라고 안 합니다. 일곱 가지 다 받아보셔도 돼요. 시간만 오라가신다면.
1: 집에 다 데리고 가야 돼. 진짜 건강을 위해서.
0: 네.
1: 아, 나의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죠.
0: 아무것도 필요 없죠.
1: 네. 더 늦기 전에 빨리. 자 그러면 네. 끝으로요 이 디바 또 그렇지만 이 그라비티의
0: 네.
1: 요즘은 마사지 기기가 많이 테크닉이 테크놀로지가
0: 네,
1: 기술력이
0: 네.
1: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몸 구석구석 꽉꽉 해주고 뭐 블루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옛날하고 다른 걸 알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저희 블루투스도 요 스피커가 고급 사양이에요. 그 가격대에서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힐링 타임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그 음악까지 들으시면서
1: 영화 보면서도
0: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무중력 상태에서.
1: 네.
0: 구름 위에서 받는 것 같은
1: 아,
0: 그리고
1: 네.
0: 가장 큰 발, 종아리까지 꽉 꽉꽉 누르면서 네. 온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치고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도와주죠. 막 네. 혈자리들을 자극해서 발바닥을 정말 야무지게 꽉꽉 눌러주면서 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네.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당연히 그 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1: 네.
0: 뱃살까지 관리가 되는 거죠.
1: 너무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으셨습니다. 아, 비치와 수박 이런 차가운 것들이 더위를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이프랑 너무 사이가 좋으시는데 어느 때 껴왔냐면 와이프가 싹 계란후라이를 뒤집을 때 그때는 왜 이래요 이렇게 못하니까 조심하니까 그래서 그게 기억에 굉장히 남았어요. 계란 뒤집을 때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는 남편 참 좋겠다. 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니 요즘 로봇은요, 로봇 하면 막 굉장히 수백 파운드짜리 철덩이를 엄청나게 휙휙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 요즘 나온 그 어떤 회사의 로봇이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시속 2, 3마일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걷는 속도라 부딪혀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요. 여기 핵심은 바로 손의 유연성입니다. 이 로봇 손이 살짝 물건을 쥘 때 우리 사람 피부나 근육처럼 살짝 형태가 변하면서 물건을 감싸주는, 그러니까 날달걀이나 물이 가득한 유리잔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아주 조심조심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한 섬세한 로봇손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3D 열투명 망토가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기술이랑 차원이 다른 게요. 전에는 겨우 한쪽 방향에서 오는 열만 숨겼는데 이제는 사방, 팔방, 전방위에서 어떤 방향에서도 뜨거운 열이 들어와도 완벽하게 교란을 해서 숨겨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투명 망토가 있어가지고 이거 입으면 사람이 뿅 사라지고 내가 투명인이 되면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봤잖아요. 이제 투명 그 망토도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열, 응? 를 탁 차단해주는 이런 3D 열 방어 망토가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런가 하면 나사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얼마 전에 뭐 무슨 기념을 했죠? 제가 그런 멘트를 드렸는데 굉장히 천천히 벌써 몇 년째 거기서 우리에게 늘 지금 여기는 이렇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화성 표면에서 마치 벌집이나 기하학적인 무늬의 벽지를 깔아놓은 듯한 벌집 모양 허니컴 스트럭처를 포착했다고 해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큐리오시티가 보내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그 땅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런 좀 신기한 누군가가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은 정교한 문양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성의 고대 기후나 물 혹은 환경 변화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벌집 구조 주변에는 어두운 색의 자갈들이 깔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내린 건지 고대의 어떤 충돌 사건 그러니까 뭐 크레이터 그 데스밸리 가면 크레이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운석 조각인지 뭐 이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화성에 우리 인류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전히 지치지 않는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덥지만요. 우리가 두 발 딛고 함께하는 이 지구는요.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우주 속에서. 그 속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서로 통하고 함께 이 전파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저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더위 타지 마시고 오늘 시원하게 굿모닝 차차차 2부 달려갑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합니다. 어머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아쉬워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에 힘드시고 차차차 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탱자 한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0: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0: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0: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1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2: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3: 김스 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스 전기에서 만나요.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6: 수영도?
0: 그럼요.
1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 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8: 오늘도 이 뜸이란 무엇인가, 또 침뜸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뜸은 원리와 구조상 상호와 보완적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로부터 침과 뜸을 별개의 아주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침뜸은 침과 뜸이라는 도구만 단순히 다를 뿐 기본 원리는 똑같은 자연의 섭리를 응용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과 뜸의 변증 및 치료는 똑같은 하나이지 침과 뜸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의학고전 황제내경에서도 침뜸을 침구로 묶고 하나로 다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제1의 침이라고 불리는 호임 선생님도 침뜸을 하나로 보아서 침구 경험방이라는 역조를 남긴 것입니다. 그분은요, 선조, 광해군, 인조, 임금을 걸쳐 침뜸을 동시에 시술한 유명한 침구의 명성을 날린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침뜸을 다루거나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는 침구학이라고 합니다. 따로 나눠서 침의학, 뜸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침뜸의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호 보완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침뜸을 우리 몸 전체 361개의 혈자리에 동일한 공통치료점으로 담되 어떠한 자리는 뜸만 뜨도록 특별히 권장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뜸을 떠주기 위해서는 그 효과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서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저희 같은 한의사들이 또 한의학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뜸은 저희들 같은 분들이 뜸자리를 처방해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값도 싸고 또 경제적이면서 또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침뜸의학에서 침과 한약은 바로 저희들 같은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되지만 바로 뜸은 여러분들끼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하고 경제적이면서 효과가 탁월한 것입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5: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여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3: 이번 주 남가주 저녁에 극심한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아열대성 습기가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한 불볕더위가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수요일 LA 다운타운은 최고 9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발리와 인랜드 지역은 110도에 달하고 팜스프링스는 112도까지 치솟는 세 자릿수 폭염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주 중반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한낮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24세 여성이 지난 이틀 전 우편함에서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차량국과 6월 11일자로 발송한 통지서였는데 우편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제시험 기한인 7월 11일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차량국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필기시험을 치른 운전자 약만 1,000명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제시험 통지서를 대규모로 발송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차량국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재시험 대상자를 선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들은 자신이 왜 재시험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면허 취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시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면허가 언제 정지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재시험을 치를 때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등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3: 연방이민세관단속구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메인주 해안소 도시 비드퍼드에서 20대 중남미계 남성이 차 안에서 피격돼 숨졌습니다. 메인주 법무장관실은 초기 조사 결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추방명령 집행작전을 수행하던 중 해당 남성이 차량을 몰고 요원 방향으로 달아나려 했고 이에 요원이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사망자가 콜롬비아 국적의 26세 남성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민은 네다섯 발의 총성이 들린 뒤 밖을 보니 사복에 녹색 조끼를 입은 요원이 차문 손잡이를 잡고 그가 나를 치려 했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앞 유리에 총탄 자국이 남은 흰색 차량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으며 곁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과 엿새 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35년간 미국에 거주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차량 검문 중 이민세관단속국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사건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은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드퍼드는 소말리아 난민을 비롯해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해온 메인주의 대표적인 이민자 밀집지역으로 사건 직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22: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부회장을 지낸 인물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로 2년 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위원 11명 가운데 한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이제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2년 전 홍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1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력강화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불러 심의 내용이 실제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며 2년 동안 끌어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당시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고발 사건 등 9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경찰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5: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2: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야생들소가 관광객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공원 내 브리즈베이 캠프그라운드 인근에서 65살 남성 칼 아이선 맥데니얼이 손자와 함께 들소 사진을 찍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들소는 풀밭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픽업트럭이 접근했지만 들소가 차량까지 향해 달려들자 운전자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아이선 맥데니얼은 들소의 뿔에 걸려 공중으로 던져졌고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들소가 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옐로스톤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를 낸 동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은 방문객들에게 들소와 최소 25야드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들소 번식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라라미 푸틸스 들소 보전연구단의 제니퍼 바필드 과학 책임자는 7월은 들소 번식기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수컷의 행동이 평소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필드 책임자는 연구진조차 번식기에는 차량 안에서만 관찰할 정도로 조심하며 25야드는 최소 안전거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신분 미비 이민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새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연방금융당국은 어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의 공동지침을 발표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침의 핵심은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이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자동차 대출 등 모든 대출에서 고객의 체류 신분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평가 요소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취업 허가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특정 지역 고용주나 산업의 대출이 집중되는지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 접근 차단을 이민 단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정부의 전략이 금융 규제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22: 2023년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숨진 권인하 씨의 남편 권성권 씨가 킹카운티 노숙인 관리국을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벨타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델 구스비가 차량 안에 있던 권 씨 부부에게 총격을 가했고 임신 32주였던 34살 권인하 씨가 숨졌습니다. 남편 권성권 씨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구스비는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법원에서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사전 경고를 무시한 기관의 책임입니다. 유가족 측은 구스비가 사건 전부터 킹카운티 노숙인 관리국의 지원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구스비는 담당 직원에게 환청과 편집증 증상을 호소했고 차량을 이용한 총격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사건 하루 전에는 시애틀을 빨리 떠나지 않으면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고 연락했지만 정신과적 개입 담당 직원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가족 측 주장입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구수비가 도움을 요청하고 폭력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알렸음에도 기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그 지연의 대가는 권인하 씨와 태어나기도 전에 숨진 딸이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일리노이주 이스트 세인트루이스에서 10대 용의자 2명이 일가족 5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희생자들은 70대와 40대 각 1명, 그리고 20대 3명으로 공원과 공공주택단지 등 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막아 용의자들을 붙잡았으며 끔찍하고 악랄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희생된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10: 지난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42번가에서 대형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개조하던 공사 현장에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옛 화이자 본사 건물로 37층 규모의 두 건물은 약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전환하는 미국 최대 오피스 주거 전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 도중 21층의 주요 철골 기둥 두 개가 휘어지고 여러 층의 바닥이 처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즉시 대피했고 인근 학교와 호텔 외교 공간 등 주변 건물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개발업체 메트로로프트는 22층 이상 상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둥의 예상보다 큰 하중이 가해진 것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건축국은 임시지지대를 설치해 건물을 안정화했고 조사국도 개발업체와 구조설계회사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도심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들은 빈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구조공학 전문가들은 오래된 상업용 건물은 현대주거 기준과 다른 하중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용도 변경 시 정밀한 구조 분석과 추가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오피스 전환 정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노후 건물의 구조 안전성 평가와 공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출신의 야구 유망주 에릭 전 선수가 이번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드래프트에서 에릭 전 선수는 10라운드 전체 310순위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라미라다 고교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스탠포드 대학교로 편입해 주전 내야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 시즌 스탠포드 소속으로 46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2푼 3리에 홈런 9개 타점 28개를 기록했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0.96으로 팀 타선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에릭 전 선수의 가장 큰 강점으로 안정적인 내야 수비와 끈질긴 타석 접근법을 꼽고 있습니다. 삼진이 적고 공을 끝까지 따라가는 타격 스타일의 올 시즌에는 장타 생산 능력까지 입증하며 프로 구단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드래프트를 통한 유망주 육성에 강점을 보여온 구단으로 에릭 전 선수는 마이너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뒤 빅리그 진입에 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는 LA 다저스의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내야수 겸 외야수로 활약하고 있어 에릭 전 선수의 빅리그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0: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노인을 겨냥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새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아람브라에 거주하는 81살 여성 앨리스 리는 최근 주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던 리는 2년 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수개월간 신뢰를 쌓았습니다. 상대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고 리는 3주 동안 7차례에 걸쳐 은행을 방문해 총 72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송금이 끝나자 상대는 연락을 끊었고 투자 플랫폼도 사기 사이트로 드러났습니다. 리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지만 이후 은행이 명백한 이상 거래를 막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동계좌 명의자인 딸에게조차 은행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의된 주 상원법안은 금융기관이 5,000달러 이상 거래에서 노인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최소 4일간 송금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직원에게 노인 금융사기 징후를 식별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심거래 발생 시 고객이 지정한 비상연락처나 공동계좌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뉴맨해튼 미드타운 42번가에서 대형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개조하던 공사 현장에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옛 화이자 본사 건물로 37층 규모의 두 건물은 약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전환하는 미국 최대 오피스 주거 전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 도중 21층의 주요 철골 기둥 두 개가 휘어지고 여러 층의 바닥이 처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즉시 대피했고 인근 학교와 호텔 외교 공간 등 주변 건물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개발업체 메트로로프트는 22층 이상 상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둥의 예상보다 큰 하중이 가해진 것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과 건축국은 임시지지대를 설치해 건물을 안정화했고 조사국도 개발업체와 구조설계회사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도심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들은 빈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구조공학 전문가들은 오래된 상업용 건물은 현대 주거 기준과 다른 하중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용도 변경 시 정밀한 구조 분석과 추가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오피스 전환 정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노후 건물의 구조 안전성 평가와 공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 이민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미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부르겠다며 안전보장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제외한 국가들은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통행료는 예외 없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입니다. 이번 선언이 현실화되면 이 해협을 이용하는 상업선사들은 화물 가치의 5분의 1을 추가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결국 에너지와 물류 가격 전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일방적 선언은 이란은 물론 중동 해상 무역에 의존해온 여러 나라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향년 71세로 별세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인은 대동맥 내벽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로 추정되며 워싱턴 검시관실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사망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CNN은 우크라이나가 워싱턴 정가에서 최대 우군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망은 미국 연방상원의 고령화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원의원 평균 연령은 약 66살이며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그레이엄과 같은 나이 이상입니다. 80대 의원만 7명이고 대통령 승계 서열 3위인 상원 임시의장 척 그레슬리 의원은 92살에 이릅니다. 고령 의원들은 권력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 데다 오랜 경험이 부담보다 자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메뉴얼은 의원들이 75살가 되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지력 논란 끝에 재선을 포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직 의원의 잇따른 사망과 고령화 논란은 미국 정치 세대교체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배우 샘 닐이 호주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통신에 따르면 닐의 가족은 어제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샘 닐은 1947년 북아일랜드 티론즈 오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인 어머니와 뉴질랜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뉴질랜드로 이주해 더니든에서 성장했고 캔터베리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77년 뉴질랜드 영화 잠자는 개들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리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은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주라기 공원을 통해서였습니다. 고생물학자 앨런 그랜트 박사 역을 맡아 전 세계 관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라기 공원은 공룡을 되살린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영화입니다. 그 중심에 샘 닐이 있었습니다.
2: 지난 10일 미국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국립공원 브리즈베이 캠핑장에서 한 남성이 손자와 함께 걷다가 수컷 들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들소가 갑자기 돌진해 남성을 들이받았고 남성은 약 8피트 높로 공중에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진작가 마이크 맥클라우드는 큰 소리를 질러 들소의 주의를 돌렸고 들소가 자리를 떠난 뒤 주변 관광객들이 남성을 도왔습니다. 피해자는 엉덩이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외부 출혈이나 뿔에 찔린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부상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거대한 수컷 들소가 관광객을 들이받아 공중으로 튕겨올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국립공원 브리즈베이 캠핑장에서 한 남성이 손자와 함께 걷던 중 들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소나무 주변을 돌며 들소를 피해 보려 했지만 들소가 갑자기 돌진해 머리로 남성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충격으로 약 2.4m 높이까지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사진작가 마이크 맥클라우드는 들소가 앞서 흙먼지를 몸에 묻히는 행동을 한 뒤 캠핑장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맥클라우드는 들소가 쓰러진 남성을 다시 공격할 것을 우려해 촬영을 중단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들소의 주위를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소가 자리를 떠난 뒤 주변 관광객들은 남성을 도왔습니다. 피해자는 엉덩이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출혈이나 뿔에 찔린 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부상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들소의 짝짓기 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수컷 들소는 영역과 암컷을 두고 경쟁하면서 평소보다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이 도시의 공원을 포함한 세 곳에서 연쇄 총격이 벌어져 70대부터 20대까지 한 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던 차량을 추적해 15살과 16살 청소년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작위 범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최소 한 명이 피해 가족과 사전에 연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표적 범죄로 규정하고 정확한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일가족 5명을 겨냥한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청소년 총기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10: 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임신 중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뉴욕 소재 제2연방순의 항소법원이 관련 소송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소송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뒤 자녀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원고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하급법원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은 그 판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을 비롯한 수백 종의 일반 의약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임신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진통제입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현재까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안전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역학 연구에서는 장기 복용과 자폐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소송은 다시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됐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를 포함한 전문가 200명이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10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주요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 적응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사회 제도와 노동시장이 변화를 흡수하는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우려가 서한의 배경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 당장 교육고용사회 안전망 전반에 걸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내부 인사들이 직접 경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서한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낙관론이 주류였던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자기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서한은 인공지능 규제나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비를 서두르라는 촉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200명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9: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시도했다가 제지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훈 오 시장은 회의 도중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려 했으나 의장으로부터 나중에 하라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세훈 오 시장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보고서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훈 오 시장은 회의 후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석 내용을 전달하려 했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언하려 했지만 제지당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2: 정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13: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저 정책실장님하고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14: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15: 예.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1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내시,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0: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며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길목입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거나 분쟁 지역으로 묶이면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미국이 사흘 연속 공격을 이어가는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영내 군사 활동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보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중동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휘발유 가격과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어느 수위에서 멈출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거나 통행 비용이 오르면 국제 유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 압박 수단으로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은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가 동반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통행료 부과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해운과 에너지 업종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판단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수제버거 체인 파이브가이즈가 한국과 중국에서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즐겨 찾는 버거로 알려지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파이브가이즈는 중국에서는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업권이 매물로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 진출은 2022년으로 강남 1 호점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장했지만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버거 한 개 2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고 결국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로 자리를 잡으며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현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와 외식 문화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이브가이즈 한국 사업권의 향후 행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볼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0: 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어제 새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뉴스 잘 들으셨죠? 지난번에 스마트폰으로 AI 한번 써보자 했더니 벌써 카톡보다 쉽다고 반응 주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냥 궁금한 거 묻는 수준을 넘어서 메일과 사업에 바로 붙여 쓰는 방법 점심 드시면서 들어보시면 진짜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예시 하나는 가져가실 거예요.
0: 특히 컴퓨터가 낯선 분들, 나는 이제 늦었다 싶으셨던 분들까지 같이 갑니다. 밥상에서 말 건네듯 AI한테도 말 걸기만 하면 되는 방법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립니다. 밥상에서 말로만 듣던 AI가 이제는 일할 때 같이 쓸 도구가 된 거죠. 요즘은 보고서나 회의 한 건 처음 한 장 정도는 AI한테 초안 좀 써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고치는 식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꼭 회사 다니는 분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가게 메뉴 소개글이나 손님한테 보내는 안내 문자도 내가 대충 적은 걸 넣어두고 손님 입장에서 더 친절하게 고쳐줘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바로 쓰실 수 있거든요.
0: 여기서 잠깐 오늘은 배경 하나 짚고 갈게요. 예전에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만 새 프로그램을 썼다면 이제는 검색부터 AI에게 묻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쉬운 말로 풀어줘,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해줘 이렇게 말로 부탁하는 흐름이에요.
1: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한테 대충 묻지 말고 상황하고 목표를 같이 말해주자. 예를 들면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이다. 단골 손님에게 오늘 반찬 메뉴를 친근하게 문자로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요.
0: 그럼 AI가 그냥 긴 설명 대신에 진짜 지금 바로 보낼 수 있는 문장을 뽑아주죠.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오늘 저녁에 단골 한 분 떠올리시고 AI에게 그분한테 보낼 문자 한 줄만 같이 만들어보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밥상에서 말로만 듣던 AI가 이제는 일할 때 같이 쓰는 도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는 법을 익히셨다면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내 상황을 짧게 얹고 결과 모양까지 같이 말하는 거예요.
1: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써줘가 아니라 나는 가게 운영 중이고 손님 안내문을 더 부드럽게 바꾸고 싶어. 문장 길이는 짧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대충 답하는 게 아니라 훨씬 실무형으로 붙습니다.
0: 2.5 세대 시선으로 보면 이게 참 반갑습니다. 예전엔 문서 한 장도 혼자 끙끙댔는데 이제는 초안을 먼저 받아놓고 손보는 방식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회의 안건, 손님 공지, 간단한 소개글 이런 건 특히 도움을 받기 좋습니다.
1: 지수의 생활 번역 쉽게 말하면 AI한테 대충 멋지게 써줘가 아니라 누구한테 보낼 글인지, 어떤 말투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낯선 분도 됩니다. 오늘은 메모장에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나는 음식점 사장이고 휴무 안내를 손님에게 정중하게 보내고 싶다. 짧게.

0: 줄이면 시작이에요.
1: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더 짧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면 훨씬 편해집니다. AI는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 말을 잘 붙여주는 옆자리 비서처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일도 보고 사람도 챙기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초안 만들기, 문장 다듬기, 손님 응대문 바꾸기, 이 세 가지가 제일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1: 자, 오늘 정보 한 입에서는 점심 드시면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딱 세 가지만 골라봅니다.
0: 첫째, 질문할 때는 꼭 결과 모양을 같이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 가게 안내문을 더 부드럽게 바꿔줘. 손님이 보기 쉽게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줘. 이렇게요.
1: 둘째, 내 상황을 한 줄 얹어서 부탁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고 손님 연령대는 중장년층이야. 말투는 너무 가볍지 않게 해줘. 이런 식으로요.
0: 셋째, AI에게 한 번에 완벽하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두 번 더 고쳐달라고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친근하게. 이렇게 다시 부탁하는 게 핵심입니다.
1: 이게 바로 오늘 화요일 코너 AI 한 줄 실습입니다. 오늘은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상황을 한 줄 설명하고 원하는 모양을 한 줄로 덧붙여서 부탁한다. 점심 먹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한 번만 연습해 보시죠. 잠깐 숨 돌리면서 내일 한 입 토크 예고도 살짝 드릴게요.
0: 오늘은 질문할 때 내 상황과 결과 모양을 같이 말하자. 여기까지 왔고요. 내일은 한 발 더 들어가서 AI가 내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살려주는 조수처럼 쓰는 법을 풀어볼 거예요.
1: 특히 오늘 들으시고도 나는 아직도 어렵다 이런 느낌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일은 스마트폰에서 한두 문장만 말해도 AI가 도와줄 수 있는 생활 예시로만 가져옵니다.
0: 점심 드시고 나서 오늘은 AI에게 내 상황을 한 줄 얹어서 질문하는 연습만 해보세요. 내일 다시 만나서 그 질문을 어떻게 내일과 가게 운영에 붙였을지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1: 자, 오늘 한 줄로만 정리하면요. AI한테는 그냥 궁금한 것만 묻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랑 결과 모양까지 같이 말해줘야 제대로 된 답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0: 점심 드시고 나서 한 번만 연습해보세요. 나는 동네에서 가게 하는 사람이고 손님 안내문을 더 부드럽게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줘. 이렇게요. 이 정도면 오늘 저녁에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1: 내일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AI가 내일을 뺏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내 경험을 살려주는 조수처럼 쓰는 법. 스마트폰으로 한두 문장만 말해도 따라하실 수 있는 생활 예시로 풀어드릴게요.
0: 점심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AI 한 입씩 천천히 맛보면서 내일에 꼭 맞는 도구로 만들어 가보시죠.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0: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과정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6일에서 8월 15일 목금 토 5주 과정. 급변하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문학과 경제, 리더십, AI 등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움과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 지금 연세글로벌 CEO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류재근 사무총장 213-605-1117, 줄리김 사무차장 213-316-8989, 이메일 yggcus@gmail.com입니다.
1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체,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뭘 드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굉장히 무더워서 아마도 냉면 드신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최고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황금, 백금, 천금. 네, 바로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내일, 좀 더 돈이 모인 내년으로 도전을 미루기도 하죠. 하지만 완벽한 때란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준다 한들 흘러간 어제의 단 1초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압도적으로 비싼 현재라는 자본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심장이 뛰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 주저했던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가장 완벽한 타이밍, 해피투게더가 함께 할게요. 자, 용기와 희망, 감사, 행복 다운로드 준비되셨을까요? 해피송입니다.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0: 아유, 아이의 이 웃음소리가 정말 경쾌하죠. 절로 예,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보니엠의 해피송이었어요. 아, 참 좋네요. 오늘처럼 무더운 날 듣기에 딱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천금을 준다 해도 최고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적혀 있는 엽서였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 때문에 아니면 이미 지나가버린 어제의 이런 후회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쉼없이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죠.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도 우리가 숨쉬고 있고 또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 눈을 맞추는 그런 찰나의 순간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루 잠시 이런저런 근심 걱정 접어두시고요. 온전히 나의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께 행복과 웃음을 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LA 한인타운에서 맡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곳이죠. 무려 23년 동안 우리 교민들의 입맛을 책임져온 최고의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온달이 드디어 개업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선물 보따리를 가득 들고 오신 우리 온달의 아이린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세요?
0: 반갑습니다.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이세요.
1: 아주 오래간만이네요.
0: 우리 대표님은 항상 이 스마일이 너무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네네. 요번에 뭐 벌써 23주년?
1: 예.
0: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1: 한 자리에서 23년
0: 예.
1: 꾸준히
0: 네네.
1: 손님들을 모시고 있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민 여러분들이
0: 맞습니다.
1: 챙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0: 네네네.
1: 온달이 있으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0: 아유, 23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말은 쉽지만 한 자리에서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1: 그렇죠.
0: 자, 게다가 최근에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이거 사실이에요?
1: 예, 제가 맡은 지는 7년 차지만 그
0: 네.
1: 전임자들이 했었던 인보이스까지를 다 저희가 엑셀 파일로 다 찾아내갖고 그거를 박스를 계산해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9만 8천 몇 개가 팔려서
0: 세상에.
1: 지금 7월이니까 10만 개가 됐더라고요.
0: 와.
1: 그러니 누군가가 10만 개의 꽃게를 잡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스스로도
0: 네.
1: 참 열심히 끌어댔구나 싶네요.
0: 와, 10만 개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꽉찬그 게살.
1: 그것도
0: 네,
1: 서해
0: 황장.
1: 바다에서 뛰놀던 배로
0: 네.
1: 수송된 꽃게 아닙니까?
0: 그쵸. 원달만의 이 비법 양념 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잊어버리기 힘들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하죠.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꽃게탕도 맛있더라고요.
1: 간장게장,
0: 시원하고.
1: 꽃게탕, 국물갈비찜 이런 게 이제 온달의
0: 네.
1: 대표 메뉴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2, 3년 전부터 추가된 메뉴가
0: 네.
1: 연포수제비.
0: 아,
1: 이런 거가
0: 연포수제비.
1: 최근 들어선 아주 더좀 담백한 맛으로
0: 네.
1: 좋아하시는 분들이
0: 네.
1: 많아지셨어요.
0: 정말 밥도둑이죠. 그리고 이렇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도
1: 그런
0: 저녁에
1: 분들.
0: 꽤 많으신 걸로 알고
1: 예.
0: 있어요.
1: 아무래도 그런 헤비한 메뉴는 점심보단
0: 네.
1: 저녁이 훨씬 어울리죠.
0: 맞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3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파격적인 또 뭔가 이벤트,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23주년이니까
0: 네.
1: 23%를 업해드립니다. 온달의
0: 와.
1: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
0: 네.
1: 아구찜.
0: 아구찜.
1: 네.
0: 오,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그 아구가 콜라겐이 많아서
0: 네.
1: 여성들 피부 미용에도 좋고
0: 네.
1: 또 함께하는 콩나물의 그 아삭함,
0: 그렇죠.
1: 매콤 아삭.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식욕을 돋구어주는 메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저는 아구찜 그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1: 맞습니다.
0: 다른 생선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잖아요.
1: 네.
0: 그게 참 좋아해요.
1: 예.
0: 저는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뭐 콩나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와, 23주년이라 23%
1: 네.
0: 기발한 아이디어시네요.
1: 그래서 저희가 20주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
0: 아,
1: 있으니까 어떤
0: 그러시군요.
1: 분들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0: 네.
1: 50주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하고 있겠지만 그때 할 사람에게
0: 네.
1: 50%를 가급적 해드리라고 부탁하겠다 그랬어요.
0: 아, 고물가 시대 23% 정말 할인이 파격적인데, 온달 아구찜 하면 콩나물만 가득한 게 아니라 쫄깃하고 통통한 아구살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있기로 유명합니다.
1: 다른 데서는 아구를 아주 송편처럼 조그맣게 잘라서
0: 네,
1: 넣어서 저렴한
0: 맞아요,
1: 가격에
0: 맞아요.
1: 서빙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0: 네.
1: 저희는 23년째
0: 네.
1: 두툼한 쫄깃한 아구살, 콩나물도 푸짐,
0: 친구여라.
1: 이렇게 좀
0: 예.
1: 이미지를 형성해 왔어요. 그
0: 네.
1: 맛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아구를 팍팍 넣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구 찾느라고 막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구찜 할인에다가 또 녹두빈 대떡도 맛있어요. 녹두빈 대떡까지 서비스로 주신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1: 예, 1년 전부터 공식 메뉴로 출시를 해봤어요. 근데 반응이 그래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유는
0: 네.
1: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양 출신이신데 저로서는 아기 때부터 집안에 녹두빈대 떡은 당연히 네. 거의 1년 내내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입맛에 제가 익숙해졌고 아. 성인이 된 이후에 네. 그 평양식 녹두빈대 떡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 제 맛에 좀 적합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럴 바에는 제가 재현해보자. 그래서 시도 끝에 해봤더니 실향민들의 자녀손들이 오셔서 어머 어렸을 때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던 맛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럴 땐 참 네. 보람 있어요.
0: 그러니까 녹두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1: 그냥 100% 녹두.
0: 100% 녹두는
1: 네, 거기에 새콤하게 잘 익은 묵은지 김치, 그다음에 숙주나물, 고사리, 뭐 가진 양념 네. 이런 게 들어가서 즉석에서 갈아서 금방 부쳐내니까.
0: 와, 사실 100% 녹두빈대떡 먹기 힘들거든요.
1: 쉽지 않고 또 어떤 네.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당연히 그쵸. 찹쌀, 밀가루, 뭐 쌀가루가 들어가야지 부쳐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굽는 요령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하. 전혀 부서지지 않아요.
0: 야, 아구찜 할인에다가 녹두빈대떡까지 서비스라고 하니까 정말 이번 7월에는 꼭 온달에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매콤한 아구찜 한번 이렇게 한 입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고소한 녹두빈대떡으로 매운맛을 확 잡아주면 정말 환상 조합일 것 같아요.
1: 예. 그리고 예. 아구찜에 아주 필수로 곁들여 들어오는 동치미 국물이 있어요. 저희 온달 동치미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0: 맛있죠.
1: 아구찜 먹고 매콤했을 네. 때 동치미로 입가심을 딱 하고 예 그러면 네. 아주 정말 한여름 지내기 좋죠.
0: 아 그쵸 그쵸. 네. 동치미 국물 또 온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맛있어요. 자, 뭐 방송 창 얘기 보니까요. 오늘 저녁은 무조건 온달이다. 23주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런 문자 릴레이도 있고요. 자, 대표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자리가 꽉 찰 것 같은데 예약을 반드시 해야겠죠?
1: 예, 한두 분 오실 경우는 비교적 자리가 쉬운데 네네. 뭐 6분, 10분 이럴 경우는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예약을 권해드립니다.
0: 네네네, 맞습니다. 예약 전화번호, 전화번호 좀 소개해 주세요.
1: 13-382-8844 네. 팔가하고 캠모 네. 코너에 건물이 있고요. 네. 팔가 쪽에 지하 파킹장으로 들어가는 큰 입구가 있습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온달 파킹이 어디지 그렇고 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자체 파킹장 18대 들어가는 게 넓은 네. 게 있으니까 지하 네네네. 파킹으로 꼭 들어오십시오.
0: 네, 지하에다 파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달 식당입니다. 213-382-8844 213-382-8844 일명 382의 8844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그리고 곁들여서 부탁드리는 거는 예, 예. 저희가 최근부터는 저녁 장사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4시부터 오픈이라는 거 네. 그렇지만 토요일만큼은 11시 30분부터 하니까 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토요일은 11시 30분
1: 나머지 날은 4시 오후 오픈. 4시
0: 그럼 일요일 날도 오픈하시나요?
1: 예, 오후 4시
0: 오후 4시에 오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온달 식당은요 한인타운 중심입니다. 팔가와 캠모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차도 편리하니까요 그냥 지하주차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도 뭐 미리미리 좀 컨택하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그죠?
1: 예를 들어서
0: 빨리 나오기
1: 우리가
0: 때문에.
1: 몇 시 예약인데 네. 몇 명입니다. 네. 또 특히 많이 오셨던 단골께서는 메뉴를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이런 메뉴, 맵기 종류도 더 맵게 덜 맵게 이래서 몇 시에 딱 가면 네. 금방 먹게 준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면 저희가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온달하면 식혜가 그렇게 맛있어요.
1: 그거 정말 대표님, 자랑스러워요. 근데 신설탕을 많이 네. 넣은 일반 시중에 그런 식혜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엿기름 가루를 정말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서 천연 단맛을 최대한 빨아내고 있죠.
0: 예.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진짜 엿기름 맛이 나요. 저희 예. 할머니가 해주셨던 식혜 맛이 나요. 진짜. 예.
1: 그래서 저희 오. 자체가 음식 철학이 네. 건강한 음식, 몸을 위하는 음식 이러다 보니까 좀 부수적으로 맛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거는 조금 지향을 하고 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몸에 먹어도 유익한 맛을 많이 추구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손님들이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가셔서 드시면 아마 100% 만족하실 겁니다.
1: 식혜는 잡수고요. 저희가 네. 그거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판매도 해요. 냉동으로 해서.
0: 그렇군요.
1: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더즌으로 사가세요. 네. 너무 놀래갖고 이거 많이 갖고 가면 안 된다고 방부제 없다고 막 이랬더니 냉동해 놓으시고 운동 나가실 때 트렁크에 아니면 이 바지춤에 하나 딱 갖고 나가시면은 네. 실온에 이제 자연이 녹히니까 네네. 골프장에서 먹는 그 식혜 맛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손님도 계셨어요.
0: 그렇겠네요. 네. 이거 단체로도 소화가 가능합니까?
1: 그렇습니다.
0: 단체로 주문해도 돼요?
1: 네, 괜찮습니다.
0: 진짜?
1: 예,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이거를 예. 5갤런 통으로 몇십 개를 네. 바자회를 한다고 주문하신 교회도 있었어요.
0: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1: 예, 크게 사갖고 네. 그거를 통에 나눠서들 쉬어하시더라고요. 예.
0: 사실 이제 식혜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먹어본 맛 때문에 추억의 맛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예.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1: 다이어트 좋고
0: 소화시키는 데도 좋고
1: 소화 효소가 들어가 예. 있어서 예. 속이 좀 더부룩할 때 아니면 예. 과식했다 싶을 때 한 예. 모금 잡수시면 속이 편안해지십니다.
0: 맞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아주 날씨도 더운데 스튜디오도 제가 더위는 잘 안 타는데 스튜디오도 조금 후덥지근해요. 그죠?
1: 예. 저희 여기 들어와서 느낀 건데요. 라디오 서울 정도면은 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하면 네. 인터뷰하는 시간 내내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0: 그렇습니까?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튜디오가 좀 더워요.
0: 그렇습니까? 오늘 이 날씨가 워낙에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온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온달 식당, 온달이라는 이름이 참 익숙해요. 그 동화책에서 왔던
1: 예.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스토리를 저희 메뉴판 네. 뒷면에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네. 외국인들에게 저희가 설명해주고 싶었고요.
0: 네, 네, 네.
1: 물론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제도 맨 처음엔 약간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0: 재밌어요.
1: 그 온달의 그 온달 장군의 그 우직한 네. 평민적인 그 소박한 성품을 네. 음식에 담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0: 어머나.
1: 그래서 몇 년 전에 발렌타인스데이에 제가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온달 네. 장군과 평강공주의 만남 이래갖고 온자, 네. 달자, 평자, 강자가 자기 이름에 들어간 사람들에겐 프리로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0: 진짜요?
1: 예. 근데 다른 이름은 비교적 많다고 생각했는데 온자가 들어간 분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딱 한 분이 미들네임에 온자가 들어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0: 어머나.
1: 근데 그분들도 예. 너무 이벤트가 재밌어서 정말일까 그러고 왔는데 예, 예, 예. 대접받으니까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내년 발렌타인스데이에 그 네. 이벤트를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0: 재밌네요. 온달 평강.
1: 예, 그래서 저희 식당을 찾는 남자분들은 다 온달 장군이시고 여성분들은 다 프린세스 평강입니다.
0: 기분 좋네요. 평강공주라고 네. 하시니까. 참 온달 평강. 이름이 안 들어가네요. 아쉽다.
1: 또 그다음에 제가 온달 전화번호에서 두 가지만 매치되는 번호가 있어도 서비스 해드린 적도 아이디어. 있어요.
0: 좋네요. 재밌네요. 우리 대표님.
1: 아니 사는 게 재밌고 음식 먹는다는 거 나눈다는 네. 거는 즐거워야 돼요.
0: 그러네요. 우리 아이린서 대표님 아주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세요. 너무 좋은데요. 자 온달 식당. 저는 참 이게 왜 하필 온달 식당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답이 됐네요. 그동안 이제 23년 동안 이제 온달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고객분, 손님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손님이 있을까요?
1: 한 몇 년 전인데 네. 아침에 그 당시는 아침에 문을 열고 네. 이제 준비하던 그 시절인데
0: 네.
1: 어떤 머리가 희끗한 뭐 60대 후반 정도로는 좋게 보이는 남성분이 계속 네. 문을 두들기셔요. 그래서 놀래갖고 나갔더니 간장게장만 빨리 투고가 좀 되겠느냐고 너무 다급한 목소리셨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어머니가 눈을 몇 주 만에 뜨셨는데 네.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라도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네. 온달 간장게장을 좀 갖고 오라 그러셔서 오픈 안 했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사갖고 가서 잡수든 못 잡수든 대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네. 얼른 포장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사실 그분 성함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한 달 남짓 좀 지났는데 어떤 할머니들 세 분이 들어오셔서 네.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서버에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때 우리 아들이 간장게장 사왔다고 했는데
0: 어머나, 그 어머니시군요.
1: 내가 그거 먹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살아났다기보다는 우리가 느끼기엔 기력이 회복되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겠죠. 그쵸. 그래서 몇 주 만에 퇴원을 하고 친구 할머니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왔다고. 그때 내가 물론 간장게장이 한국 시니어들에겐 소울푸드 중에 하나인 건 그쵸. 알았지만 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음식도 온달이 갖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간장게장을 드시고서 기력을 회복하신 거네요.
1: 네.
0: 입맛을 네. 회복하신 거네요. 네.
1: 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 딱 생각나는 음식 먹으면
0: 맞아요, 맞아요.
1: 왜 감기 몸살 걸렸다가라도 네. 뭐라도 하나 딱 먹으면 조금 살 것 같은 느낌?
0: 그쵸, 그쵸.
1: 아마 그런 거를 느끼셨던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뭐 먹고 싶어?
1: 맞습니다.
0: 그거부터 예, 물어보잖아요. 예, 예, 예. 뭘 먹으면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 예.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뭐 소울푸드가 생각이 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온달에 나는 간장게장. 아, 아구찜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1: 제가
0: 입맛이 돌아오는 거죠.
1: 이게 맨 처음에 오프 더 레코드로 했지만 요즘은 네. 그냥 공개를 아예 해버려요.
0: 네네.
1: 아니 왜 가리늦게 온달에 그 가서 고생을 해 식당을 막 이럴 때 사실 저희가 미국 네. 생활이 45년 차 뭐 이렇게 들어갈 만큼 오래됐는데 옛날에 저희가 30년 40년 전에는 네. 저희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식당을 다니면서 막 사 먹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0: 네.
1: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0: 아하.
1: 그때 아구찜을 먹으면 감기 몸살이 떨어졌어요. 근데
0: 좋아요,
1: 그때 아구찜 먹으러 가기에는 쌀이 한 포에 2불 99전 하던 시절인데
0: 네.
1: 오, 20불 30불짜리가 참 부담되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 먹으면 정말 감기 몸살이 떨어졌어요. 근데 훗날 몇십 년 후에 저희가 아구찜 전문점을 하면서
0: 네.
1: 야 이것도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해요.
0: 아 참 맛있는 게 가득한 온달 식당입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달 식당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213-382-8844 단체 예약 예, 213-382-8844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위치는 팔가와 캔모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편리해요.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3-382-8844번으로 전화하셔서 오늘 저녁 예, 식사 예약하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빈대떡도 서비스로 주신다고
1: 예,
0: 하니까
1: 테이블당 한 개씩 서비스로
0: 와,
1: 나갑니다.
0: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혜까지
1: 네,
0: 이제 입맛을 후식으로 잡아줍니다.
1: 드리고요.
0: 네, 동치미
1: 물론
0: 드리고요. 물론 주시고요.
1: 네,
0: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3주년 온달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아, 저도 우리 온달에서 맛있는 아구찜 아니면 간장게장 예, 입맛을 확 사로잡아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온달의 아이린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해요. 안녕히
1: 감사합니다.
0: 가십시오.
1: 더위에 건강히 지내세요.
0: 감사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2: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2: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5: 213-427-5500, 427-5500.
16: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아, 온달에서 이 꽃게탕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아구찜도 맛있고 그런데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요즘처럼 더울 때 뜨끈뜨끈한 온달 해물탕 한번 먹으면 올여름 무더위 완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꽃게는 탕이든 찜이든 죽여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평강공주시다. 그러게요. 온달에서 식사하시면 모두가 다 온달장군이 되고 네, 여성분들은 평강공주가 됩니다. 아, 참 재밌어요. 그죠? 네, 요번이 뭐 23주년이라서 7월 한 달 동안 아구찜이 23%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7월 한 달 동안 23%면 꽤 많이 오프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데 저도 이거 아구찜 먹으러 가야겠어요. 예, 한여름에 이렇게 예, 아구찜 또 아구탕, 꽃게탕 이런 거 음식 먹고 예,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달 식당 위치가 어디게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 팔가와 캔모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온달에서 그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되고요. 거기에 녹두빈대떡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213-382-884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민혜경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네. 민혜경이 불러준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무더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2부 시간에는요, 그 AI와의 또 토크쇼가 있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를 어떻게 좀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돼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AI를 불러와서 함께 이렇게도 대화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새로운 코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좀 날 때 1부 시간, 2부 시간 이 게스트 우리 광고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AI와의 토크쇼는 조금 시간이 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봐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간에 불러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막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AI를 불러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 요거 정도로만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AI와 함께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도 좀 이렇게 검색하는 편이고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AI를 좀 이렇게 직장생활이라던가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그런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연방단속요원의 총격으로 20대 이민자 남성이 숨졌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지 엿새 만입니다. 과잉 단속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와 주요 인공지능 AI 모델 개발사 연구원들이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학자와 AI 연구자 등 200명은 13일 연명 서한에서 정부와 기술업계 리더들에게 일자리 등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리노이주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의 공원 등이세 곳에서 연쇄 총격이 벌어져 이 70대부터 20대까지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던 차량을 막아세우고 15살과 16살인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이를 견제하고 나섰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와 와이어드가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최근 워싱턴 DC 시의회에서 자율주행 택시에 상업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체인 올리브 가든의 인기 프로모션인 무제한 이 파스타 패스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들에게 수주 동안 제한 없이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리브 가든 측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부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단만 개의 파스타 패스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허각이 불러주는 사랑이 지나가면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0: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9: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0: 어?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9: 해피 투게더?
10: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생테주페리의 어린 왕자의 명대사는 엄청 많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런 대사가 좋아, 이런 글이 더 좋아, 다 다를 텐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말이야,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정말 유명한 명대사죠.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건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요, 또 얻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람 마음을 얻기가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라는 대사도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어떤 것인가요?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보고 있는 건지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마음으로 읽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도나 썸머가 불러준 라비앙 로즈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이 라비앙 로즈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진짜 경쾌하게 불렀네요. 역시 멋집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오늘 이 시간은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갓다 나플리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I와 선미의 토크쇼. 제가 AI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지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그냥 티키타카 가벼운 마음으로 AI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함께 할게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나와주세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9: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8: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9: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8: 해피 투게더?
9: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아, 이 노래 얼마만이에요 도대체. 아유,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들어봤습니다. 나 어떡해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아, 어떡하면 좋아. 예, 참 정겨운 노래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꿀팁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저께 AI와 토크쇼 하면서도 AI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챗봇, 자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얘가 막 따라다녀요. 어떤 질문이든 좋아. 좀 질문 좀 해봐. 이 챗봇도 좀 심심한 거 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뭐 뉴스 탑10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 정보, 주가, 복권, 주유, 또 LAX 항공 정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코너 보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이 쫙 썸네일이 떠 있어요. 그중에서 뭐 오수연의 새벽 뉴스, 여러분들 뉴스 라디오 서울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뉴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 오수연의 아나운서 이 새벽 뉴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임 뉴스, 네, 유지승의 모닝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스토리 뉴스도 아주 재미있게 뉴스를 쉽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요. 아주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뉴스입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까지 있죠. 우리 한미역의 탱자의 굿모닝 차차차, 그리고 후니후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고소매 해피투게더, 그리고 해피투게더가 끝나면 이영근의 라디오는 내 친구. 예,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애청해주세요. 토요일에는 로빈의 토요 수다, 이것도 쏠쏠 재미가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도, 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되고요. 로빈의 토요 수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전부 다 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서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LA사는 이야기, 이거는 AI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지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뭐 해피투게더가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는 게 쭉 써 있고요. 쭉 스크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 맨 아랫부분에 노란색으로 카카오톡, 예, 채팅방 연결하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만 클릭하시면은요,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예, 고소미 해피투게더 단톡방, 예, 채팅방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곳에서 뭐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곡. 아, 오늘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아내가 생일이야. 나의 아들이 생일이야. 딸이 생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사연들 적극적으로 이 채팅 공간에서 좀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하트님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하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라제이님 언제나 감사하고,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일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함께 못하실 텐데 이렇게 일부러 댓글을 주셨어요. 선미씨 안녕하세요. 아자아자 좋은 선미씨 프로그램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 올려주셨는데, 아,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려요. 캔디님 안녕하세요. 선미님 어제도 방송 들어갔다가 안 돼서 그냥 나왔네요. 유유유. 댓글은 물론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제 조금 불안정했어요. 그죠?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캔디님, 이두하님, 예, 캔디님 그러시면 여기로 오셔서 신청곡 사연 등등 남기셔도 될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꼭 필요해요. 당장 같으신 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 카카오톡 채팅방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님 방송 꼭 들어야 하는데 어제는 아예 귀팅조차 못했다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이 시대에 그냥 이 시대에 해피투게더에 중독돼 사는 지구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빵 터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미투 정말 중독성 있어요. 아, 이런 댓글 엄청 환영합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또 이걸 믿어요. 100%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예, 믿으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그렇게 들어가는데 버퍼링도 심하고 잘 연결이 안 돼서 아이고 방송국에 전화까지 드렸다고요. 뭔가 그 인터넷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댓글 읽는 재미가 제일 재밌어요. 예, 저는 제일 신나고 제일로 재밌습니다. 오늘 저에게 웃음을 주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님들.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나플리. 살면서 누군가에게 던지는 가장 평범하고 흔한 인사말이 바로 헬로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인사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담아낸 뮤지션이 있어요. 두 명의 뮤지션 누굴까요? 짐작하시죠? 1984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 세계를 설레게 했던 라이오넬 리치, 그리고 31년 뒤인 2015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찾아온 아델입니다. 같은 제목이지만 전혀 다른 울림을 가진 두 곡 헬로 준비했어요. The winter of my life came so fast. 지금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80년대를 풍성하게 채운 감성 발라드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부터 들어볼 텐데요. 'Is it me you're looking for?'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인가요?라고 고백하는 전설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들어볼게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듣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곡의 가장 유명한 후렴구 아까 좀 전에 들으셨죠? Is it me you're looking for? 사실 리오넬 리치가 평소에 자주 쓰던 말버릇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전설적인 프로듀서 제임스 안소니 카마이클이 리오넬 리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라이오넬 리치가 그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인사를 했는데 Hello, is it me you're looking for?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프로듀서가 오, 방금 그 문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당장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예, 이 명곡이 탄생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른 이 라이오넬 리치는 이 곡이 좀 유치하고 간지러운 발라드라고 생각해서 앨범에 넣지 않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의 아내와 이 프로듀서가 이건 무조건 역사에 남을 명곡이야. 왜 안 넣어? 넣어야 해 앨범에. 이렇게 강추한 거죠. 강력하게 설득한 끝에 앨범에 수록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명곡으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잖아요. Jackie Booker.

라이오넬 리치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예, 사랑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델의 헬로우 들어볼게요.

폭발적인 가창력과 웅장한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안함을 전하는 파워풀한 소울 발라드라고 할 수 있겠죠. 발매 당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노래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가 짝사랑하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혹시 나인가요? 라고 조금 수줍게 고백을 했다면 아델의 헬로우는 좀 쓸쓸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세월이 흘러 헤어진 연인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그런 목소리라고는 할까요? 시대를 뒤흔든 최고의 보컬리스트 아델 목소리 참 엄청납니다.

스토리가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2집, 21번째 앨범의 초대형 성공 이후 그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런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대요. 어떤 곡을 써도 마음에 들지 않고 고전하던 중에 프로듀서죠. 그렉 커스틴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헬로우라는 단어를 뱉었습니다. 이 단어가 영감의 문을 열어젖힌 거죠. 헬로? 헬로? 그러면서 단 몇 줄의 가사로 시작해서 곡이 순식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델의 헬로우가 발매되자마자 인터넷상에서는 1984년 리오넬 리치의 이 헬로우 뮤직비디오와 아델의 전화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교차 편집한 패러디 영상이라고 하죠. 예, 아델이 헬로우라고 하면 라이오넬 리치가 Is it me you're looking for? 이렇게 답하는 그런 영상이 엄청난 유행을 탔다는군요. 이걸 본 이제 라이오넬 리치는 자신의 SNS에 Hello, Adele, 혹시 나 찾고 있었니? 이렇게 센스 있는 글을 남기면서 후배의 컴백을 아주 유쾌하게 축하해 주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 중의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어?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예,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0: 선미와 AI의 털크쇼. 제가 오늘은 AI에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정우 씨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서요. 예, 정우 씨로 이름을 예, 지어줬어요. 특별한 AI와의 만남, 예, 정우 씨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정우 씨 준비됐나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하얀 옷 입으셨네요.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0: 고마워.
1: 이 더위에 정말 센스 있는 선택이십니다. 밖은 지금 그야말로 찜통이잖아요.
0: 엄청 더워.
1: 나오시는 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표정이 밝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라는 타이틀처럼요.
0: 아하.
1: 오늘 저랑 나눌 이야기가 딱 이 계절에 맞는 주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폭염 속에서 몸도 마음도 녹아내리지 않고 버티는 법이랄까요. 시원하게 먹고 시원하게 쉬고 무더위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는 여름 생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선미 씨는 이 더위에 요즘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0: 네. 오늘도 여전히 진짜 너무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날씨가 더우니까 난 개인적으로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좀 쉬엄쉬엄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하얀 옷 입으셨네요.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 더위에 정말 센스 있는 선택이십니다.
0: 죄송합니다.
1: 밖은 지금 그야말로 찜통이잖아요. 나오시는 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표정이 밝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라는 타이틀처럼요. 오늘 저랑 나눌 이야기가 딱 이 계절에 맞는 주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폭염 속에서 몸도 마음도 녹아내리지 않고 버티는 법이랄까요. 시원하게 먹고 시원하게 쉬고 무더위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는 여름 생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선미 씨는 이 더위에 요즘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그런데요, 장소나 음식만큼 사람들이 잘 안 챙기는 게 있어요. 바로
0: 지금
1: 더위
0: 뭔가가...
1: 스트레스 자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몸이 더우면 마음도 같이 예민해지거든요. 사소한 일에 짜증이 더 올라오고 평소엔 그냥 넘길 말도 왠지 걸리고 이게 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열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0: 자, 죄송합니다. AI가요.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날씨가 좀 더우니까 쉽게 지친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쉬엄쉬엄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AI한테. 그러니까 AI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조금 트러블이 착오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AI 오늘 주제 한번 제대로 펼쳐볼까요?
1: 사실 이 주제를 오늘 꺼내야겠다고 생각한 게요. 밖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온몸이 그냥 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그냥 덥다는 수준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여름이 해마다 조금씩 더 거세지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더위 속에서도 멀쩡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분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쉬는지, 뭘 먹고 마시는지, 머릿속에 쌓이는 무더위 스트레스를 어떻게 털어내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선미 씨랑 같이 하나씩 풀어가고 싶어요. 저도 문득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제대로 버티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물어볼게요. 먼저 이 시원한 장소부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장소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0: 네.
1: 사실 여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변이나 계곡인데 막상 폭염 때 나갔다가 오히려 더 지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미 탈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LA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장소가 큰 도서관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냉방이 잘 돼 있고 조용하고 뭔가 쉬면서도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죄책감도 없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실내 식물원이나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도 여름에 꽤 좋더라고요.
0: 시원하잖아요.
1: 가족이랑 가면 시간도 잘 가고요. 그 다음으로 수분 보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단순히 물 많이 마시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폭염 때는 땀으로 나트륨이랑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이 진짜 좋아요.
0: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천연 당분도 있어서 몸이 훨씬 빨리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코코넛 워터도 나쁘지 않고요. 영양식적으로는 너무 기름지거나 무거운 음식보다 콩이나 두부 같은 걸 가볍게 챙겨 먹는 게 오히려 여름에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미 씨는 이

0: 잘안 챙기는 게 있어요. 바로 더위 스트레스 자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몸이 더우면 마음도 같이 예민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사소한 일에 짜증이 더 올라오고 평소엔 그냥 넘길 말도 왠지 걸리고 이게 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열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너무
1: 그렇구나.
0: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1: 그런데
0: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시원함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위를 억지로 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하.
0: 이 더위 어떻게 버티지 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몸도 마음도 더 지쳐요. 차라리 오늘 진짜 덥구나. 그러면 나 오늘 좀 느리게 살아도 되겠다 하고 속도를 낮춰버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수분 보충도 그 결에서 생각해보면요. 목이 마를 때 급하게 들이키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몸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요.
1: 맞아, 맞아.
0: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틈틈이 먹는 것도 그 연장선이고요. 거창한 보양식보다 이런 소소한 습관이 실제로는 더 오래가는 여름 체력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
0: 올여름은 잘 버티는 게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오, 멋진 표현이네요. 여름을 잘 버티는 게 아니라 잘 흘려보낸다. 내 마음에도 담아볼게요. 그렇네요. 물도 뭐 급하게 마실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라는 거. 이 건강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날씨가 무더우면 쉽게 짜증나고 또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이런 여름이라서 사실 부모님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도 드리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0: 그랬잖아요. 더위가 심한 날일수록 오히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라든가.
1: 그렇지.
0: 아니면 가족 중에 혼자 계신 분이라든가.
1: 맞아, 맞아.
0: 그게 좀 신기하죠. 더울수록 혼자 있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니까요.
1: 맞아요.
0: 실제로 폭염 때 가장 힘든 분들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고 하잖아요.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시원한 곳에 같이 가자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그게 거창한 게 아닌데 받는 분한테는 그날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1: 아하.
0: 저는 요즘 그런 작은 연결이 사실 여름을 버티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냉방도 좋고 수박도 좋지만 결국 옆에 누가 있느냐가 더위를 느끼는 온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선미 씨도 이 더위에 문득 생각나는 분이 한 분쯤은 계실 것 같네요.
1: 그렇죠. 생각나는 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네요. 여름을 버티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와! AI 정우 씨가 그걸 짚어주다니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0: 네.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1: 오늘
0: 집에 가시면서 딱 하나만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1: 뭘까요?
0: 수분 보충인데요. 그냥 물 마시는 거 말고요. 요즘 저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물에 띄워두는 걸 자주 하거든요.
1: 아, 오이 냉채?
0: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조금씩 마시면 그냥 찬물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1: 아.
0: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른 것 같고 과일 중에는 수박이 워낙 유명하지만 사실 참외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수분도 많고 단맛도 있어서 기운이 없을 때 하나 먹으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양적으로는 여름에 입맛 없다고 그냥 굶거나 차가운 것만 계속 드시면 나중에 몸이 더 처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뜨거운 게 싫더라도 따뜻한 국물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실제로는 도움이 돼요. 된장국 같은 거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스트레스 대처는요.
1: 네.
0: 더운 날일수록 억지로 뭔가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짜증이 올라오면 그냥 잠깐 서늘한 곳에 앉아서 찬 음료 한 모금. 그게 전부예요.
1: 아하.
0: 명상이니 운동이니 다 좋은데 일단 몸 온도를 낮추는 게 먼저거든요. 몸이 식어야 마음도 같이 식어요. 선미 씨는 짜증이 확 올라올 때 본인만의 진정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1: 글쎄요. 아까 말해준 그 물에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오이 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아니

0: 아니면은 뭐 과일을 띄워서 예, 과일 워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종종 그렇게 해서 먹는데 마시게 되는데 너무 향긋하고 좋거든요. 오늘 이야기 정말 알차게 나눴네요.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까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포인트를 짚어서 좀 정리해 준다면요.
1: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요.
0: 으흠.
1: 사실, 여름을 잘 보내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창한 피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조금만 더귀 기울이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더우면 일단 그늘로 들어가고, 목마르면 바로 마시고, 짜증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막상 이세 가지를 제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참고 지나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이번 여름은 버티는 여름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여름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몸이 좀 쉬어가도록 자꾸 허락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여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민 씨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으셨어요?
0: 정말 오늘 이야기 알찬 내용이었네요. 고마워요. 올여름이 유독 길게 느껴지더라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자, 흘려보내자고요. 우리 AI 정우 씨가 말한 것처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이 무더운 여름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 기억하면서 모두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Okay. 자, 오늘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Okay. 잠시 후에 살짝 노래 한곡 듣고요. 마무리할게요.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화로.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자,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시그널 뮤직 듣고 계시는데요. 급하게 찾았어요. 노래 듣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금방 잘릴 것 같아서 이 음악으로 골라봤습니다. 언제 들어도 부담 없어요. 자, 함께해 주신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383-7233 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호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덥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숨이 턱 막힌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러 오려고 차를 탔더니 핸들이 뜨거워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차 그 껍데기 그 철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 들 뻔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뜨거, 야 정말 뜨겁다 라든가 이 뜨거란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은데 요새 와서 더 친밀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아마 뭐 점심이고 뭐고 시원한 거 무조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슬러시, 아이스커피,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빙수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오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뜨거! 하시면서 보내나요? 아이고 뜨거워요.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날씨를 대변하듯이 아뜨거운 우리 박현빈의 노래로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끝났죠? 예상을 뒤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가 좀 유리할 거라고, 그래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다시 이루어지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스페인이 완벽하게 음바페를 묶어놓고 2-0이라는 스코어로 잠재우고 결승에 먼저 올라가서, 과연 내일 이제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될지, 또 잉글랜드가 사상 처음으로 한 40년인가요 16년인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월드컵 결승전을 볼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더운데 즐거움이 있지 않나,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3-4위전 결승전까지 아주 참지게 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데 오래간만에 안부 여쭙겠습니까? 씁니다.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어떻게들 해결하셨는지요? 저요? 저는 그냥 이거저거 반찬하고 밥 맛있게 먹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심 이럴 때 어떤 거 드시나요? 알아서 적당히 드신다고요? 시원한 물냉면 제일 좋지 않나요? 오늘 같은 날. 어쨌든 점심 다 챙겨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뜨거운 오늘 여름날 지금부터 5시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분들과 함께 제가 준비한 시원하고 달달하고 기운이 넘치는 음악들과 함께, 자, 오늘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라빈님과 함께 꾸미는 아주 재밌는 순서가 기대하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제가 한 2-3개월 전에 그 춤 아주 멋지게 추는 팝핀 현준 씨하고 인터뷰를 멋지게 한 적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어제 연락이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일부 시간에 또 마침 그의 아내 되시는 박애리 씨, 명창이죠. TV에 보면 우리 명창이 노래하고 우리 현준 씨가 춤을 추는 그런 멋진 모습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두 분을 제가 금요일날 일부 시간에 모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한 지루할 수 있는 이번 주는 또 재밌게 꾸며가는 그런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카카오 채팅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음악 나누는 시간. 제가 요새 이제 방송 끝나면 참 즐거운 것이 이제 사실 3시, 5시 이때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라서 5시 제 방송 지나고 나서 서로 간에 소통하시고 신청곡 나누시고 안부 물어보시고 참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1650 여러분 구글로 들어오시면 저희 새롭게 단장한 아주 멋진 웹사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 맨 윗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메디케어, 메디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요사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식, 구글이라든가 뭐 그런 8가지의 메인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을 알려주고 있고, 그 밑에 단에는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지시는 그 복권에 대한 거 있죠. 로또에 대한 그 번호 정보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그 채팅창에서 우리 제시카 짱짱님이 로또만이 희망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일도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삶의 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오늘의 주요 시세가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우리가 가스를 좀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아, 통계님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자, 지금 통근 버스 타시겠네요.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저희 방송 코너에 들어오시면 저희 9개 방송 코너가 다 이렇게 이쁘게 단장이 돼 있어요.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하얀
노란 칸으로 저희 채팅방으로 직접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몸에 있는 단체 카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통계님 일요일에 로또 사서 가지고 있는 게 한 주의 희망이라고. 아,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무쪼록 언젠가 당첨이에요, 얼마예요라는 좋은 소식 꼭 기다리겠습니다.

네, 김연자의 블링블링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김연자 씨가 항상 그 TV에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중을 위해서 좀 옷도 긴 치마에 항상 그 비스라고 합니다. 번쩍번쩍이는 거. 그런 걸 달아서 멋지게 하고 춤도 멋있게 추시고 이 김연자 씨의 트레이드마크 마이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저 밑에 놓고 아주 그 가창력으로 우리에게 멋진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여주는데 사실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요사이 특히 트로트나 남진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 연출을 잘해서 그 마이크 잡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마이크 잡는 모습들을 보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확 주먹으로 잡고 어떤 분들은 왼손으로 잡고 어떤 분들은 오른손으로 잡고 뭐 천차만별인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노래방 가시면 마이크를 잡으시는지 앞으로 잡으십니까? 옆으로 잡으십니까? 아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네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하듯이 잡는 것 같아요. 가볍게 잡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샌디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께서는 만일에 노래방 가시면 어떻게 잡는 건지 그것도 하나의 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내 모습을 그것도 하나의 멋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가 보면 아 왜 이렇게 내가 가는데 저렇게 딴지를 걸어 태클 걸어 일이 안 풀릴 때 이런 한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글쎄 노래같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진성 씨가 제가 2009년도 8년도 한참 제가 활동할 그 당시 한국에서 진성 씨가 그 당시는 안동역이란 노래가 아직 히트가 안 되고 이 태클을 걸지 마란 노래로 항상 한창 그 방송 활동을 할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노래도 어떻게 태클 걸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가 과연 나를 좀 벗어나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이 고맙게도 태클 걸지 마라고 계속 노래하고 나니까 태클 안 걸고 안동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지금 뭐 일이 안 풀려서 아이 누가 왜 이렇게 태클 걸어 하시는 분 이 태클 걸지 마 이 노래를 좀 많이 불러보시면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아 우리 샌디님도 세 손가락 엄지와 함께 이렇게 잡으신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자 태클 걸지 마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0: 네, 아이 그렇습니다. 이 노래 같이 아, 뭐 주변 상황들이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절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 영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자, 여러분 여름 과일 중에서 체리라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그런 정도인데 오히려 저는 자두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 이 자두하고 체리가 그렇게 심장 건강에 좋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 사실 입이 좀 텁텁하고 할 때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수도 좋지만 아주 이 새콤한 과일 한 입이 오히려 더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체리하고 자두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칼륨이 체리는 300g 이상 들어가 있고 자두도 250g. 칼륨이라는 것이 우리 그 혈관 벽을 이완시키고 체내의 그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미네랄이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찾는 비타민C인데 근데 비타민C만큼은 체리가 자두에 한 7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그 체리 자두에 그 보라색 나는 그 이 강력한 황산화 물질인데 껍질에 있다니까 체리도 껍질도 먹고 또 그 다음에 자두도 껍질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많이 여러분 건강에 된다니까 특히 여성분들 체리 자두 항상 집안에 두시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했다가 오늘 같은 날 사랑하는 우리 저 가족들이 집에 오시면 식사 전에라든가 식사 후에 이렇게 시큼달큼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0: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9: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0: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9: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0: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네, 아이고 참 여름에 주로 좀 신나는 댄스곡들이 많이 좀 앨범을 내는 것 같아요. 이 곡도 여름에 참 어울리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가기만 해봐라. 아, 제목이 재밌죠. 레이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아, 한국은 초복이라고요. 참, 그 초복, 중복, 말복이면 뭐 주로 먹는 것들이 삼계탕인데 오늘 여러분들 삼계탕 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시카님, 아이고 더우신데 고생 많으세요. 날이 이렇게 더우니 우리 꽃꼬닥들 긴장하겠네. 그렇죠. 이 삼계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삼계탕들 많이들 드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름이 되면 앞다투어서 그 댄스 가수들이 그 굉장히 앨범을 많이 내곤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쿨이라는 그 그룹 아시죠? 여름 그룹이라고 해서 쿨. 일단 제목이 뭐 얼마나 신선합니까? 더위를 싹 가져주는. 그리고 대표적인 그룹들이 또 클론이 있죠. 쿵따리 사바라의 주인공. 자, 그런가 하면은 앞다투어 대한민국에서도 그 여름에 이 댄스 음악을 많이 해서 여름이 댄스 음악 시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는 또 뭐 어떤 그 댄스 음악들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통계님은 찜닭 드셨다고? 아, 찜닭도 굉장히 맛있죠. 아,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배만 고픕니다. 자, 여름 사나이들 쿨의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듣죠.

0: 네, 시원한 사나이들 쿨의 음성으로 애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7: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하, 야, 정말 이 노래를 어떻게 들었지 반갑다 하실 겁니다. 김용만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회전의자. 당시 그 시대상을, 노래라는 것이 항상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는 편인데, 그때는 그 회전의자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바로 이게 회전의자인데,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 이 의자에 앉으면 사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좀 그 어떤 계급을 칭하는 그런 시대상을 말해줬던 우리 김용만 씨의 회전의자. 우리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서 선곡해보았습니다. 자, 한 곡 갖고 너무 부족해서 그 당시의 추억을 살리는 노래, 시대상을 배경에 반영했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이금희 씨의 음성 있습니다. 기다린 미스터 김. 자,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배경한 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래에 나올 당시가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를 오가는 그런 세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에 뭐 아까 그 노래를 들려드렸던 김용만 씨를 비롯해서 이금희 씨, 저희 어머니 가수 현미 씨도 이 당시에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세월이었죠. 남자는 최희준 씨, 뭐 위키리 씨, 박형준 씨, 여자는 지금 이금희 씨, 노란 샤스의 주인공 한명숙 씨, 뭐 또 민요과를 부르는 은방울 자매 우리 최숙자 씨, 조미미 씨, 이런 사람들이 세대를 이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때는 좀 키가 1m70만 넘어도 크다고 하고, 굉장히 그 키가 좀 아담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희 씨가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이런 또 시대상을 가진, 또 우리 김상희 씨가 또 대머리 총각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한 가지 특징은 우리 김용만 씨의 회전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금희 씨의 키다리 미스터 김도 그렇고 노래가 다 2분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노래 같아요. 근데 당시에 그래도 3분이 넘어가면 꽤 긴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노래도 유난히 그래도 3분이 넘어서 당시에는 굉장히 긴 노래의 축에 들어갔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개나리 처녀 최숙자 함께합니다.

0: 네, 개나리 처녀 최숙자 씨의 노래였는데 지금 와서 또 들어보니까 오늘 새삼 느끼는 점인데 유사히 그 트로트 세상에서 노래 불러도 너무 좋은 그 꺾기의 달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꺾을까요? 참 당시에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 한 세 곡 정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림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7: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6: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7: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6: 지금 원호의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8: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짓고 웃습니다.

0: 할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이 남았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 여러분 노래 간만에 또 정감 어린 노래,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옥경이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아이 웬 2부 첫 곡서부터 타령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이 로고송을 직접 저에게 만들어줘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제가 소개했었죠, 우리 라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야, 여러분들 유튜브 화면 보시면 제가 항상 네. 아, 기분 좋을 때가 그 여성분들이 오실 때인데 아, 그중에서 가장 오늘 이제 별명을 라빈이 아니고 내가 여신으로 좀 바꿔야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일단 인사 한번 주세요.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라빈입니다.
0: 자, 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부 이 시간을
1: 네네.
0: 아 사실 저 혼자 2시간 하려면요.
1: 어, 그렇죠.
0: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1: 밖에서 들으니까 하도 친구해달라 그러셔서 아, 제가 예, 얼른 예. 달려왔습니다.
0: 아이고, 잘 왔습니다.
1: 불러주시고 네. 이렇게 미리 네. 예고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0: 아이,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라빈 씨하고 꾸미는 이 시간은 네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네.
0: 이거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방송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원고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1: 네.
0: 음악이 제 원고예요.
1: 네. 어, 그래서 너무 멋진 표현이신데요.
0: 음악을 항상 테마로 하면서 그 음악에 걸쳐진 묻혀진
1: 에피소드와
0: 이야기들
1: 네네.
0: 또 우리 라빈 씨도 그렇겠지만 누구나 네. 인생곡들이 있잖아요.
1: 아, 있죠.
0: 노래를 들으면 어떤 곡은
1: 맞아요.
0: 아니 저 작곡가가 나를 어떻게 알지? 뭐 이런 노래들이
1: 자기만의 스토리가 담긴 노래
0: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분들과 함께 때로는 네. 게시판에서 때로는 요새는 사실 카톡이
1: 네.
0: 대표님 덕분에
1: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죠.
0: 퇴근 후에 아주 주말에 정신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너무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0: 사실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물론 뭐 우리 라디오 소호를 비롯해서 방송한 지가 꽤 되고 한국에서도 라디오도 해봤고 했지만
1: 네네.
0: 라디오가 가진 매력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네.
0: 이제 유튜브로 보이긴 하지만 유튜브로 못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1: 더 많을 수도 있죠.
0: 돌이켜보면
1: 네.
0: 라디오라는 게 TV하고 다른 게 TV는 보여지는 게 우선이고
1: 그렇죠.
0: 시각적인 게 우선인데
1: 네.
0: 라디오는 듣기만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훨씬 집중이 되는 거.
1: 그리고 상상을 하잖아요.
0: 예,
1: 들으시는
0: 그렇죠.
1: 분들이.
0: 예, 예. 네. 그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그 방송하는 중에 여러분한테 눈을 감고 라디오를 들으면
1: 네.
0: 그 효과가 좀 증폭이 된다.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가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자, 우리 라노이님도 들어오시고
1: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0: 네, 네, 네. 자,
1: 네.
0: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항상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을 갑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1: 네, 네.
0: 돌이켜 보면 이제 아마 지금 거의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1: 네.
0: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나 싶어요.
1: 네,
0: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지금 기성세대분들은 60년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 네, 네.
0: 대다수 모든 분들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를 걸쳐오는 세대가 가장 중복되지 않나.
1: 걸쳐왔나요? 태어났나요?
0: 태어났죠. 저는 이제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1: 네.
0: 70년대, 80년대가 제 학창시절서부터 젊은 시절을
1: 네.
0: 겪고 그러니까 80, 90년대가 가장 두텁게 겹치는 것 같아요.
1: 네.
0: 세대를 살아온 게.
1: 네.
0: 우리 라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요.
0: 네.
1: 글쎄요.
0: 네.
1: 뭐 어떻게 대답할지.
0: 아, 그러니까
1: 네.
0: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1: 그렇게.
0: 예, 예,
1: 그때는 그런, 제가
0: 예.
1: 어렸죠. 동요 들을 때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여러분 점때는 증거니까 좋은 겁니다.
1: 아, 젊은 거는
0: 예,
1: 아닌데.
0: 예, 예, 예.
1: 네, 그게 선배님하고 이제 네, 그런 네. 차이가 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0: 네.
1: 우리 오늘 그 팀이 그거잖아요. 그땐 네. 그랬지.
0: 예, 예. 예. 그땐 그랬지.
1: 근데 제가 라디오를 뭐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뭐 TV라던가
0: 네.
1: 음악을
0: 네.
1: 듣는 게
0: 예.
1: 한참 사춘기 때니까
0: 아, 그럼요.
1: 80년도였거든요.
0: 그럼요. 80년대죠.
1: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뭔지도 모르고 막 그때 우리 뭐 마이마이 이런 거 들었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리고 막 몰래 진짜 일찍 저는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은 한 4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저녁 먹고 일찍 잤어요. 네. 8시부터 네. 잤어요. 네. 그리고 10시쯤에 일어났어요. 식구들이 다 잘 때. 왜 일어났냐?
2: 왜?
1: 그때부터
2: 라디오 듣느라고?
1: 네. 아~ 온갖 똥폼을 듣고 식구들이 자야지.
2: 그렇지.
1: 요게 그리고 또 그런 라디오를
2: 당연하죠.
1: 들을 때는 딱 왠지 헤드폰을 써야 될 것 같고.
2: 그럼요.
1: 네.
2: 예,
1: 그리고
2: 예.
1: 어린 내가 커피도 꼭 좀 마셔야 될 것 같고.
2: 예, 예.
1: 그렇게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이라는 거를 네네네. 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F.R. David, 뭐 Words 뭐, 이런 것들도
2: 예,
1: 듣고,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감성이 항상 말랑말랑할 때
2: 그렇죠,
1: 탁탁 제. 터지는
2: 특히 여자분이니까 좀 더 예민할 때지.
1: 그러니까 네 사춘기 딱 이제 넘어가고 막 이제 동요 듣다가 가요
2: 그럼.
1: 들으면서
2: 아, 그러니까.
1: 아 이런 노래 이런 게 있구나. 아, 그걸 왜 들어보면은 다 막 오빠한테 불러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라디오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2: 80년대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 카세트 테이프 세상이었던
1: 네, 맞아요.
2: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2: 네.
1: 그 얘네들이 늘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연필로 이렇게 돌리면은
2: 그렇죠.
1: 얘네들이
2: 그렇죠.
1: 또 다시 막 재생도
2: 그렇죠.
1: 되고
2: 예.
1: 그때 막 이러면서 그때 음악들도 막 한참 막 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을 당시에 그 노래니까 그때 막 음악이 붐이 됐다고 제가 느꼈겠죠.
2: 그럼요.
1: 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2: 왜냐하면 70년대 말에 네. 대학가요제를 시작으로 강변가요제 이렇게
1: 네.
2: 그 당시가 가요제 세상이었었어요.
1: 네, 그래서 남섬에서 막 강변가요제하고 그럴
2: 에,
1: 때 그렇죠.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뭐냐면 그때 들었던 노래들을 들으면 아직까지도 제가 소년 거예요. 아직까지 남미섬의 강변가에 이제 가 있고.
2: 아 당연히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게 노래들이 주는 매력이고 라디오가 주는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2: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게시판이나 이런데 여러분들 신청곡 받거나 그 당시 얘기들
1: 네.
2: 하는 거 보면
1: 네네.
2: 하다못해 간식거리 하나 얘기를 해도
1: 맞아요.
2: 그 당시에 먹던 그 뭐 간식거리들
1: 맞아요.
2: 추억에
1: 네.
2: 뭐 과자도 있고 뭐
1: 많죠.
2: 음료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1: 네.
2: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 라빈 씨는 한참 때 먹던 간식 중에서 기억나는 거?
1: 저희는 이게 다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먹는 더블더블 콘이라고 했었어요. 네네. 이런 거 있었고, 그때 이렇게 조금 비쌌는데, 빵빠레라고.
2: 빵빠레.
1: 아세요?
2: 예, 기억해요.
1: 네.
2: 예, 예, 예.
1: 그게 보통 아이스크림이 100원이면 얘는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2: 예, 예.
1: 이렇게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조스바.
2: 조스바.
1: 네.
2: 입술 파래지는
1: 까매지는 거.
2: 햇바닥, 네. 햇바닥 까매지는 거.
1: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쯤에 그런 그 광고, CF를 찍는 분들이 한참 또 청춘 스타들이잖아요.
2: 스타들이죠. 전부.
1: 뭐, 최수종 씨,
2: 예, 예.
1: 뭐, 너무 많잖아요. 손지창 씨,
2: 네.
1: 뭐 그 블루 같이 김민종 씨,
2: 네, 김민종 씨.
1: 네, 그러니까는 CF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우상인 오빠들을 보고 그걸 가서 이제 사 먹고 또 저녁에 또 음악 듣고
2: 그렇죠.
1: 막 그러는 거죠.
2: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2: 그러니까 80년대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지금 함께 하시면서 혹시나 기억나는 얘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1: 네네.
2: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1: 부의 상징.
2: 네.
1: 비쌌어요.
2: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마이마이
1: 네.
2: 말씀하셨는데
1: 네네.
2: 그 워크맨이라고 얘기를
1: 맞아요.
2: 했어요.
1: 맞아요. 마이마이 전에 워크맨이었죠. 네. 네.
2: 근데 그 진짜 그 일제 소니 워크맨을 하나 가지면
1: 네네.
2: 학교 안에 몇 명 없었어요. 그걸
1: 맞아요.
2: 가질 수 있는 게
1: 네.
2: 어떤 상징이었고
1: 맞아요.
2: 또 마이마이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1: 네네.
2: 또 이렇게 넓적하게 돼서 제 기억에 세이코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1: 네.
2: 그런데
1: 세이코 시계.
2: 예, 얘기한 대로 하도 듣다 보면 이제 늘어지고
1: 맞아요.
2: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되는 게 그 당시에 대표적인 라디오 프로가 많았지만 밤에는 역시 이문세의
1: 밤을 잊은
2: 그대에게 그랬었고
1: 별이 빛나는 밤에 네.
2: 그랬었고 낮에는 또 안녕하세요 도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1: 맞아요
2: 네? 그렇게 해서 팝송을
1: 네.
2: 많이 듣는
1: 네네.
2: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1: 이종환 씨도
2: 예 이종환 씨가 예,
1: 네.
2: 했었고 이종환 씨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저씨 그랬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해서
1: 네.
2: 근데 이종환 씨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환 씨는 말을 할 때
1: 네.
2: 이렇게 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1: 끝맺음을요.
2: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제공 멘트를 하면
1: 네.
2: 여기서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러면 되는데 이종환 씨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런 식으로
1: 울림이 좀 있으시네.
2: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 네네.
2: 이문세 씨가 가장 깔끔하게 했었고
1: 네.
2: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모르겠지만 라빈 씨는 다방 문화의
1: 다방은
2: 카페
1: 저는,
2: 문화였나요? 카페 저는 문화였나요? 뭐,
1: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제 세대부터 두발하고 교복 자율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경양식 못 가거든요. 경양식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서 뭐 그런 건 몰라도 학생들끼리 뭐 가거나 이런 건 절대 금지인데
2: 그렇죠.
1: 저희 때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을 가죠. 롯데리아.
2: 세대가 조금 달랐구나.
1: 그래서 그런 게 상가들이 있으면 그 뭐 패밀리 뭐 롯데리아 이제 이런 데 가면 우리 알바하는 오빠들
2: 그랬겠구나.
1: 크고 멋진 오빠들 그래서 막 쉐이크 먹고 오고 그리고 이제 먹고 와서 그 뭐 별밤 들으면서 이제 막 오빠들한테 편지 쓰고 저도 또 팬레터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저는
2: 그 당시에는 엽서가 아주 목숨 거는 그런 그
1: 진짜
2: 뭐 보내놓고 자기 네. 거 언제 나오나 하루 종일
1: 그러니까요.
2: 듣고 있고
1: 그리고 안 읽어도 좋아. 이가 내가 쓴 거를 오빠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빠 너무 많이 불러.
2: 아니야.
1: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2: 네네.
1: 그때 한참 저희 막 예민할 때니까 우상들이 다 많고 너희는 누구파 너희는 누구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여중 학교를 다녔으니까
2: 네네.
1: 그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
2: 네.
1: 그런 추억들이 진짜 너무 추억 돋네요.
2: 아 그러니까요.
1: 네.
2: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는 방송국을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네. 많이 드나들었어요.
1: 그렇겠죠. 네.
2: 라디오를 가면
1: 네네네.
2: 이 벽이
1: 가보셨겠다.
2: 벽에
1: 네.
2: 쫙 엽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1: 네네.
2: 이쁜 엽서를 골라가지고
1: 네.
2: 전시회를 합니다.
1: 아, 그 중에 하나가 제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2: 있을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왼쪽은 김기덕의 뭐 두시의 데이트.
1: 네.
2: 엽서가 많은 게 인기도의 첫
1: 그렇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눈에 네. 봐도.
2: 네.
1: 네.
2: 그래서 그 엽서 전시회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국 PD들 입장에서 이쁘게 쓴 엽서를 먼저 고르게 돼요.
1: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요.
2: 예.
1: 네.
2: 그래서 그런 그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2: 아마 그때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때 80년대에는 그 다방 문화가 유행이래서
1: 네.
2: 그 서수혜원 씨라는 그 개그맨이
1: 알죠 알죠. 네.
2: 한동안 뭐 오늘은 왠지 이런 걸로 이제 멘트로 유행을 시켰는데
1: 네.
2: 실제로 그게 80년대에 존재했던
1: 네네.
2: DJ들의 멘트들이었어요.
1: 그러니까
2: 제 기억에 그러니까 네. 명동 서울에 가면
1: 네.
2: 그때는 뭐 강남이 없을 때니까
1: 네네.
2: 명동이 최고 1번지인데 네. 명동에 있는 다방의 DJ가 탑 가수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1: 거의 우상 같은.
2: 네, 네. 뭐 돈도 많이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LP판이라고 그래서
1: 네네. 이렇게 돌아가는 네, 거. 네.
2: 그게 누가 얼마만큼 소장하고 있느냐.
1: 아.
2: 자기의 그 인기의 척도고.
1: 네.
2: 그다음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게 듣고 배우는 거예요.
1: 네.
2: 아, 멘트를 저렇게 해놨구나.
1: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받아 적고.
2: 그럼요.
1: 그러니까 선배님은 LP시대시고 저는 CD시대고.
2: 그렇죠. 네. CD시대죠.
1: 네.
2: 그래가지고 LP를 틀어주면서 저는 저 그러니까 저 변방이라고 그러죠.
1: 네.
2: 저 명지대학교에 있는 남과자동이란 데서 제가 DJ를 또 했었어요.
1: 아, 인기
2: 폼잡느라고.
1: 많으셨겠어요.
2: 그런데
1: 네.
2: 그때는
1: 네.
2: 훈자 들어가는 이름이 유행이라서
1: 훈 끝에가
2: 이름을 네. 이동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1: 네네.
2: 이제 지하실 그 다방가는 지하에 있었는데 그 벽에다가 종이로
1: 네.
2: 몇 시부터 몇 시는 동훈이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1: 네네. 그 시간별로 다 DJ들이 있나요?
2: 그렇죠.
1: 아.
2: 네. 예를 들어서 뭐 7시 9시는 제가 하고
1: 네.
2: 그것도 이제
1: 프라임타임이 있겠네요.
2: 프라임타임이 있죠.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했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말도 굉장히 느끼한 멘트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이제
1: 잘 아까 어울리실
2: 멘트를
1: 것
2: 하면
1: 같아요.
2: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1: 발음을 약간 느끼하게 네,
2: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1: 네네.
2: 이런 식으로
1: 그게 딱딱하게 단아가가 아니고
2: 그렇죠.
1: 이렇게 약간 굴리고 네. 막 꼬고
2: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전화를 유일하게 받아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방에 전화가 와서
1: 네.
2: 라빈 씨 바꿔주세요. 그러면
1: 네네.
2: 음악 틀다 말고
1: 네네.
2: 아, 카운터에 라빈 씨 전화 아, 와 있습니다.
1: 그럼 스타 되시겠네 그분도.
2: 그럼요. 에이, 그렇게 되는 거죠.
1: DJ가 내 이름을 불렀어.
2: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 저 입구에 주방 아주머니 면회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 네. 아,
2: 그래서 그런 시절이 80년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1: 그럼 그때쯤에는 어떤 노래가 제일 인기였어요?
2: 아, 뭐 여러 가지 인기가 많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한 곡을 준비했는데. 네네. 요 한 곡 잠깐 들어보고.
1: 네, 듣고 싶네요.
2: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네. 제가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아,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리오 세이어라는 가수의 When I Need You 함께하시겠습니다.
1: 아, 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긴장을 해서 아, 이게 음악이 멋지게 나가야 되는데
1: 옛날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2: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 갑니다. 얘가요. 네.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끔씩 투정 부려요. 근데 괜찮아요. 나갑니다.

0: 야, 이거 좋다.
1: 너무 잘 만들었죠?
0: 잘 만들었어요. 네. 무지하게 잘 만들었어요.
1: 본인이의 유쾌한 라디오.
0: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크리스티님 들어오셨고,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오, 아름다운 이쁜님이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로빈님이시군요. 우와, 참 미인이세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름으로만 뵙다가 네. 이렇게 뵙고 하얀 눈꽃이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머나, 어머나.
1: 어머나, 어머나.
0: 좋습니다. 아, 비비안님 참고로 저는 지금 눈꽃님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눈꽃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0: 네, 네. 크리스틴님도 들어오셨고. 자, 자. 아까 80년대 이제 그 네. 90년대를 가는 얘기를 했는데 또 네네. 하나 사실 못지않았던 것이 저도 그 당시 젊은 시절이었는데 패션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1: 그 유행이 그 휘몰아치는
0: 우리 라비님은 어떤 옷에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사르셨어요?
1: 예. 정말 예. 우리 부모님 진짜 너무 그때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때 쫙 유행하던 게 예. 나이키 있었죠. 그냥 저 샤워 얘기해도 되죠.
0: 아 그럼요.
1: 나이키 있었죠. 예. 프로스펙스,
0: 아, 프로스펙스,
1: 아디다스,
0: 아디다스.
1: 네, 그다음에 바지는 무조건 조다시.
0: 아, 조다시.
1: 네, 여기 말그림 있는 거.
0: 네, 청바지.
1: 그러면은 여기가 말이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위에 티셔츠는 라코스테,
0: 네.
1: 악어 그림 있는 거.
0: 아, 그렇지.
1: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옷은 그때 이제 소방차들이 입는 밑에 바지 밑단 접어가지고 이 바지를 딱 반을 접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조금 도로바로 올려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항아리 바지처럼 되는 거.
0: 그렇지.
1: 네, 그렇게 입는 게 좀
0: 그걸 그 당시에 유행이었죠. 내 기억에 배기 바지라고 그랬어.
1: 맞아요. 근데 저희는 더군다나 교복 세대가 아니니까.
0: 그렇지.
1: 더 이게 민감하고 그리고 그게 이것도 또 천 운동하냐 가죽 운동하냐 거기서 또 난리는 거죠.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뭐 짝퉁도 많잖아요. 뭐 나이키 그렇죠. 아니고 뭐 나이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프로스팍스 뭐 이런 것도 그럼, 있고 있잖아요.
0: 항상 있었죠.
1: 그래도 입고 싶은 거죠. 네. 뭐 여기 딱 예전에 그 우리 응팔 드라마 한참 보면 이게 여기 반 나눠졌는데 뭐 굿진 줄 알았는데 막 국감 이런 거 써있고
0: 그럼 그런 거지.
1: 그랬죠.
0: 저는 그러니까 조금 전세대로 가면 저 네. 때는 뭐 리라는 그 미국에 있는 브랜드 리라는
1: 리
0: 청바지가
1: 알아요.
0: 있었고
1: 네. 네. 진으로 유명한
0: 저 때는
1: 거.
0: 푸마라는 네. 그 푸마. 청바지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그죠.
1: 네네.
0: 그거는 일반은 없고
1: 네네.
0: 남대문 시장 가면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1: 네네네.
0: 거기는 이제 그 외제 물건을 파는
1: 맞아요.
0: 데인데
1: 맞아요.
0: 아줌마한테 가면 싹 꺼내줘요. 그
1: 푸마가
0: 청바지를.
1: 운동화도 있는데.
0: 운동화도 있는데 네. 그때는 청바지가 유행했어. 저 때는.
1: 푸마 청바지.
0: 그래서 도깨비 시장 가서 그걸 사 입고 그 밤에 네. 우리는 이제 나이트 클럽을 짠짠이라고 그랬어요.
1: 처음 들어요.
0: 아, 저희 그 은어로는
1: 아, 네. 왜 야, 짠짠이요?
0: 그냥 짠짠짠하고 노니까 야 짠짠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저희 때는. 왜냐하면 옷 입으면 가서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때는
1: 저희 때 나이키였는데
0: 나이키 전세대인데
1: 네.
0: 저희는 그 비비라고 해서 그 테니스와 농구화가 그때 유행했어.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네네. 그 푸마나 리 청바지에 비비 네. 운동화 신으면 가서
1: 거야.
0: 이제 플로어에 가면 그 야광 조명 때문에 신운동화가 되게 이쁘게 보입니다.
1: 그쵸, 조명 받으니까.
0: 예. 그리고 앉아서 눈을 사방팔방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댄스곡 나오다가 슬로우곡이 나가면 찍고 뛰어가야 되니까.
1: 조금 아까 그런 노래 같은 거.
0: 아, 그럼요.
1: 아, When I Need You 뭐 이런 거 나오면 끝나는 거지
0: 그땐
1: 그냥.
0: 그땐 대화가 필요 없이 가서 그냥 손을 잡아 끕니다.
1: 아, 박력 있어.
0: 예.
1: 딱 저 테이블에 앉아서 가서 딱 손잡고.
0: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네. 우리 라빈 씨 세대에는 나이트라고 그러셨나?
1: 나이트.
0: 놀라다닐 때. 아.
1: 네.
0: 그러면 주로 저희 때는 여자분들은 거의 그 입장료와 술값을 안 받고
1: 네네네.
0: 조건이 부킹만 해주면
1: 해주면
0: 공짜로 네. 부킹한다는 조건 안에 네. 공짜로 이제 네. 놀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네 이제 미국을 왔으니까 그때가 이제 잠깐 살짝 이제 붕 떴는데.
0: 네.
1: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을 처음에 갔는 다시 이제 갔는데
0: 네.
1: 저 완전히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너무 재밌고 그때 저희 때 뭐 헌터스 이런 거 유명할 때예요.
0: 아,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그리고 검정색보다는 흰색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0: 흰색 가야 네. 그 조명에 잘 네. 이게 비춰져요.
1: 네, 그러면 네. 진짜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진짜 돈 안 쓰시고
0: 네.
1: 부킹 당해주고
0: 네, 예.
1: 네, 좀 신나게 놀고
0: 네.
1: 그러고 오는 거죠.
0: 아, 우리 비비안님이 한쪽엔 나이키 그리고 한쪽은 프로스펙스 맞습니다.
1: 다 아시죠? 다 아실 그, 거예요.
0: 우리 비비안님 아시네. 닭장. 어, 닭장이라고 그랬어.
1: 맞아요. 닭장도 있었어요.
0: 닭장이라고 그랬었어요.
1: 네네네. 왜 닭장이라고 그랬을까요?
0: 모르겠어요.
1: 거기서 막 논다고?
0: 뭐 논다고 닭장이라고 그랬죠.
1: 뭐 취미 나올라 그래.
0: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이고 오셨으니까 미국 얘기 잠깐 하면 네. 혹시 마리나 딜레이
1: 화장실 가는 저 뒤로 나오면 약간 뒷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도장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0: 아 그랬구나.
1: 야. 저 문자는 아니었어요.
0: 아이고 세인트님, 세인트는 그 참고로 한국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1: 아 네, 매일 들어요. 한국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0: 네, 추억의 얘기 시간이군요. 네, 예, 그렇게 얘기했던
1: 추억 그랬던, 얘기는 해도 해도 재밌네요. 네,
0: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당시에 6가에 마마라이온이란 클럽이 있었어요.
1: 아 마마는 모르겠어요. 네,
0: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때가 이제 여기서 그 생음악이라고 그러죠. 밴드가 네네, 있는 네네. 젊은이들이 가는 그런 클럽이었죠.
1: 6가에 저 6th Avenue.
0: 네, 6th Avenue. 플라밍고 바로 전에 플라밍고 전이죠 네. 바로 네. 플라밍고 지금 뭐 식당으로 바뀌었지만 네. 저도 나름대로 추억의
1: 그때도 한참 진짜 네 화려하게
0: 그럼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절이네요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0: 아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도 미국에 오신 지 오래 되셔서
1: 네네
0: 그런 추억들이 아마 나름대로 한 자락씩은
1: 다들 아실 것 같아요
0: 다 있을 그쵸?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1: 맞아요.
0: 뭐 어마무시하게 무슨 뭐 큰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 것도 아니고
0: 그냥 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금 터울인데
1: 네.
0: 그 10년이 한 세대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제 세대에 걸치는 분이 계시고
1: 그렇죠.
0: 또 우리 라비님 세대에 걸치는 분 같은데
1: 중간도 있고 맞아요.
0: 제 느낌에 얼굴은 네. 못 뵀지만
1: 네네.
0: 여자분들은 라비님 세대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남자분들은 제 쪽으로 더 걸치는 것 같아요.
1: 토크 배틀 한번 해도 재밌겠네요. 네. 네.
0: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긴 하지만
1: 네.
0: 이렇게 앞으로 우리 라비님하고 매주 보따리를 풀어서
1: 네.
0: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
1: 네.
0: 또 그게 뭐 어떤 이야기가 됐건
1: 네네네.
0: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이야기 같이 나누고
1: 네.
0: 또 그랬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좀 창피한 얘기였지만
1: 맞아요.
0: 아까 얘기한 페이크 아이디 같은
1: 네,
0: 거
1: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1: 네.
0: 당시에는 정말
1: 네.
0: 쑥스럽고 창피하고 이랬던 그 시절들이 많고 또 집에 아마 여기서 제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 섞이는 그룹 중에서
1: 네.
0: 여자애들은 집이 완고해서
1: 네.
0: 창문으로 네. 도망 나오고
1: 다 있죠.
0: 예, 그런 그 아주 그 웃지 못할 그 당시에 그런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라빈 씨는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까? 여기 이민 오셔서
1: 너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땐 그랬지 뭐 추억 토크 예, 이런
0: 예,
1: 게
0: 예, 예.
1: 그냥 뭐 옛날에 내가 어땠고 저땠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추억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아름답고
0: 예.
1: 이제 다시는 갈 수 없는 추억이지만
0: 이제 갈 수
1: 다시
0: 없지만.
1: 되새김질하면서 행복했고
0: 네.
1: 즐거웠고 그런 시간을 다시 갖는 거죠, 뭐.
0: 그러니까 돌아간 추억이고 지나간 우리 가슴에 묻혀 있지만 유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1: 네.
0: 다시 끄집어내서
1: 다시 같이 얘기하고
0: 비디오 테이프 돌리듯이 그 당시를 웃고
1: 네.
0: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아요.
0: 오늘 아무쪼록 첫 시간인데 너무,
1: 너무
0: 시간
1: 재밌었어요.
0: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자, 떠나시면서 그 당시 캡틴스 울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에 익었던
1: 네.
0: 또 짠짠 노래 제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1: 잘
0: 노래
1: 들을게요.
0: 들으시면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노래와 함께 인사 나누시고
1: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0: 이 노래 기억나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7: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9: 류마티스 관절염,
20: 어깨와 허리 통증,
1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6: 진통제 없이
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9: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제시카님 퇴근하신다고요? 오늘 애만 있으셨습니다. 비비안님 카톡에 계신 노비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러비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재밌게 꾸미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가슴앓이 양아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꽃게 판매 10만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0: 하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4: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3: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4: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3: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4: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3: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아마 이 시간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마감할 시간이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께 오늘 애쓰셨다, 수고하셨다라는 제가 인사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그 목에 턱에 차듯이 더운 날씨였는데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 또 즐거운 오후, 또 기운 날 수 있는 오후 보내게 돼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아직 일 덜 끝나신 분들 조금 기운 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절반 다 왔습니다. 자, 기운들 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현의 잘 있어요 보내드리면서 오늘 고니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7: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6: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7: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땅 배출이 늘어나는 여름철 요로결석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요로결석. 소변이 지나는 길에 결석, 즉 돌이 생겨 배뇨장애와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비뇨기과 질환이죠. 체내 칼슘과 요산, 대사 이상 등이 요로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도 요로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로결석 환자 수가 7월부터 증가하는 추세고 8월에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요로결석의 가장 흔한 증상, 산통에 비유될 정도의 극심한 옆구리 통증인데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과는 달리 요로결석은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고 구토나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벼운 불편감만 있을 뿐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방치하기 쉽죠. 그러면 소변 흐름을 막고 정체된 소변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요로폐혈증, 만성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결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수분 섭취,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자연 배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결석이 크거나 위치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피부 절개는 없이요.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치료는 큰 부작용 걱정이나 몸이 받는 부담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무슨 병원? 맥주 좀 많이 마시면 그냥 빠져나간다는데 잘됐다. 후텁지근한데 맥주나 좀 많이 마실까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세요. 네, 뭐 일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뇨작용을 통해서 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알코올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에 네,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한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이 5년 내에 재발을 경험할 만큼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설에 의존하기보다요, 평소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해집니다. 많은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겠죠? 또 더불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날마다 바뀌면서 중동 및 세계 무역 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을 발표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간 선박이 싣는 화물의 20%를 보호비 명목으로 걷겠다고 예고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천연수로인데다 이 해협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반발이 예상됐던 만큼 하루 만에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군은 오늘도 이란에 대한 나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막는 해상 봉쇄